0: 휴식 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전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시고 주문하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한 곽을 추가로 더 증성해 드립니다. 네, 이번 우대 활동은 이번 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이번 우대 활동 보면은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이 전원 15조금이 나갈 때는 일반 회사에서 못합니다. 제약공장에서 직접적으로 2만원 명액을 내보내야 되죠. 15곽 싸도 15곽을 두드리고 전원을 빼준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교십도 15곽이나 드리지 않습니까? 7곽 싸도 5곽 드리고 교십도 5곽 드립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없죠. 이래서 어떻게 하나 우리 뭐 옆에 사람이거나 또 부부간에 같이 쓰는 사람들 둘이 합해서 15곽 쌀 때 30곽이 나가기 때문에 나누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약값이 제일 누거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이 건네 보신 환만한 약은 약종이 비싼 약들로 해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쓰기 바쁩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주 쓰기 바쁘죠. 만나기도 바쁘고 가격은 사실 이게 498원이라는 게 홍삼 로경이 들어가고 이만한 가격이면 정말로 괜찮죠. 지금 약들이 소개하는 거 보십시오. 다 900 얼마에 1000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가격을 보면은 498원이가 이렇게 중개한 약제 들어간 거 보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1000원씩 보조금이 나가고 하고 나면 특히 우리 그 늙음하게 들었으면 기혈 부족을 해서 많은 병이 옵니다. 기와 혈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기와 혈이 부족하다면 서의학적으로는 혈 부족 같은 거는 진단이 나옵니다. 빈혈검사를 한단 말입니다. 피를 뽑아서 빈혈을 검사해보면 남성이라 할 때는 이시홍단발가 120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160까지 밀성 호모레다 구람이죠. 단위는 그래서 단위 것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자들이라 할 때는 110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시생아들은 170부터 이게 정상인데 서의학적으로 우리 이런 시홍단발 같은 빈혈검사가 있지만 기라는 데 대한 검사는 없습니다. 기와 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서는 기와 혈을 쌍둥이 형제처럼 붙여서 말합니다. 기가 모자라면 혈이 부족하고 기가 부족하면 혈을 순환 못 시킵니다. 기는 혈을 밀어주는 힘입니다. 이게 우리 중의학적에서 기와 혈, 경락소통, 침을 맞는 혈점 이게 다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기와 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제일 기초적인 물질적 기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를 다 쓴다 할 때는 사람은 사망에 이릅니다. 때문에 우리 이 기라는 거 중시해야 됩니다. 기는 기고 혈은 혈입니다. 우리 중의에서는 혈이가 긴 게 아닙니다. 혈이 충족하되 해서 기가 충족한 게 아니고 기가 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경락이 소통돼야 기가 잘 돌고 또 기는 기대로 보충하는 약이 따로 있습니다. 기와 혈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혈에 대해서는 많이 알죠. 피라는 거 알고 피는 혈관에서 흐른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게 저절로 흐릅니까? 저 머리 꼭대기라면 발끝이라면 이게 혈도 물보다 4배나 겁니다. 네. 4배나 겁니다.
0: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나는 전문가 뭐 나 공세 부수 있으면서 어려움증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얘 거기다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그 가방 손상이 많습니다. 소변도 자꾸 또 샌다. 그래서 네. 방송 듣고 소리 건녀 보신 두 달째 먹고 있는데 효과 엄청 좋습니다.
1: 네.
0: 큰 공장에서 나온 약이 돼서 효과 빠르고 냄새 딱 많은 약이 되다.
1: 네.
0: 벌써 먹어보니까 어른증이 많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른증이 한번 날 때마다 하이 날마다 전도 두 살마다 시패했댔습니다. 그래서 약간 나사는데 요즘은 두 달째 먹고 있는데 한 번도 전도 두 살 안 맞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그러니까 건망증이 너무 심해서 자꾸 이렇게 잊으면 자꾸 까먹고 들은 말 잊어버리고 누구시 부탁하면 자꾸 잊어버린다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뭔가 뭐 물건을 또 싸다 먹거든요. 예, 과일 같은 거 싸다 보자는 뭐 먹지 못한다. 또 부산이나 또 여러 번 먹지 못하고 군량이 나서 못 먹습니다.
1: 네.
0: 그렇다면 경력이 많이 돌아오고 건망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그리고 소변도 뭐랄까 크게 걸어도 풀로 나오고 새고 웃어도 나오고 이렇게 가보니 움직여도 나오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소변 새던 게 나아졌습니다.
1: 네, 그럴 겁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그러면서 냄새 난다 말 어째서 그냥 이제 모든 데 가서 불편했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새지 않을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도 갈 수 있습니다.
1: 네.
0: 심장도 어서 두근거리던 게 가슴이 지금 편안하고 좀 좋습니다. 모든 면으로.
1: 네.
0: 그래서 먹어보니까 약이 확실히 냄새는 맞는 약이니까 내가 계속 먹자고 암에 먹던 바에 붙어봐야 되겠어.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 오늘
1: 그렇게 하십시오. 요즘엔 또 우대가 좋습니다.
0: 네.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0: 네.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입니다.
2: 네, 맞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기와 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기혈 부족이 있다는 거 압니다. 사람들이 아프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중의를 배울 때가 많죠. 가서 매고 짚어보면 의사들이 말한다. 아이고 대단하다고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한 것 같고 어떻게 걸어다녔는가 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고 기와 혈이 부족하다는 걸 심각하게 느낍니다. 이거 매고 짚어보면 알깁니다. 매고 뛰는 거 보면 이래서 이런 그 기와 혈이 노년에 들었으면 누구나 다 부족이 없다.
2: 네.
1: 얼마만큼 심각한가 하는 문제죠.
2: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1: 네.
3: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3: 예, 네,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1: 네.
3: 제가 위축성 위험을 인해가지고 한 달 먹지도 못하는 고생함이 나나간에 사격자 빠지면서에 몸이 다 아프시다 해가지고
1: 네.
3: 바람이 꽉 차고 그다음에는 안에 바람이었죠. 그 다음에 저기 네. 얼리밀고 이러면 바람도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얼리밀다 말입니다. 그래서
1: 네.
3: 밥을 먹자고 안수면 저리 얼리포채서 밥도 못 먹고
1: 네.
3: 이 사파나 이렇게 골상이나 땅에 앉아도 그렇습니다. 아랫배에서 아랫배 아픔이 얼리밀면서 숨불때
1: 네.
3: 나다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내 그리고 그다음에 이 저기 뭐가 이게 다리 틀로 해서 저 가슴이 내리면 확 아픔에
1: 예.
3: 그래 옆구리도 아프고 다간 유방도 아프고 그러면서 내 그런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거 뭐 강경락이 막히면 그렇다고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3: 네 그게 딱히 내 아픈 것과 똑같더라 말입니다.
1: 네.
3: 지금 예, 선생님과 문의한다. 그래.
1: 네.
3: 이게 위는 엄청 뜨겁습니다. 소화 아이들
1: 네.
3: 위는 밥 못 먹으면 위는 뜨겁고 해변으로는 또 이렇게 건조한다. 그렇게
1: 네.
3: 또 겉으로 투어나고 예.
1: 네.
3: 예, 그러면 막 방광염도 막 퍼지고 혓바닥이라는 게 다 떼개지고 한판이 떼개지고 이렇게 뭐니까 신도는 설태 안고
1: 네.
3: 정말 힘들다. 점약 썼는데 해결도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이거 예, 국가에서 예. 또 이 약은 또 옛날부터 황제가 근종 황제가 쓰면서 여지껏 많은 사람들이 쓰면서 내려온 약이기 때문에 어느 한두 사람이 이 처방 갖고는 알겠습니다. 이게 예, 국가에서 승인하는 맹처방으로 된 약이기 때문에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로경이나 홍삼이 아이들어

0: 하고는 환자분 아이들입니다. 환자분은 지금 병이 오장육부에 싹 깊이 뼛속까지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래서 원래는 냉한 사람인데 극도로 냉한 사람인데 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어디에나 염증이 생기면 열이 생깁니다. 예. 우리 손이라면 가시 들거나 염증이 와보시오. 그것이 막 뜨끈뜨끈 열이 나지 않습니까? 이 속이 열에서 열한 것이 아니라 염증으로 해서 열이 또 생겼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겉은 냉하고 속은 열하다. 이럴 때에는 궁이들도 손 아이 된답니다. 그렇게 치료가 잘 아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약 갖고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건네보신안을 쓰십시오. 그러면 벌써 속이 편안해지고 자꾸 올리퍼지는 간열이가 심장열 거등 찼기 때문에 혓바닥이 싹 갈라터진 겁니다. 예. 이거 인간아 약 갖고는 아이 됩니다. 이 약은 음양 평형을 잡아주면서 전체적인 기와혈을 보충하고 오장육부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중약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환자분 이 약은 먼저 두 개 료종, 한 개 료종 것 갖고는 좀 아이들 불리한 말입니다. 두 개 료종 써보시오. 믿거나 말거나 써보시오. 아주 좋은 효과 볼 겁니다.
1: 아, 그러니까 건네보신안 사람 맞습니까?
0: 건네보신안 쓰시오. 이게 25가지 약이 들어가서 환자분이 지금 딱 위만 문제 생긴 게 아닙니다. 간열이 씌어지고 이 간열이 얼리 뻗으면서 심장열 것으로 쓰여졌습니다. 인간아 약 갖고는 아이디입니다.
1: 애들도 시급이 막 이렇게 보면 안 넣으면 또 방광이 얼리면 아픈 것 같아요.
0: 내 말 하겠습니까? 오장육부에 다 배들어서 뼛속까지 병들었다고. 예. 그래서 이 약을
1: 어선마도 예. 어선이 막 뜨겁습니다.
0: 염증이 있다니까 그럽니까? 신염, 위내막염, 염증이 몸에 있어서 열한 거지. 환자분 체질이 열해서 열한 게 아닙니다. 염증 상태 있을 때는 열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약을 어쨌든 써보시오. 효과를 잘 본다. 그리고 띠왈이 돼서 이 수미완이 되나서 이 흡수도 빨리 되고 먹기도 쉽습니다.
1: 아,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이거 쓰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민들레하고
0: 띠왈은
1: 민들레하고 띠왈은 그려 먹는다고 말하는데 그럼 이거 먹지 말란가?
0: 먹지 마시오. 그거에 민들레하고 진흉아 다 극도로 찬 약입니다. 예. 맨 찬 약 맞춰서는 아이 됩니다. 몸을 덮여주면서 차고 음양 평형이 들어가냐고 골고루 써야 되니 그 두 가지 갖고 썼다간 또 손발이 더 차지면서 예. 싹 혈관이 줄어들어 혈액순환 아이 됩니다.
1: 아 그럼 그냥 건네보신
0: 하니
1: 가겠습니다. 예.
0: 예. 건네보신 하니까 이게 25가지 약이 들어간 게 원인이 있단 말입니다. 예. 음이면은 양기면 양기를 다 보충할 수 있고 평형을 잡아 평형이란 게 중요합니다. 평형 잡아주는 약입니다.
1: 맞습니다.
0: 네, 이 약에 진흉화 들어갔길래 그것 달로 진흉화 쓰지 마시오.
1: 그러란다.
0: 예, 이 약이 진흉화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약통을 보면 압니다. 약통에다 똑똑히 썼습니다. 예, 이제 약을 싼 다음에 약통을 보십시오. 진흉화라고 썼습니다.
1: 한 달에 몇 통 먹어야 될까?
0: 그런 상세한 거는 예,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하루에 두 번 잡수시오. 예?
1: 아, 네네.
0: 예, 예. 예.
1: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기혈을 보충한다, 기혈이 부족하다, 진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약을 썼습니다. 나는 하나도 효과 못 봤다고 그대로 하고 맥이 똑 떨어지고 심장은 심장대로 빨리 뛰고 어지럽고 예? 기혈 보충한다냐 좋은 거 다 써봐도 아이 되더라. 이런 분들 여기에서 기와 혈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약은 로경입니다.
2: 네,
0: 로경입니다.
2: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네, 네, 저도 건네보신안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이전에 쓰니 이전 약보다 효과 더 좋습니다. 공사 다
0: 훨씬 좋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십몇 년을 강의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이 약의 효과를 잘 본다고.
3: 네. 이거 쓰니까 섭외 좀 이전이 좀 시원하게 섭외 좀 시원하게 나가게.
0: 네.
3: 허리 아픈 게 또 허리도 아주 아프고 지금 약간 맥이 납니다. 이거 쓰니까.
0: 그렇죠. 고발, 맥이 나는 약입니다.
3: 고발이 덤벼는 이 약이 좀 최고 같습니다. 그래 이거 네. 활동하니까 조금 쓰레산입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홍삼은 주로 기를 보충하는 데 좋습니다. 이게 중약에는 다 따로 있습니다. 기를 보충하는 데 좋고 로경은 혈을 보충하고 로경은 기와 혈을 다 보충하는데 그래도 혈을 보충하는 쪽이 더 셉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0: 녹용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도 쓸 수 있는 약이가 녹용입니다. 녹용은 사슴뿌리 자라는 걸 새 뿌리를 채취한 게 녹용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2: 우리 언니 지금에 이 건네보신 하나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언니 중풍이 걸린 다음에 나온 게 그냥 그거 어림도 나고 골도 아프고 그 다음에 기억도 없고 그거 지내맥이 없어서 얘 누구면 이름 못 난다. 그래서 네. 얘 채소도 내가 싸다주고 우리 아래가 집에서 한다. 그리고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어디다 둔 거 모른다 말인다. 개구 물어본 말을 자꾸 물어보고 얘 밥맛도 없고 그 다음에 혈압도 아이 되고 이래서 이에 건네보신 하나 썼는데 이제 한 달 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얘 어른이 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자꾸 이 고래다 얘 두개비 씌워놓은 것처럼 어림증이 나던 게 어른은 많이 없어지고 얘 그 다음에 네. 식사도 하고 맥이 난단다. 그래서 얘 아, 우선은 그저께부터 채소를 제대로 잘라 당긴다.
0: 네, 많이 나왔습니다.
2: 예, 예, 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네. 이야기 어째 이
0: 시간이 됐어요. 우리 아. 활동 있습니다. 이용하십시오.
1: 네, 예, 예. 내일 다시 문의해 예, 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0: 네
1: 그래요.
0: 그렇게 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경만 작사 작곡의 생명에 대하여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피는 그 이유를.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필 때 그 진통을. 그 여린 잎의 기나긴 밤. 무거운 잇을 품고 해 뜨는 아침 반짝이는 어여쁜 생명아. 이렇게 보며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조금씩 그리 배웁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생명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듣는 이에게 설렘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는 가요. 하나나 작사 장영남 작곡의 나만의 사랑 보내드립니다. 안영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예소 고향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정취가 흐르는가요? 림의 작사 김봉어 작곡의 새로운 연길 보내드립니다.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의 소중함을 노래한 리하 작사 류영근 작곡의 당신과 나 함께라면 준비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의 에너지가 배로 될 것입니다. 리준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예서 어금숙 작사 남려령 작곡의 우리 함께 사랑의 향기 전하자 보내드립니다. 사랑은 때로는 꽃처럼 순수하고 향기롭죠. 자미령 김하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부드러운 감성을 담은 가요. 김광룡 작사, 허순자 작곡의 꽃마음 준비했습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인생을 잘 계획해보길 바라면서 마창걸 작사 장영남 작곡의 나의 인생 보내드립니다.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언제나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며 김상군 작사 허순자 작곡의 살기 좋은 내 고향 보내드립니다. 리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소중한 음악과 함께 따뜻한 감성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4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씨 가장방에 수록이 된 통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삼효가 저술한 천근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맥음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대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소,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관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좋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 혈

혈배강, 새로 승급한 혈배강입니다. 그래서 황진쌍타이 혈배강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약국에 직접 황진쌍타이 혈배강이 다 썼습니다. 황진쌍타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황진, 황금보다 더 귀한 이런 중약재를 갖다가 쓰리. 그 다음에 쌍타이, 그러니까 혈전, 혈전이라는 쌍입니다. 혈전을 녹이는 이런 타이. 타이란 게 펩티드죠. 제일 작은 분자. 예, 이런 형식으로 나왔대서 황진쌍타이라는 이름 가진 겁니다. 그 다음에 혈배강은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죠. 혈액이 과부렐로 깨끗해진다. 그리고 혈액이 과부렐로 건강해진다. 이런 걸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황진쌍타이 혈배강 이래 쓰게 되면 예, 우리 딸로 뭐 아스피린 이런 타딘가이라며 딸 잡술 필요 없습니다. 천연 중약제를 가지고 서리 예, 거기에 500도든 작은 분자로 나와서 전문 혈전을 녹여주고 피를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서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 몸에 해롭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많지 않습니까? 화학성분도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모든 서약은 꼭 간에 가서 해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간에 부담이 점점 커지는 게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승급한 황진쌍타이 쉐베캉은 예,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强强联手랍니다. 예, 그래서 약 처방이 엄청 잘 됐죠. 모두 45가지 이런 중약제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공농 주치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과에 직접 쓰여진 겁니다. 일단 황진쌍타이는 그 공농 주치가 뭐라고 썼는가? 부치호血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치호血 여기 안에 약 처방 본다 할 때 팔진탕이라는 이런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빠전탕. 빠전탕이라는 뭐인가? 기실은 기를 보충해주는 四君子汤이라는 게 있습니다. 四君子汤에 이거 잘 아십니다. 이건 고대로부터 영 유명한 이런 처방입니다. 그래서 四君子汤 이것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문 피를 보충해주는 四物汤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예, 이래서 결합돼가지고서리 우리 뭐라는가 빠전탕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병을 치료하나 제일 기초가 뭐인가? 먼저 기와 혈을 집중적으로 보충해줘야 됩니다. 이런 말은 많이 들었죠. 그런데 기, 혈을 어떻게 보충해줘야 되는가? 기질은 고대로부터 딱 기를 보충해주는 四君子汤하고 피를 보충해주는 四物汤 여기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四君子汤은 주약에 당삼, 백출, 불용, 炙甘草 예, 네 가지 약재만 딱 들어갑니다. 예. 그다음에 그 四物汤이라는 거는 당귀, 川芎하고 그다음에 白芍, 그다음에 숙지 들어갑니다. 属地黄이 그래서 이런 팔진탕이 들어감으로써 기초를 잘 닦아줍니다. 예. 그리고서 부양황후탕 들어갑니다. 부양황후탕은 우리 설명서를 본다 할 때 예, 이 공농주치의 취风화痰 그러니까 우리 중풍 걸린 사람들이 몽땅 중풍이란 통째가 이 기실은 중의에서 말한 말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뇌출혈, 그다음에 渐둥증, 그리고 또 우리 파킨슨 증상, 뇌위축, 그다음 뇌경색, 장시식 노화증 이거 몽땅 통틀어서 우리 중풍에 속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중풍 이거는 몽땅 경락 혈관 그런데 화 단, 그러니까 가래가 뜯겨가지고서 전달이 잘 안 돼서 나타난 이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용위 치쉬쉬에 유리했습니다. 기가 허하고 어혈이 생긴 데 쓰이고 그리고 풍탄주로 그러니까 바람하고 가래가 우리 경락을 막아놔가지고 나타나는 중풍, 중풍탄환 그러니까 우리 중풍 걸려서 침대에서 일어 못 나서 탕화에 됐거나 대소변 받아내야 되거나 이런 사람들 그 다음 반신불수 네, 치료된다고 딱 썼습니다. 그 다음 입과 눈이 비뚤어 올라간 거 거위한 와이시에 예? 그리고 단성치쿠이 그러니까 가래가 너무 우실 차지해서 기를 많이 상하는 이런 증상 말하자면 언어장애 말을 똑똑하게 하지 못하거나 예? 그 다음에 주시후종 그러나 발목이라면서 붓기는 사람들, 예, 그리고 또 行步艰难, 이 걸음걸이가 영 힘들거나, 그다음에 筋骨疼痛, 힘줄 뼈가

0: 그다음에 손발이가 소주주란이랬습니다. 손발이 구구대난 이런 현상에 예, 경련이 생기는 현상. 그러니까 여기면서 펑탄주로 이거 본다 할 때 그 대표적인 처방이가 반샤天마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약방이란 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에 반샤天마丸 처방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펑탄주로 생긴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난가 하면 자꾸 가슴이 답답해나고 예,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그 다음에 또 자꾸 가래질 하고 예, 그 다음에 기침 세게 하고 헐떡헐떡 대고 또 뭐 그쪽에 무슨 이물질이 있는 것처럼 자꾸 넘거두고 넘어가고 배자에도 잘 배타 앉고 예, 이런 거 허우중 이우간이랬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음식을 막 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이럴 때 객기는 증세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사지가 마목이 오는 이런 현상에 그 다음에 입력알로 자꾸 춤을 질질 흘리는 이거는 예, 처방이가 첸정산에 속하는 겁니다. 첸정산이란 건 첸 무슨가 끌어당긴다 이런 뜻이죠. 중 깨거나 비뚤어진 거 끌어당겨서 제 위치를 돌아가셔와 준다. 이래서 고대로부터 영유명한 처방입니다. 이 첸정산이란 게. 그래서 이 첸정산은 주요하게 어디에 많이 쓰이는가. 신경 방면에 그 파괴돼 가지고서 이 입관운이 비뚤어 올라갔거나 비뚤어 올라간 걸 잡아당겨서 제자리로 돌아가셔와 주는 이런 처방이죠. 그리고 또 반신이가 잘 말해 들어서 이 바리람에 꼬부라들고 그 다음에 닭발 손 다 대버리고 이거 폐주는 이 처방이가 첸정산입니다. 그리고서 이 부양황후탕 이제 제가 비뚱 말씀드렸는데 이 부양황후탕은 이게 중풍치라는 대표적인 처방입니다. 예, 반신불수라며 당화된 사람들 그 다음에 소아마비 증상이 어째서 부양황후탕이라는가 부양은 아시죠? 양기를 보충해준다 이런 게죠. 황후란 건 뭐인가 우리 사람 놓고 말한다 할 때, 오른쪽, 왼쪽 발다리를 본다 할 때, 오른쪽이 50%, 왼쪽이 50%,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50%, 50%가 다 각기 있다 할 때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걸어댕길 수 있다고 뜻입니다. 근데 한쪽 편에 50%가 지금 모자라진다 할 때, 그러게 되면, 예, 반신은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이게 환우란 겁니다. 그 나머지 50%가 지금, 잊어먹은 거 다시 찾아준다 이래가지고 부양황후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양황후탕 이 처방,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풍 반신불수를 치료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반샤天마丸은 입관운이 비뚤어 올라가거나 입력알로 춤을 자꾸 질질 흘리거나 언어장애 있거나 어지럼증이 자꾸 나거나 이걸 치료하는 동시에 주요하게 반샤天마丸은 비장을 건강하게 해주면서 습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화탄시풍 가래를 녹여서 내보내주면서 마음속에 이런 바람을 없애준다. 그래서 이런 펑탄 펑탄상로 그러니까 바람하고 가래가 우울로 올리밀면서 많은 분들이 상热下寒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위에는 막 열이 나고 아래는 막 차갑고 이게 다 온몸에 열이 다 우울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 혈압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그거 펑탄상로 이걸 해결해주게 되면 예, 일단 그 반샤天마丸 이 처방이가 직접 어지럼증 난 증상, 머리 아파난 증상, 그 다음에 사지가 마모기 온 증상, 배가 자꾸 짱이 나면서 소화가 잘 안 돼서 변이가 무른대면 자꾸 보거나 예, 설사 자꾸 하거나 예, 목에 가래가 점점 많아지거나 예, 이걸 해결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승치쿠이라는 거는 예,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예, 가래가 너무 우세를 차지한다 할 때, 이 가래는 그 목, 깨거나 기관질로 이래 뱉어던지는 가래만 가래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꾸 이거 강조합니다. 몸속 깊은 곳에 어디나 다 가래 낄 수 있습니다. 가래란 게 습기하고 한기가 한데 결합하게 되면 가래란 게 자꾸 생깁니다. 그럼 이 가래는 경락에도 가래 낄 수도 있고 혈관에도 가래 낄 수도 있고 신경에도 가래 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가래가 많게 되면 기가 많이 상합니다. 치 쿠일했습니다. 예, 쿠이순. 이렇게 되면 예, 여기에 대표적인 처방이가 류준즈탕. 아까 제가 스준즈탕 말했죠. 거기에다 두 가지 약재를 결합해서 거기에 그 전피하고 반샤가 들어갑니다. 예, 이거 결합해서 류준즈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류준즈탕하고 알천탕 이 두 가지 처방이가 대표적인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가래를 녹여주면서 기를 보충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게죠. 그러면 가래 우슬 차지한다 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자꾸 기침하고 가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래가 시터형 가래 나오지 않으면 진득진득한 가래 나오게 되고, 예. 그 다음에 그 가래는 쉽게 뱉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특히 이런 현상이 아침이면 보통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 나고, 그 다음에 완피란 것만인가? 완, 위완이란 뜻입니다. 위. 그러니까 위 끝장에 비란 거는 땅땅한 게 뭐 붙어 있다. 땅 그게 뭐인가? 기실은 그 우리 조선민족들은 말하는 적이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게죠.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저는 이때까지 해병 먹고 그래고 된다면에 이전에 저 뭐인가 방진산 탈이라는 것도 또 이제 먹었습니다. 이전에 정말 방화제가 좀 있으나 걔네 약 먹어도 안 되고 그냥 이 양상이 계속 그래 아프더란 말인다. 이게 그래서 그다음에 공부만 저희 그게 아픈데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마술상 그게 있으면 저리 사람들과의 이것을 어떻게 자꾸만 어지럼피 오고 머리도 아프고 그다음에 발다리도 있던 가자 힘자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뭔가 좀 통하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좀 뭔가 이 말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게 좀 어떤 때는 뭐랄까 좀 헴둠하고 예 그리고 또 예 저것도 어제 그 다리도 그래 아프고 이 그리고 또 이게 뭔가 붓기고 네. 이래가지고 쓰리는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거 이번에 이래 먹은 게 효과에 너무 좋더란 말입니다. 네. 근데 걔는 이게 진짜 이 천연 이런 약별로 댕기에서 만든 제품 돼서 이렇게 좋구나 하고 쓰는데 계속 먹고 한 게 있나면 이게 그러니까 약이 끊어지고 못 먹은 이번에 이렇게 나왔다거나 이거 좀 어떻게 또 싸먹고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다 해대당 거지 그다음에 그 친구도 또 뭘까 같이 못했다 마음다 깨졌을 때도 친구도 또 이 받고 예. 그래 이그 뭘까 이렇게 이런 효과도 있고 이렇게 전약인데 오가니 먹지 못하다요 항상 좀 언제 뭐 이거 또 다시 또 먹을 수 있겠는가 한데 맨발도 이렇게 이야기 또 출시되고 하니까 예, 좀 싸서 먹다고 그랬잖아.
0: 네. 이번에 우리 장창 랜서의 혈배강하고 황진수산타가 결합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황진수산타에는 집중적으로 우리 빵콰를 녹이고, 그 다음에 그 혈전도 녹이면서, 그 다음에 우리 중풍 반신불수, 언어장애, 예, 이걸 탕화에 된 사람들 회복되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35가지 이런 약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쉐베캉어는 7가지 이런 약재가 결합돼서 전문 우리 심장을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이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값이 올랐습니다. 약이가 45가지 약재만 들어갔기 때문에, 예, 엄청 큰 처방입니다. 그래서 약재가 많이 들어가서 값이 올라서 예 이번에 한 세트가 980원을 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대 활동합니다. 다섯 세트에 세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럼 12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열 세트 참가하는 분들 좋습니다. 그럼 여덟 세트를 더 드리면서 우리 혈배강 또 열 곽을 또 더 드립니다. 오늘 결정하는 분들.
2: 예. 예. 그래
0: 전화드렸습니다. 네, 예,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2: 예,
0: 예. 네, 예.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그러면 우리 이 설명서, 이 설명서만 말하자면 시간 오래 먹습니다. 우리 엄청 이거 약이 큰 처방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항상, 목에 이렇게 가래가 딱 걸린 것처럼 호밍이라는 게 뭔가, 호흡할 때 자꾸, 가르렁가르렁 소리나는 이런 사람들이 숨이 차고, 예, 그리고 또 우리, 맥이 없고, 예, 자꾸 이렇게 피곤하고, 예, 말할 맥도 없고, 예, 땀을 세게 걸리고, 예, 이런 데 좋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오늘도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예, 말씀 주세요.
2: 예,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내외가 다 혈배강 쓰고 모든 면에서 다 좋아졌습니다.
0: 네.
2: 혈압이 다 정상이고, 예, 이전에 그, 혈압 장약팩 끊은지도 오라고.
0: 네.
2: 이 약, 이 혈배강을 쓰고 있으니까 예, 다 좋아졌습니다. 다 정상을 됐습니다.
0: 맞습니다. 예.
2: 특히 우리 남편은 심장 조절을 하라고 해서 병원에서 이제 하라는 거 선생님 가서 보일구에 혈배강 좀 갖다 이렇다던데 지금 좀 갖다 이렇습니다.
0: 네, 조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2: 예, 매우 좋아졌습니다. 근데 특히 이번에 특히 우리 친척 아즈바이는 중풀이 와서 손이 억울해지고 예. 그 다음에 말도 발음 못하고 걸지도 못하고 용 고사세게 했습니다.
0: 네.
2: 그래 이 황진산 타이를 먹고 소리 그때 혈전 녹여져서 그런지 많이 좋아졌는데 2년 전에 공장 측에서 생산 못해서 못 잡수게 됐지.
0: 네.
2: 그래 용 아쉬움에 걍 냈는데 언제 오는가 이래 매 걍 여지껏이 그래야 게 이번에 이 황진산 타이가 예 정말 혈배관과 같이 이래 제조돼가지고 두 쌍이 같이 제조돼가지고 이래 한다니까 용 좋아합니다. 이번에 예, 밀크 활동에 참석하겠답니다. 예.
0: 이번에 젤크 활동이가 15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네.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이 우리 그 혈배강 열곽을 또 더 증송해 드리고 그 다음 침구 12번 또 따라갑니다. 예.
2: 예, 이게 다른 게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용진의 황진산 타이가 한 건보다 더 귀중하고
0: 맞습니다.
2: 모든 게 다
0: 예, 이름이 나온 게
2: 더 낚일 게 있으니까
0: 예, 예.
2: 이게 혈압이 다 우리도 남편이라면 다 좋아지고 이러니까 이 혈배강 많이 좋은 게 없습니다.
0: 네.
2: 그래서 예, 선생님은 정말 박 선생님같이 회전 약을 알선하고 특히 황진산 타이가 이번에 예, 제조돼서 같이 이래 판매되고 있을까나 소마 중년들께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0: 그렇지.
2: 선생님 예, 이 좋은 세상에 어째서나 신체를 귀중하게 여기고 선생님도 모든 면에서 신체를 앞에 놓고 수리 수고해 주십니다.
0: 네,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0: 예,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러더나까나 우리 그 항상 이 식욕 불진, 밥맛이 없거나 예, 이런데 단성 치구의 역임에 속하는 겁니다. 결국 땀을 세게 흘린다. 가만히 앉아서 땀 줄줄줄줄 흘린 사람들이 겨울철에도 땀 자꾸 흘린 사람들이 이게 다 심장이 나빠 그런 겁니다. 거기에 우리 또 혈배강이라는 이런 처방이 또 따라가지 않습니까?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혈배강 쓰는 환자입니다.
0: 네.
3: 이거는 여러 달 썼습니다. 이 약 쓰기 전에는 이게 색도 명품 동화되었습니다. 계속 정치하이 나고 우림증이 심하고 밤에 가슴이 침침하고 해서 안공환을 계속 먹기도 했습니다.
0: 네.
3: 명품이 와서 입과 눈이 비틀어지고 밥 먹을 때는 밥이 입으로 되게 나오고 했습니다.
0: 네.
3: 그래 혈배강 쓰면서 선생님 친구 같이 했는데 입과 눈이 좀 돌아와 됐습니다.
0: 네.
3: 예, 친구 선생님 어찌 잘하시는지 전 연변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예.
3: 예. 그리고 혈배강 쓰니까 밤에 예, 심장이 답답하면서 잠이 아예 오던 게 지금은 잠은 너무 잘 자니까 정신이 납니다.
0: 네.
3: 그리고 우림증이 계속 있었는데 우림증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0: 네.
3: 그래 이 약이 효과 좋아서 이번에 들어온 약이 황진산타이라고 들어갔다니까
0: 예, 예. 결합된 게입니다. 예.
3: 예, 예. 이름만 들어도 이게 흥분됩니다.
0: 아, 예, 예.
3: 예, 이미 혈배강 먹고 많은 효과를 봤는데 이렇게 좋은 약재가 또 들어갔다니까 돈이 없어도
0: 꺼서
3: 내도 또 찾아 써보겠습니다.
0: 좋죠. 예, 예. 거기 그 공농수치에 입과 눈이 빗들어 올라가거나 언어장애하거나 반신을 잘 쓰지 못하거나 중풍을 해서 탕화해 왔거나 이걸 치료하는 이런 좀 전문 이런 그 공농수치에 다 썼습니다. 예.
3: 예. 선생님 좋은 약을 강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0: 네.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혈배강 처방은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다년간 임상 실험을 거친 뒤에 보게 되면 혈압이 자꾸 온정 안 되죠. 혈압약을 잡수도 자꾸 온정 안 된다. 예, 이런 분들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아침 저녁을 두 알씩 잡수는 이외에 그 혈압이 올라갈 때 직접 혈배강 두 알 더 잡수게 되면 이 혈압이 쭉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저리 쭉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거는 혈전을 녹이고 한 방면은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면서 혈압이 내려오고 한 방면은 또 우리 이번에 그 황진수산 타 여기에 피를 보충해준 스우탕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피를 한쪽으로 보충해주면서 게다가 우리 혈압이 높아지는 근본 원인 기실은 머리에 피 공급이 아니 되기 때문에 사람

0: 본능적으로 머리에다 피를 공급해주느라고서리 모든 혈관을 쫄아지게 하면서 그런 데로 혈액순환을 보내준다. 이런 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은 중위 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게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건 결과인데 원인을 꼭 따져줘야 됩니다. 그럼 이럴 때일수록 뭐 해야 되는가? 심장에다 피를 많이 공급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에 피 공급이 잘 된다 할 때 이 머리의 것이 피를 잘 공급해줍니다. 우리 항상 우리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중풍이라는 뇌경색이라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신덴트를 하면 심장이 다 정상으로 띕니다. 예, 그런다고 소리 심장이 이롭다고 말합니다. 기실은 뇌경색이라는 사람들은 심장이 이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재보게 되면 항상 매기가 고르지 못합니다. 예, 이래 뛰다가는 중간에 서거나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서는 건 뭐라는가? 중에서는 지혜 따위 마이랍니다. 지혜 마이하고 따위 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중간에 서는 게 규칙적으로 서는가? 개체는 불규칙적으로 서는가? 어쨌든 심장 계속 뛰어야 되는데 자꾸 선다. 우리 환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머리에다 피를 공급해주는 주요 장기는 심장입니다. 심장이 잘 뛰어야 머리에 피가 충족하게 보내줍니다. 심장이 만약 맥이 없게 뛴다 할 때는 머리에도 충족한 피가 올라 못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피가 공급이 안 되는 데는 다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일단 이걸 문제를 해결할 때 먼저 심장부터 제대로 뛰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관 공농수치에 명백하게 마이웨이 제대 예, 이걸 치료해 준다고 딱 썼습니다. 지혜마이, 따이마이, 그 다음에 매기가 미약한 거, 이거 다 해결해 준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심장에 만화씩 뛰다가 중간에 선다 할 때, 선 순간 머리에 그만한 피를 공급 못 합니다. 이러면 사람 본능적으로 또 피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심줄이 빨라지거나 개체문 혈압이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현대의학에서 우리 혈압약으로 혈압 낮추는 거는, 그래서 혈액 공급을 해주는 거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혈관을 확장하거나 리노제를 써가지고서 압력을 덜어줍니다. 그럼 그 당시는 별로 혈압이 내려간 것 같지만 심장이 뛰는 건 그건 회복 못해줬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다 피 공급해주는 건 근본상 못해줬죠. 그러나 약효과 지나간 다음에 또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혈압을 온정시켜주자면 이 황진수한테 혈배강 딱 써줘야 되죠. 그래서 혈배강 번신은 공동수치 심줄이 고르지 못하다 신저통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自汗乏力 땀색이 흘리고 맥이 없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답답해나고 관심병 치료해준다. 심장에 기가 모자라는 걸 해결해준다. 그 다음 이치성진 중요합니다. 기를 도와주면서 성진 진액을 보충해줘야 됩니다. 우리 보통 심장이란 나쁜 사람들 보통 목이 마릅니다. 당뇨병 환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뭐 당뇨병 환자들도 다 이렇게 심장병이 다 있습니다. 목이 계속 마라는 건 다 진액이 모자라 그런 겁니다. 거기에 우리 맥동, 오미자, 예, 그다음 울금 이런 약재들 들어가서 빨리 그 진액을 보충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황진수한테 처방을 본다 할 때에 35가지 중약재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황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당삼 들어갔죠. 당귀, 그 다음에 川芎, 赤芍, 또 숙지, 단삼삼칠. 단삼삼칠은 우리 평상시에 그 수쇼지휴활도 그렇고 수쇼지휴활은 보통 거기에 천궁 들어가죠. 여기에 川芎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단선디활 우리 심장이 막 바쁠 때 단선디월 인차 혀 밑에다 물지 않습니까? 그럼 인차 좋아지죠. 여기만이 단선 37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슬 들어가 있죠. 뉴시는 무릎 관절에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슬은 혈압을 낮춰주는데 엄청 좋은 겁니다. 우리 열이 다 우울로 올라가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 열을 아래로 내려와 보내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다리를 매기나게 하는데 우슬이 제일 좋은 겁니다. 텐마 들어갔습니다. 텐마는 중풍 환자들의 처방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엄청 비싼 약이죠. 그리고 짱찬 들어갔죠. 저장찬. 예, 짱찬이라는 건 이게 다 동물성 약재이기 때문에 꼭 저어야 됩니다. 저어하지 않게 되면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고려해서 나온 겁니다. 그럼 전시에 들어갔습니다. 전갈. 예, 그리고 꼬우텅. 꼬우텅이라는 약재가 엄청 좋은 겁니다. 이게 우리 그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그 다음에 귀에 소리 자꾸 나거나 이런 분들한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그러니까 우리 그 황제 내경에서는 뭐라는가 귀 소리 나거나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귀를 가는 그 신경 거김에 가래가 꼭 차서 그런 겁니다. 그 귀 거김에 가래를 전문 빼내는 처방이가 그 약재가 꼬우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푸즈 백부자에 이 부자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저 저쪽에 부자인가 하는데 그 부자가 백부자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이 약의 그 커가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자는 반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부자는 주요하게 우리 중풍에 좋습니다. 예, 그리고 진저 들어가고 띠룽 네, 아시죠? 띠룽은 깊은 곳을 뚫고 들어가는 이런 그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재를 깊은 곳에 것이 특히 혈관 안에 것이 이끌어가는 이런 게 엄청 좋은 겁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55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바삐 움직였다. 저마다 이불을 오리오리 찢어서 총칼로 배 틈새에 끼워 넣었다. 마침내 배를 다시 물 위에 띄우게 됐다. 자, 보세요. 이제 더는 물이 안 샌다고요. 장복이 신이 나서 소리치고는 배에 뛰어올라 장조만 부자와 함께 배를 나루토로 저어갔다. 뒤따르던 부대가 이르렀는지 나루토에는 사람들이 100명 가까이 모여 있었다. 청년군과는 배가 닿자마자 달래가서 보고를 했다. 어둠 속에서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오더니 잇따라 상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대장, 다그쳐야 해요. 빨리 강을 건너 나루토를 빼앗아야 합니다. 장복은 그제서야 그 청년 군관이 소대장이라는 걸 알게 됐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는 전사들을 불러 배에 올랐다. 그가 거느린 대원들 말고도 한 개패가 더 올라탔다. 준비가 다 끝나자 장복과 장시 부자가 노를 잡았다. 그는 캄캄한 강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물결이 뱃머리를 철썩철썩 후려쳤다. 배가 꺼졌다 떠올랐다 할 때마다 물살이 덮쳐왔다. 전사들은 종이 물에 젖을까봐 품에 꼭 껴안았다. 소대장은 고개를 건뜩 쳐들고 강기슬기에 불빛을 뚫어져라 지켜보았다. 강이 넓어서 한참을 저서야 건너편 기슬기에 닿았다. 장복이 슬그머니 손가락으로 우를 가리키었다. 소대장이 보니 기슬길 따라 우로 돌 층계가 보이고 꼭대기에 보초병이 서 있었다. 그가 전사 둘을 불러 귀에 대고 뭐라고 말을 하자 두 전사가 배에서 뛰어내려 슬그머니 보초병에게 다가갔다. 보초병이 크게 소리를 쳤다. 뭐하는 놈들이야? 전사들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한편이야. 그러고는 와락 덮쳐들더니 보초병을 사로잡았다. 전사들이 우르르 배에서 내리었다. 배장은 대원들도로 포로를 데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그곳을 지키고 있는 연을 없애버리라고 하고는 장목을 앞세우고 리금국 세금을 거두는 기구로 갔다. 얼마 가지 않아서 세관에 일어났다. 장복이 문을 가리키고

김효 나직히 말했다. 여기입니다. 아니, 림지성을 가진 작자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돈을 어찌나 긁어내는지 아주 죽일 놈이죠. 소대장이 장복의 귀가에 대고 속삭였다. 우린 말투가 다르니까 대신 좀 불려주십시오. 장복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문을 두드렸다. 림나으리, 문 열어주십시오. 세금 바치러 왔습니다. 날 밝으면 보세. 안에서 잔뜩 잠긴 소리가 짜증스럽게 들려왔다. 장복이 애그라듯 말했다. 림나으리, 우리는 돼지를 치는 사람인데 아래 모래밭까지 돼지를 몰고 왔습니다. 날이 밝으면 교서에 가서 돼지 사료를 사야 합니다. 안에서 또 퉁명스럽게 대꾸하였다. 말하지 않아나. 날 밝으면 보자고. 장복이 소대장에게 눈짓을하고는 크게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림나오리, 우리는 돼지를 곤명에 가져다 팔아야 하니 지금 안 되신다면 다음에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안에서 기침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리었다. 앞현기가 잔뜩 뺀 여인 얼굴에 눈썹이 기다란 늙은이가 옷을 아무렇게나 걸치고 서 있었다. 소대장이 권총을 들이대며 말했다. 우리는 홍군이다. 어서 총을 내놔. 시골 사람들 앞에서 행색개나며 거들먹거리던 림나으리는 금세 얼굴이 흙빛이 되어 몸을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었다. 빨리 총을 던져라. 그는 방 안에 대고 다급하게 소리를 지었다. 그러자 곧 안에서 총 두 자루를 던지며 보안대원 두 사람이 나왔다. 홍군 전사들은 총을 빼앗아 나루터로 왔다. 보루들의 안내를 받아 오른쪽으로 갔던 소대도 무사히 일을 끝내고 돌아왔다. 적의 주둔지에 갔더니 병사들이 한창 앞편을 태우고 있는 통에 총 한 방 쏘지 않고 수십 명을 사로잡은 것이다. 전사들은 강가에 불을 크게 지피었다. 나루터를 차지했다는 신호였다. 불길은 밤하늘을 홀홀 태울 듯 일렁거리였다. 붉은 빛이 강물에 비껴 출렁거리었다. 불 곁에서 희고 영준한 얼굴의 소대장이 장복을 바라보며 희죽이 웃고 있었다. 한각의 점원과 36명의 배사공들이 위대한 역사적 과업을 완수한다. 이웃고운 날이 밝았다. 산비탈에서 멀리 바라보니 강폭이 600m는 좋게 될 듯하였다. 물 위로 첫빛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더 아득하고 넓어 보이었다. 장복은 금사강 상류가 바로 이름난 호도협이라고 알려주었다. 3,000m나 되는 깊은 골짜기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길은 마치 야생말이 달리는 듯 거침이 없었다. 그들은 산비탈을 내려와 어젯밤 배를 댄 곳으로 돌아왔다. 돌 층계 아래에는 큰 배 두 척과 작은 배 한 척 그리고 고기잡이 배 한 척이 정박해 있었다. 게다가 어젯밤에 타고 온 배까지 합치면 배가 다섯 척이나 되었다. 장복이 세 배 한 척을 가리키며 저 배는 김보장이 어제 이쪽 기슭으로 가져온 것이고 다른 세 척은 본디 이곳 나루터에 있던 배라고 하였다. 장형, 배만 있고 배송이 없으면 안 되죠. 형은 이곳 사람들을 잘 아시니 몇 분만 모셔주십시오. 스스럼 없이 형이라고 부르는 소리에 장복은 홍군이 더 가깝게 느껴지었다. 배장, 걱정 마세요. 저쪽 산에는 동굴에 가서 찾아보면 누구든 있을 겁니다. 이 나루터를 운남 쪽에서는 교평 나루터라고 하고 사천 쪽에서는 중무산 나루터라고 했다.
종무산 이쪽은 산.

0: 인세가 험하여 비탈의 집이 얼마 없었다. 대신 강기슭 벼랑에 동굴이 꽤 많았다. 몇몇 동굴들은 굴 안에서 서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어떤 동굴은 3,40명이 들어가도 될 만큼 컸다. 작은 여관과 사전, 녹두묵이며 순두부, 옥수수 밥 따위를 파는 가게들도 굴 속에서 장사를 했는데 전쟁이 터지자 모두 어디론가 도망치고 없었다. 굴 속은 한산했다. 가장 구석진 곳에 이르러서야 싸구려 담배 냄새가 났다. 소대장은 장복도로 앞서 걸으라고 하였다. 얼마 안가 과연 한 늙은이와 젊은이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이 보이었다. 스무살쯤 돼 보이는 젊은이는 누대기 옷이라도 입고 있었지만은 50살 남짓한 늙은이는 여인 몸에 마대 쪼가리를 걸치고 앉아 있었다. 장복이 다가가서 말했다. 다 늙은 호라비 신세, 여긴 뭐하러 숨어 있어요? 홍군이 온다잖아. 호라비가 대답했다. 홍군은 부자만 친다던데 아저씨네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휴,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 애를 잡아먹는데. 장복이 웃음을 터뜨렸다. 다 거짓말이에요. 어서 가서 홍군들 배나 멀어줍시다. 하루 품삯을 은전 한 입이나 쳐준다니까. 정말이요? 늙은이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저한테 언제 속은 적 있어요? 장복은 또 젊은이를 보고 말했다. 향씨, 자네도 가자고. 젊은이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말했다. 그러다가 군대로 끌려가면 어쩌나? 군대? 자네 같은 사람은 재벌로 간다고 해도 마다할걸. 가겠나? 안 가겠나? 하루에 은전 한 입이야? 제게 하겠네. 이 동네 엿장수 향시라면 누가 몰라. 놈들 때문에 망해먹었으니 지금부터 돈을 벌려던 참이야. 향시는 담배통을 툭툭 치며 대꾸하였다. 그때 소대장이 웃으면서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 장복이 소대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이 바로 홍군이에요. 보세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늙은 호라비가 개면적게 웃으면서 일어섰다. 인사를 차리려는데 허리춤에 대충 걸친 마대 쪼가리 사이로 앞니 혼이 드러났다. 호라비는 얼굴을 붉히며 얼른 앞을 가리한다. 소대장이 한숨을 쉬면서 사천 나루토로 말했다. 아저씨, 이런 옷을 입고도 우리 홍군이 겁납니까? 호라비도 멋쩍게 웃었다. 장봉은 호라비와 향시를 시켜 뱃사공 몇을 더 찾아서 나루토로 오게 하였다. 소대장이 호라비를 가리키며 한 천사에게 말했다. 이 금국에 가서 옷을 몇 벌 가지다 저분들한테 입혀주십시오. 이제 여성 동지들도 배를 타야 하니까. 얼마 뒤 그 전사가 새 바지와 비단 저고리를 가져왔다. 호라비가 옷을 입고 뱃사공들 사이에서니 제법 당무리 속에 선 두루미 같았다. 호라비는 너무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소대장과 장복이 큰 배 네 척과 작은 배 한 척을 몰아 남쪽 기슭으로 왔다. 강기슭에는 벌써 홍군 전사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배를 보자 전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였다. 남쪽 기슭에 뱃사공들을 위해 솥을 걸었다. 뱃사공들이 밥을 먹고 나자 소대장이 웃으며 말을 했다. 좀 기다려주십시오. 우리 주의관 한 분이 여러분을 만나보시겠다고 합니다. 곧 키가 큰 군인이 걸어왔다. 유백승이었다. 그는 부뚜막 곁에 있는 쪼끌상에 앉아서 뱃사공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우리 홍군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도 홍군을 도와야죠. 곧장 강을 건너야 하는데 배도 적고 뱃사공도 모자랍니다. 배가 또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없습니까? 아, 로차 나루토에 두 척이 있습니다. 호우라비가 맨 먼저 말했다. 거긴 얼마나 멉니까? 멀지 않아요. 몇십리 되겠지요. 예, 금방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씩 끼어들었다. 지금도 있을까요?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류백승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중얼거리듯 말했다. 도석이라도 좋지요. 그러고는 또 물었다. 배 한 척에 사람이 얼마나 탈 수가 있습니까? 큰 배는 석장하고도 내자가 되니 60명쯤 탈 수가 있을 겁니다. 장복이 말했다. 작은 배는요? 작은 배는 두 장에 8자리 40명이 탈 수가 있지요. 류백승이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꼽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럼 번갈아 배를 몰아야겠군요. 뱃사공을 더 찾을 수가 있습니까? 죄다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호라비가 말했다. 듣기로 홍군은 죄다 시퍼런 얼굴에 빨간 머리라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얼마나 무서웠다고요. 흉악한 몰골이라던데요. 류백승이 자기 얼굴을 가리키며 우스개 소리를 하였다. 보십시오. 제 얼굴이 흉합니까? 한쪽 눈을 못 쓰게 되어서 그렇지 다른 데는 그런 대로 괜찮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와그르르 웃었다. 류백승은 소대장에게 오늘 품값을 나눠주라고 하였다. 뱃사공들은 은전을 받아주이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우리 홍군이 이번엔 사천을 지나가지만은 꼭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들께 밭을 나눠줄 겁니다.
1: 정말입니까?
0: 늙은 호라비가 흥분해서 말했다.
1: 저는 땅이 없어서 죽도록 일을 해야 겨우 밥을 먹고 삽니다. 그마저 하루 밥벌이도 못할 때가 많지요.
0: 맞습니다. 저희 같은 처지야 농사 지을 땅만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류백승이 이야기만 들어도 뱃사공들은 속이 시원했다. 배장은 두 개 반의 전사를 장복과 장시부자, 호라비와 함께 로차나루토로 보냈다. 로차나루토에 이르자 마침 사람들이 배를 태우려고 분주히 뗄나무를 나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홍군이 오는 것을 보자 뿔뿔이 도망을 치었다. 그들은 배 두 척을 빼앗고 기뻐 어쩔 줄 몰라며 배 뛰어올라 노을을 저 물길을 따라 내려갔다. 그런데 가다가 숨은 바위를 만났다. 호라비와 장복이 탄 배는 별일 없이 지나갔지만은 장시 부자가 몰던 배가 그만 탈이 나고 말았다. 아들 장대조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배가 바위 틈에 낀 것이다. 치, 밥통 같은 이라고 눈은 어디 뒀어? 장조만이 사납게 욕을 퍼부었다. 아들은 그만 멍해하더니 얼굴이 벌게서 대꾸를 못했다.
2: 됐습니다, 아저씨. 그 아이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0: 홍군 전사 두 명이 장조만을 다독여주면서 배에서 내려 바위에 뛰어올라갔다. 그들이 힘껏 배를 떠밀자 배는 거친 물결 사이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두 홍군 전사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여 덩그러니 바위에 남았다. 전사들은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3: 아, 이봐, 장씨! 일을 왜 그따위로 해?
0: 호라비와 장복이 성이 나서 소리를 지었다. 장조만은 얼른 뱃머리를 돌려 강기슭으로 저어갔다. 다행히 가까이에 농가가 있었다. 장조만은 긴 대나무 가지를 얻어 다시 배를 끌고 우로 올라갔다. 숨은 바위와 가까워지자 그는 준비해간 대나무 가지를 내밀었다. 홍군 전사들은 그걸 잡고서야 겨우 배에 오를 수가 있었다. 그제야 장조만은 마음을 놓았다. 머리칼은 그새 땀에 젖어 후줄근 나였다. 그들은 한낮이 되기도 전에 교평나루토에 이르렀다. 노백성은 한창 강을 건너는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강기슭에는 홍군 전사들이 새까맣게 모여 차례를 기다렸다. 멋대로 돌아다니거나 떠드는 사람 하나 없이 어디나 질서가 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5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경만 작사 작곡의 생명에 대하여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피는 그 이유를.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필 때 그 진통을. 그 여린 잎의 기나긴 밤, 무거운 잇을 품고 해 뜨는 아침 반짝이는 어여쁜 생명아. 이렇게 보며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조금씩 그리 배웁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생명에 대하여.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은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 상반기 우리 조에서는 문화체육 기원인 브랜드 추동, 흐름 추진 발전 리듬을 견지하면서 상급 문화 관광 체육의 샘청 융합을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각 종점 풍경구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질을 높여 문화 관광 시장의 열기가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소비 잠재력이 끊임없이 방출됐으며 발전 동력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 조에서는 루게로 국내 관광객 연 3,883만 5,100명을 접대하여 동기 대비 14.7% 증가했고 관광 소비액은 464억 9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4.92% 증가하면서 괄목할 만한 문화 관광 발전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연길의 대표적인 인터넷 인기 문화관광 명소인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외지 관광객들의 연변을 찾으면 반드시 찾는 관광 목적지 중 하나입니다. 민속원 내에는 구택이 조화롭게 배치되고 조선족 복장 촬영, 무형문화재 체험, 민속 공연이 상시적으로 펼쳐지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 들어 6월까지 민속원에서는 누계로 관광객 137만 4,400명을 접대해 관광 수입 2,727만 여원을 올렸습니다. 연결 중국 조선족 민속원 영업총감독 주보군입니다. 올해는 우리 중국 조선족 민속원이 새롭게 승격된 5.0 버전을 선보이는 해이자 5A급 관광 풍경구로 승격되는 계기를 빌어 민속원을 대폭 승격한 해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전통 종이 공예, 조이약, 향낭 등 무형문화재 경영모식을 인입했고 쌀떡관, 도예관의 무형문화재 체험 대상도 승격을 했습니다. 또 사슴원, 비둘기원 등 소통성이 강한 대상들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 밖에 민속원의 경관도 승격을 하여 식물, 분수, 기존 인기 명소들을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혼춘 비단의 길 발해 고전도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총 투자가 4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이 주급 중점 문화관광융합대사 발해국의 역사 문맥을 깊이 발굴하고 당나라 풍경의 건물군의 의탁을 해 몰입식 문화관광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발해고지는 실경공연, 문화전시관, 고풍장터, 무형문화재 체험, 야간문화관광 등 경영모식이 구전하여 완전한 문화관광 소비 사슬을 구축을 했으며 이미 성급 야간 소비 집결구에 입선되었습니다. 발해 고지는 올 들어서 6월까지 관광객 연 19만 3,700명 접대하고 관광 수입 503만 6,200원을 올렸으며 350명의 취업을 이끌었습니다. 대상은 훈춘의 변경지역 우세에 입각을 하여 문화관광산업과 현대농업, 상업무역유통의 융합발전을 추진하면서 변경 문화관광 소비의 새 장성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고춘예입니다. 이곳은 밤에 아주 분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들도 매우 친절하고 무형도 아주 아름다워 이곳이 정말 좋습니다. 혼춘 발해고진 책임자 리양입니다. 올 상반기 우리는 네 가지 핵심 전경을 종점적으로 다잡았습니다. 발해 주제 야간 관광 노선을 최적화하고 조선족 가무와 무형문화재 전시 공연을 상시적으로 펼쳤으며 특색 야시장을 승격하여 음식과 문화 창의 제품

0: 내용을 통합하고 야간 무형문화재 체험 공간도 개방을 했습니다. 이런 연동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보고 바로 떠나는 데서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용정회란대 민속관광휴가구는 용정시 중점문화관광 대상으로 무형문화재 전성, 미식장터, 궁정문화관광, 개인온천 민박, 견학 및 회의봉사를 일체화한 종합성 민속휴가구를 조성을 했으며 현재 이미 대외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연변 성창문화관광개발위원회사 개발경리 종숭항입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 대상이 부지 면적은 11만 1800평방미터이고 총 투자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대상은 모산과 해란강의 자연환경에 의탁을 하고 중국 조선족 전통문화를 깊이 발굴했습니다. 대상은 3기로 나누어 개발 건설하는데 이번에 개방한 것은 1기와 2기의 전체 핵심 경영 모식입니다. 올 상반기 우리 조선은 중국축구협회 갑급리그, 동북축구연맹전, 연변축구연맹전 등 축구 경기를 통하여 맹태응원단 등 특색 IP 인기를 방출하여 경기장의 흐름을 문화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했습니다. 인기스타 합동공연은 입장권 경제를 깊이 발굴해 핫풍부한 문화관광 공급으로 문화관광 구품질 발전의 세장을 지속적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조민족사무위원회, 조상무국, 조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온남성 보산시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연결시 인민정부에서 공동조치한 연변 민족융합 커피 창의대회가 22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개막식에서 부조장 윤조희가 환영사를 하고 온남성 보산시 청렵 부조석이며 보산시 공상업연합회 조석인 온사홍이 축사를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길 커피 조제사 국가급 로무 브랜드 특별 추천 소개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보산시 커피산업협회와 강문시 관련 책임자가 각기 커피 산업과 제품, 커피 설비 제조 산업을 주제로 특별 추천 소개를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변 커피 산업의 미래 발전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보산 연변 커피 산업 합작협의 체결식과 연길 보산 커피 문화 전시 중심 대상 제막식도 진행됐습니다. 이어 진행된 경기에서 30명 참가 선수들이 한 무대에서 기량을 겨뤘으며 예선을 거쳐 6명이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선수들은 3가지 품종 이상 커피 원두를 배합해 커피를 만들었으며 중화 우수 전통 문화, 여러 민족의 다채로운 문화, 남북 지역 특색을 창의적인 커피 작품 속에 융합시켜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의 생동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심사단은 주제 부합도, 문화 융합, 창의적 표현 등 여러 차원에서 종합 점수를 매겼습니다. 새 종식 루아커피, 인삼커피, 종이버섯커피 등이 각기 1, 2, 3등상을 수상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또 커피 문화장터를 마련하고 전통가게와 무형문화재 관련 상가들을 조직해 참가시킴으로써 커피 산업과 지역 민속문화의 다원 연동을 실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속 문예 공연 등 활동도 전개해 커피 대회와 민속 문화, 문화 관광 체험의 심층 융합을 추진했으며 행사 분위기와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높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주에서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계획 시험점 도시 건설 임무를 실시하는 혁신적인 실천이며 연변과 운남 보산 간 산업 협력을 심화하는 중요한 담체입니다. 이를 통해 두 지역의 자원 공유, 우세 상호 보완, 상생 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리강입니다. 연길시 현역 커피의 왕 커피 산업 기반에 의탁하고 커피를 유대로 삼아 운남 보산 등 커피 주요 생산 지역과 연합해 여러 민족 경제의 상호 융합, 문화 융합, 인재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고 민족 단결 진보와 변강 특색 산업 고품질 발전이 서로 힘을 실어주게 했습니다. 운남성 보산커피산업협회 집행회장 리효파입니다. 보산시는 중국의 커피 재배 지역이며 운남 고품질 커피의 핵심 생산 지역입니다.

0: 우리는 이번 활동을 통해 연길과 보산,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이 직접 연결되게 하려 합니다. 좋은 제품을 함께 내놓는 것은 물론 두 지역의 관광 노선 개발과 보급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변조 고령보조금 지혜관리 위챗미니 응용 프로그램이 일전 정식 가동되면서 과거 고령보조금을 전과정 오프라인으로 취급하고 주민들이 여러 번 오가야 했던 업무 취급 모식을 철저히 바꾸고 양로 해민 봉사의 마지막 1km를 관통했습니다. 미니 응용 프로그램 가동식 현장에서 기술 일꾼들은 조작 절차를 일일이 설명하고 자원 봉사자들은 조를 나눠 1대1 도움을 제공하면서 현장에 온 노인과 가족들에게 미니 응용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줬습니다. 조 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 사업일꾼 류순입니다. 우리는 디지털화로 양로 봉사에 힘을 실어 양로 해민 봉사의 마지막 1km를 관통했습니다. 이로써 해민 정책이 더욱 정밀하게 실시되도록 하고 노인들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높였습니다. 연길시 공원가도 원위 사유구역 주민 정차순입니다. 예전에는 고령보조금을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고부부 신분증도 가져오고 자녀들도 다 와야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기술이 생겨 정말 편리해졌고 우리한테는 아주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모르거나 행동이 불편한 등 노인들을 상대로 전주 각 사회구역에서는 오프라인 도움 창구를 동시에 보류하고 사업일꾼을 배치해 전과정 업무 대행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점은 미니 응용 프로그램이 가동된 후 사회구역 심사 과정도 더욱 빨라진 것입니다.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은 시스템에서 온라인 확인과 데이터 대소를 할 수 있어 절차를 줄이고 심사 주기를 대폭 단축하며 인위적 실수를 줄여 해민 자금이 정확하게 지급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전주 각 가도와 사회구역에서는 미니 응용 프로그램 보급 강습과 방문 지도 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플랫폼 기능을 끊임없이 최적화해 디지털 정무로 양로 봉사의 온기를 더함으로써 전주 노인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실질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1: 올 들어 훈천시에서는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의 특색문화관광자문에 의탁을 해 변경홍색관광명함을 지속적으로 빛내고 있습니다. 각지 관광객과 청소년 견학단체들이 잇따라 이곳을 찾아 참관 학습하면서 홍색관광 열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에서 사람들은 전시를 관람하면서 역사를 되돌아보고 변강을 지켜온 분투의 역정을 깊이 느꼈습니다. 모두는 몰입식 홍색 교양 속에서 가곡 정회를 두텁게 하고 분발 진취의 힘을 얻었습니다. 산동 관광객 마일갑니다.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에 들어서는 짙은 역사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선배들이 국토를 지키고 나라를 보유한 이야기를 노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역사를 명기하고 열심히 학습하며 애국 정신을 전승하겠습니다. 산동 관광객 마일락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아이가 훈촌의 역사를 가까이서 느끼고 선배들의 가곡 정매를 깨달으며 어려서부터 가곡 관념을 수립하고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은 훈천시의 중요한 애국주의 교양기지이자 홍색문화 진지로서 무게감이 있는 변경의 역사적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은 상시한 사료, 실물 전시, 전경 전시를 담채로 오대진이 현지 답사하여 경계선을 확정을 하고 변방을 지키며 강토를 수호하고 국방을 공고히 한 역사적 사적을 체계적으로 재현하여 선배들의 중정어린 마음과 한 채의 땅도 양보하지 않은 순권 정신 품격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0: 계속해 스포츠 뉴스입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22일 저녁에 영파팀 홈장에서 펼쳐진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리그 20라운드 경기에서 조반니의 활약에 힘입어 3대2로 이겼습니다. 오는 29일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원정에서 섬서 련합팀과 21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상.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망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에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류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수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루우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루우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두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쌍수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15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3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그리고 장수로방 눈병치료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은 요즘 특선 우대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대활동은 늘 진행하는 우대활동이라고만 인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는 확실한 기회로 될 수 있는 우대활동을 이번에 전개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때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한 각에 498원인데 12각에 15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가격은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아주 큰 처방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장수의 비결이 바로 이 처방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장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이 모두 28가지 증기약재로 된 처방인데 하루에 3번 복용하는 것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딱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하는 제품이 바로 장수로방에 속하는데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받아보고 와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여기에 기본으로서 내용이 담겨 있구나 그런 감을 느꼈는데요. 이번에 장수로방은 한각은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 아침에 딱 드시면 되는데 30각 사면 15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각에 198원이니까 가격적으로 접수하는데 편리하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이 따라가고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13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면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그런 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명서방은 지금 한각에 598원인데요. 이게 로 제품에 속하는데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줍니다. 이 제품을 선택하여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눈병의 여러 가지 증상과 여러 가지 안과 질병 때문에 40대 중후반부터 특히 6, 70대 이후에는 눈병 때문에 힘들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래서 12각을 사면 12각을 드립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290원 좌우가 되게 되었으니까 눈병은 그래도 명서방 수술도 필요하면 꼭 해야 되지만 해도 수술이 끝이 아닙니다. 속으로부터 겉으로 이런 치료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수술은 곧 잠시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문한 견제에서는 명서방 눈병약품을 쓰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서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전희 박사 쓰고 있습니다.
1: 아, 예.
2: 예, 항상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경력도 없고 해서 지금 전희 박사를 쓰고 있는데 이 약 먹은 다음에 혈압 조절이 영 잘 됩니다.
1: 예, 먹으면. 예. 아, 그렇죠. 예. 심장과 예. 뇌혈관이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실 겁니다.
2: 예, 그래 놓으니까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0: 그 경력도 예, 없던 게 경력도 많이 좋아지고 특히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허리 놀라던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심장과 예. 뇌혈관이 특수한 효과란 걸 말하죠.
0: 예. 예, 그래, 예, 마음이 편안하니까, 예, 잠을 잘 자니까, 예, 이튿날 아침이라 머리 맑아지고 정신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1: 그렇죠.
0: 그래, 저기, 효과시대 난 배달부터 계속 쓰려면, 이게 당수로방은 우리 언니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아, 그래요? 예, 예.
0: 예, 우리 언니는 이게 계절 받기 때문에 그냥 감기를 자주 하고, 감기만 하면 기침 가래르고, 자꾸 예, 이렇게 고생했는데, 장기침 주시고, 이 당수로방 쓴 다음부터 예, 면역력이 높아지고, 이제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써보시게 되면, 써보시면, 그 약 그렇거니 하고 지나가지만 해도,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딱 한 번만 식전 3, 40분, 1시간 전에 드시게 되면, 온 하루 동안 완전히 내가 세상이 바뀌어질 겁니다. 머리가 명석해지고, 맥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가슴이 편하고, 예, 여러모로 좋은 효과를 보는 제품입니다.
0: 예, 감기를 하지 않을까야, 사람 살 것 같단다, 지.
1: 그렇죠.
0: 예, 그리고 소화도 잘 되지. 이게 무릎 관절이 아파서 많이 고생했는데, 관절도 많이 영 좋아졌단다, 지.
1: 그렇죠. 관절이 예. 좋아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얘기했던 당신 분들 자체가. 예.
0: 그래 놓으니까, 예, 관절이 좋아지니까, 영 걸기도 영 편하지. 특히 이게 소변차 수가 많아, 잠을 자지 못한지, 소변차 수가 많이 줄어드니까, 예, 잠을 잘 자니까, 야, 이튿날 아침에 정말 사람이 정신 난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예.
0: 예. 그래, 이 약 먹은 게 이렇게 효과 이렇게 좋은가, 지금. 전번에 약 얼마 먹었어. 오늘 지금 배달받아 계속 꾸준히 먹겠다면 그럽대다.
1: 예, 잘 쓰려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황실의 의 처방으로 나온 장수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매개인들이 이 제품을 그 쓰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황제의 위치에 가는 겁니다.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0: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은 기본으로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많은 제품이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으니까 어리둥절해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선 장수로방 이 처방 자체는 기본으로 견제해서 복용하시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장수라는 이 제품 이 이름 자체가 우리가 기본으로서 근본을 지켜주고 꾸범 배위엔 해준다는 것은 근본을 지켜주면서 원기를 돋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약을 써도 원기를 돌아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면 당신 약은 약대로 가고 맥은 맥대로 없어지고 기능상실은 기능상실대로 가게 되었는데 꾸범 배위엔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근본을 지켜주고 원기를 돋아주는 이렇게 되면 곰팥이 든든해야 되고 근본을 지켜주는 이런 차원이라 하게 되면 소화공동이 좋아야 되고 심장과 뇌혈관이 좋아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그 주부 간선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과 곰팥을 든든하게 해주게 되어 있으면서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지고 그리고 허리다리가 시클고 맥이 떨어지고 불면증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늘 얼굴이 초췌해 있습니다. 바람 사람 훑쳐다보게 되면 저 사람 벌써 기력이 충만하는가 하는가 얼굴을 턱 들여다봐도 알 수 있는데 턱 들여다보게 되면 얼굴이 초췌해지고 벌써 저 사람이 병색이 얼굴이 갚았다 하는 그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머리가 쉽게 휘어지거나 그리고 경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식욕이 떨어지고 맥이 똑 떨어지고 종합적으로서 기능 저하가 오는 이런 걸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장수로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이 제품 자체에 들어간 성분들 자체는 너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써보시면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써보시면 이 제품을 그만하고 놓으셔야 해도 나는 이 제품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럴 제품이 바로 이 저희들 설명드리는 장수로방입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네, 명소방 쓰고 있는데 명소방을 일부러 다 받았었는데 이게 백내장 진단 받았는데 한 두 달씩 뿌린 게 검사 없이 없으려부터 시작한 게 어느 거짓말 없어졌습니다.
1: 아~

0: 다른 약으로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1: 예. 이 명소가 이렇게 쓰기 까만 게, 법사 같은 게 까만 게, 이렇게 앞에서 자꾸 눈에 따라다니면, 거미줄 같은 게 들어올 때,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0: 예, 그게 병적으로는.
1: 아까려나고, 예. 그것도 없어지고.
0: 그렇죠.
1: 제가 물어볼 건 장수로만 새 약입니까?
0: 새 약입니다. 예. 예, 이 제품은.
1: 어디 지하철 산 겁니까?
0: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우수한 제약사에서 나왔는데 생산 강서 대사연 제약유한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강서성 제품인데 강서성 약 가운데서 대사연 제약유한 회사를 하게 되면 아주 이 제약회사는 찾아봐도 우수한 제약회사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게
1: 대단히 좋구나.
0: 대단히 좋습니다. 36개월 보가 유효치가 36개월로 되어 있는 완약입니다. 예, 복용하기도 쉽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에 일어나자마자 뭐 조금 한 화장실에 갔다 와서 따뜻한 물로 혹은 연한 소금물로 복용하며 온 하루 동안 맥이 팔뚝에서 꼭 무릎이 맥이 없어서 걸지 못하겠다 하던 분들이 무릎 맥이 오고 관절통이 해결받고 소화가 잘 되고 정신이 나고 심장과 뇌혈관이 가슴이 늘 부딪혀서 불편하던 분들이 이 제품 드시게 되면 완전히 편안감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선생님 나 다리 그냥 이렇게 산 음식 먹으면 이렇게 뭐니까 다리 시리면서 시리가 맥이 없 다리 이것도 시리고 맥이 없습니다.
0: 그렇죠. 보통 그거 위는 덥고 하지는 차다 이렇게 되게 이게 음양 조절 예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순환 장애 현대적으로 말하면 순환 장애에서 주의한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쌍러시아한이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래가 차고 위가 더워진 게 이게 순환이 잘 되지 않으니까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으니까 우리 계속 낮이고 계속 밤이고 이래 계속 낮은 양이고 밤은 음이라 할 때에 계속 낮이고 계속 밤이면 되겠습니까? 음양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인류가 모든 공룡을 정상으로 그 대자연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거 충분하게 그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처리 박사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0: 예.
3: 나는 예, 혈압이 높으면서로 고양 먹으니까 또 오지랖증이 나지, 오점증이 난 다음에 집이 막 빙빙 도는 것 같아. 일어서지도 못했어.
0: 예.
3: 예, 그러고 예, 머리 아프지, 그것도 잠이 아요지. 그래서 그냥 그랬더랬습니다. 그리고 또 골이 아프지, 골이 아프다면 어째서 좋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0: 예.
3: 그래서 병원에 가 검사했는데, 혈관이 메다지 하니까.
0: 예.
3: 예, 그래가 무섭지. 예, 그러고서, 손발이 어떨 때는 꽉 꺼져나기도 하고, 막 덜어나기도 하고,
0: 예.
3: 다리랑 예, 그것도 막 기어올라는 것도 그냥 이랬습니다. 그래서 난 예, 정말 부을까봐 겁이 나더란 말입니다.
0: 아, 그렇죠.
3: 그때, 예, 병원 치료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을 땐, 좀 나쁜 까투던지, 어쨌든 살펴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전이 박사 강의라는 것도 그것으로 내고 쓰기 시작을 했는데, 노벨상 받은 이야기 다르긴 다르다.
0: 그렇죠. 노벨상도 예. 한 번 아니고 두 번까지 받았다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보도에.
3: 그렇게 예. 말입니다. 예. 효과도 빠르지. 대발도 아야지. 예.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뭔가 심장도 나빠서 나는 예. 심리 부치는 사람이랍니다. 고향 조금씩입니까? 혈압살 때문에 심리 부치로 자꾸만 수정해. 심장이 섰다 뜯기고. 이러면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고 가슴이 통증이 있고 예. 아예 가슴 어떨 때는 막 나고 가슴 지르고 나는 깎기도 하고
0: 예.
3: 손이 다 손이 올라도 아예 오고 아주 막 고생했습니다.
0: 예.
3: 이 약을 먹는다면 좀 이런 증상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예. 예. 그리고 예, 또 우리 오빠들이 좀 부한단다.
0: 예.
3: 부한단계 예, 좀 치료는 많이 받았습니다.
0: 예.
3: 그래서 조금 어디로 왔는데 병원 치료도 받고 그러다가 이 약을 썼는데 지금 효과가 아주 좋답니다.
0: 예.
3: 아주 좋아갖고 제가 이 약을 계속 쓰려고 하면서 이 약이 또 값이 오르겠는지 오르기 전에 우리 두 집에서 한 집에서 각기 12 값이 두 집에서 24가 우선 배달 받으려고
0: 그렇게 하셔. 천희 박사는 가격 인상이 지금 곧 된다고 합니다. 498원으로부터 100원 인상이 된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 천희 박사는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완전히 알아주면서 그뿐만 아니라 40여 가지 질병을 원인을 그린에서 찾아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험해보는 게 이게 확실한

0: 기회입니다. 이번에 가격 인상전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잘 제때 챙기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1: 예,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류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선희 박사는 우리 오빠가 지금 잘 죽고 있는데 효과를 영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빠는 그냥 아무나 소나에 그거 맥이 없다는 게 그리고 신장이 영 나빠면 그 관심병입니다.
0: 예.
4: 거기다 관심병이다가 또 그냥에 이 어지럼증이가 나서 그 어지럼증이 나는 거는 그 검사하니까 그 노공이 뇌경색이랍니다.
0: 예.
4: 그래서 있으니까 뇌경색이 있는 줄 알았는데 치료도 세게 했습니다. 입원도 해보고 그래 아이들인 게 이 선희 박사는 뭐 그 지금 효과를 잘 봐서 어렵다니 지금은 이 골이 되게 아파서 골도 아파하지 신장이 좋아서 신장 그냥 후들후들 놀라고 그래서 약간 목소리도 활동 놀라고 하락도 하지 그 상상 지금 많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예.
4: 치료를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하시다는데 이렇게 저녁 이 약은 정말 노벨상 받은 약이고 또 중증약을 된 약이든지 정말 노벨상 받은 예, 약이 다르긴 다른다. 그래서 효과 좋다고 그래 봐. 이런, 야, 이렇게 사는데 난 언제 먹을까. 지금 골도 아프지. 골이 아팠나고 그냥 신경질을 쓰겠습니다.
0: 머리가 아픈 게 그게 뇌혈관에 상당할 정도로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그거 주의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막히거나 터지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때 가서 망고하기는 많이 힘이 더 드니까 이때 지금 쓰는 게 편리합니다.
4: 예, 어디가 아파나, 예, 골이 여러 곳이 맥혔답니다. 그래서, 골이 아플 때는 골을 막, 비교가 되고 친다, 아파.
0: 그래요? 그 정도면 안 되는데. 이제 빨리 선택해야 돼.
4: 이 약 먹고 지금 그 정도 없어지고. 그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거, 잠을 요즘은 영 잘 쉽니다.
0: 그렇죠. 예.
4: 거기다 또 전을 좀 비대까지 있었어요. 소변 눌 때는 이하 남자고 또 아프다는지, 소변이 양이 작아서, 근데, 막 답답해서 막, 그저, 대수관 하나 전에 대수포시 나가던 게, 이 약 먹고 지금, 이제 소변 차수가 영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콤밭이 든든해진다는 걸 말하면, 천희 박사가 기본으로서, 우리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근본을 지켜주는 차원에서 심장과 뇌혈관과 그 비롯해서 콤파 콩는까지도 40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준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4: 예,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은데 지금 하나하나 해결되면 야 지금 이 전에 무슨 알았던 사람 걷지 않고 영 건강해서 자꾸만 이 전에 바깥 출입이라고 못했으면 자꾸 어지럼증이 나서 이게 요즘에 또 바깥 출입 잘하고 끝나가서 어때 운동도 한 시간씩 하고 들어옵니다 지금.
0: 예, 심장과 뇌혈관에서는 알아주는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예, 종합으로 해결해서.
4: 가격이 인상된다니까 우리 오빠 야 이럴 때 좀 많이 써놔라 오늘 배달을 받겠다는데 그래. 그리고 또 나는 오늘 우리 밖을 배달받고 나는 또 민수박을 먹습니다. 나는 어째 먹는가 민수박을 내 먹은지 어떤 오람도 안 돼서 뭐 한 2년 되겠다. 나는 눈이 백내장으로부터 이 황반변성이 있어서 야 눈에 그래서 그냥 약은 실수 없이 없고 여러 가지 약 다 연대해야 되는 게 이 민수박을 먹고 지금 눈이 영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0: 눈이 좋아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4: 예, 공공버스를 탈 때도 차가 딱 문 앞에 와야 뭐, 이 지금 일명

0: 한 10m 밖에서 오는 거 다 보인다 지금.
1: 어, 그렇죠. 시력이 좋아졌다는
0: 게 큰 효과. 눈이 어째서 낭에 피가지고 두문도 먹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눈이 피지도 그런 상처 어디 가는 지 없어. 어,
1: 이 제품 드시게담 제가
0: 피아이진다.
1: 거의 보증합니다. 피아이진다. 이 제품 견제해서 보내시게담.
0: 예. 그냥 피서서 그래서
1: 그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0: 야, 우리 예. 한 300g 싸서 먹어야 된다. 이게 예. 이거 먹는다면 수박을 먹는다면 피아이지가 약을 필요도 없지 뭐.
1: 각막 출혈부터 안저 출혈이 생기면 큰일 납니다. 예, 실명합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예.
0: 예. 그래서 오늘 명수방한테 받아봤고, 저리 봐서 우리 아빠를 받아봤고, 이게 두 가지 다 받아봤겠죠.
1: 예. 예, 잘 이용하시기
0: 바랍니다.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천명이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 나온 두 번이 노벨상까지 받은 CAMP21이 여기에 침투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 찾아서 노인성 질병은 거의 다 이 제품 쓰시게 되면 쉽게 해결받는다. 그 가운데 돌출하다면 심장과 뇌혈관이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까지 우리 생명을 저하하는 여기에 속하는데 이걸 해결해주는 데는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가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인류가 100세 100세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CAMP21이 여기에 전파됨으로 인해서 인류의 수명이 150세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이론 근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적인 제품이다. 이게 생명과학이라면 많은 지금 지구상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명과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인류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앓겠는가 사시겠는가 하는 이게 큰 이제로 나타나는데 이 천이 박사가 거기에서 큰 해답으로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고 청춘미만 청춘을 10세 여는 이런 발견입니다. 그리고 장숙에 속한다. 8, 90세가 20세의 그 30세 이처럼 젊어지는 이 계기가 바로 천이 박사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국가 3부어이라 하게 되면 하나는 그 국가 그러니까 중국 과학원 그리고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큰 이게 다 탈입니다. 그리고 중국 과학부 여기에서 지금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으로서 추진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0집이 산지아병원에서 10년 동안 연구에 성공해서 나온 이런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각을 드시게 되면 바로 만보를 걸는 이런 운동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움직여야 되는 건데 맥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모든 질병은 쉽게 내 몸에 잦아들 수밖에 없는데 이 천이 박사 제품 자체는 곧 100원 인상이 된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아주 우수한 기회로 될 수 있습니다. 12각에 15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이때 한 각의 가격은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대련 조선족 문학회 소속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정소금 씨의 소필 죽생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죽생, 정소금. 몇 년 전 앞마당 돌담을 따라 녹죽을 심었었다. 서늘한 가을바람에 파란 대나무 이파리들이 가볍게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멜로디였다. 게다가 녹색의 향기는 싱그럽기만 했다. 그런데 녀석은 처음 모습 그대로 전혀 자라주지 않고 오로지 흔들리기만 할 뿐이 아닌가. 그 옆에서 아주 활짝 웃음을 머금은 장미를 볼 때마다 그의 대조되는 대나무가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었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잦았다. 오전까지만 해도 새댁처럼 말쑥한 날씨였는데 오후에 갑자기 성난 안학녀처럼 곡다란 빗줄기로 사정없이 채찍질을 해대기도 했다. 어느 날 무심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나는 그만 깜짝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글쎄 대나무가 껑충 자라있는 게 아닌가. 이건 무슨 콩고의 음부티족이 갑자기 농구선수 요명으로 변한 건 아닌지 싶을 정도였다. 앞마당 대나무는 그렇게 꼬박 4년 동안 미동도 하지 않다가 5년철을 잡으면서 하루 30cm의 속도로 맹렬하게 자라기 시작했다. 우후죽순 파죽지세라는 말에 걸맞는 폭풍 성장이었다. 알고 보니 이 녀석은 지난 세월 동안 우로는 자리지 않고 오로지 뿌리만을 더 넓게 더 깊게 키우면서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기초만 다져왔던 것이다. 기특한 녀석이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인간들은 쉽게 포기하고 내실을 다질 대신 눈앞의 성과나 이익에만 골몰하면서 조그만 좌절을 당해도 손을 놓아버리기 쉽상이다. 더구나 요즘같이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일확천금, 일사천리, 한탕주의에만 안주하면서 불안한 현실에 맞닥뜨리면 바로 절망하고 바로 투항을 해버리는 것이다. 우물을 파는 일도 마찬가지다. 이제 한두 산만 도읍하면 바로 물줄기를 만날 수 있음에도 아, 여긴 물이 없구나 낙담을 하고는 다른 것을 찾아 새로운 우물을 파려고 한다. 결국 물을 보지 못한 채 우물자구만 가득 만들어 놓고 끝내 시원한 우물 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때 홀로석이란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말하자면 그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세상에 굳굳이 일어선다는 뜻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질이 멸렬하게도 조리청년하고 반듯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 대나무처럼 내 속을 튼실히 키우는 것이 아니라 깨고 먹고 놀고 자고를 반복하는 무의미한 삶을 산다는 말이 되겠다. 우리는 참으로 대나무한테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우선 뿌리부터 키우는 대나무의 자세를 배워야 하고 속을 통통 비우는 그 겸손함을 배워야 하며 얼마쯤 자라고는 한 번씩 매듭을 지우며 살아온 길을 총괄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오로지 우로만 자라는 대나무의 성실한 근성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실속 있게 차근차근 어둡고 차갑고 힘든 고난의 땅 속에서도 그 뿌리를 깊게 길게 튼실하게 키우며 때를 기다렸다가 오후 죽순 마냥 솟구쳐야 하는 것이다. 믿어라. 뿌리의 강력한 힘과 너 자신을 닫아라 새속의 얄팍한 말과 유혹 따위를 열어라 태양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을 일개 풀에 지나지 않은 대나무도 그처럼 의젓한 죽생을 멋지게 수놓아가고 있거늘 하물며 우리는 만물의 령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아니던가. 오늘따라 앞마당 돌담을 따라 의연히 서 있는 대나무들이 한결 어른스럽다. 네, 작자는 그래서 몇 년 동안 자람새가 보이지 않다가 어느새 우러

이어 이용해 씨의 소필 마라손 인생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마라손 인생 리용해. 심장이 요란스레 방망이질을 한다. 뜨거운 입김이 코끝을 오르만지며 눈 감여 이마에 와 닿는다. 땀방울은 이쁜 사진을 찍으려고 정성들여 화장을 한 내 얼굴에 밭고랑 같은 자국을 남기며 흘러내린다. 하지만 닦을 겨를 조차 없다. 팔도 다리도 쇠덩이를 붙여놓은 듯 무겁기만 하다. 그렇다. 올해 49의 나는 지금 인생 첫 마라손 경기를 치르고 있다. 산의 도시 중경의 경기장을 만여 명 선수들이 서로 뒤질세라 내달리고 있다. 팔을 힘껏 휘두르며 이를 악물고 몸을 최대한 솟구치면서 보폭을 크게 내디디다가 뒤꿈치를 잽싸게 받고 딛는 모습이 마치 아프리카 초원을 질주하는 표범처럼 늠름하고 멋지다. 경기장에는 5km 간격으로 응급센터와 음료수 공급센터가 마련되어 있다. 단발머리를 하고 선수들을 향해 생긋생긋 눈웃음을 짓는 20대 여성은 아마도 대학생인 것 같다. 희끗한 머리에 검은테 안경을 쓰고 허리가 약간 구부정한 남성은 퇴직한 직장인으로 보인다. 그는 선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마셔요 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한다. 무보수 노동을 즐겁게 해나가는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이다. 고마운 사람은 그들뿐이 아니다. 나의 첫 경기가 걱정된 마라손 경험자인 내 친구 서리는

본인의 경기 성적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초보자인 나를 동호해 처음부터 함께 달려주었다. 이렇게 기나긴 여정을 함께 해주는 동반자가 있으니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다. 사실 마라손 애호자들에게 한 번의 당첨 기회는 자신의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는 소중한 기회인데 애호라지 나를 위해 초보자의 속도로 천천히 달리며 경기 내내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그녀가 눈물나게 고마웠다. 15km 표식판과 점점 가까워진다. 이제 결승점까지 5km 남짓 남았다. 허벅지와 엉덩이 쪽의 근육통이 점차 심해진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수많은 바늘이 사정없이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 어쩔 수 없이 잠깐 멈춰서서 심호흡을 하며 근육 이완을 반복한다. 이대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하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경기를 위해 한여름의 폭염 속에서 흘린 땀방울이 얼마이며 영하 10여도의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고 어둠을 헤치며 견지해온 날이 얼마이던가. 이제부턴 자신과의 싸움이다.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심박수를 조절해본다.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선수들도 분명 힘든 건 마찬가지일 텐데 힘내세요, 화이팅 하며 아낌없는 응원을 던져주고 간다. 그들 역시 눈물 겹도록 고맙다. 조금만 더 견지하자. 이제 결승점까지 2km밖에 남지 않았다. 저 앞에 경기 촬영을 책임진 촬영팀이 보인다. 망원 카메라가 찰칵찰칵하며 나를 찍는 소리도 들린다. 사진은 무조건 이쁘게 라는 생각에 나는 근육통도 잠깐 잊고 이쁜 포조개를 드러내며 카메라맨을 향해 해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1km만 남았다. 경주로 옆 가로수길에 시민단체 응원팀이 선수들을 향해 끝까지 견지하면 누구나 영웅이다 라고 외치며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 여기까지 견지해온 자신이 새삼 대견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경기가 끝나면 이 도시의 크고 작은 음식점들은 방방곡곡에서 온 선수들과 응원팀들로 북적일 것이다. 저마다 신선호의 시원한 맥주를 한 컷 들이키며 마라손에 관한 이야기로 주말의 밤을 즐길 것이다. 몇 년 전부터 나는 비만과 건강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 취미삼아 달리기를 시작하게 됐다. 어릴 적부터 체육이라 하면 쩔쩔매던 내가 달리기를 선택한 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마음에서였다. 운동을 시작했더니 체중도 줄고 건강과 정신 상태도 나아져서 지금까지 견지하게 됐다. 그때만 해도 내가 마라손에 참가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제 곧 결승점이 보인다. 승리의 메달이 나를 부르고 있다. 2시간 반 남짓 달려온 이 길은 내게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았다. 호기심과 두려움을 안고 시작한 도전 속에서 낯선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 동반과 응원에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 힘찬 발자국. 모질고 힘든 시련 앞에서도 이를 악물고 견제해온 수많은 나날들. 힘들어도 남들 앞에선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던 대견한 나 자신. 그렇게 지난 한 세월을 이겨내며 달려왔더니 저기 다다를 결승점에는 꽃다발과 메달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참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새삼스레 깨닫는 순간이다. 이제는 앞으로 펼쳐질 길 위에서 나만의 속도로 인생의 마라손을 완주할 것이다.

네, 그래서 작자는 비만과 건강 문제로 고민하던 중 취미삼아 선택한 운동인 마라톤 운동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며 대회에까지 참가하게 된 지금에 와서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마라톤 운동이 인생 축소판처럼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도 호기심과 두려움을 안고 시작한 마라톤 운동처럼 시련이 많지만 자신만의 속도로 인생 마라톤을 완주하리라는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노래하며 살리라. 리초나. 어느새 내 나이 인생의 중턱을 훌쩍 넘어섰다. 그동안 나는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앞만 보며 내쫓아 달려왔다. 늘 자식과 부모를 먼저 챙기느라 정작 내 삶은 뒷전이었다. 그러다 이제야 삶의 주인공인 나 자신을 위해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요즘 나는 수요일 오후가 되면 꼭 찾는 곳이 있다. 바로 햇살 노래교실이다. 내 꿈이 가수여서도 아니고 노래 시합에 도전하려는 것도 아니다. 단지 웃으면서 여생을 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래교실에 가면 멜로디에 흠뻑 취해 온몸에 힘이 솟구쳐오른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면 구름을 걷는 듯 발걸음마저 가볍다. 몇 년 전 나는 생애 가장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왔다. 큰아이가 고중에 입학했을 무렵 자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부터 아이는 심한 사춘기를 겪었다.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아이를 달래보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써보았다.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자녀 교육에 관한 책들을 찾아보고 심리학 강의를 듣게 되면서 아이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며 과한 기대를 걸었던 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됐다. 엄마라는 이유로 아이의 삶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과도하게 집중하다 보니 아이는 점점 더 나를 멀리했고 나 또한 덩달아 지치고 짜증이 났던 것이다. 심리학 강의를 들으며 나는 유쾌한 마음이 육체와 정신 건강에 가장 좋은 비법이며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한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자신을 변화시켜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행복을 심어주는 엄마가 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 후부터 나는 생활의 중심을 나에게로 돌렸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야 한다기에 평소에 무관심했던 운동과 춤을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노래 교실에 발을 들였다. 평소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면 음치라서 감히 마이크를 잡지 못했던 나였던지라 처음에는 그저 노래 몇 곡만 잘 배우면 되겠다 싶어 가볍게 시작한 것이 점점 그 매력에 빠져들었다. 때론 신나는 율동에 맞춰 어깨를 들썩거리고 때론 흘러나오는 선율에 입가가 절로 올라가기도 했다. 그야말로 행복의 도파민이 솟구치는 노래 교실이었다. 노래는 내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소중한 것들을 조용히 꺼내주었다. 둘째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회사에 출근하는 한편 짬짬이 공부도 하면서 꽤 충실한 시간을 보냈었다. 그러다 둘째가 태어나고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워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됐다.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곧 내 인생의 목표라고 믿으며 엄마의 역할에 충실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급변하는 요즘 세상과 동떨어져 있음을 실감했다. 사회에서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까운 일상 속에 숨어있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마음이 괴로울 때면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내 인생이 가장 안타깝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쉽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다들 저마저 말 못할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제는 불행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지친 일상 속에서 삶을 즐기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고 싶다. 노래하며 산다는 것은 삶의 어두운 면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슬퍼도 하루, 기뻐도 하루이니 흘러가는 세월에 노래 한 자락 얹어 내 삶을 조금 더 다채롭게 물들이려 한다.

네, 작자는 그래서 사업과 자녀 교육에 빠져 자신을 잊으면서 살아왔던 지난 시간을 회욕하며 지금부터는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리라는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쾌한 여생을 보내기 위해 택한 노래 교실에 다니는 일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작자의 즐거운 여생을 기원합니다.

이어 리진숙 씨의 수필 다만의 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다만의 길 리진숙. 나는 매번 볶음 요리를 할 때면 대파 대신 다만의 길을 기름에 볶아 향을 내서 요리하기를 즐긴다. 연 황갈색 또는 자홍색 다마네기 껍질을 벗길 때면 눈이 매서워 눈물을 찔끔거린다. 그 눈물과 더불어 어렸을 적 다마네기에 깃든 우리 가족 이야기가 새삼스레 떠오른다. 70년대 초 내가 태어난 것은 화룡이란 현성에서 딱 100리 떨어졌다 해서 백리평이라고 이름 지은 산골 마을이었다. 사면팔방이 산으로 빙 둘러싸이고 장백산 천지 물줄기에서 뻗어져서 몇천이 흘러흘러 거기까지 흘러내려온 깨끗한 한 줄기의 폭이 꽤 넓은 강줄기가 한 점의 오염도 없이 뽀얗게 물 한 개를 피워올리면서 시원하게 마을 변두리를 감싸고 평화롭게 흘러갔다. 뒤에는 보태산, 앞에는 너메골과 앞산에는 비탈밭, 그 산 밑을 감돌아 흐르는 강, 홍기하가 제일 인상 깊었다. 백리평은 산 좋고 물 맑고 공기도 좋았지만 소리가 빨리 내리는 산간 지역인 탓에 수전 농사를 못하고 한전밭에 조, 옥수수, 콩, 기장, 보리, 감자 등 온갖 잡곡들을 심어 식량을 해결했다. 깔깔하고 잇몸에 착착 달라붙는 황금색 초밥이나 금방 허기지는 씹으면 미끌미끌한 보리밥, 딱딱하고 고소한 옥수수밥, 감자를 섞어서 지은 온갖 잡곡밥들은 더울 땐 그나마 괜찮은데 식으면 정말 맛이 없었다. 그런 잡곡 농사만 하는 산골이다 보니 자연이 입살이 귀하고 그러다 보니 설날이나 1년에 봄, 가을 두 번 가는 원족, 생일 등 특별한 행사날이 아니면 입살밥은 구경도 못했다. 그때 다마네기 농사는 자전거도 없고 물류도 발달 안 되고 자급자족으로 한전 농사만 믿고 살아가는 깊은 산골 마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8남매나 되는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생각해낸 최선의 방법이었다. 또 할머니가 맏아들이었던 우리 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었다. 아버지는 우리 대가족에게 입살밥을 먹이겠다고 해마다 다마네기 농사를 지어서는 벼 농사를 하는 할머니네 동네에 다마네기를 날라다가 입살 한 근, 다마네기 한 근씩 맞바꿔서 입살을 장만했다. 그래서 매년마다 다마네기 농사는 우리 가족의 밥상의 질을 좌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쌀 농사나 다름없었다. 봄샘추위가 한창일 때면 아버지는 씨종자로 남겼던 다마네기를 정성스레 다듬어서 엉기설기 설피게 짜여진 자루에 담아서 어깨에 걸쳐매고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돌각단 밭으로 나갔다. 당시 8살 좌우였던 나도 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 나섰다. 아버지는 돌각단 밭에 어른이 두 팔 벌리고 대자로 누울 만큼한 크기의 둔덕을 두부모처럼 반듯하게 요람무게 정도 만들어 놓고 둔덕마다 곡괭이로 줄을 쭉쭉 그어서 몇십 개의 작은 고랑을 만들었다. 봄바람에 여우도 눈물 흘린다고 쌀쌀한 날씨여서 추웠지만 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소나무처럼 토실토실한 맨손으로 다마네기를 하나씩 주워서

이미 파놓은 작은 고랑이 질서정연하게 애기 주먹만한 간격으로 한 줄 또 한 줄씩 배를 해놓고 호미로 조심스레 흙을 덮었다. 아버지는 머릿속에 벌써 가을에 수확해서 바꿔드릴 몇 자루의 흰 잎사를 예산하면서 고리빛 얼굴에 빙그레 만족스러운 미소까지 지으셨다. 나도 노름삼아 아버지 일손을 도와드렸다. 신기하게도 해마다 아버지 다만에게 농사는 풍년이었다. 다만에게는 보기에는 무람 없이 쏙쏙 잘 자랄 것 같아도 꽤 까다로운 야채 일종이었다. 땅이 너무 비옥해도 척박해도 안 됐다. 보통 다만에게는 땅이 질거나 장마가 지면 다 썩어버린단다. 그래서 할머니네 마을에서도 다만에게 농사를 몇 번 시도해봤지만 다 실패로 끝났다. 그 덕에 해마다 우리 아버지의 다만에게는 귀한 존재로 어김없이 입살로 바꿀 수가 있었다. 다만에게 농사도 다만에게에 대해 잘 알아야만 했다. 요령도 필요하고 관건은 토양과 잘 맞아야 했다. 거기다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는 해마다 30cm 높이가 되는 둔덕을 잘 만들어서 장마저도 물이 고이지 않고 바로 빠져버리는 방법을 연구해냈다. 또 돌각단밭 자체가 다만에게 농사의 관건적 역할을 했다. 아버지는 여름 내내 매일 시간만 나면 정성스레 심은 다만애기를 보물단지 다루듯 잘 보살폈다. 그래서 가을이면 항상 다만애기는 대풍년이었다. 가을이 되면 엄마하고 둘째 언니는 아버지가 풍작으로 거둬들인 다만애기를 교통수단이 없던 할머니네 댁까지 보찜으로 메서 날아가면 할머니가 입살로 바꿔놓았다. 그리고 간혹가다 우리 동네로 오는 소프트라지 공짜 농경차를 만나 다만애기로 바꿔놓았던 입살들을 우리 집에 실어 보냈다. 한 번은 엄마와 둘째 언니가 다만애기 보찜을 지고 산길을 걷다가 하마터면 산 밑에 시커멓게 흐르는 골짜기 깊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단다. 산길로 가면 가까울 것 같아 그 무거운 보찜을 지고 별로 익숙하지도 않은 오솔길에 들어섰다. 하마터면 미끄러져 사품치며 흐르는 산기슭 물 속에 물귀신으로 남을 뻔했단다. 그러고도 이를 악물고 80리길을 엄마와 언니는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내는 다만애기를 이고 지고 메고 걸어서 할머니네 댁까지 날아갔단다.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라면 젖 먹던 힘까지 보탤 수 있을 정도로 가족애에 온몸을 바쳤다. 먹을 것이 모자라고 입살이 귀하던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나깨나 자식들 굶기지 않고 좀 더 잘 먹이고 좀 더 나은 가족의 식생활을 이어가려고 전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했다.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부모님한테서 받은 자식 사랑은 그대로 우리 자식들한테 대물림해서 전해간다. 다만애기 단순한 야채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한때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큰 삶의 수단이기도 했다. 다만애기와 바꿔먹은 입살밥은 그 당시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 사랑에 대한 사명감, 할머니의 멀리 사는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에 대한 헌신적인 효력 사랑으로 어우러져서 가난하고 배고팠던 그 시절의 보약으로 우리의 뼛속에 피속에 녹았으리라. 그런 혈육의 정, 사랑 덕분에 우리는 입살 구경도 하기 힘든 도매 산골 한 자락에서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알미판을 먹을 수 있었고 고난의 년대에 배고픈 고생 없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왔다. 지금도 다만애기만 보면 아버지가 다만애기 농사를 짓던 커쿨진 모습, 엄마가 등짐으로 다만애기를 이고 치고 섰던 모습이 눈앞에 선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진다. 현재는 양념으로 야채로만 쓰이는 평범한 다만애기가 한때는 우리 집의 생계를 책임지는 1등 공신이었었다. 아, 다만애기. 우리 형제들은 요즘같이 희박해지는 인정세태 속에서도 다만애기에 얽힌 우리 가족만의 끈끈한 효력의 정을 영원히 간직하고 이어갈 것이다.

네, 그래서 작자는 겨우 농사를 짓지 못하는 둠의 산골에서 자식들에게 하얀 잎밥을 먹이기 위해 고향에서만 가능했던 다마내기 농사를 지어 다마내기와 잎사를 바꿔먹던 옛 추억을 소환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신 부모님을 그리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요즘 병원에 찾아오는 이런 분들 보면은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그 지금 고생한다는 이런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화 와서도 지금 내가 지금 심근경색 진단을 이거 받았는데 선생님 이 약 쓰면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그 여러 분 되는데 오늘은 이 심근경색이 어떤 병인가인가에 대해서 예, 알아봅시다. 예.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심장이 산소와 영양을 날라다 주는 관상동맥이 일부가 막혀가지고 혈류가 중단되고 그 부분이 심장이 벽하고 다시 말해서 심근이 썩는 병입니다. 주요하게는 관상동맥 경화로 인한 협착이나 폐색으로 나타나게 되죠. 관상동맥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심장 근육에 있으면서 들어가는 혈액을 공급하는 제일 중요한 혈관이가 관상동맥인데 이 관상동맥에는 혈액이 흐르는 양이 매우 많습니다. 예, 관상동맥이 여러 군데 막혀가지고 지자를 몇 개씩 넣는다거나 혹은 대동맥에서 관상동맥이 하류려 중간이 막힌 부분을 건너뛰는 다른 길을 만들어주는 따초를 하게 됩니다. 예, 관상동맥을 막고 있는 기름기를 깨끗이 긁어버리면 되지 않겠는가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동맥경화증은 오랜 세월 동안 관상동맥이 내벽 속으로 깊숙이 침투돼가지고 섞어붙어 있어가지고 치과에서 지석을 긁어내듯이 제거할 수 없게 돼서 부득이 차단된 도로를 돌아서 다른 길을 만들어줍니다. 심근경색은 다 관심병으로 오는 이런 병이지만 심장병 중에서 제일 그 치료하기 어려운 대단히 위험한 이런 병이죠. 심근경색은 협심증이 발작이 몇 차례 일어나는 사이에 심근경색으로 이양하는 거하고 갑자기 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심근경색이 급성으로 발작하기 전날이 심전도에서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다음날 어이없이 사망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명치가 아프다거나 울렁울렁해서 구토를 한다거나 어떤 분들은 또 위증상으로 또 이렇게 나타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 보면은 음식을 먹은 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위약을 복용한다. 예. 그런데 증상이 그 하나도 완화되지 않죠. 예. 이렇게 반사통으로 아픈 부위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을 꼭 심장을 치료를 해줘야만이 그 이제 그 위 그런 부위에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이 반사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심장 치료를 해줘야만이 이런 증상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왼쪽 가슴을 바늘로 찔러 놓는 것 같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칼로 도려내는 것 같다고 아프다는 방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성다양합니다. 예. 또 어떤 분들은 반사통으로 인해서 왼쪽 어깨가 아프고 왼쪽 팔 안측안이 내 쪽이 아프다 하죠. 예. 심하면 왼쪽 팔 안쪽이 아프면서 줄이 뻗쳐서 제일 뺏기 손가락하고 무명지에 와서 아플 때도 있습니다. 예. 심지어 어떤 분들은 뒷잔등에 와서 흉부하고 흉골하고 맞먹는 그 부위종이 척추쪽을 말하죠. 예. 이렇게 척추쪽에 와서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빨이 자꾸 아프고 잇몸도 아프고 턱이 아프다는 증상을 표현하는 거 보면은 압박감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예. 대체로 협심증이 반 정도가 심근경색으로 이양한다고 봐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하루에 두 번 정도로 발작하던 분들이 하루에 세 번 내지 네 번 발작한다거나 혹은 지금까지 낮에 어떤 노동을 할 때만 발작하던 사람이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도 발작한다면 심근경색을 고려해봐야 됩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갑자기 발작하지만 사실 전조증사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하다가 심근경색이 발작해 갑자기 쓰러진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실제로 그분한테는 그 전날에 어떤 증상이 20분 이상 정도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조 증상을 홀시하고 연예에 나간다거나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한다거나 해서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발작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발작이 강하게 나타나가지고 쓰러진다는 거죠. 말하자면 심장이 불이 붙는데 알아채지 못했던 겁니다. 심근경색이 발작할 때 보면은 심근세포가 30% 이상이 죽어나간다. 어떤 분들 보면은 이 발작할 때 혈압이 매우 낮아집니다. 예. 그리고 식은 땀을 흘리게 되고 몸을 만져보면은 썰렁한 이런 느낌이 들죠. 예. 쇼상가인유를 입에 물고 있어도 가슴 통증이 지속되고 심지어 몇십 분이 지나도 그냥 통증이 멎지 않습니다. 예. 심근경색을 일으킨 이런 직후에는 부성맥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부성맥이라는 게 심율문란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심율문란이 나타나고 다음에는 심실세동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심장이 혈액을 보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뇌에 피가 가지 못하게 돼서 이식을 잃고 전신경련을 일으킵니다. 예. 이런 증상이 3분 이상 지속되면은 인공호흡을 시켜가지고 심장을 다시 움직이게 해도 환자는 식물인간으로 되어버립니다. 예. 그리고 인공호흡도 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망으로 이어지죠. 예. 급성 심근경색이 갑자기 발작할 때 응급치료 성공률이 제일 높은 나라는 아직까지 미국입니다. 예. 미국은 100사람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병원에 들어왔을 때 창주를 시작했다면 100명 중 20명은 살립니다. 예. 그러나 발전 중에 있는 우리나라는 응급치료 성공률이 만 명에 한 사람밖에 못 살립니다. 예. 구급치료를 해야 될 환자분들이 병원에 실려가면은 다 ICU에 모시죠. 예. ICU에 일단 들어가면은 하루에 거액의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예. 그러나 ICU에 들어가 치료해도 급성 심근경색이 온 환자분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립니다. 예. 며칠 동안 많은 돈을 썼지만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예.
그 중에 내가 만 명의 한 사람이 거기 속해가지고 여행을 바라면서 혹시 내 만 명 중에 속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며칠 동안 돈을 많이 썼지만은 ICU에 들어가서 치료받고.

0: 이런 분들 보면은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급성 심근 경색이 발작하기를 기다리지 말아야 됩니다. 심근 경색 진단을 받은 분들 너무 급할 때는 병원에 가 뗀디도 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구급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출원에 나온 다음 이런 분들이 후기 치료를 계속해야 됩니다. 병원에 한번 입원했기 때문에 내 뗀디를 맞고 입원했다 나왔기 때문에 어서는 내 급성 심근 경색이 발작하지 않는다. 이런 보상이 없습니다. 심근경색을 받은 분들 후기치료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 후기치료의 제일 좋은 이야기가 장약심리방입니다. 왜냐하면 장약심리방은 소장약이면서 중약으로 나왔습니다. 환자분들 약을 배달받고 보면은 소장의사가 선호하는 주치공릉이 맨 위에 적혀져 있고 그 아래에 중리가 말하는 주치공릉이 적혀져 있는데 소장의사는 혈액형 협심증을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이 혈액형 협심증이 이 증상이 주요하게는 그런 입안이 세게 말라듭니다. 현은증이 나고 눈 주위 혈관이 확장되고 식은땀을 거저 흘리게 되고 이런 분들이 몸을 만져보면 썰렁한 느낌이 들 뿐만 아니라 가슴 통증이 지속되죠. 그리고 숨이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헐떡헐떡거리면서 발작 시 눈을 벌떡 올리뜨고 바라만 보고 있을 뿐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 말합니다. 서상의사가 해성하는 주치공릉에는 혈액형 협심증 치료 에도 효과 있다고 써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심근경색을 받았거나 여러 가지 그 심장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이런 분들이라면은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서 제일 그 앞자리를 차지하는 장약 심리방을 저희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장약 심리방 보면은. 8월달 우대 활동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얼마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남편이 혈압 조절이 너무 안 돼 가지고 소약인 혈압약을 이 30년을 먹었습니다.
0: 예.
2: 그러면 살아왔습니다. 예. 예. 그러다가서 내나 중풍이 걸렸는데 예, 자립하기 아주 힘들었습니다.
0: 예.
2: 기억력도 없고 밥도 잘 못 먹고 밤잠 못 자고 전혀 소심해 소변도 발을 못 넣어서 온 병기도 이해하고 내서 막 얼마나 신경질이 나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예. 바깥에 다니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온통 팔을 떨고 입을 떨고 이게 춤이 길길라면 이러면서 예, 영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서 또 말할 데 없이 입에 나고 약은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굶지 못했습니다. 길에 나가서 집에서 있으면서 그래서 그런 데를 살았는데 어느 날에 선생님이 장약 심리방 강의를 듣고서 예, 기본등 했습니다. 예, 눈을 예. 떴습니다. 예, 이게 중풍을 치료하고 공용수제에 딱 쥐어 있는다 해서 지어져 있어서 이 약이 좋으니까 나 이거 쓰는데 예, 처음에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약 써봐서 된다는 게 되겠지 하고 이래 결심하고 썼는데 예, 정말이 선생님 말 맞잖아요. 혈압 조절이 예, 잘 됐대다. 예, 거기 하나도 예, 혈압 조절이 잘 됐거나 예, 차차차차 예, 떨어뜨려지고 예, 떼나던 게 약간씩 예, 예, 정신 쓰면서 예, 밥을 먹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차차 그러던 게 예, 거기다가 선생님이 예, 가르치는 혈압 조절 저기나 가르치는 치료를 받으면 먹고 그다음에 또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또 다른 특수한 방법을 이래 썼는데 예, 혈압 조절이
0: 있으니 엄마입니다.
2: 예, 예. 너무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다음부터는 예, 신심 가지고서 치료했는데 지금은 정말 다른 사람을 모르게 변했습니다. 너무 좋아졌습니다. 예. 어저노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고 장기도 놀고 일하고 하고 밥도 예 정말 그 전보다 한 곱에 더 잘 드신다 예 지금 그러고 걸어 빨리 걸습니다 우리 쌍이 만다나 앞뒤 어째 저렇게 빨리 걸는가 이랍니다
0: 영도 떨어져 예 약이 덕이셔게도
2: 예 약 덕에 정말 예 그거 예서만 신심 가지고 썼던 게 예, 얼마나 좋은데 지금은 예, 별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다시 대풍 안 맞으면 된다 하고 이 약 맞고 주니 숨을 되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0: 예.
2: 그리고 소변이 살아서 그렇게 길에서 밤잠 못 자던 게 지금은 아무리 뭐 과일, 참외 먹고 뭐 물 먹어도 할라쓰는 게 한 번밖에 안 보고 그렇게 통담 잘 삽니다.
0: 예.
2: 밤도 잘 먹고 경력도 돌아서서 뭐 지게질도 하고 이랍니다.
0: 그렇죠.
2: 예, 그래 너무 좋아서 예, 우리는 정말.

0: 이 약을 계속 달고 있습니다. 예. 예. 활동할 때마다 쌉니다. 그리고 나도 예, 심장이 나빠서, 예, 그리고 맥이 없고, 그 다음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신경질 맞고, 경력이 없고, 이랬던 게 지금 똘똘해졌습니다. 지금 활동에 잘 씨. 다니고 있습니다. 예. 예. 얼굴이 새까맣게, 예, 그, 깨 나와가지고, 예, 눈에만 나와가지고, 아. 그래, 출출하고, 어리버리해서, 고리 이기지 못하고, 이러고, 신이 굴굴굴 이러고 댕기더니, 지금 똘똘해서 역발하셨습니다. 예. 아.
1: 얼굴이 예, 반점이 남아있는 것도 느껴집니다, 예. 그렇게.
0: 예, 예. 지금은 허여 몰수가게 됐습니다. 예, 필적도 예. 영 좋습니다. 예,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길에 내 동생이 한국에 있는데, 예, 그거, 저기, 나, 이 노공 있을 때 왔답니다. 이사들 말한 게 그러더랍니다. 제절로도 아. 모르게, 얼빠 안 하니까, 나, 자꾸만, 예, 얼지름지나고 이래한 게, 그, 저기, 나, 그 노공이 왔다고 이랬습니다. 길에 내 길에습니다. 오, 우리 이학서랑 매부들 좋아지고, 우리 형 좋아졌다고, 저렇게, 가 선생님 물어봐달라.
1: 노공이 제일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이 노공이 이렇게 온 이런 분들, 이, 그, 지금은 크게 뭐, 큰 증상이 나타 안 난다 해서 치료를 아예 하면은 나중에 이 딱 그서 인지 기능하고 유관된 부위하고 아 감각 신호를 전달하는 중심이 추노하고 결국 금방 한 일 지금 한 일 예 지금 이 그 지금 막 금방 한 일이 잼까 그런 걸 기억하는 이 해마체 있는데 이거 해마 방후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위에 뇌경색이 다시 올 때는 그게 치매로 이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오지 말게 하기 위해서는 이 뇌경색 치료를 정말 잘해줘야 됩니다. 야, 나는 이 뇌경색이 와든 무슨 뭐 어선 2년 전, 3년 전이 와도 지금 아무 일도 일 없는데 이래다가는 이 이분들이 그 나중에 더 큰 그 치매로 이어진다면은 그 다음에 구해야 됐을 때 없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배달마다 예. 붙여주겠습니다, 예. 선생님.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도 혈압 조절하는데 30일은 정말 새약, 혈압약 먹으며 살았습니다.
1: 예.
3: 아, 그러다 선생님이 장례 신입한 강의를 듣고, 아, 장례 신입을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아니면서, 예,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쓰는데, 야, 확실히 혈압 조절이 잘 됐더라.
1: 잘 됩니다, 원래.
3: 예, 나는 그래가지고, 야동딸만, 아, 잔냐, 신입원만 먹는데도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저는 병원에 검사할까, 경남에 오랫동안 방콜해서 좀 항상 고심하다가, 10년 만에 늑다밥 먹고 검사를 하는데, 아, 또 과리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1: 좋죠.
3: 예. 예. 그러나니까, 야, 정말 기분이 약속 쓴 보람 납니다.
1: 아,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또 내 심장도 항상 숨이 타고 가슴 답답하면, 특히 앞뒤 가슴을 쏙쏙 찌르면 이렇게 아팠는데, 이 약 먹은 후부터 예, 일정사에 싹 사라지고 가슴이 답답한 일정사부터 손은 잔정사가 지금 이뤘습니다.
1: 얼마나 좋습니까? 예.
3: 예.
1: 예 그런 아. 그 전문 치료를 해주는 약인 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과는 다 일 없어집니다.
3: 예. 이 약 먹으면서 예, 여러 방면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1: 예.
3: 저는 전례제물에 소변이 자꾸, 소변이 자꾸 지나가지. 아, 그래 놓을까, 예. 자지 못하나, 어지럽지나지, 아침에 이랬는데, 이 약으로는 이렇게 여러 달 먹으니까, 예. 아, 어지럽지 않나고, 예. 소변에 한번 소변량이 많아지면 소변 자수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1: 예, 그런 효과가 온다,
3: 아,
1: 원래.
3: 예, 그러니까 아침에 사람이 정신이 바짝 나지, 정말 기분이 상쾌합니다, 지금.
1: 예.
3: 예. 그래, 예. 우리 집사람들 같이 먹는데, 우리 집사람 당뇨 합병증으로 항상 머리 뻥, 특히 잠 못 잔다.
1: 아, 예.
3: 아, 예. 그러다, 예, 이 약을 예, 몇 달 먹는데, 아, 조금 잠에 예, 잘 오고, 예. 어지럽지 않나고, 예.
1: 예.
3: 예. 그러니까 아침에 정신나면, 야, 이 약이 좀 많은 게 없다면 조금 영조한다, 예.
1: 그렇죠. 약 써보면 알긴다. 정말 좋구나 하는 게 알긴다 말입니다.
3: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부로에, 아이, 이 약이 하도 효과 좋으니까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걸로 건강 챙겨서 활동마다 쌉니다.
1: 예.
3: 저번에도 다달 받아왔습니다.
1: 예. 좋죠.
3: 그리고도 내 친구, 내 소개를 좀 먹고 있는데, 이 친구는 떨개도 있고, 혈압도 높고, 예. 어, 소화 안 되지, 특히 관절이 심해 영, 아파서 고생했습니다.
1: 아, 예.
3: 예. 그래, 이 약 먹으면서부터, 예, 정말, 야, 좋아지니까, 예. 야, 이 약을 내가 써보다 이런 약이 없다면, 예. 8월 10월에 아들딸이 와서 돈 주고, 이번에 36가 저를 더 받아봤겠답니다. 예.

0: 그분이 쓴 게 좋습니다. 예, 계속 장기석을 쓴다 할 때 정말 치료 효과가 아주 좋게 됩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예, 잘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도 지금 혈압 조절에 앉아서 예, 한 20년의 혈압약을 먹이며 살다가 맨발에서만 선생님이 장약, 심여방 강의를 듣고 이 심여방을 먹게 되는데
0: 예.
3: 야,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주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예, 너무 잘 되니까 지금 자듯 달 만에 지금 장약, 심여방만 먹어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0: 잘
3: 있습니다.
0: 꼭 잘 됩니다.
3: 예. 그리고 이렇게 저는 뇌경색 여러 번 오면서 예,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예,
0: 예.
3: 아, 머리도 무겁고 어떨 땐 눈도 무거워서 예, 되게 바빠서 예,
0: 예.
3: 손을 막 잡아당기며 떠는데 지금 장약 심해방 먹으면서부터 예, 머리 가벼워지고 눈도 가벼워지고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알리니까 기분 영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0: 예.
3: 예, 그냥 이거 무릎 관절 아파서 걷기 힘들었는데 지금 관절이 많이 좋아져서 아무리 먼 거리를 걸어도 지금 다리 아픈 줄 모릅니다.
0: 관절이 그렇게 좋아집니다. 예.
3: 예, 특히 이 약을 보면 해발이 높은 곳에 야생약.
0: 야생약젤로 만들었지. 예. 홍경천은 예. 또 높은 데서 한 겁니다.
3: 예, 서장약이고 련항암으로 약자가 네 가지가 들어가지.
0: 예, 그렇지.
3: 예,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니 약이 확실히 독특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0: 예, 이 약이 예. 이렇게 독특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5년 우선 5개월을 지금 너무 강의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약 쓰고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효과 없으면 우리 이거 이렇게 오래 못합니다. 원래.
3: 예, 예. 선생님 저봐 5년 5개월을 우선 예. 너무 강의를
0: 예.
3: 하는데
0: 그렇지.
3: 심리혈관이 예.
0: 심리혈관 질병 치료에는 아주 우수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3: 예. 예. 그러니까 약에 대한 믿음이 더 간단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또 이 약을 먹어본 또 확실히 효과가 돌출하다는 게
0: 더 알리죠.
3: 나타났다.
0: 예.
3: 먹어보니까.
0: 그렇죠.
3: 그래서 예, 우리는 나도 먹고 우리 남편도 당뇨 합병증을 해서 먹고 있는데 야, 효과가 진짜 영 좋습니다.
0: 효과 나옵니다.
3: 예. 예. 그래 내가 소개해서 우리 지금 이 약 쓰고 있는데 뇌출혈 온 지 어서 3년 전인데 어제 자꾸 어지럼증이 나니 나고 하니까 겁나서 체핑 올까 봐 겁나서
0: 그렇죠,
3: 지금
0: 예.
3: 이 약 지금 쓰고 있는데 야, 이 약 쓴 게서 막 그렇게 그 효과 좋답니다.
0: 예, 효과 팍 납니다. 예. 3년이 되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예.
3: 맞습니다. 예. 그렇게 효과 좋다면 이 약 많은 게 없다면 오늘 혈인역수가 우리 활동을 좋을 때 혈인역수가 배달받아 장기적으로 이 약 먹겠다면
0: 예. 241 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저도 장약 신해방을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4: 저는 예, 신경경색 진단을 받고 또 뇌경색도 두 번 나왔습니다.
0: 아.
4: 그래서 장약 신해방을 먹기 전에는 예, 1년에 몇 번씩 알랭이 실려서 그래서 병원에 가고 심지어 이 병이 발작한 데는 그때는 예, 저마에 어지럼증이 세게 나고 심장이 통쇠 나고 뒷잔등이 아파 나고 숨이 차면서 땀은 또 얼마나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 가야지 가서 그 치료를 받아야 관 놓고 했는데 그런데 이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장약 신해박을 먹은다면 이 약을 먹은다면 이 병원을 모르고 삽니다.
0: 좋죠.
4: 예. 예, 병원을 모르고
0: 병원은 아이가 또 얼마 좋습니까?
4: 예.
0: 부담 얼마 돕니까?
4: 신경경색 어디 예. 치료되니까 신경경색 치료되니까는 병원을 모르고 산단 말입니다.
0: 예.
4: 예. 그래서 저는 또 예. 그러니까 돈도 절약했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리고 또 저는 고혈압 환자 되놔서 30년 동안 혈압약을 그냥 먹고 이상약 신내방을 먹은 후에는 선생님이 지도하여서 몇 달 먹은 다음에 선생님이 그래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날에 한 번씩 먹으면서 또 한 가지 방법을 아시는데 그 방법대로 정말 열심히 먹었던 게 정말 혈압조절이 잘 됩니다.
0: 예, 그렇죠.
4: 예, 그래서 그 9달 만에 이 상약 신내방 먹은 것도 예, 해라 저들이 너무너무 잘 된다.
0: 그렇죠.
4: 원장 예. 어디 있을까? 예. 뭐 소장약이 다르긴 다르다고 난 자꾸 한탄한 거지. 소장약이 다른다. 이런 소장약이 좋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아이 뭐 여기서 내 지금 효과를 봤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둘이 뭐 우리 둘이 이 약을 넣지고 건강 찾으면 좀 우리는 이

0: 약에 대한 이 당의 신내방에 대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1: 그래서 우리 가서니까
0: 예. 조금 길래 심려 생활 병을 우리 둘이 다 있었습니다.
1: 예, 세 있으면 다 있습니다. 그
0: 이 반성도 나쁘고 예. 또 좋아도 알 되고 예.

0: 당이 저 이제 활동이 그 이달 말까지 끝나다가는 이리 저 활동할 때 일억무의 초점이라는 게 내게 색이 두 번 나오고 심장에 주사를 세 개나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영수 고생하다가 병원 입원도 세게 하도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많이 했는데 효과를 없, 니그저 효과를 봤다면서 오늘 이 활동에 참가해서 저런 뉴스밖에 받을 받겠다.
1: 이 내게 색이 두 번 오고 주사를 몇 개 이렇게 한 환자분들한테는 이야기 아주 그분들한테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분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2417979번.
1: 맞습니다.
0: 예.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저는 고혈압으로 예, 거의 22여 년 동안 예, 서약인 고혈압 약 먹고 산화한답니다.
1: 네.
0: 거기서 귀에서 예, 어떤 때는 벌려오는 소리 나고 예, 어떤 때는 전기 모다 소리도 나고 해서 예, 염병원이가 보이니까 예, 신경 썩을 그렇답니다.
1: 예.
0: 이런 병 치료 못한다고 이사가 말합니다.
1: 그렇죠. 예.
0: 이렇게 계속 소리 나다가 예, 조만간에 귀 멀 같습니다.
1: 예.
0: 그러던 차에 방송에서 선생님이 서장이 학강의를 듣게 되는데 세계상에서 제일 선지적인 방법으로 신경성 치료를 해준다는 말씀 듣고 예, 이 약 접해먹기 시작했습니다.
1: 예.
0: 한 달 전 먹으니까 소리가 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1: 예.
0: 두 달, 석 달 이렇게 먹으면서 예, 좀 더 나사지는 게 알립니다.
1: 네.
0: 여섯 달 만에 완전히 지금 예, 벌려오는 소리하고 전기 모다 소리 아예 납니다.
1: 좋죠. 예.
0: 저는 이 약을 선택한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예. 많은 약들 중에서.
0: 예. 예. 이 약을 먹으면서 예, 혈압 조절이 정말 제일 잘 되는 약이구나 하는 게 알려집니다.
1: 알려지죠.
0: 예. 그래서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몇 달 동안 예, 당약 10내방 먹은 후에 하루에 한 번 먹던 걸 예,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다섯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에, 혈압하고 감량하고 예. 먹게 됐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록색요법이 있다니까
1: 예,
0: 그 방법을 같이 사용했는데 예, 야덥달 먹고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잘 됩니다. 원래.
0: 예, 무릎관절이 아파서 예, 몇몇 먹고 쉬고 오시고 했는데 지금 멀리 걸어도 예, 쉬지 않고 걸을 수
1: 예.
0: 있습니다. 실면증이 있어서 예, 하루 저녁 3시간 이상 자보지 못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지금 예, 이 장약, 이 약 먹고 예, 눕지 못해 못답니다.
1: 그렇게 실면증에도 좋습니다, 원래.
0: 예, 우리 남편도 예, 심혈관 질병이 심해가지고 예,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둘이 같이 먹고 있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먹는 게 없습니다.
1: 예.
0: 이게 이렇게 효과가 좋아서 예, 다른 약 하나도 안 먹어도 굳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1: 그렇지.
0: 이렇게 예 아무리 너무 좋은 약 소개해 줘서 예, 너무 고맙고 예,
1: 예.
0: 내 많은 사람한테 예, 친척 친구 얼마나 많은 사람 소개해 줬는지 모른다.
1: 아, 예.
0: 다 내 이제 우리처럼 예,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예, 그 많은 사람한테 예, 다 소개를 할 뿐입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0: 예, 선생님 예, 정말 고맙습니다.
1: 예, 우리 우리 활동 지금 8월달 우리 활동인데 예, 이 우리 활동 계속 이번 달 말일까지 하게 됩니다. 예, 그 8월달 말일까지 합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위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3: 북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 조에서는 문화체육 기원인 브랜드 추동, 흐름 추진 발전 리듬을 견지하면서 상급 문화 관광 체육의 재청 융합을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각 중점 풍경구에서 지속

경제를 높여 문화관광시장의 열기가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소비 잠재력이 끊임없이 방출됐으며 발전 동력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 조에서는 루게로 국내 관광객 연 3,883만 5,100명을 접대하며 동기 대비 14.7% 증가했고 관광 소비액은 464억 9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4.92% 증감으로써 괄목할 만한 문화 관광 발전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연길의 대표적인 인터넷 인기 문화관광 명소인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외지 관광객들의 연변을 찾으면 반드시 찾는 관광 목적지 중 하나입니다. 민속원 내에는 구택이 조화롭게 배치됐고 조선족 복장 촬영, 무형문화재 체험, 민속 공연이 상시적으로 펼쳐지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 들어 6월까지 민속원에서는 누계로 관광객 137만 4,400명을 접대해 관광 수입 2,727만 여원을 올렸습니다. 연결 중국 조선족 민속원 영업총감독 주보군입니다. 올해는 우리 중국 조선족 민속원이 새롭게 승격된 5.0 버전을 선보이는 해이자 5A급 관광풍경구로 승격되는 계기를 빌어 민속원을 대폭 승격한 해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전통 종이 공예, 조이약, 향낭 등 무형문화재 경영 모식을 인입했고 쌀떡관, 도예관의 무형문화재 체험 대상도 승격을 했습니다. 또 사슴원, 비둘기원 등 소통성이 강한 대상들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 밖에 민속원의 경관도 승격을 하여 식물, 분수, 기존 인기 명소들을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훈춘 비단의 길 발해 고진도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총 투자가 4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이 주급 중점 문화관광융합대사 발해국의 역사 문맥을 깊이 발굴하고 당나라 풍경의 건물군의 의탁을 해 몰입식 문화관광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발해 고진은 실경공연, 문화전시관, 고풍장터, 무형문화재 체험, 야간문화관광 등 경영모식이 구전하여 완전한 문화관광 소비 사슬을 구축을 했으며 이미 성급 야간소비 집결구에 입선됐습니다. 발해 고지는 올 들어서 6월까지 관광객 연 19만 3,700명 접대하고 관광 수입 503만 6,200원을 올렸으며 350명의 취업을 이끌었습니다. 대상은 훈춘의 변경지역 우세에 입각을 하여 문화관광산업과 현대농업, 상업무역유통의 융합발전을 추진하면서 변경 문화관광 소비의 새 장성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고춘예입니다. 이곳은 밤이 아주 분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들도 매우 친절하고 무형도 아주 아름다워 이곳이 정말 좋습니다. 혼춘 발해고진 책임자 리양입니다. 올 상반기 우리는 네 가지 핵심 전경을 중점적으로 다잡았습니다. 발해 주제 야간 관광 노선을 최적화하고 조선족 가무와 무형문화재 전시 공연을 상시적으로 펼쳤으며 특색 야시장을 승격하여 음식과 문화창의 제품을 통합하고 야간 무형문화재 체험 공간도 개방을 했습니다. 이런 연동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보고 바로 떠나는 데서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용정회란대 민속관광휴가구는 용정시 중점문화관광 대상으로 무형문화재 전성, 미식장터, 궁정문화관광, 개인온천 민박, 견학 및 회의봉사를 일체화한 종합성 민속휴가구를 조성을 했으며 현재 이미 대외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연변 성창문화관광개발위원회사 개발경리종숭항입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구 대상이 부지 면적은 11만 1,800평방미터이고 총 투자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대상은 모산과 해란강의 자연 환경에 의탁을 하고 중국 조선족 전통문화를 깊이 발굴했습니다. 대상은 세 기로 나누어 개발 건설하는데 이번에 개방한 것은 1기와 2기의 전체 핵심 경영 모식입니다. 올 상반기 우리 조선은 중국축구협회 갑급리그, 동북축구연맹전, 연변축구연맹전 등 축구 경기를 통하여 맹태응원단 등 특색 IP 인기를

0: 창출하여 경기장의 흐름을 문화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했습니다. 인기 스타 합동 공연은 입장권 경제를 깊이 발굴해 한 차례 공연으로 1년의 산업을 이끄는 효과를 실현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관광 축제와 대중문화활동이 연이어 펼쳐졌고 꽃구경 봄나들이, 온천 건강 양생, 무형문화재 체험, 변경 탐방 등 여러 정품 관광 노선도 충분히 공급됐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조에서는 문화관광상품체계를 끊임없이 완산하고 관광상품대회를 개최하여 연변 유래 브랜드를 강화하였으며 공공문화봉사를 부편적으로 공급하고 문의 정품을 끊임없이 내놓았습니다. 또 입경문화관광교류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국내외 관광객 원천시장을 지속적으로 넓혔습니다. 우리조에서는 문화로 산업에 역량을 부여하고 흐름을 효익으로 전환하면서 다원적이고 풍부한 문화관광 공급으로 문화관광 구품질 발전의 세장을 지속적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조민족사무위원회, 조상무국, 조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온남성 보산시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연결시 인민정부에서 공동조치한 연변 민족융합 커피 창의대회가 22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개막식에서 부조장 윤조희가 환영사를 하고 온남성 보산시 청렵 부조석이며 보산시 공상업연합회 조석인 온사홍이 축사를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길 커피 조제사 국가급 로무 브랜드 특별 추천 소개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보산시 커피산업협회와 강문시 관련 책임자가 각기 커피산업과 제품, 커피 설비 제조 산업을 주제로 특별 추천 소개를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변 커피산업의 미래 발전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보산 연변 커피산업 합작협의 체결식과 연길 보산 커피문화 전시 중심 대상 제막식도 진행됐습니다. 이어 진행된 경기에서 30명 참가 선수들이 한 무대에서 기량을 겨뤘으며 예선을 거쳐 6명이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선수들은 3가지 품종 이상 커피 원두를 배합해 커피를 만들었으며 중화 우수 전통문화, 여러 민족의 다채로운 문화, 남북 지역 특색을 창의적인 커피 작품 속에 융합시켜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의 생동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심사단은 주제 부합도, 문화 융합, 창의적 표현 등 여러 차원에서 종합 점수를 매겼습니다. 새 종식 루아커피, 인삼커피, 송이버섯커피 등이 각기 1, 2, 3등상을 수상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또 커피 문화장터를 마련하고 전통가게와 무형문화재 관련 상가들을 조직해 참가시킴으로써 커피 산업과 지역 민속문화의 다원 연동을 실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속 문예 공연 등 활동도 전개해 커피 대회와 민속 문화, 문화 관광 체험의 심층 융합을 추진했으며 행사 분위기와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높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주에서 관광으로 왕대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계획 시험점 도시 건설 임무를 실시하는 혁신적인 실천이며 연변과 운남 보산 간 산업 협력을 심화하는 중요한 담체입니다. 이를 통해 두 지역의 자원 공유, 우세 상호 보완, 상생 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리강입니다. 연길시 현역 커피의 왕 커피 산업 기반에 의탁하고 커피를 유대로 삼아 운남 보산 등 커피 주요 생산 지역과 연합해 여러 민족 경제의 상호 융합, 문화 융합, 인재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고 민족 단결 진보와 변강 특색 산업 고품질 발전이 서로 힘을 실어주게 했습니다. 운남성 보산커피산업협회 집행회장 리효파입니다. 보산시는 중국의 커피 재배 지역이며 운남 고품질 커피의 핵심 생산 지역입니다. 우리는 이번 활동을 통해 연길과 보산,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이 직접 연결되게 하려 합니다. 좋은 제품을 함께 내놓는 것은 물론 두 지역의 관광 로선 개발과 보급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변조 고령보조금 지혜관리 위챗미니 응용 프로그램이 일전 정식 가동되면서 과거 고령보조금을 전과정 오프라인으로 취급하고 주민들이 여러 번 오가야 했던 업무 취급 모식을 철저히 바꾸고 양로 해민 봉사의 마지막 1km를 관통했습니다. 미니 응용 프로그램 가동식 현장에서 기술 일꾼들은 조작 절차를 일일이 설명하고 자원 봉사자들은 조를 나눠 1대1 도움을 제공하면서 현장에 온 노인과 가족들에게 미니 응용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줬습니다. 조 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 사업일꾼 류순입니다. 우리는 디지털화로 양로 봉사에 힘을 실어 양로 해민 봉사의 마지막 1km를 관통했습니다. 이로써 해민 정책이 더욱 정밀하게 실시되도록 하고 노인들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높였습니다. 연길시 공원가도 원위 사유구역 주민 정차순입니다. 예전에는 고령보조금을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고부부 신분증도 가져오고 자녀들도 다 와야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기술이 생겨 정말 편리해졌고 우리한테는 아주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모르거나 행동이 불편한 등 노인들을 상대로 전주 각 사회구역에서는 오프라인 도움 창구를 동시에 보류하고 사업일꾼을 배치해 전과정 업무 대행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점은 미니 응용 프로그램이 가동된 후 사회구역 심사 과정도 더욱 빨라진 것입니다.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은 시스템에서 온라인 확인과 데이터 대소를 할 수 있어 절차를 줄이고 심사 주기를 대폭 단축하며 인위적 실수를 줄여 해민 자금이 정확하게 지급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전주 각 가도와 사회구역에서는 미니 응용 프로그램 보급 강습과 방문 지도 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플랫폼 기능을 끊임없이 최적화해 디지털 정무로 양로 봉사의 온기를 더함으로써 전주 노인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실질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0: 올 들어 훈천시에서는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의 특색문화 관광 자문에 의탁을 해 변경홍색관광 명함을 지속적으로 빛내고 있습니다. 각지 관광객과 청소년 견학단체들이 잇따라 이곳을 찾아 참관 학습하면서 홍색관광 열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에서 사람들은 전시를 관람하면서 역사를 되돌아보고 변강을 지켜온 분투의 역정을 깊이 느꼈습니다. 모두는 몰입식 홍색 교양 속에서 가곡 정회를 두텁게 하고 분발 진취의 힘을 얻었습니다. 산동 관광객 마일갑니다.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에 들어서는 짙은 역사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선배들이 국토를 지키고 나라를 보위한 이야기를 노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역사를 명기하고 열심히 학습하며 애국 정신을 전승하겠습니다. 산동 관광객 마일락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아이가 훈촌의 역사를 가까이서 느끼고 선배들의 가곡 정비를 깨달으며 어려서부터 가곡관념을 수립하고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은 훈천시의 중요한 애국주의 교양기지이자 홍색문화 진지로서 무게감이 있는 변경의 역사적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은 상세한 사료, 실물 전시, 전경 전시를 담채로 오대진이 현지 답사하여 경계선을 확정을 하고 변방을 지키며 강토를 수호하고 국방을 공고히 한 역사적 사적을 체계적으로 재현하여 선배들의 중정어린 마음과 한치의 땅도 양보하지 않은 순권 정신 품격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 계속해 스포츠 뉴스입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22일 저녁에 영파팀 홈장에서 펼쳐진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20라운드 경기에서 조반니의 활약에 힘입어 3대2로 이겼습니다. 오는 29일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원정에서 섬서 련합팀과 21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경만 작사 작곡의 생명에 대하여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피는 그 이유를.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필 때 그 진통을. 그 여린 잎의 기나긴 밤. 무거운 잇을 품고 해 뜨는 아침 반짝이는 어여쁜 생명아. 이렇게 보며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조금씩 그리 배웁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생명에 대하여.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이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이학회 리사이고 중화중이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 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의

0: 3777번, 432의 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2: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듣는 이에게 설렘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는 가요. 하나나 작사 장영남 작곡의 나만의 사랑 보내드립니다. 안녕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고향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정취가 흐르는가요?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새로운 연길 보내드립니다.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의 소중함을 노래한 리하 작사 류영근 작곡의 당신과 나 함께라면 준비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의 에너지가 배로 될 것입니다. 리준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어금숙 작사 남려령 작곡의 우리 함께 사랑의 향기 전하자 보내드립니다. 사랑은 때로는 꽃처럼 순수하고 향기롭죠. 차미령 김하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부드러운 감성을 담은 가요. 김광룡 작사, 허순자 작곡의 꽃마음 준비했습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인생을 잘 계획해보길 바라면서 마창걸 작사 장영남 작곡의 나의 인생 보내드립니다.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언제나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며 김상곤 작사 허순자 작곡의 살기 좋은 내 고향 보내드립니다. 리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소중한 음악과 함께 따뜻한 감성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0: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0: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기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강중이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도대의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동충하초 우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건강 베개 두 개와 프로바이오틱스 두각을 드리고요.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고 바다 오리알 선물 세트 두 세트와 실레늄 오상 입살 한 포대와 남경동인당 비타민 B 다섯 곽을 함께 드립니다. 아홉 박스 구매하시면 열한 박스 드리고 천 원 가격에 에너지 영양 밥솥 하나와 코엔자임 Q10 캡슐 다섯 곽을 드립니다. 열여덟 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스물세 박스 드리고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와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다섯 곽을 함께 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우리 산삼보다도 더 귀중한 장약으로 된 발효 동충하초 균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동충하초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의 동충하초가 그 효능이 가장 강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예, 서장의 동충하초가 그 효능이 가장 전면적이고 또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만성질환하고 이난병을 치료할 수 있는 데서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중의학적으로는 폐하고 신장을 보호하고 정기를 보호하는 이런 대표적인 약재이고 또 우리 옛 옛날의 고전 서적에서는 인삼하고 로경과 함께 예, 상약으로 취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삼은 기를 보호하고 로경은 양기를 보호하면서 동충하초는 폐하고 신장을 함께 보호하고 정을 보충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2: 나도 우선 동충하초를 여러 달째 먹고 있습니다.
1: 네.
2: 먹기 전에는 나 공수에 부서있으면서 그냥 머리도 많이 아프고 뭐 어지럼증이 난다 뭐 집이 막 빈빈 돌아가고 앉아도 일어나면 눈앞이 막 캄캄해 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이 증상이 요즘은 많이 개선돼서 많이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1: 네.
2: 그리고 손발 그냥 저리고 시리고 하던 하면서 또 내 김사도 일어나서 그냥 손을 그래서 중국에 됐습니다. 근데 그 증상도 좀 많이 적어졌습니다. 저는 속건 가다 한 번씩 나타납니다. 그리고 빨하고 하던 것도 지금 많이 맑아지고 정신이 납니다. 지금 머리 많이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또 위도 안 좋아서 새벽

0: 놓고 산 위가 아리고 쓰리고 바다도 안 닿아서 됐습니다. 근데 구성상 이제 없어졌습니다. 위가 영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그리고 뭔가 뭐 특히 딱 무슨 나는 증세 나타나는가 그냥 위가 무슨 먹이면 자꾸 쏘신해져 타는 것처럼 위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 없어졌습니다. 저는.
1: 네.
0: 이게 여름에는 먹으니까 좋아지는 게 많습니다. 허리도 지끈거리면서 아프던 것도 지금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감관 여름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먹어보니까 확실히 좋은 게 알립니다. 믿음이 갑니다. 예. 그리고 여름에는 풀, 겨울에는 풀러져, 여름에는 풀러져 이야기니까 정말 신기한 이야기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정말 믿음이 가는 이야기 돼서 내지 오늘도 또 배달해서 먹자고 그럽니다.
1: 예, 지금 활동이 그냥 있습니다. 예. 아홉 예. 가게는 11가게 드리면서 이 전기 예. 밥솥하고 교시부 드립니다.
0: 예.
1: 예, 그리고 18 가게는 23곽 드리면서 공기청정기하고 이 콘드로이틴 5곽을 또 드립니다. 예. 근데 지금 예. 이 선물이가 예, 예. 많지 않기 때문에 예약하십시오. 2830666번에.
0: 예,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예.
3: 저도 동초화자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예.
3: 순분이 와서 예,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알아듣지 못했는데 아, 지금은 이 정도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3: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도 할 수 있지 못했어요. 집행일 직구로 잘 걷지 못했는데, 이전에 집행일 직지 않고도 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1: 네.
3: 위 아파서 밥을 다 먹지 못하는 게 지금 밥을 다 먹고 있고, 감기를 다 자니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1: 네.
3: 그리고 전수기 때가 있어요. 소변 다시 보던 게, 사람 다들 보지 않고 소리는 워낙에 잘 나갑니다.
1: 네.
3: 저는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연락을 까고 배달받아 계속 쓰라고요.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중에 학에서는 폐를 기를, 폐는 기를 주관하고 신장은 정을 저장하는데 기와 정을 함께 보양하는 약품은, 예, 약재는 동충하초뿐입니다. 예, 때문에 동충하초는 불로장생이 명약이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 지금 우리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 고령인 분들이 쓰시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하던 증상이가 다 개선이 되면서 아주 건강하게 또 지내고 있습니다. 예, 특히 허로증이 있거나 만성 기침이 있거나 또 큰 병을 한 후에 몸이 회복이 안 되면서 그냥 쇠약한 상태에 있거나 혹은 노인성 허약증 등에서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4: 저도 당차하차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4: 그래서 위험이 있고 미량성 위험이 있어 밥을 잘 먹지 못하는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밥이 용 맛이 있습니다.
1: 네.
4: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던 게 답답하지 않고 숨이 잘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 게 숨이 잘 올라옵니다.
1: 네.
4: 혈압이 높은 게 정상으로 됐고 이념이 자주 나던 게 이념이 나지 않습니다.
1: 네.
4: 잠을 잘 자지 못하던 게 잠을 잘 자고 있고 당뇨병으로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았는데 혈탕 계속 정차입니다.
1: 예, 혈탕 조절이 용잘 됩니다. 혈압 조절하고 혈탕 조절이.
4: 예. 예. 이 약은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좋습니다.
1: 예.
4: 직전에 한 번만 먹으니 용 편리해서 좋습니다.
1: 예.
4: 이 약은 예, 4,500m 고산지에서 다른 순산 약되고, 소장에서 난 명약이고, 그 어떤 약보다 소독과 혈압이 셉니다.
1: 예.
4: 당초하차는 여름에는 벌릴로 되고, 정말 여름에는 풀로 되고, 겨울에는 벌릴로 되는 예, 이런 명약을 난 그 어떤 약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1: 예.
4: 이렇게 신기한 약이가 예, 아, 우리 집에서도 자꾸 써보다 써보다 해서 썼는데, 딴 약에서 효과, 무슨 약이 많을까나, 지금 아픈 데만 제가 효과 없을까. 자꾸 써보다 써보다 하지, 나도 쓰기 싶었었는데, 아, 진짜 효과 좋습니다.
1: 예.
4: 이 약을 쓰면 쓸수록 한 가지 빈이도 하나 사가지고 있고, 예. 딴 약에 조각은 어려운 것이 생기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4: 선생님이 이렇게 효과 좋을까 예. 오늘 18가지 배달받아 저는 장기적으로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지금 오래 쓰신 분들은 5년 쓰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아마 이 발효동충하초 균분이가 지금 이 소개된 지도 제일 오라고 또 가상한다 분들이 꾸준하게

0: 쓰는 약입니다. 예, 그래 열야드과에는 지금 23과 드리면서 공기청정기하고 이 콘드로이친 5과 또 드립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1: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예, 이런 옛날부터 사람이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약으로서 로세도 늦춰주고 기력을 오래 유지하게 하는 예, 이런 명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대인들이 90세 이상을 넘긴 이런 유명인들이 장수 비결 중에 하나가 예, 동충하초 섭취라는 이런 통계 결과도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성질이 지나치게 차지도 않고 지나치게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음양을 같이 보호합니다. 예, 우리 인체에서 이 음양이 균형되고 음양이가 같이 보충해주는 이런 약품은 약재는 동충하초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중의학에서는 동충하초가 폐하고 신장을 보호하고 특히 신정하고 신양을 보호하는 이런 약으로서 양위에도 많이 처방합니다. 그리고 본초학책에서는 예, 동충하초의 효능을 신장을 유익하게 하고 정기를 보호해서 예, 양위를 치료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 뜻인 즉 특별히 남성분들이 좀 몸이 허약하고 기력이 떨어지고 이런 분들에게 소변 장애가 있고 전립선 질환이 있고 이런 분들에게는 예, 우리 동충하초가 가장 효과가 좋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피로가 좀 심하거나 허리하고 무릎이 시큰거리면서 추위를 잘 타고 또 정력이 떨어지는 증상 개선에서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예, 그 외에도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정기를 보호하고 허로를 회복시키면서 병 후에 예, 쇠약증을 개선시켜서 여러 가지 중병, 특히 항암 치료 후에 부작용이라든가 또 치료 후에 합병증 이 보조 치료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의 가장 큰 효능이라 할 때에는 폐를 좀 보호하면서 신장에 유리한 이 작용입니다. 이 두 가지 작용으로 인해서 오래된 기침이거나 허약한 이런 허약성 천식, 예, 그리고 호흡기 쇠약증에서 좀 특별한 효능이 있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두 분이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시장.
0: 네.
3: 나는 어떻게 돼 이 동충하초를 시작했는가 하면 이 약을 내 들은 지 오랍니다.
0: 네.
3: 그래도 어제 불닭통되는까지 해서 듣고 또 듣고 이래 생각해보고서로 뭐다 효과 좋고 이렇고 약도 좋은 것 같아서 내 이거 시작했는데 어제는 한 넉 달 거의 썼습니다, 선생님.
0: 네.
3: 그래서 나는 무슨 병이 있었는가 하면 십이지장계양, 위계양의 결장염.
0: 네.
3: 병이란 병은 다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피를 나빠서 지춤지춤을 이게 그 뒷가슴도 아픈 것 같고 다 켜오기도 하고 예, 가래도 나오고 이렇게 내 살았습니다. 한 일은.
0: 네.
3: 그리고 예, 심장도 나빠서 반날 후두두 하고 예, 문은 무슨 두드리는지 무슨 지나간 청집인데 올라가는 것도 무슨 소리 나면 무서워 부들부들 떨고 내 이렇게 허리 놀라고 예, 심장 이렇게 나빴습니다. 영 아픕니다. 심장병 등에 아프니까 선생님.
0: 예?
3: 심장도 아프니까 나쁜 심장 병이 들면은
0: 심장이
3: 예,
0: 예 그렇죠. 이 심장통이라는 게 그래 있습니다.
3: 예 그렇게 아픕니다. 예, 예 별났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거나 풍도 오고요, 너 공상도 있고 배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배.
0: 예.
3: 그래서 이게 여전히 넉 달을 썼는데 여전 많이 이롭습니다.
0: 예.
3: 밥도 잘 먹고 예, 밥을 잘 먹고 힘이 나고 예, 살이 오르고. 그 다음에 자주 못했습니다. 자주 못해 수면제를 먹고 잤습니다. 수면제를 하나나 두알 먹으면 두 시간이나 세 시간 자면 또 깨어나면 온밤 못 자고, 예. 먹게 되면 이튿날은 정식을 뻔한 거 고로 얻어 맞은 것 같은 이랬을 때는 걔는 수면제도 다 돼 있습니다.
0: 네.
3: 다 되고요. 밥도 잘 먹고 지침도 좀 다 끊었습니다.
0: 네.
3: 제가 지침 끊어 폐가 이렇길래 그랬었지 선생님.
0: 네. 폐 기능이 좋아졌어요.
3: 신장도 예마이 떨어 이렇.

0: 저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약이 이게 좋은 약입니다. 예. 먹기도 좋고요. 약도 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써보니까. 예. 그래서 나는 이렇습니다. 시장 이거 이 약은 나는 예. 어제는 누구마다나 계속 쓰겠습니다. 계속 어제는 계속 건강은 없으면 일생이 다 없어지겠습니까 선생님.
1: 예.
0: 이리 그렇기 때문에 예. 내 이거 이 약을 이번에 이 레드카드 옥수하겠습니다.
1: 예.
0: 장애도 많고 예. 어쨌거나 무슨 줬을 때 약값도 적합하고 비싸지도 않고 예. 효과도 좋고 보통 당내에서 쓰면은 효과 좋아서 예. 쓸만합니다. 그래서 난 이번에 이거 이 약을 꼭 이 레드카드 써야겠습니다.
1: 예.
0: 선생님.
1: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글쎄요, 내전할까?
1: 네.
3: 예, 나도 동차 핫도그 먹고 있는데, 야, 동차 핫도그 먹고, 예, 좀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네.
3: 예, 잠 자지 못해서 용코선 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애써도 자지 못하고 산잠 자는 게, 정말, 나는 자는 것 같은데, 어째 아이 자지니까?
1: 네.
3: 용 바쁩니다. 그냥 이 동차 핫도그 먹은다면 얼마나 잘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밥을 먹지 못해서 영 약했습니다. 밥 먹기 싶은 생각도 없고 밥 먹으면 얼굴난 게 밥이라는 게 기본상 이렇게 먹기 싶은 이런 게 없어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억지로 먹었는데
1: 네.
3: 아이 동시에 하차 밥을 먹은다면 어쩜 밥이 그저 때마 돌아오면 밥 먹기 싶어 밥이 영 많이 먹자니까.
1: 네.
3: 야 정말 내 우야 이 정말 별난 약이라고 내가 그렇게 약을 먹었는데 아이 됐대다.
1: 네.
3: 이거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면 이 무릎이 이렇게 뼈가 뼈 긁인 것 같은 게 웃음이 싹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앉을 때나 일어날 때면 저절로 막 소리 나고 이랬댔습니다. 아파서 그런 게 그것도 이롭지 않을까 좋은 게 그겁니다. 웃음이 싹 넘어간 그래고 섭외 찾아가지고 물소리만 나도 섭외 나고 세수만 하자도 섭외 나가고 이랬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롭지 않을까?
1: 네.
3: 야, 한 가지 약을 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 약은 부담이 없지 않을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저 훌 먹으면 5분 할랄 약 먹을 이런 난 그저 어제는 야즙 잘 채먹는데 그저 하루에 한 번만 먹습니다. 아침에 그랬는데 그저 이모 좀 어쩌면 다 이렇습니다, 정말. 그저, 내가 그러자야 됩니다. 야, 정말 매일매일 이렇어서, 올 여름은 정말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 타서, 여름에는 난 꼼짝 못하고 맥이 없을 거야, 눕고 있는데, 올 여름엔 맥이 없는 것도 모릅니다. 동서 하초 먹은 다음에.
1: 심자에 좋아진 거 말한다. 여름 타는 분들이, 심자에 약한 분들이 여름 탄다.
3: 아, 그렇습니까? 심자인지 여름 타가지고 여름에는 예, 그저 해만 남 꼼짝 못하 싹 나버려주고 이랬는데 올 여름에는 그저 아무데나 막 달아다니기도 오야 이 약이 정말 좋은 약이라고 난 이 약 정말 선택 잘하고 예, 정말 이 약은 예, 먹어본 사람이고야 압니다. 정말 좋다는 거 그저 말 들어서는 모르겠는데 내가 직접 예, 우리 좀 먹어보자 내가 아니 난 이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야 예, 또 뭐 좋은 감이 자고 깨어나면 아침에 예, 우리 터부난 게 이렇던 게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1: 네.
3: 그래서 이렇게 몸이 헷갈아지고 예. 하여튼 여러 면으로 예. 영 좋아진단 말입니다. 한 가지 약을 한두 가지만 좋아져도 좋겠는데 난 내 몸이 온몸 지금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3: 불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이번에 하도 저거는 내 아홉 가구 아작 전화 드립니다.
1: 예. 아홉 가구는 예. 지금 11과거 드리고 또 이 교십을 드리죠. 예, 전기밥솥 드리고 예. 근데 이 교십이가 자꾸 딸려서 예, 2830666번에 예, 예약하고 또 찾아가십시오. 예.
3: 예. 예.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나도 동통 아들 쓰고 있습니다.
1: 예.
4: 동통 아들 쓰기 전에는 예, 기억력도 없고 감기에 자주 걸렸습니다. 어디서 가서 감기 든다 뭐 벌써 감기를 합니다. 1년에도 감기 몇 번이고 모릅니다. 지네.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 동초화술 쓰면서부터 지금 감기 아야지 않습니까?
1: 네.
4: 경력도 돌아왔지. 감기도 아야지. 그리고 얘 위가 나빠가고 나는 그냥 죽어 먹고 살았습니다. 엄수고 니네 아빠는 그것만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약 쓴다 보더니 위가 조금 좋아가서 알지

0: 죽은 목숨 들려붙어오던 밥을 먹고, 어느 빙상 안에서 빙고를 꺼내 먹을 필요 없고, 매운 거 먹을 필요 없고, 아무런 거 먹어도 소화가 그리 잘 되지 않습니까, 지네?
1: 네.
0: 그래,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나는 게, 와는 정말 살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그래, 그게 심장이 나빠서 난 맨날 심장에 숨이 차지, 숨이 올라요. 그것도 침침하고 답답하고 자꾸 놀라, 옆집 소리도 날라다 들어가더라고, 그것. 그냥 그 심장 부드러워도 안 했고,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지금 예, 이중상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혈압 높아갖고, 잠도 바로 잘 자지 못하지. 맨날 머리 아프지, 어지럼증이 나지, 이거 어지럼증이 난다면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까지 이러도 잘 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도 우정 잘 됩니다. 이하고 쓴다음더니, 그리고 예, 관절도 나아졌지. 무슨 각성이라고 하지 면에서 나는 예, 이 한 가지 약을 효과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 약은 정말 먹기도 좋고, 예, 정말 쓰겠는데 약을 먹으면 효과도 빨리 나고, 정말 약은 진짜 약을, 예, 좋은 약이라고 나는 실감이 납니다. 정말 써본 사람까지 써보지 않은 사람 정말 모를 겁니다. 난 직접 써보니까 정말 좋다는 게 알긴다 말입니다. 그래, 난 애모니까 정말 이 약을 예전 장기적으로 써보려고, 예. 활동을 하면서 우리 활동도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0: 우리 할 때 활동마다 쌓일까, 예. 국민의 경제상에 큰 부담도 드는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예. 우리 활동 더 때, 조금 더 오늘 더 대달 바짝 전화 올립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

0: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는 단순히 원기만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춰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킵니다. 예, 음과 양을 다 보충해주고 정과 기를 같이 보충해주기 때문에 이 몸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예, 그리고 단순히 힘만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워줘서 질병을 예방도 합니다.
0: 네.
1: 예, 때문에 옛날부터 진시황이 불어초다 혹은 양귀비의 젊음이 묘약이다 이렇게 전해왔죠.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연세가 있거나 예, 혹은 무기력하고 아프신 분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이런 귀중한 약품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를 본다 할 때에는 예, 여러 가지 이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로화로 인해서 기능 저하하고 질병이 같이 겹친 분들 예,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어디나 아예 아픈 데 없다. 오늘이 증상하고 내일이 증상이 또 다르다 이런 분들에게는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동시에 개선시켜주면서 또 삶의 질하고 수명 연장에도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를 본다 할 때에는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면서 산소 리용률을 높여서 심장의 산소 소비량을 감소시켜서 피로를 빠르게 해소하고 또 지구력을 향상시켜주는 데서 효과가 좋습니다.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불면증이 있거나 혹은 자주 놀라거나 신경이가 좀 예민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로화도 방지하고 염증성 질환 완화시켜주는 데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특히 발효 과정을 거친 이 동충하초 추출물은 항산화 효능이가 더 증대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중의학에서는 폐하고 신장에 유익한 이 동충하초는 현대 연구에서도 당뇨로 인한 신장 손상 감소하고 심장 기능 개선에서는 효과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체내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서 암세포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면서 종양 억제률이가 100분의 8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혈압을 낮추면서 특히 이 나쁜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면서 인슐린이 감소성을 증가해서 혈당을 조절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내세가 있으면서 당뇨병 치료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각 기능도 같이 퇴화되고 또 합병증이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가 아주 어려워지면서 고통받는 분들은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이런 복합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한 가지 약을 쓰고 여러 가지 효능을 보기 때문에 드시기도 아주 편리하고 또 여러 가지 약품 쓰지 않고 또 우리 동충하초만 쓴다 해도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런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있거나 고혈압 등 여러 가지 혈관질환 치료에서도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0: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박덕준 작사 선홍범 작곡의 사랑으로 가는 길로 시작해봅니다. 삶의 모든 걸음이 사랑으로 가득하길 바라면서 안용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소박한 행복이 가득 담긴 낚시꾼들을 위해 지어진 가요 한 수 보내드립니다. 현규동 작사 김정섭 작곡의 낚시꾼 타령, 신광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정은 우리 삶의 쉼터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진솔한 멜로디 속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라면서 한국진 작사 남아진 작곡의 문명한 가정 꾸려가리라 안용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연변은 노래와 춤의 고향입니다. 김등만 작사, 김남호 작곡의 춤의 고향, 노래의 고향 보내드립니다. 이 노래는 흥겨운 노래가 울려 퍼지고 기쁨에 춤을 추는 연변 사람들의 활기차고 낙천적인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어부들의 삶을 담은 흥계호 어부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리사물 작사 림정원 작곡의 이가요를 리철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새콤달콤한 연변의 특산인 사과배를 노래한 가요로 이어드립니다. 장동훈 작사, 최선명 작곡의 사과배 따는 처녀, 한선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스런 고향의 향기가 듬뿍 밴 가요. 김송휘 작사, 릴남 작곡의 내 고향은 연변일세 보내드립니다. 방송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모습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김경덕 작사, 황성렬 작곡의 시골의 웃음 타령, 한초로 조밀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나사산성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매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첫 곡은 허복순 작사, 응이라는 작곡의 희망가입니다. 우리 삶에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노래인데요, 장호 리설렌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영덕 작사, 김창근 작곡의 어머니 세월을 만나보겠습니다. 세월 따라 주름살 깊어가시는 어머니 뒷모습, 그 속에 묻은 한평생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최동혁 작사 작곡의 알랑 우리 마을입니다. 알랑 가라 계시는 고향인 마을의 이야기. 구리원 동네 뒷성과 내과가 눈앞에 거하는 이 곡을 이명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동행입니다. 인생길 함께 걸어준 소중한 사람들과의 동행을 노래합니다. 류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방신국 작사 허수나 작곡의 그 시절이 좋았네입니다. 젊은 시절의 풋풋함, 낯설지만 뜨거웠던 날들. 돌아갈 수 없기에 더 그리운 그때 그 시절로 잠시 시간여행 다녀보시길 바랍니다. 허미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정혜령 작사, 문영도 작곡의 어머니 그립습니다입니다. 어머니의 따스한 음성과 품이 문득 생각난 날에 듣기 좋은 노래인데요. 디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춘선 작사, 류영근 작곡의 잊지 못할 동창들아입니다. 책가방 외던 그날, 함께 뒤놀던 동창들, 세월 지나도 가슴 한 켠에 남아있는 우정의 노래입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단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약입니다. 동화 아교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팁을 알아보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10

0: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과학을 드립니다. 15과학 구매하시면 15과학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과학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시고 주문하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1과학을 추가로 더 증성해 드립니다. 네, 이번 우대 활동은 이번 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이번 우대 활동 보면은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이 천원씩 보조금이 나갈 때는 일반 회사에서 못합니다. 제약공장에서 직접적으로 이만한 명액을 내보내야 되죠. 15곽 싸도 15곽을 더 드리고 천원을 빼준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교십도 15곽이나 드리지 않습니까? 7곽 싸도 5곽 드리고 교십은 5곽 드립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없죠. 이래서 어떻게 하나 우리 뭐 옆에 사람이거나 또 부부간에 같이 쓰는 사람들 둘이 합해서 15곽 쌀 때 30곽이 나가기 때문에 나누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약값이 제일 누거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이 건네 보신 환만한 약은 약종이 비싼 약들로 해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쓰기 바쁩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주 쓰기 바쁘죠. 만나기도 바쁘고 가격은 사실 이게 498원이라는 게 홍삼 로경이 들어가고 이만한 가격이면 정말로 괜찮죠. 지금 약들이 소개하는 거 보십시오. 다 900얼마에 1000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가격을 보면은 498원이가 이렇게 진귀한 약재 들어간 거 보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천원씩 보조금이 나가고 하고 나면 특히 우리 그 늙음하게 들었으면 기혈 부족을 해서 많은 병이 옵니다. 기와 혈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기와 혈이 부족하다면 서약적으로는 혈 부족 같은 거는 진단이 나옵니다. 빈혈 검사를 한단 말입니다. 피를 뽑아서 빈혈을 검사해보면 남성이라 할 때는 이시홍단발가 120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160까지 밀성 호몰에다 구람이죠. 단위는 그래서 단위 것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자들이라 할 때는 110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신생아들은 170부터 이게 정상인데 서약적으로 우리 이런 시홍단발 같은 빈혈 검사가 있지만 기라는 데 대한 검사는 없습니다. 기와 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서는 기와 혈을 쌍둥이 형제처럼 붙여서 말합니다. 기가 모자라면 혈이 부족하고 기가 부족하면 혈을 순환 못 시킵니다. 기는 혈을 밀어주는 힘입니다. 이게 우리 중의학적에서 기와 혈, 경락소통, 침을 맞는 혈점 이게 다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기와 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제일 기초적인 물질적 기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를 다 쓴다 할 때는 사람은 사망에 이릅니다. 때문에 우리 이 기라는 거 중시해야 됩니다. 기는 기고 혈은 혈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혈이가 긴 게 아닙니다. 혈이 충족하게 해서 기가 충족한 게 아니고 기가 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경락이 소통돼야 기가 잘 돌고 또 기는 기대로 보충하는 약이 따로 있습니다. 기와 혈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혈에 대해서는 많이 알죠. 피라는 거 알고 피는 혈관에서 흐른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게 저절로 흐릅니까? 저 머리 꼭대기라며 발끝이라며 이게 혈도 물보다 4배나 겁니다. 네. 4배나 겁니다.
0: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0: 여보세요.
1: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2: 예.
1: 나는 전문가 뭐 나공세 부수 있으면서 어려움증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 네.
1: 그래, 예, 거기다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예. 가슴도 두근거리고, 그 가반성이 많습니다. 소변도 자꾸 또 샌다. 그래서 네. 방송 듣고 소리, 건뇌 보신 두 달째 먹고 있는데 효과 엄청 좋습니다.
2: 네.
1: 큰 공장에서 나온 약이 돼서, 예. 효과 빠르고, 예. 낸들 딱 많은 약이 때다.
2: 예.
1: 벌써 먹어보니까 어려움증이 많이 나아지고, 예. 그러니까 어른증이 한번 날 때면 하이 날마다 전도 두 살마다 배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나사는데 요즘은 두 달째 먹고 있는데 한 번도 전도 두 살 안 맞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그러니까 건망증이 너무 심해서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고 자꾸 까먹고 두루마리 잊어버리고 누구시 부탁하면 자꾸 잊어버린다 말입니다.
2: 예.
1: 예. 그리고 뭔가 뭐 물건을 또 싸다 놨거든요. 예, 과일 같은 거 사서 보자는 뭐 먹지 못한다. 또 부산이랑 또 여러 가지 먹지 못하고 궁예에 나서 못 먹습니다.
2: 예.
1: 요즘은 예, 예. 경력이 많이 돌아오고, 예. 건망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예.
1: 그리고 소변도 예. 뭐랄까, 크게 걸어도 풀로 나오고, 예. 새고, 웃어도 나오고, 이렇게 가보니 움직여도 나오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소변 새던 게 나아졌습니다.
2: 예, 그럴 겁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예.
1: 그러면서 저 냄새 난다 말 어서 그 용 이제 모든 데 가서 불편했댔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세지 않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도 갈 수 있습니다.
2: 네.
1: 심장도 어서 두근거리던 게 가슴이 좀 편안하고 좀 좋습니다. 모든 면으로.
2: 네.
1: 그래서 내 먹어보니까 약이 확실히 냄새는 맞는 약이니까 내 계속 먹자고 암에 먹던 바에 또 봐야 되겠어.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2: 네.
1: 그래 오늘
2: 그렇게 하십시오. 요즘엔 네. 또 우대가 좋습니다.
1: 네, 오늘도 배달 받겠습니다.
2: 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0: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1: 5012797번입니다.
0: 네, 맞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기와 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기혈 부족이 있다는 거 압니다. 사람들이 아프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중의를 배울 때가 많죠. 가서 메고 짚어보면 의사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대단하다고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한 것 같고 어떻게 걸어다녔는가 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고 기와 혈이 부족하다는 걸 심각하게 느낍니다. 이거 메고 짚어보면 알깁니다. 메고 뛰는 거 보면은 예. 이래서 이런 그 기와 혈이 노년에 들었으면 누구나 다 부족이 없다.
0: 네.
2: 그만큼 심각한가 하는 문제죠. 예?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2: 네.
3: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2: 네.
3: 예, 네,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2: 네.
3: 제가 위축성 위험을 인해 가지고 한 달 먹지도 못하는 고생함이 나나까는 사겠다 까지면서 몸이 다 아프시다 해가지고
2: 네.
3: 바람이 꽉 차고 그다음에는 안에 바람이 있죠. 그 다음에 저기 네. 얼리밀고 이러면 바람도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얼리밀다 말입니다. 그러면서는
2: 네.
3: 밥을 먹자고 안 쓰면 저리 얼리밭에서 밥도 못 먹고
2: 네.
3: 예, 이 사파나 이렇게 골상이나 땅에 앉아도 그렇습니다. 이 아랫배에서 아랫배 아픔이 얼리밀면서는 흉불이 나다 말입니다.
2: 예.
3: 그래서 내 그리고 그다음에 이 저기 뭐가 이게 다리미 틀로 해서 저 가슴이 내리면 막 아픔에
2: 예.
3: 옆구리도 아프고 다른 유방도 아프고 그러면서 내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거 강경락이 막히면 그렇다고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2: 네 맞습니다.
3: 네 그게 빨리 내 아픈 것과 똑같더라 말입니다.
2: 네.
3: 지금 예, 선생님과 문이 안 닿고, 그래.
2: 네.
3: 이게, 위는 엄청 뜨겁습니다. 소아이들,
2: 네.
3: 위는 밥 못 먹으면 위는 뜨겁고, 해변으로는 또 이렇게 건조한다. 그렇게
2: 네.
3: 또 겉으로 투어나고, 예.
2: 네.
3: 예, 그러니 막 방광염도 막 터지고, 혓바닥이라는 게 다 떼개지고, 한 판이 떼개지고, 이렇게 뭐니까, 신들은 설태 안고,
2: 네.
3: 정말 힘들다. 점약 썼는데 해결도 말입니다.
2: 알겠습니다. 이거 예, 국가에서 예. 또 이 약은 또 옛날부터 황제가 근종 황제가 쓰면서 여지껏 많은 사람들이 쓰면서 내려온 약이기 때문에 어느 한두 사람이 이

0: 처방 갖고는 아이 됩니다. 이게 예, 국가에서 승인하는 맹 처방으로 된 약이기 때문에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로경이나 홍삼에 아이 들어가고는 환자분 아이 됩니다. 환자분은 지금 병이 오장육부에 싹 깊이 뱃속까지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래서 본래는 냉한 사람인데 극도로 냉한 사람인데 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어디에나 염증이 생기면 열이 생깁니다. 예. 우리 손이라면 가시 들거나 염증이 와보시오. 그것이 막 뜨끈뜨끈 열이 나지 않습니까? 이 속이 열에서 열한 것이 아니라 염증으로 해서 열이 또 생겼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겉은 냉하고 속은 열하다. 이럴 때에는 궁이들도 손 아이 된답니다. 그렇게 치료가 잘 아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약 갖고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건네보신화는 쓰십시오. 그러면 벌써 속이 편안해지고 자꾸 올리퍼지는 간열이가 심장이 열거름 쳤기 때문에 혓바닥이 싹 갈라터진 겁니다. 예. 이거 인간아 약 갖고는 아이 됩니다. 이 약은 음양 평형을 잡아주면서 전체적인 기와혈을 보충하고 오장육부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중약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환자분 이 약은 먼저 두 개 료종, 한 개 료종 갖고는 좀 아이들 뿌리란 말입니다. 두 개 료종 써보시오. 믿거나 말거나 써보시오. 아주 좋은 효과 볼 겁니다.
1: 아, 그러니까 건네보시나 뭐 사람 맞습니까?
0: 건네보시나 쓰시오. 이게 25가지 약이 들어가서 환자분이 지금 딱 위만 문제 생긴 게 아닙니다. 간열이 씌어지고 이 간열이 올리 뻗으면서 심장 열거증 쓰여졌습니다. 인간아 약 갖고는 아이들입니다.
1: 그래서 시급이 막 이렇게 너무 안 넣으면 또 방광이 얼리면 아픈 것 같아요.
0: 내 말 하지 않습니까? 오장육부에 다 배들어서 뼛속까지 병들었다고. 예. 그래서 이 약을
1: 쓰십시오. 어선이 막 뜨겁습니다.
0: 염증이 있다니까 그럽니까? 신염, 뭐, 위내막염, 염증이 몸에 있어서 열한 거지. 환자분 체질이 열해서 열한 게 아닙니다. 염증 상태 있을 때는 열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약을 어쨌든 써보시오. 효과를 잘 본다. 그리고 띠활이 돼서 이 수미환이 되나서 이 흡수도 빨리 되고 먹기도 쉽습니다.
1: 아,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이거 쓰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민들레하고
0: 지휘화를
1: 민들레하고 지휘화를 그려 먹는다고 말하는데 그럼 이거 먹지 말란가?
0: 먹지 마시오. 그거에 민들레하고 진흉아 다 극도로 찬 약입니다. 예. 맨 찬 약 맞서서는 아이 됩니다. 몸을 덮여주면서 차고 음양 병형이 들어가냐고 골고루 써야 되니 그 두 가지 갖고 썼다간 또 손발이 더 차지면서 예, 싹 혈관이 줄어들어 혈액순환 아이 됩니다.
1: 아, 그러면 그냥 건네보시나 하겠습니다. 예.
0: 예, 근여보시오하니까 이게 25가지 약이 들어간 게 원인이 있단 말입니다. 예. 음이면은 양기면 양기를 다 보충할 수 있고 평형을 잡아, 평형이란 게 중요합니다. 평형 잡아주는 약입니다.
1: 맞습니다.
0: 예, 이 약에 진흉화 들어갔길래 그것 달로 진흉화 쓰지 마시오.
1: 그러란까.
0: 예, 이 약이 진흉화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약통을 보면 압니다. 약통에다 똑똑히 썼습니다. 예, 이제 약을 싼 다음에 약통을 보십시오. 진흉화라고 썼습니다.
1: 한 달에 몇 통 먹어야 될까?
0: 그런 상세한 거는 예,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하루에 두 번 잡수시오. 예.
1: 아, 네네.
0: 예, 예. 예.
1: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기혈을 보충한다, 기혈이 부족하다, 진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약을 썼습니다. 나는 하나도 효과 못 봤다고 그대로를 하고 맥이 똑 떨어지고 심장은 심장대로 빨리 뛰고 어지럽고 예? 기혈 보충한다냐 좋은 거 다 써봐도 아이 되더라 이런 분들 여기에서 기와 혈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약은 로경입니다.
2: 네.
0: 로경입니다.
2: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네, 네, 저도 건네보시나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이전에 쓴, 이전 약보다 효과 더 좋습니다. 공사 다
0: 훨씬 좋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십몇 년을 강의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이 약의 효과를 잘 본다고.
3: 네. 이거 쓰니까 속에 좀, 이전이 좀 시원하게, 속에 좀 시원하게 나가게.
0: 네.
3: 허리 아픈 게 또 허리 다 아프, 지금 약간 맥이 납니다. 이거 쓰니까.
0: 그렇죠. 맥이 나는 약입니다.
3: 고발이 덤벼는 이 약이 좀 최고 같습니다. 그래, 이거 네. 활동하니까 조금 쓰레산입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홍삼은 주로 기를 보충하는 데 좋습니다. 이게 중요하게는 다 따로 있습니다. 기를 보충하는 데 좋고,

0: 경우는 혀를 보충하고 로경은 기와 혀를 다 보충하는데 그래도 혀를 보충하는 쪽이 더 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로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도 쓸 수 있는 약이가 노경입니다. 노경은 사슴뿌리 자라는 걸 새 뿌리를 채취한 게 노경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2: 우리 언니 지금에 이 건네보신 하나 쓰고 있습니다. 아, 예. 우리 언니 중풍이 걸린 다음에 나온 게 그냥 그거 어림도 나고 골도 아프고 그 다음에 기억도 없고 저도 지내맥이 없어서 얘 누구 이름 못 난다. 그래서 네. 얘 채소도 내가 싸다주고 우리 아래가 집에서 한다. 그리고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어디다 둔거 모른다 말인다. 개구 물어보면 말 자꾸 물어보고 얘 밥맛도 없고 그 다음에 혈압도 덜도 아이 되고 이래서 이얘 건네보신 하나 썼는데 이제 한달 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얘 어른에 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이 고래다 얘 두 개비 시간 온 것처럼 어림쯔이 나던 게 어건 많이 없어지고 얘 그 다음에 네. 식사도 하고 맥이 난단다. 그래서 얘 어건은 그저께부터 채소를 제대로 잘라 댕긴다.
0: 네 많이 나왔습니다.
2: 예, 예, 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네. 이야기 어째 이
0: 시간이 됐어요. 우리 활동 있습니다. 이용하십시오.
1: 네, 예, 예. 내일 예, 다시 문의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1: 네.
0: 일단 저희들 연기관 구복액은 우리 그 효능에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쓴 효능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밝혔는가 보면은 일단 간과 콩팥을 자양해준다. 자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병이 걸린 다음에 그걸 막 소염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본래 갖고 있는 기초상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병이 걸리지 않게끔 보양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오래 쓰게 되면은 콩팥을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허한 걸 보충하는 부시 허하다는 게 우리 몸이 허약한 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 하면 보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처럼 간과 콩팥을 자양해주면서 몸이 허한 걸 보충해주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간하고 콩팥은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놉니다. 물론 손톱끝 하나 머리칼 하나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제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하고 콩팥 비장은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0: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선부조라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난가 하면은 위는 뜨겁고 아래는 냉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있으면 콩팥하고 심장이 생리평형이 깨진 걸 말합니다. 심장은 오행학에서 보면은 불에 속합니다. 화입니다. 이 콩팥은 수에 속합니다. 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극이가 상극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심장하고 콩팥이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 이 심장하고 콩팥이 무죠 사이가 나쁘다 이럴 때는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고객님 지방간 듣고 당남들이 앉아야 항상 이게 쓰고 그게 소화 안 되고 해. 그리고 이제 꼬리를 키우면서 밥맛이 없으니 밥을 먹지 마라 영 나이가 없습니다 이러더니
0: 예.
2: 그러다 이 성장광이 듣고 구매하고 먹고 있는데 조금 소화 잘 되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이전에 속이 몇쯤 그러던 이 증상 중에 이렇습니다.
0: 예.
2: 네, 밥맛이 당연히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이 약 먹고 병원에 가 검사를 했는데 잠에도 정상수치로 나오고 그렇게 범사변이 영 잤는데 다 여섯 번째 봤습니다. 범사변으로
0: 범사변 잤던 사람들이 이 약 쓰고 많이 나사렀던 분들 죽지 않습니다.
2: 오, 그러다 구하여 쓴다부터 범사변에 정말 한 번 날이 혹시 두 번 본다 했습니다. 이래.
0: 예.
2: 그러니까 참 제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나지 정신 나고 해. 이 약을 꾸준히 좀 먹자,
0: 그 약은 꾸준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계속 쓰게 되면은 지금보다 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2: 와, 그래도 나는 이번에도 네. 또 배달 받겠습니다. 예.
0: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에?
1: 네, 2797번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신선부절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두한 종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는 차고 쪽 발이죠. 발에는 열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1: 네.
0: 두한 종열.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네 지금 우리 이모가 영지 입간 구부개를 쓰고 있는데 병원에가 검사라니까 강경화 복소 10초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거 열심히 듣고 지금 얻어놓은 반면 썼습니다. 반면 쓰니까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맥이 없고 몸이가 자꾸 붓기던 게 얻어놓은 많이 내렸다 제니까 그게 좋아 나십니다. 네. 그리고 얼굴 색깔이 항상 누렇던 증상이 지금 많이 벗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쓰니까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도 그저 부어터니 지금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기고 몸이가 그렇게 약하던 게 지금 밥이 맛이 없어 그렇게 하던 게 너무 잘 먹어도 되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겨우 잠을 잘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도 영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배달 됐다고 그래 전화 드린답니다.
0: 예, 우대활동 이 반값으로 내려가는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잠깐.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우리가 덥다 하면은 마릅니다. 마를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요리 몽땅 우여와 찼다 말입니다. 머리. 우이라는 게 어딥니까? 머리라 말입니다. 이래서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우리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덥거나 바깥이 여름이 와서 더울 때 뭐 정신이 안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열이가 몽땅 위로 올라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4: 예, 수고 많습니다.
0: 예.

0: 나는 이까님 뭐 구별수고 여자 정말 많이 합격받았습니다. 우리 여진이 시에서 와서 이 촌에 시시검사인데 어제 화암당 가본가 야 수치 장사 수치 다 됐습니다. 야 어찌
1: 많이 좋겠습니다.
0: 구별수고 여자 야 선생님 네. 정말

0: 아, 정말 어찌 기쁘지 했구만. 나도 그렇습니다. 지금 환단 또 찾고 집에 오는 길에.
1: 네, 그렇죠. 건강 네. 좋아졌다는 것만 해서 좋은 일이 어디 있어.
0: 네, 이런다. 그 선생님, 아, 오늘 밤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찌 기쁘지. 그래서, 아, 정말 이야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선생님.
1: 그렇죠. 용지라는 게 이게 미세가지 네. 중약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이야기입니다, 간에.
0: 예, 예,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아, 보는 너무도 좋았어요. 이제 정말, 예, 오늘, 천하 어때, 거짓말도 어찌나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야기 계속 복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1: 예. 계속 복용하십시오. 예.
0: 예. 예, 아, 선생님, 예. 정말 이 소약을 아셔서 감사합니다. 난 정말 선생님, 나의 두 번째 생명이 은인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0: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2: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우리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물이 물이라 하면 보면은 찬물하고 더움을 섞어 놓으면은 찬물이 밑에 갑니다. 그래서 손을 엿봐서 물이 다 따뜻했네 이러고 보면은 더 깊이 엿보면 밑에는 차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열도 그렇습니다. 열이 있으면 이런 걸 허열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열을 말합니다.
2: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 상반기 우리 조에서는 문화체육 기원인 브랜드 추동, 흐름 추진 발전 리듬을 견지하면서 상급 문화 관광 체육의 심층 융합을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각 중점 풍경구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질을 높여 문화 관광 시장의 열기가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소비 잠재력이 끊임없이 방출됐으며 발전 동력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 조에서는 루게로 국내 관광객 연 3,883만 5,100명을 접대하여 동기 대비 14.7% 증가했고 관광 소비액은 464억 9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4.92% 증감으로써 괄목할 만한 문화 관광 발전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연길의 대표적인 인터넷 인기 문화관광 명소인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외지 관광객들의 연변을 찾으면 반드시 찾는 관광 목적지 중 하나입니다. 민속원 내에는 구택이 조화롭게 배치되고 조선족 복장 촬영, 무형문화재 체험, 민속공연이 상시적으로 펼쳐지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 들어 6월까지 민속원에서는 누계로 관광객 137만 4,400명을 접대해 관광 수입 2,727만 여원을 올렸습니다. 연결 중국 조선족 민속원 영업총감독 주보곤입니다. 올해는 우리 중국 조선족 민속원이 새롭게 승격된 5.0 버전을 선보이는 해이자 5A급 관광 풍경구로 승격되는 계기를 빌어 민속원을 대폭 승격한 해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전통 종이 공예, 조이약, 향낭 등 무형문화재 경영모식을 인입했고 쌀떡관, 도예관의 무형문화재 체험 대상도 승격을 했습니다. 또 사슴원, 비둘기원 등 소통성이 강한 대상들을 새로

0: 않았습니다. 이밖에 민속원의 경관도 승격을 하여 식물 분수 기존 인기 명소들을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훈춘 비단의 길 발해 고진도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총 투자가 4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이 주급 중점 문화관광융합회사 발해곡의 역사 문맥을 깊이 발굴하고 당나라 풍격의 건물군의 의탁을 해 몰입식 문화관광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발해고지는 실경공연, 문화전시관, 고풍장터, 무형문화재 체험, 야간문화관광 등 경영 모식이 구전하여 완전한 문화관광 소비 사슬을 구축을 했으며 이미 성급 야간 소비 집결구에 입선되었습니다. 발해고지는 올 들어서 6월까지 관광객 연 19만 3,700명 접대하고 관광 수입 503만 6,200원을 올렸으며 350명의 취업을 이끌었습니다. 대상은 훈춘의 변경지역 우세에 입각을 하여 문화관광산업과 현대농업, 상업무역 유통의 융합발전을 추진하면서 변경 문화관광 소비의 새 장성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고춘예입니다. 이곳은 밤이 아주 분화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들도 매우 친절하고 무용도 아주 아름다워 이곳이 정말 좋습니다. 혼춘 발해고진 책임자 리양입니다. 올 상반기 우리는 네 가지 핵심 전경을 종점적으로 다잡았습니다. 발해 주제 야간 관광 노선을 최적화하고 조선족 가무와 무형문화재 전시공연을 상시적으로 펼쳤으며 특색 야시장을 승격하여 음식과 문화창의 제품을 통합하고 야간 무형문화재 체험공간도 개방을 했습니다. 이런 연동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보고 바로 떠나는 데서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용정회란대 민속관광휴가군은 용정시 중점문화관광대상으로 무형문화재 전성, 미식장터, 궁정문화관광, 개인온천 민박, 견학 및 회의봉사를 일체화한 종합성 민속휴가구를 조성을 했으며 현재 이미 대외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연변 성창문화관광개발위원회사 개발경리종숭항입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 대상이 부지 면적은 11만 1,800평방미터이고 총 투자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대상은 모산과 해란강의 자연환경에 의탁을 하고 중국 조선족 전통문화를 깊이 발굴했습니다. 대상은 세기로 나누어 개발 건설하는데 이번에 개방한 것은 1기와 2기의 전체 핵심 경영 모식입니다. 올 상반기 우리 조선은 중국축구협회 갑급리그, 동북축구연맹전, 연변축구연맹전 등 축구 경기를 통하여 맹태응원단 등 특색 IP 인기를 방출하여 경기장의 흐름을 문화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했습니다. 인기 스타 합동 공연은 입장권 경제를 깊이 발굴해 한 차례 공연으로 1년의 산업을 이끄는 효과를 실현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관광 축제와 대중문화활동이 연이어 펼쳐졌고 꽃구경 봄나들이, 온천 건강 양생, 무형문화재 체험, 변경탐방 등 여러 정품 관광 노선도 충분히 공급됐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조에서는 문화관광 상품 체계를 끊임없이 완산하고 관광 상품 대회를 개최하여 연변 유래 브랜드를 강화하였으며 공공문화 봉사를 부편적으로 공급하고 문의 정품을 끊임없이 내놓았습니다. 또 입경 문화관광 교류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국내외 관광객 원천 시장을 지속적으로 넓혔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문화로 산업에 역량을 부여하고 흐름을 효익으로 전환하면서 다원적이고 풍부한 문화관광 공급으로 문화관광 구품질 발전의 세장을 지속적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조민족사무위원회, 조상무국, 조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온남성 보산시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연결시 인민정부에서 공동조치한 연견 민족융합 커피 창의대회가 22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개막식에서 부조장 윤조희가 환영사를 하고 온남성 보산시 정협 부주석이며 보산시 공상업연합회 조석인 온사홍이 축사를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길 커피 조제사 국가급 로무 브랜드 특별 추천 소개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보산시 커피산업협회와 강문시 관련 책임자가 각기 커피 산업과 제품, 커피 설계

연비제조 산업을 주제로 특별 초청 소개를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변 커피 산업의 미래 발전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보산 연변 커피 산업 합작협의 체결식과 연길 보산 커피 문화 전시 중심 대상 제막식도 진행됐습니다. 이어 진행된 경기에서 30명 참가 선수들이 한 무대에서 기량을 겨뤘으며 예선을 거쳐 6명이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선수들은 3가지 품종 이상 커피 원두를 배합해 커피를 만들었으며 중화 우수 전통 문화, 여러 민족의 다채로운 문화, 남북 지역 특색을 창의적인 커피 작품 속에 융합시켜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의 생동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심사단은 주제 부합도, 문화 융합, 창의적 표현 등 여러 차원에서 종합 점수를 매겼습니다. 새 종식 루아 커피, 인삼 커피, 종이버섯 커피 등이 각기 1, 2, 3등상을 수상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또 커피 문화 장터를 마련하고 전통 가게와 무형 문화재 관련 상가들을 조직해 참가시킴으로써 커피 산업과 지역 민속 문화의 다원 연동을 실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속 문화 공연 등 활동도 전개해 커피 대회와 민속 문화, 문화 관광 체험의 심층 융합을 추진했으며 행사 분위기와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높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주에서 관광으로 왕대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계획 시험점 도시 건설 임무를 실시하는 혁신적인 실천이며 연변과 운남 보산 간 산업 협력을 심화하는 중요한 담체입니다. 이를 통해 두 지역의 자원 공유, 우세 상호 보완, 상생 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리강입니다. 연길시 현역 커피의 왕 커피 산업 기반에 의탁하고 커피를 유대로 삼아 운남 보산 등 커피 주요 생산 지역과 연합해 여러 민족 경제의 상호 융합, 문화 융합, 인재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고 민족 단결 진보와 변강 특색 산업 고품질 발전이 서로 힘을 실어주게 했습니다. 운남성 보산커피산업협회 집행회장 리효파입니다. 보산시는 중국의 커피 재배 지역이며 운남 고품질 커피의 핵심 생산 지역입니다. 우리는 이번 활동을 통해 연길과 보산,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이 직접 연결되게 하려 합니다. 좋은 제품을 함께 내놓는 것은 물론 두 지역의 관광 노선 개발과 보급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변주 고령보조금 지혜관리 위챗미니 응용 프로그램이 일전 정식 가동되면서 과거 고령보조금을 전과정 오프라인으로 취급하고 주민들이 여러 번 오가야 했던 업무 취급 모식을 철저히 바꾸고 양로 해민 봉사의 마지막 1km를 관통했습니다. 미니 응용 프로그램 가동식 현장에서 기술 일꾼들은 조작 절차를 일일이 설명하고 자원 봉사자들은 조를 나눠 1대1 도움을 제공하면서 현장에 온 노인과 가족들에게 미니 응용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줬습니다. 주 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 사업일꾼 류순입니다. 우리는 디지털화로 양로봉사의 힘을 실어 양로해민봉사의 마지막 1km를 관통했습니다. 이로써 해민정책이 더욱 정밀하게 실시되도록 하고 노인들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높였습니다. 연길시 공원가도 원위 사회구역 주민 정차순입니다. 예전에는 고령보조금을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호구부 신분증도 가져오고 자녀들도 다 와야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기술이 생겨 정말 편리해졌고 우리한테는 아주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모르거나 행동이 불편한 등 노인들을 상대로 전주 각 사회구역에서는 오프라인 도움 창구를 동시에 보류하고 사업일꾼을 배치해 전과정 업무 대행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점은 미니 응용 프로그램이 가동된 후 사회구역 심사 과정도 더욱 빨라진 것입니다.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은 시스템에서 온라인 확인과 데이터 대소를 할 수 있어 절차를 줄이고 심사 주기를 대폭 단축하며 인위적 실수를 줄여 해민 자금이 정확하게 지급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전주 각하도와 사회구역에서는

0: 미니 응용 프로그램 보급 강습과 방문 지도 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플랫폼 기능을 끊임없이 최적화해 디지털 정무로 양로 봉사의 온기를 더함으로써 전주 로인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실질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1: 올드로 훈천시에서는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의 특색문화 관광 자문에 의탁을 해 변경홍색관광 명함을 지속적으로 빛내고 있습니다. 각지 관광객과 청소년 견학단체들이 잇따라 이곳을 찾아 참관 학습하면서 홍색관광 열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에서 사람들은 전시를 관람하면서 역사를 되돌아보고 변강을 지켜온 분투의 역정을 깊이 느꼈습니다. 모두는 몰입식 홍색 교양 속에서 가곡 정회를 두텁게 하고 분발 진취의 힘을 얻었습니다. 산동 관광객 마일갑니다.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에 들어서는 짙은 역사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선배들이 국토를 지키고 나라를 보위한 이야기를 노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역사를 명기하고 열심히 학습하며 애국 정신을 전승하겠습니다. 산동 관광객 마일락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아이가 훈천의 역사를 가까이서 느끼고 선배들의 가곡 정매를 깨달으며 어려서부터 가곡 관념을 수립하고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은 훈천시의 중요한 애국주의 교양기지이자 홍색문화 진지로서 무게감이 있는 변경의 역사적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은 상시한 사료, 실물 전시, 전경 전시를 담치로 오대진이 현지 답사하여 경계선을 확정을 하고 변방을 지키며 강토를 수호하고 국방을 공고히 한 역사적 사적을 체계적으로 재현하여 선배들의 중정어린 마음과 한치의 땅도 양보하지 않은 숭고한 정신 품격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0: 계속해 스포츠 뉴스입니다. 연변 용정커시안팀이 22일 저녁에 영파팀 홈장에서 펼쳐진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20라운드 경기에서 조반니의 활약에 힘입어 3대2로 이겼습니다. 오는 29일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원정에서 섬서 련합팀과 21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1번 두 대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집을 팔겠습니다.
0: 네.
1: 집 중복은 대외조치 4층 58평입니다.
0: 네.
1: 부분이 해결 많습니다. 소학교, 중학교, 지장도 가깝고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0: 네.
1: 연계전화 136-3433-2636.
0: 3433-2636번요.
1: 136-3433-2636.
0: 네네, 맞습니다. 잘 확인했고요.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수고하세요.
0: 네.
2: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3: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4: 네, 수고 많습니다.
0: 감사합니다. 어떤 예. 정보 제공하시려고요?
4: 집을 세일 두겠습니다.
0: 네.
4: 예. 에, 위치는 여기 동산소학교 아래 곳만 저기나 원정 신춘이란 딴 데 옆팔입니다.
0: 네, 연결시 예. 동산소학교 부근이죠.
4: 예.
0: 네.
4: 그리고 네. 집은 7층 집에 2층입니다.
0: 네.
4: 면적은 50평방입니다.
0: 네.
4: 예. 이수 2층입니다.
0: 네.
4: 예. 선로도 많고, 딴 데도 가차버서 교통 때다 편리합니다.
0: 그래요.
4: 그리고 네. 장마다 또 셀로 서서 예, 가차분 돼.

0: 그래서 방벌 페이스북에
1: 네. 넣었습니다. 생활이 네. 참 편리하네요.
0: 예. 네. 예, 핵광도 잘 들고 겨울에는 난치가 잘 와서 춥지도 않습니다.
1: 아, 열광급도 좋고.
0: 예.
1: 네.
0: 예, 길에 연락번호는요.
1: 네.
0: 156.
1: 네.
0: 9433.
1: 네.
0: 1565입니다.
1: 그래요. 156-9433 1565번 잘 적었습니다.
0: 예.
1: 예. 네, 전소 씨 기다려 보십시오.
0: 예, 수고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예.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 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네,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실 분들은 생방송 실전화 도대가 열려져 있는데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대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제공한 정보를 재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연길시 중관천 서쪽 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118번입니다. 네,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계속해서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집을 2층 빠리 집을 새로 맞다 그럽니다.
0: 네.
1: 네, 집 앞들이 특별히 좀 잘 거두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0: 네.
1: 2층 빠리 한 5-60평만인데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예. 네. 복대 짝으로 예,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0: 네.
1: 이게 전화. 136.
0: 네.
1: 2070.
0: 2070.
1: 8511.
0: 8511번. 136-2070 바로 11번 잘 적었습니다.
1: 네, 재방송 부탁합니다.
0: 그럴게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사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0: 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5층 집을 세를 줍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고요. 구체적인 위치는 연길시 제2고급중학교 맞은편이라고 합니다. 연락번호 1990433-8663번, 1990433-8663번입니다. 한 남성분이 사용하다 남은 석탄을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17주머니가량 남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83-4338-0166번, 183-4338-0166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수고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4: 집을 팔려고 그럼.
0: 네.
4: 1층은 한밤.
0: 네.
4: 이 피파시장 근처였습니다.
0: 네.
4: 7층 집에 5층이고,
0: 네.
4: 면적은 70평입니다.
0: 네.
4: 아들 가격은 한 23만 받았다.
0: 23만 원요?
4: 네, 예,
0: 네.
4: 예. 그리고 집에 중고 가고 있는데,
0: 네.
4: 높이는 2미 아래고, 넓이는 2미 쓴다.
0: 네.
4: 그래서 한 4층 신이나

0: 100원입니다.
1: 네.
0: 네, 한 300원 받다 합니다.
1: 300원 정도요?
0: 예, 예.
1: 네.
0: 연락처는 188.
1: 네.
0: 4473.
1: 네.
0: 3898입니다.
1: 3898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0: 예, 수고하세요.
1: 네.
2: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3: 덕분에 행복합니다.
2: 덕분에 잘 됐습니다.
3: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2: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3: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0: 네, 연길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북원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주변에 중소학교와 시장이 아주 가깝다고 합니다. 선로가 많아서 교통도 아주 편리하고요. 연락번호 136-3433, 2636번, 136-3433, 2636번입니다. 네, 수입지 피아노 한 대를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반년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9-4333-7770번, 159-4333-7770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됩니다. 집안 밖으로 장식을 했고요.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습니다. 벽돌 창고도 있고요.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합니다. 주변에 가야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하고요. 수도물은 깨끗한 샘물입니다. 공기가 아주 맑은 좋은 고장이라고 합니다. 고교 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하고요. 받을 가격은 3만 원 좌우입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의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이고요.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 가구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한 여성분이 연길시 북대 부근에서 5-60평방미터 되는 2층 집을 세맡으려고 합니다. 집을 아주 알뜰하게 잘 가꿀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네, 세를 주실 분들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6-2070-8511번, 136-2070-8511번입니다. 연길시 신흥광장 부근에 있는 단칸방을 세줍니다. 5층이고 20평방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층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고요. 이외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팝니다. 그리고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에 화장실이거나 주방에 물 새는 곳, 전기 등 손대기 어려운 곳들을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수고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1: 부금 팔까 합니다.
0: 네. 혹시 피아노를 파시려고요? 어,
1: 피아노.
0: 맞습니까? 네네.
1: 일본제입니다.
0: 네, 수입제.
1: 네. 베르네 야마하입니다.
0: 네.
1: 이래서 우리 손이 원래 띄우던 게인데.
0: 네.
1: 어떤 대학 가서 아이템 되게 쳐다져.
0: 네.
1: 좀 늦게 쳐다져.
0: 네네.
1: 이게 원래 샀다는 게 비쌉니다. 4만 원짜리입니다, 원래.
0: 네, 비싸게 사셨네요.
1: 예.
0: 네. 연락번호 말씀 주세요.
1: 예, 전화번호에.
0: 네.
1: 야우죠.
0: 네.

0: 6333.
1: 네.
0: 7790.
1: 7790번요?
0: 네.
1: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0: 번호 예약해 주십시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향 있으신 네. 분들은 연락할 거고요. 안녕히 네. 계십시오. 네.

0: 네, 연길시 동산소학교 부근에 있는 2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요. 침실 한 칸에 있습니다. 겨울에 열 공급이 아주 잘 되고요. 주변에 시장이 가까워서 생활하기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교통도 참 편리하고요. 연락번호 156-9433-1565번, 156-9433-1565번입니다. 오양로원에서 주방일꾼을 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80433-5311번, 1580433-5311번입니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의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네, 연락번호는요, 1583470233번, 1583470233번입니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가화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겨울에 열 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길시 제4고급 중학교와 연길시 제6중학교와 아주 가깝습니다. 주변에 아침 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94479559번, 1394479559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가 전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죠.

0: 않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전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3: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4: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여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5: 예, 나 저번에 광고를 했는데, 네. 석탄 파는 광고를 했는데,
4: 네네.
5: 예, 그렇지, 모두 여러분들 석탄 장사꾼인가고 생각하는
4: 거. 연락은 가셨어요.
5: 네, 연락 온 거.
4: 아, 맞아. 분명히 사용하시다 남은 석탄이라고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재방송도 그렇게 했고요. 네, 더 강조해야겠습니다.
5: 네, 한번 전합시다.
4: 네, 그러십시오.
5: 네, 이, 내 떼든 석탄이 나머지는데,
4: 네.
5: 이거, 요구된 분들이 있기란, 뭐, 이거 연락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네.
5: 나는, 이, 저, 석탄 장사꾼이 아닌가, 내 떼든 거 나머지.
4: 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17주문이라는 개념은 쌀주머니로 17주문입니까?
5: 17주문이라는 가치가 있는 것은 거의 한돈 된단 말입니다.
4: 아 그래요?
5: 예, 거의 한돈입니다. 네. 원래 한돈이 내가 산 거 20주문이 같은데
4: 네 맞습니다.
5: 내가 그 20주문이 나온 거 내가 3주문짜리
4: 네, 네, 그 주머니가 어느 정도 큰지 또 가늠이 잘 안 돼요.
5: 다 큰 겁니다. 제가 네. 한돈 내 목당 다 20주문지 걸고
4: 네,
5: 다 20주문지 들어가서
4: 네. 이제는 네. 이렇게 또 더 강조하셨으니까 석탄 장사꾼이라는 어해는 받지 않겠죠.
5: 네. 네. 그럼 좋겠습니다.
4: 네.
5: 예. 네. 네. 연락번호 남겨주세요.
4: 네. 말씀 주세요.
5: 예. 네. 183.
4: 네.
5: 183. 아야. 4338.
4: 네.
5: 6666.
4: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네. 또 계속해서 예, 예, 좋은 소식 예, 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5: 수고해주세요.
4: 알겠습니다. 네. 참여 네, 고맙습니다.
5: 네.
4: 네,
5: 수고해주세요.
4: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6: 네,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4: 네.
6: 집점은 도문시 령성 과수농전 가족사택이고
4: 네.
6: 주집이고 중관집입니다.
4: 네.
6: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4: 네.
6: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4: 네.
6: 채소 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4: 네.
6: 가야강이 가까운 데서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4: 네.
6: 야산에서 산화물도 많습니다.
4: 네.
6: 구유 터지어서 명의병행이 가능합니다.
4: 네.
6: 예, 가격은 3만 원 좌우 받겠습니다.
4: 3만 원 좌우요.
6: 예. 네. 연락번호 알려드립니다.
4: 네.
6: 138.
4: 네.
6: 9433.
4: 네.
6: 3616번입니다.
4: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6: 수고하세요.
4: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네.
4: 네, 아, 안녕하세요.
7: 예, 예. 저 양로원에서 간병인 모집하려고.
4: 간병인을 구하세요. 네.
7: 예, 예.
4: 남녀 제한 없습니까?
7: 예, 예.
4: 네.
7: 전화번호는
4: 네.
7: 6372
4: 네.
7: 443
4: 네.
7: 2959
4: 1370443 1959번요.
7: 네.
4: 그래요.
7: 수고하세요.
4: 잘 적었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지역 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 광장. 정보 광장에서는 여러분

0: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 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 치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2026년 연길시 중소학교 신입생 학급 배정식이 일전에 연길시 교원 연수학교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학급 배정식은 네 가지 균형 학급 배정 원칙을 견지해 각 학급의 총 인원수, 남녀 학생 비례, 민족 비례, 교원 배치가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또한 두 가지 무작위 원칙에 따라 컴퓨터로 학급의 학생 명단을 무작위로 배려하고 담임 교원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가르칠 반을 결정했으며 세 가지 공개 원칙에 따라 학급 배정 방안, 과정, 결과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연결시 30개 중소학교가 중학교, 소학교 차례로 학급 배정을 시작했습니다. 배정식에서 입학 학년을 맡게 될 담임 교원들이 추첨을 통해 순서를 정한 후 컴퓨터로 균형 배정된 학급 명단을 무작위로 선택하고 현장에서 학급을 공개한 후 학생 명단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학급 배정 결과는 현장에서 연길시 교육국 사업일꾼의 확인을 거쳐 연길시 교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에 넘겨 보관했으며 각 학교에서는 학급 배정 결과를 당일에 학교 정문에 붙여 공시했습니다. 한편 특별 사유로 등록을 미룬 학생들은 개학 뒤 학교에서 临시로 반을 배치받아 수업에 참여하게 되며 개학 일주일 후 교육국의 통일적인 배치로 제2차 학급 배정식을 통해 학급이 결정됩니다. 연결시 교육국은 2011년부터 16년 연속 공평 공정 공개 투명의 원칙에 따라 신입생 학급 배정식을 펼쳐 교육의 공평 공정을 수호하고 의무 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그 집을 네. 팔거나 세를 주려고 합니다.
0: 네.
1: 위치는 바로 연비병원 서쪽.
0: 네.
1: 이거 층수는 4층이고
0: 네.
1: 4층 집에 4층이고 면적 네. 65평방입니다.
0: 네.
1: 이거 팔아드리고 쉐를 줬더니
0: 네.
1: 그리고 또 단칸방이 있습니다. 단칸방 네. 신흥관광 부분이 있는데 그 가전제품하고 가구들 다 구성합니다.
0: 네.
1: 이 교통도 편리하고
0: 네.
1: 그리고 또 중고 가전제품들을 액정 TV, 전자동 세탁기, 냉장고, 냉동고,
0: 네.
1: 한국국 구전기밥솥, 웨이버로, 매치절, 매치과, 유엔지 등등. 그리고 또 작은 것도 있습니다. 새 것도 있고,
0: 네.
1: 중고도 있고요. 그리고 산림집이거나 영업집이거나, 위생실에 문물 세우거나, 고치기 어려운 것들 고쳐드립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들은 그 무료로 해드립니다.
0: 네.
1: 그리고 중고 가구들도 있습니다. 옷장, 침대, 화장대 등등.
0: 네.
1: 아래 연계 전화는 632.
0: 네.
1: 2443.
0: 네.
1: 8797.
0: 8797번. 그래요. 알겠습니다.
1: 예,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랩의 핵심 기능은 물리적 차단입니다. 이것은 음식이 공기 중에 미생물 및 먼지와 접촉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고 수분 증발을 늦춰 음식의 유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랩은 미생물의 성장을 완전히 억제할 수 없고 냉장 환경에서 저온 내성 미생물의 느린 번식도 막을 수 없습니다. 랩을 씌우더라도 음식은 여전히 서서히 변질되며 특히 용류와 조리된 음식은 더 그러합니다. 하여 랩을 씌워 냉장고에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랩의 역할은 단기 차단입니다. 랩을 사용한 후 익힌 음식은 24시간 이내에 먹는 것이 가장 좋고 먹기 전에 완전히 덮여야 하며 신선한 용류는 냉장 보관 시 2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전통적인 롤형 랩은 일회용 랩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특히 생고기를 감쌌던 랩은 더욱 그러하다는 점입니다.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울 때는 전자레인지 전용이라고 표시된 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이라고 표시된 랩은 짧은 시간에 저온 가열에만 적합합니다. 용기를 랩으로 덮은 후에는 반드시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을 내어 증기가 빠져나가게 해야 하며 동시에 랩이 고온의 중류식품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0: 깊은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바쁜 일상에서 따로 운동할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습관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물론 전반적인 사망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짧게라도 계단을 오르면 일상 속 신체 활동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의 장점은 별도의 운동기구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집이나 직장 등에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일상 속 신체 활동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짧은 신체 활동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잠깐씩 계단을 오르는 것은 일상에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평지를 걸을 때보다 짧은 시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심박수와 호흡도 빠르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따로 긴 운동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일상에서 비교적 강도 높은 신체 활동을 짧게 반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세계적으로 상당수 성인이 권장되는 신체 활동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단 이용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계단을 얼마나 올라야 효과가 있을까요? 하루에 약 6개 층을 오를 때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외에도 더 많이 오를수록 효과가 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에 가장 큰 효과를 주는 최적의 운동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 무조건 많이 오르기보다는 개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관절이나 보행에 문제가 있거나 기존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계단 오르기가 무조건 적합한 운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불안감, 과도한 스트레스, 무기력함을 느끼고 무엇을 해도 의욕이 나지 않을 때 어떻게 이를 완화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즐거운 운동을 간과하고 있는데 이 운동이 바로 우울증 개선 효과가 모든 운동 중 1위인 춤 운동입니다.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에 비해 춤, 특히 광장문은 우울증 개선 효과가 더 두드러지며 로인들에게 적합한 저비용 심리치료법입니다. 광장문은 단순한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심폐운동, 균형훈련, 관절 가동성 자극이 결합된 복합운동입니다. 동시에 음악과 집단 분위기는 독특한 에너지마당을 형성해 사람들이 흥겹게 왔다가 만족스럽게 돌아가며 리듬에 맞춰 감정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심신이 하나가 되는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0: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1: 네,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공하신 정보들 모두 잘 풀리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성보폐 응답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성보폐 응답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20곽 사시면 20곽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 드리며 40곽을 사시면 60곽을 드리고 아이패치 10곽 더 드립니다. 방송에 참여하시고 응답분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드립니다. 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성보폐 응답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성보폐 응답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소나무 송, 보배라는 보, 성보폐 응답분은 궁약 준저허가 있는 OTC 순 중약 앞에 Z 문자가 붙은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절대 보건 제품이 아니고 완전히 OTC 궁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잘 들으시고 제때 잘 파가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답분 이제 위에서 우대정책을 설명드렸는데요. 진일보로서 가강해서 말씀하는 차원이라기보다면 한 곽의 가격이 128원입니다. 5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데 40곽을 사면 60곽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곽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대활동 충분하게 잘 대하라고 잘 파악하고 제때 이용하시기 바라는데요.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5017766번 이용하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답분 이 제품 자체는

0: 연구 출처가 너무 특수합니다. 보통 단순하게 검을 마취해갖고 검 담낭에서 그저 담즙을 빼서 건조식에서 병에다 영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제품 자체는 저명한 만성질병 연구 전문가이며 4대 중위 계승자인 그리고 해방군 총의원의 신경질병연구소 줄기세포의학연구중심의 주임이고 연변대학 농학원 검항업연구소의 고급연구원으로 불리우는 황야진 주임이 단도이를 이끌고 연구에 성공한 상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응답분 가운데서도 제일 법의급 상품에 속하는 금담이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응담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지식도 늘고 응담이라면 그저 다 똑같은가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응담은 철담, 체담, 금담 이렇게 나누는데요. 철담은 백분제 24.5%를 점하고 체담은 75%를 점하고 금담은 전반 응담 가운데서 0.5%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금 여기에 지금 성법회 응담은 금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야 성분 자체가 법의급 상품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전면적이고 효과가 진실합니다. 그리고 효과가 빠릅니다. 이런 특점을 갖고 있으면서 황차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분은 흑검한테서 분리 추출한 겁니다. 그런데 흑검은 무슨 특점이 있는가 하면 동면합니다. 동면 시간이 얼마나 가는가 하면 석 달 내지 다섯 달 가는데요. 제일 작아도 백날은 갑니다. 이래서 백검은 동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방검하고 북방검이 이런 특별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리 북방검 가운데서 성법회 응담부는 동면하는 흑검이 담낭에서 분리 추출한 효과성이 아주 좋은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씀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이해하고 복용하시면 뭐 심리치료를 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 아래 구체적으로 어떤 데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걸 몇 개 부분은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이 제품 자체는 한각 안에 모두 다섯 병이 들어있는데요. 이걸 드시는 방법은 뭐 황제 포하거나 전황에 엮는 이런 몇 가지 방법이 있는 가운데서 좋게는 전황에 캡슐에 이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병 드시면 됩니다. 그거는 어느 시간에 드시는가 하는 것은 보통 식후에 드시거나 식전에 드셔도 다 되는데요. 식후에 드시는 걸 기본 더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병 드시는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병 안에는 100mg이 들어있습니다. 100mg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캡슐에 담으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복용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효과성을 깊이 널리 느끼게 되었는데요. 특히 본 제품 자체는 리단 룽스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무슨
1: 네,
0: 말인가?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응담분 지금 쓰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2: 야, 영 좋습니다.
0: 좋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뭐 남방의 응담분하고는 대비도 못한 남방의 응담분은 흑검하고 완전히 뭐 차별이 있습니다. 예.
2: 네. 어쨌든지 난 예, 한 2년 전에 이 노크에 들어왔다 갔는데 그 후에 그냥 머리 아프고 예. 정시야에 나고 어리가 맞힌 것처럼 별로 올빤해서 그랬던 게 이 응담분 썼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엔 좀 소화되겠는가 해서 시작했는데 좀 소화도 잘 되고 머리 그렇게 땡하게 아프고 그랬던 게 지금 없어지고 어지럼증아야 한다.
0: 이게 삼고에 좋습니다. 혈질을 조절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혈압을 조절한 데는 특수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일 첫점으로 제기됩니다. 예.
2: 예. 그러면서 이 저기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소화도 또 영 잘 됩니다 지금.
0: 그렇죠. 소화가 잘 예. 되죠. 예예.
2: 한번.

0: 그렇게만은 어지럼증 아야고 물이 얼빠 나던 게 정신이 난다 지금.
1: 그렇죠.
0: 내일에 예, 소화를해서 썼는데 완전히 이제 똑같게 머리 아픈 게 낫고 예, 그 대응 하던 게 일 없으니까 정신이 나서 영 좋습니다.
1: 예, 보배급 상품에 예. 속하죠. 이 제품 자체는 예. 확실히.
0: 나쁜 쓰니까 밥 잘 먹어도 별로 힘도 생기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예예 예. 예. 바로 그렇지. 밥 먹고 흡수가 잘 되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맥이 날 수밖에요.
0: 예 그래 오늘 있잖아 예, 이 응답은 또 한 50가 배달 받자고 그립니다.
1: 그렇게 하셔.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입니다 40각 7766
0: 7766번
1: 예. 40각 사면 예. 60각 줍니다. 예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집에도 환자가 계속 내내띠 해가지고 감기 자주 걸립니다.
1: 예.
3: 그리고 기침이 계속 끌어오르고 가래가 성하고 예. 결국 또 이 위축성 위염이 있을까 싶어서 아이들이고 계속 푸름 끌끌하고 예. 식사를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혈압도 높고 그래서 이 응답번호 쓰고 있는데 효과성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네,
3: 감기 자주 걸리는 게 감기 자주 아이고.
1: 여기 그런 게 있습니다. 면역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확실하게 예. 세포의 정상 대사로 이게 응답분이 들어가서 모든 소화 공능을 좋게 해주게 돼 있으니까 세포의 정상 대사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런 면역력이 낮은 분들이 쓰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3: 예, 누나 신체 허약하니까 매일이 뛰어난 말입니다.
1: 예.
3: 그리고 식사로 못하던 게 식사로 좀 합니다. 옛날보다 더 조금 많이 증가됐습니다.
1: 예, 예.
3: 예, 신체 소질도 좀 높아지고 또 심장도 안 좋고 혈압도 안 좋았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용 좋다니까요.
1: 그렇죠.
3: 예,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배달 받자고 합니다. 40각 사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시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일단 쌓아놓게 되면 이게 완전 건조를 시켰기 때문에 두고 복용하셔도 집에 나뿐만 아니라 남편뿐만 아니라 기타 집안 식구들도 함께 복용해도 아주 여러모로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으니까 귀해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네.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나도 그거 조금 문의하자고 그랬다.
1: 예, 말씀하세요.
4: 그거 머리 조금 이렇게 자꾸 아프고 하품하고 조금 이렇게 목이 마르고 그래가지고 조금 내 첨약을 많이 썼는데 지금 효과 없어서 그거 응답을 먹으면 예 어떻게 했는가네 내 지금.
1: 이제 말씀한 그런 사정으로 들어보게 되면 위주로 네. 심장과 뇌혈관의 문제하고 소화계통의 문제 이걸 드시게 되면 중요하겠지. 심장과 뇌혈관의 문제라는 게 혈관성 문제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혈액 가운데 네. 죽상경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분한 지방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게 정상 그 혈액의 대사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 자체 제일 관건의 관건은 이게 그 과분한 지방을 까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삼고에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예. 고혈압, 고혈당, 고혈제. 예.
4: 근데 그거 다른 약은 먹으면 그것 같이.
1: 이렇습니다. 다른 약은 먹으면 복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
4: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4: 네, 지금 싸지 캡스로 이거 먹는데 그래서 그거 먹지 말아야 되는.
1: 아니요. 싸지 캡스를 식전에 드시고 이건 식후에 드시고 이렇게 하셔.
4: 근데 그 한 병사로 한 번에 다 드십니까?
1: 그래서 하루에 한 병 드시는 차원에서 두 번 나눠 드셔도 되고 한 번에 예. 드셔도 두 번 나눠 드세요. 그 어쨌든 그게다 담아 보세요. 그 캡슐에다. 예. 그래서 예, 예. 100mg인데 그걸 한 병을 캡슐에다 담아서 하루에 예. 그래서 한 병이면 됩니다. 두 번 복용할 수도 있고 한 번 복용할 수도 있고 자기 전에 그 담아 보면서 하세요. 예, 예. 예.
4: 근데 예. 그거 20각을 싸면
1: 20각 줍니다.
4: 20각 줍니까?
1: 예. 눈에 붙이는 고약도 3각 주고. 이 응답분은 지금 없어서 못 나갈 정도입니다. 흑검한테서 분리 추출한 게 되는 이번에 가격적으로 많이 쉽죠. 한 가게 예. 128원인데 지금 20각에 20각에 그다음에 한 가게 한 6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40각에 60각에 그다음에 한 가게 한 5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4: 예. 나는 한 스무 가구 먼저 사다 먹고.
1: 아, 그러시오.
4: 먹어보고, 예.
1: 예, 그러시오.
4: 그리고 후에 더 조금.

0: 조금 더 사다가
1: 그래서요. 이 제품은 나오자마자 확 완전히 들어오는 족족 나갑니다.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사지원의 그 식전에 이것은 식후에 이렇게 하세요.
2: 예. 네, 잘하셨습니까?
0: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담물이 좀 담나자면.
1: 예, 말씀하세요.
3: 우리나라 지금 이 감정화돼 있고 담낭염이 또 결 담낭이 결석까지 생겨서 이래서 좀 약시다 잘 말하지 않아도 담물 쓰면 어떻게 하는가 담내 봅니다.
1: 아, 지금 이 제품 자체는 그런 데는 명품으로서 널리 알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화 있다면은 이 간단시향처럼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담낭이 좋아지는 과정이 간이 좋아지는 과정을 동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경화가 있거나 담낭의 결석이 있다면 이것도 역시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 이 능력 저하와 갈라놓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 제품이 그런 데는 너무 잘 어울립니다. 예.
3: 예. 40가구 좀 배달받아
1: 40가구 60가구 주고 눈에 붙이는 거 약 10가구 줍니다. 잘 이용하세요. 예.
3: 예.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부는 심리적으로서 많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우리가 드심에 있어서 편리하게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캡슐을 이어서 식후에 복용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병, 한두 번 복용해도 되고 한 번 복용해도 되는 건데 두 번 복용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면 더 빨리 흡수되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인정하는데요. 이래서 이 제품 자체는 소화계통을 아주 잘 도와줍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소화계통 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펼칠 시간이 없어서 짧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삼고의 고혈당, 고혈압, 고혈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응담부는 청열해독의 역할을 합니다. 청열해독의 역할을 하면서 인후가 부어나거나 구강기향이 생기거나 혹은 또 그 쩍하면 눈앞에 그 불꽃이 튕기는 것 같거나 대변이 너무 건조하거나 눈이 벌겋게 되거나 부어나거나 이런 데는 효과를 빨리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편간 맥목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간에 좋고 눈에 좋고 그렇기 때문에 눈앞이 아물거리거나 혹은 또 눈이 늘 뭐 여러 가지 그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이 많이 나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 눈병 치료 그 약품을 쓰면서 절대 모순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눈병 치료를 하면서 이거 병진하세요. 그럼 간이 좋고 눈에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진을 벌어서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침을 많이 담아두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서 이 호흡계통 문제는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호흡계통 약을 쓰게 되면 소염제여서 간에 부담이 갈까봐 많이 걱정하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제품을 쓰게 되면 간을 도와주면서 그 기관지에 염증이 생겨 기침을 많이 하거나 가래가 많이 생기거나 가래를 싸게 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화단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하는데요.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름으로서 혈전이 큰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삼고의 혈관에 관한 걸 이야기했는데 특수하게 혈전을 용해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를 받아보시게 되면 혈전 때문에 벌써 거기에서 내가 혈압이 높아지거나 혈지가 생기거나 이래가지고 힘든 분들은 이 제품을 견제하는 것이 기본 방법입니다.
2: 네, 약속된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송보폐 응담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담부는 금담, 철담, 체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응담즙에는 75%의 체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부패 응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그림 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또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서태문입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오늘을 만들고 또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어가죠. 우리 모두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살림에 깃든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방송에서는요, 가정주부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다양한 생활 지혜를 준비했습니다. 과일 세척, 황금 법칙에서부터 달걀을 보다 더 건강하고 고학적으로 섭취하는 방법, 항염과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 슈퍼식품과 여름철 목욕시 주의사항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챙기시는 주부 여러분,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의미 있는 역사 인물 이야기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과일입니다. 맛도 좋고 비타민도 풍부한 과일은요, 온 가족이 영양 보충에 빼놓을 수가 없는 음식이랍니다. 하지만 많은 주부님들은요, 과연 어떻게 해야 과일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을지 고민할 때가 참 많거든요. 과일 표면에 남아있는 잔류 농약과 각종 우물을 제대로 씻어내지 않게 되면요,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요. 아래 과일 세척의 세 가지 황금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요, 바로 꼼꼼히 헹구기. 흐르는 물이 관건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일을 물에 오래 담그면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오래 담그는 것보다 흐르는 물로 씻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고여있는 물에 오랫동안 담가두면 표면에서 떨어져 나온 오염물질이 다시 과일 겉면에 달라붙을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잔류 농약과 오물을 없애주는 것은요, 끊임없이 흐르는 맑은 물입니다. 네, 이 올바른 세척 방법은 이렇습니다. 과일의 흐르는 깨끗한 물에 대고 손 혹은 부드러운 솔을 사용을 해서 표면을 30초 이상 정성껏 문질러 씻어줘야 합니다. 특히 껍질 채먹는 포도 또 딸기 같은 과일일수록 이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법칙, 세제 사용은 금물이랍니다. 간단함이 가장 안전하거든요. 혹시도 깨끗하게 씻으려고 주방 세제나 시중에 나온 과일 채소 전용 세척제를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세척제를 사용하게 되면요, 오히려 새로운 화학 잔류물이 과일 표면에 남게 될 위험이 아주 큽니다. 네, 일부 과일은요, 껍질에 미시한 구멍이 많아 세제 성분이 틈새 스며들어 완전히 헹궈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대부분의 일반 과일은요, 깨끗한 흐르는 물만으로도 충분히 세척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좀 더 꼼꼼한 세척을 원하신다면요, 소량의 베이킹소다를 물에 불어 잠시 담갔다가 다시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헹구면 좋습니다. 이 별도의

소박시즈를 쓰지 않는 것이 가정식당 안전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 번째 법칙은요, 담그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분에서 10분만 담그면 충분합니다. 먼지나 겉에 우물은요, 짧은 시간 물에 담그는 것만으로도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요, 30분 이상 너무 오랫동안 물에 푹 담가 두면은요, 과일 표염의 표현의 맛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맛이 손상이 되죠. 물 속에 더러운 물질이 과일 쪽으로 또 다시 흡수될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딸기라든가 블루베리 같은 이 베리류 과일은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부드러운 흐르는 물로 가볍게 헹군 뒤에 연한 소금물 혹은 베이킹소다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만 담갔다가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궈서 드시면 좋습니다. 네, 이처럼 작은 세척 습관 하나가 온 가족이 식품 안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주부님들, 이 가정에서 과일을 다룰 때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황금 법칙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은 음식, 달걀에 관한 건강 상식입니다. 달걀은요,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은요, 영양가가 매우 풍부한 식품이랍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요, 매주 적정량의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은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가져다 주고, 당뇨병, 고혈압, 발병 위험도 낮춰준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요,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더 과학적일까요? 네, 주부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가장 권장을 하는 조리 방식은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은 영양소 파괴가 가장 적고 인체 소화 흡수에도 유리합니다. 물이 완전히 끓어오른 뒤에 약한 불로 5분 정도 삶아주는 것이 적당한 것입니다. 너무 오래 삶게 되면요, 노란자의 표면이 회색태가 생기면서 영양 흡수가 떨어지니까 시간 조절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달걀국, 달걀찜, 술안도 좋은 조리 선택이겠습니다. 반면 달걀프라이는요, 자주 먹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기름에 튀기듯 볶는 과정 속에서 달걀 속에 좋은 영양 성분이 많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기름 섭취량이 늘어나서 지방 과잉 섭취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은요, 프라이는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걀을 먹는 최적의 시간은 바로 아침 식사 때입니다. 아침에 달걀을 먹게 되면은요, 하루 전체 총 열량,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낮아져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고 밤사이 소모됐던 인체 영양소를 빠르게 보충을 해줍니다. 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양의 달걀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수 군체별 섭취 기준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주부님들 명심해 주시고요. 가족 중에 콜레스테롤 혈증,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 환자거나 고위험군 분들이 있다면 격일로 달걀 한 개를 대접시켜야 합니다. 또한 질병 회복기에 환자분들에게는요, 다른 동물성 식품 섭취가 부족하는 경우 매일 한두 개의 달걀을 대접시켜도 괜찮습니다. 성장기 아동, 청소년, 임산부, 그리고 수욕이 여성, 근육량을 늘리고 싶은 분들은요, 매일 한 개에서 두 개까지 섭취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주부님들, 가족들의 신체 상태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달걀을 드려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매일 가족들의 기니를 챙기면서 남편이나 이 자녀들의 뭐 재정 때문에 무척 신경 쓰는 주부님들도 꽤 많이 있으시죠? 네, 이런 주부님들을 위해서 항염작용이 있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슈퍼식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케일, 즉 우엽감량입니다. 케일은요 흔히 슈퍼식품으로 불리우는데요, 다른 채소들에 비해서 영양성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케일 안에는요 풍부한 비타민, 미네랄, 생리활성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작용을 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체중 조절, 항암 보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양성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100g의 케일 속에는요 비타민C가 63mg 들어있는데요, 오렌지보다도 비타민C 함량이 높습니다. 비타민 A는요 100g당 364마이크로그램이 그리고 이 카로틴은요 4368마이크그램으로 당근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영양 물질들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면서 눈 건강, 피부와 뼈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주고 항염 작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칼륨 함량도 눈에 띕니다. 케일 100g당 칼륨 395mg이 들어있어서 바나나보다 높은데요. 칼륨은요, 인체 꼭 필요한 미네랄로 혈관의 천연 이완제라고 불립니다. 평소 고칼륨 식품을 잘 챙겨 먹다 보게 되면요, 혈압 안정과 혈관 보호에 유리합니다. 또한 케일에는요, 칼슘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케일은 열량을 낮추고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적합한 식품이랍니다. 네, 장 운동을 촉진하고 장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주어 변비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요, 채소 섭취량을 늘리게 되면은요,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과 사망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케일은 십자화과 채소로서 글루코시노일 대산이라는 이 특수한 생물 활성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일을 잘게 썰거나 충분히 씹어 먹으면은 이 물질이 여러 가지 항암 활성 성분으로 변환되며 종양 억제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케일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주부님들 평소에 밥상에 케일을 자주 올려 보시길 권고합니다.

여름철 밖에서 잔뜩 땀을 흘리고 난 뒤 가족분들이 집에 들어서기 바쁘게 시원한 냉수로 샤워를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더운 날 냉수 목욕 뭐 정말 해도 괜찮을까요? 네, 우리 인체는요 이 자체적인 체온 조절 기제가 있습니다. 더운 환경이 있다 보면은 피부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땀샘이 열리면서 열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차가운 냉수로 몸을 씻게 되면 급격한 온도차로 인해서 혈관이 순식간에 수축을 하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을 하며 심장 박동도 불안정해지죠. 네, 가벼운 경우는요 땀이 잘 나지 않거나 심기항진, 두통이 나타나고도 심각한 경우에 심근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며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심지어 심장성 돌연사까지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 심혈관 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은요 더욱 조심해야 하겠죠. 네, 그렇다면 아직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이건 역시 좋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은 대량의 혈액을 피부 표면으로 몰아가 심장, 뇌 같은 중요 장기의 혈액 공급이 부족하게 만들고 심장 부하를 높여주며 부정맥을 유발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더운 날 목욕에 가장 적합한 수온은요 섭씨 35도부터 40도 사이로서 우리 몸의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38도에서 40도가 가장 이상적이랍니다. 미지근한 물은요 피부 자극이 적어 혈관의 급격한 수축, 확장이 일어나지 않아서 심리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동시에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고 신진대사를 도와 몸기관의 영양상태를 개선해주기도 합니다. 피로로 굳어진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피로회복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차가운 물과 달리 인체의 보온 반사를 익히지 않아서 몸속 열 배출이 순조롭고 위호 시원함이 오래 지속이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주부님들, 이 가족의 어르신들이나 자네가 목욕을 할 경우 꼭 수온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삶의 지혜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살아있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은 뜻깊은입니다. 네, 우리 연변엔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사비라는 말처럼 홍색 유전자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변각의 땅 곳곳에는요, 수많은 항일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북항일연구원 제1로군 제3방면군 총지휘를 맡았던 진한장 열사의 고귀한 사적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진한장 열사는 만족으로서 1913년 도나현 성서 반절하툰 지금의 도나시 한장향 한장촌에서 태어났습니다. 1932년 9월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그는 결연히 펜을 버리고 총을 잡았습니다. 그는 왕덕님이 영소라는 길림 중국 국민 구국군에 참가하여 전방사령부 비서직을 맡았습니다. 그의 심을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고요. 이후 그는 끊임없이 전선에서 싸우며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1934년 6월 영남 공농의용대 정치지도원으로 임명이 됐고요. 35년 2월부터는 동북반일연군 제5군 제1사 정치부 주임, 제2사 참모장, 동밀항일연군 제2군 2사 참모장, 대리사장, 중공동남특위 상무위원, 중공남만성의위원,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2군 제5사 사장, 제3방면군 지휘관 등 중요한 직무를 연임했습니다. 진한장 열사는 선후에서 경박고 수력발전소 기습작전, 대사전투, 한충룡 내복전, 의무성 지략 탈취, 루이당 방화작전 등 수많은 유명한 전투를 직접 지휘했습니다. 여러 차례 적군을 크게 무찔러 수많은 적병을 섬멸하였고 일본 침략군의 기세를 철저히 꺾어놓았습니다. 또 관내 항일투쟁과 유기적으로 호응을 하며 민족해방투쟁에 큰 공헌을 세웠습니다. 1940년 12월 8일 영란현 소완완골 전투에서 진한장 열사는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향년 겨우 27세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쳐 조국과 민족을 위해 싸웠던 열사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프로는요, 이 과일 세척 방법, 달걀과 케일의 과학적 섭취법, 더운 날 올바른 목욕 상식을 알아보고 지난장 열사의 홍색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였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반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반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0: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자방 구복액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투골태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 더불어 투골태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제품에 관한 우대 활동을 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백자방 구복액 한 가게 가격은 398원입니다. 12일간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된 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15가게 20가게를 드립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 아니요. 이건 아니고. 예. 그리고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490원인데요. 24일간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가게 15가게를 드립니다. 이번 우대 활동상을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백자방 구방의 노인성 질병을 해결한 데 있어서는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편한 점들을 아주 편리하게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인데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 제품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 가게 398원인데 지금 12날 복행할 수 있는 걸 이번에는 우대 정책으로 하게 되면 한 가게 170원 이거밖에 먹지 않습니다. 투골태는 지금 한과 구복약에 외용약 한 가게 따라갑니다. 한 가게 가격이 490원인데 이번에 우대 정착으로 나가게 되면 12가게 15가게 되면 한 가게 가격이 200원 좌밖에 먹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501-77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완전히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대 활동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미 견제에서 복용해보신 분들은 충분하게 이 제품이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잘 어울린다는 이런 감을 느끼시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제하수와 윈양화, 항정, 구기자, 황계, 단삼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들은 기본으로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다스려주면서 간과 콩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상초에서는 폐, 심장열을 쳐주면서 충분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액순환 장애를 치워버리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고 하초로 놓고 말하게 되면 콩팥을 적절히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콩팥이 신주골, 신주수 그리고 귀에서 소리나는 문제까지 철저하게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0: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백자방 그 야부딸 썼습니다. 나 선생님.
1: 잘 쓰셨네요. 어떠세요?
2: 백자방이 이게 정말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장수 제품입니다. 할 날에 한 번 먹고 이래가 저녁에 자기 전에 단시간 전에 딸려고 한 대만 먹지만 잠을 잘 자겠다는 생각을 해서 싸면 정말 잠이 잘 온다. 선생님.
1: 그렇죠. 확실하죠. 예.
2: 이렇게 잠 잘 오는 약이 정말 내가 다 먹어봐 처음입니다. 이게 사람 잠 잘 자야 배에 떨어지지 자지 못하고 싸 배에 어떻게 떨어지지?
1: 자지 못하면 백병을 불러옵니다. 잠은 잘 자야 모든 낮에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그 혈액순환 장애 가운데서 독성물질도 제때 잘 뽑아주게 돼 있고 모든 공능이 잘 때 애들도 잘 때 큰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이 자는 과정에서 모든 대사 활동 가운데서

0: 담즙을 만들거나 간에 모든 그 피가 들어가서 해독이 되거나 이런 역할도 모두 잘 때 진행된 전제 조건은 충분하게 네가 잘 자는 조건 하에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만한 공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리 과정인데 이걸 완성하는 게 바로 백자방구복에 잘 자게 하니까 예 그렇죠.
1: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백근대는 약을 또 예, 농축들에서 만든 약이잖아요. 한 대를 먹어도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1: 자고 깨어나까 아침에 정신 나면 깨어나지 걸어보면 미니내기도 안은 높아져서 다리 그래서 맥이고 무릎이 한 맥이 똑 떨어지고 발목이 맥이 떨어진 게 그게 맥이나 사실까 살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맥이 없다는 거 입에다 달고 있던 분들이 이걸 복용하니까 그런 말이 식구가 말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 말이 어딜 갔나? 예.
1: 맥이 나니까요. 자꾸 약이 너무 좋다. 맥이 나니까나 그래서 발목이 하고 무릎이 그냥 맥이 딱 없을까. 우선 다 늙었다. 이렇게만.
0: 아, 그렇죠.
1: 아, 늙고 마기기 전 우리 할머니라 보거나 맥이 없어서 그 무릎이 그래서 맥이 없어서 걸친 거 무릎이 다 한 것이 이러면 옛날에 이 약이 있었으니까.
0: 그렇죠.
1: 지금 이 약 잡순 게 로인 정말 이거 로인데 잡순 이 약 용도였습니다. 무릎이 아파 목이 맥이 올까나 그 다음에 이 얼마 걸어도 용도다 말은
0: 없어요.
1: 맥이 확실히 면역이 높아진다 이 약이.
0: 그렇습니다.
1: 그래 내 이 약을 이번에 우리 학동에 쏴봐요 그런다니.
0: 그렇게 하세요.
1: 20가 줄까?
0: 지금 백자방구복에 그 15각을 싸면 20각을 줍니다.
1: 많이 주는구나.
0: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내 동생도 먹겠단다 이거.
0: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들어오자마자 많은 분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아서 빨리 받아냅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두월 팬을 쓰고 있는데,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0: 그렇죠.
3: 저는 이게 허리 지내 아파서, 돌아눕기도 힘들고, 이게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영 걷기 힘들었는데, 두월 팬을 먹고 바른 게, 어제는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지금 다리 아픈 줄 모른다, 지금.
0: 그렇죠.
3: 그래, 이따가지 수탄 관절약 많이 먹어도, 위를 자극해서, 먹다가도 버리고 했는데, 이게 두월 팬은 위를 자극하지 않고, 위를 오히려 도와주니, 관절 통증이나 아무래도 제일 좋은 약인 것 같습니다.
0: 국가 발맹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는 이 제품이 처음인 걸 알고 있습니다. 관절 치료 제품에서는,
3: 그래 할까 하더니 난 계속 배달받아 쓰려 하며 백자방 구매하고 문의하자 그럽니다. 우리 남편이 어제 여지가 소변도 자꾸 또 소화도 안 되고 자꾸 어지름 쓰이 난다 지금 이 백자방 구매하고 먹으면 되겠지 해서 문의합니다.
0: 그런데 쓰는 약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지금 빨리 시작하게 되면 빨리 효과를 보게 되는데 이게 일단 이 제품을 쓰시게 되면 일신이 편해집니다. 맥이 납니다. 뭐 때문에 경락이 잘 수통되는 단삼이 들어갔거든요. 어혈을 풀어주고 그리고 황결한 성분 자체가 새로운 세포가 빨리 나오게끔 더 새로운 세포라는 건 혈액 가운데 그 적혈구 백혈구 혈수판 이것도 다 세포에 속합니다. 이걸 빨리 생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모든 간과 콩팥이 역할을 충분하게 발휘하게끔 그리고 소화공동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백자방구복액은 안전하면서 효과가 확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빨리 선택하는 게 기본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직전에.
3: 오늘 배달 받겠답니다. 그럼.
0: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시장에 나온 다음 많은 노인성 질병에 허덕이던 분들 가운데서 이 제품을 쓰시니까 맥이 나고 다각도로서 좋아지고 눈도 잘 보이고 머리가 흐릿해보나 등에 머리가 거뜬해지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를 드시고 나니까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고 나니까 잠을 자기 힘들어서 초저녁에 잔다 하면은 벌써 뭐 11시, 12시부터 시작해 특히 12시 이후부터 눈을 꼬꼬대서 자지 못하고 안절락서락 하면서 힘들었는데 백자방구복액을 딱 뭐 주무시기 직전 3, 40분 전에 드시고 나니까 그렇게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고 뭐 때문에
2: 잠시만요. 저를 봤습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저는 백자방 계속 쓰고 있습니다. 어제 건 두 달 됩니다. 이 두 달간에 아주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이야기가.

0: 두 달 샀으면 확실하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1: 확실히 예. 알린다.
0: 그렇죠. 예.
1: 예. 아, 이게 뭔가 이게 처자에 혈압이 나는 조절 잘 받으니까 예. 아니 머리 어지럽지 않고 핑핑 돌아가고 여름이 오고서 그 좁은 데도에 이렇더란 말입니다. 약을 쓰니까.
0: 그렇죠. 예예. 예.
1: 예. 아주 혈압이 온전되고 예. 아, 이전보다 또 뭔가 혈압이하고 또 줄여 먹습니다.
0: 아, 예. 당대사, 지방대사가 제대로 간에서 잘 진행되니까 그런 겁니다. 예.
1: 예. 아, 그 다음에 이 콩팥이 콩팥이 좋아지는 게 알립니다. 이 허리 아예 아픕니다.
0: 아, 그렇죠. 막,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1: 허리 막 아프고, 그 다음에 막 다리 내리 저리.
2: 여보세요.
1: 아프고.
2: 여보세요.
1: 예.
2: 말씀하십시오.
1: 예. 막 어제, 아, 신호가 안 좋고.
2: 네.
1: 아,
0: 지금 잘 들려요. 말씀하세요. 예, 예.
1: 예. 들립니까?
2: 네.
0: 잘 들려요.
1: 아,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말할, 아주 이야기가, 예. 야, 그만, 뭡니까? 내게는 딱 어울린다. 맞습니다. 너네, 너네 들에서나 누가 하기나 다 된다. 이야기가.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추호에 의심할 바가 없는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는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습니다.
1: 그렇죠. 아, 이 약종이 얼마나 썼어? 얼마나 신기합니까?
0: 그렇죠.
1: 그 먹어도 생각만 해도 막 시심이 들어가 병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안개라.
0: 예.
1: 아유, 황정.
0: 황정이라 성분은 바이소트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1: 얼마나 그러니까 황정이 이게 정말 저만이 안 들어간다, 약에.
0: 아,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어제 여러 가지 약을 써놓을까 아시죠? 황정이라 제품이
1: 안다.
0: 드뭅니다, 들어가는데, 예.
1: 안다, 예. 예. 아, 뭐, 아이, 등등이 또 다른 약종이 얼마나 많아, 당사민안 들어갔지.
0: 예.
1: 얼마나 심장이나, 아, 심장도 편안하게 되니까, 밤에 잠도 잘 가고, 악몽도 없고, 아, 이전에 악몽이 막 있어가지고, 저리, 아, 개개용 무섭고, 밤에서, 밤에, 뭐, 그 다음에 악몽이 있어가, 꿈을 꾸고 나면, 그래서 무서워, 벌벌, 그랬다, 그제.
0: 그렇죠.
1: 그렇게 지금 악몽이 없으니까 영 좋습니다.
0: 그렇죠. 깊은 잠도 하니까, 예.
1: 깊은 잠 폭 잔다만, 그 다음에, 아, 이게 위도 좋고, 위장계통도 좋고, 이 비장이나 고요고 다도 심장이 또 막, 그래서 폐가 열이가 심해가지고, 손발을 막 따가봐서 어쩔 때, 그런 게 지금 이렇습니다. 랍병을 잡았습니다. 예.
0: 그렇죠.
1: 아라
0: 예.
1: 오이나에.
0: 예.
1: 그래서 나는, 그래서 계속 쓰겠습니다. 내 동생을 지금 내 쓰라고 계속 권장하니까 지금 내가 가고 있습니다. 병원도 안 갑니다.
0: 어, 그렇죠. 뭐
1: 중풍 맞은 사람이에요. 중풍 맞은 사람인데 병원에 이게 이맘때문에 가을 계절에 들어가면 또 막 날씨가 변화가 되면 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돼. 땡기를 해. 아이한다. 이 약으로 대처합니다. 지금.
0: 이 제품 자체가 골고루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돼 있고 너무 격하게 머리에 올라가서 혈압이 올라가거나 무슨 보충한다 해서 그런 일은 전면적으로 피해갈 수 있으니까 안전하면서도 골고루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까 선택이 주저없이 선택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1: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2: 네.
1: 계속 활동에서 담력 우리 동생들 지금 싸우고 같이 싸려고 지금 그럽니다.
0: 예, 전화번호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1: 예, 암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두골테를 복용하는 그런
0: 예.
3: 고객입니다.
0: 예, 예, 어떠세요?
3: 복용하는 감에 다리 완을 병원에서라 이거 수술해라 합니다, 말로.
0: 아.
3: 내 다리 신에 통신하세요. 그래서 걷기용 바로 힘들었습니다, 말로.
0: 저만의 제가 예. 쉽게 이야기한다면
3: 네.
0: 수술 같은 것은 그런 다음에 수술한 다음에 재활훈련을 하지 않게 되면 안 하는 게 하는 게 안 하기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료법을 해서 정말 극단적으로서 안절배되는 이런 경우에는 선택하더라도 이 제품 자체는 보수료법 가운데서는 알아주는 제품이니까 확실하게 선택이 잘 된 겁니다.
3: 예, 네. 그래서 이거는 걸지 못하고 그래서 가다 드시고 가다 드시고 이랬는데 지금은 걸린 게 그거네 우선 한 반년 복용했습니다.
0: 아, 예.
3: 예. 그런데 지금 걸른 게 많이, 이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그럼요.
3: 예, 증계를 그렇게 심히 올라가던 게 그렇게 시재코 올라간다 말이에요.
0: 예.
3: 예, 그러니까 통증이 들어가, 잠도 잘 오고, 예.
0: 그렇죠.
3: 확실히 밤에도 영 잠 잘 잔다. 예. 이전에는 아파서 자지 못했어요.
0: 아, 그렇죠.
3: 예. 그런데 이 두골테를 쓴 다음에 확실히 효과 영 좋다는 거네 말하고 싶습니다.
0: 예.
3: 예, 그래서 이거 그러면 감.

0: 이번에 저번에 산 거는 거의 뭐 같아 배달 받았고 그랬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를 잘 선택했으니까 한동안 쓰게 되면 기본으로서 움직이기 힘들어지던 이 문제는 골격통을 물리쳐주게 되어있으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서 건강 장수의 비결이 또 여기에서 나타나는 걸로 되어있으니까 열심히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좋은 이야기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해서 말씀 주실까요?
1: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 이 제품 자체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어떻게 노인님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삶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게 대해서 뭐 의료계통에서는 많은 그리고 이약 개발에 있어서는 많은 연구를 하는 끝에 나온 제품이 바로 백자방 구박액에 속합니다. 이 백자방 구박액 이 제품 자체는 성도, 청도, 사천의 화신과학기술 집단에서 노령화 시대에 여러 가지 약을 쓰지 않고 한 가지 약으로서 다각도로의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제품을 개발했는데 이게 바로 백년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박액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한 가지 한 가지 분석해보게 되면 기본으로 간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간을 도와주고 그리고 많은 제품은 약물간을 형성해서 간에 부담이 가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간과 콤파트를 도와주게 되어 있고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님들이 우리가 벌써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55세 국가에서 정한 여성들이 퇴직 능력, 남성들이 60세 퇴직 능력 이렇게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로부터 시작해서는 기본으로서 한 것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여러모로 불편해서 여러 가지 약을 쓰게 되면 오히려 이 약을 써서 저자 기관에 영향 주고 저자 약을 써서 이 기관에 영향 주게 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뭐 치분 여사분 두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제품 자체는 그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쉽게 흡수가 되고 쉽게 효과를 보게 되어 있고 부작용 같은 게 기본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뭐 부담되는 일이 완전히 피해갈 수 있게끔 좋은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우리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100년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진 데는 쉽게 흡수가 되는 제품 자체에서는 구박액이 빨리 흡수가 되는데 근데 이게 보통 그 구박액 자체는 오래 보관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제품만은 그 유효기간이 48개월 사내는으로 되었습니다. 처음 이런 제품입니다. 보통 구박액은 2년, 길면 3년인데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2년이 평균 구박액은 그 유효기간에 속하게 되는데 이 제품 자체는 4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100근을 고온 농축해서 1근으로 만들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백자 구박을 구박하고

0: 됐습니다.
1: 아, 그래요?
0: 어서는 반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예, 어떠세요?
0: 그런 결과가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0: 첫째에 잠을 못 자서 영 힘들었습니다.
1: 예. 예. 많은 분들이 잠에 대해서는 이 제품으로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0: 예. 그래서 봐서 두 달 넘어올까에 확실히 잠을 잘 잡니다.
1: 예.
0: 이거는 예, 하루에 딱 한 번만 자기 직전에 복용하면 어느까지 잠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도 잠 잘 줄까 머리가 개운하고 이틀 아침에 일어나면 기운이 난다.
1: 그렇죠.
0: 정신이 바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저기 기억력도 없어서 예, 영 기억력이 많이 없었습니다.
1: 예.
0: 무서워, 예, 그 빙사에 가, 그 무서워 가시려가도 뭐 가시려가 멍해 서고 또 어디다 물건 주고 샀지마다 영 애를 먹었습니다. 굉장히 백자 구백을 구한 결과에 두 달, 석 달 거대니까 영 기억력이 그렇게 좋게 돌아오지 않을까.
1: 아, 그렇죠. 이 황계란 성분 자체가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내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나가는 거 그거 새로운 세포가 빨리빨리 생성되는 걸로 대체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요. 예.
0: 예,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저도 뒀다는 거 이전엔 찾지 못해 영리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대가다 대가 기억해서 대가다 샀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이게 면역력이 또 높아서 영 줬을 때다.
1: 예. 그렇습니다. 예, 예.
0: 이전에는 면역력이 약해서 예, 좀 가고 오는 감기를 다 하고 예, 정말 저기 면역력이 딱 약할까가 어떤지 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게 지금 예,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지금 감기도 하지 않고 밥도 잘 먹고 영 좋습니다. 그리고 군도 조금 이전 보고 올랐습니다.
1: 소화 흡수가 잘 되니까 그렇죠. 건비 위 예.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0: 이전에는 예, 발수권도 안 됐습니다.
1: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예. 그래도 아무리 키가 작다 할지라도 거의 백군 자원은 거의 돼야 되는데 80군도 안 된다는 게 말도 안 되죠. 예.
0: 예, 바람 보면 막 돈도를 지지해서.
1: 그러니까 면역력이 올 길이 없습니다.
0: 안 잤대. 예. 그래도 예. 지금 예, 이거 구복할까요? 아무래도 거의 5군은 오른 거.
1: 아, 그렇죠.
0: 예,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예.
1: 그럼요.
0: 예. 그리고 이게 무릎 관절도 용서하십니다.
1: 예. 여기 최하소하고 인양호란 성분이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무릎 관절이 좋아질 수밖에요. 예.
0: 예, 이 무릎이 예, 할머니 와서 부서서 그러던 게 그 부순 게 내리고 다리를 굽히기 하라고, 두개를 오르기 하라고. 이래서 걸었는데 일정 보고 많이 들까, 영, 다리 가벼워지니까 영 걸기 허랍니다.
1: 이 제품 자체가 소박함의 효과성이 아주 확실합니다. 예.
0: 예. 그러니까 얼마 좋은데 이 한 가지 약을 몇 가지 치료합니까?
1: 그렇죠.
0: 이런 약을 나는 처음 이렇게 구복해요.
1: 예.
0: 이런 약을 구복하는 예. 처음입니다. 이렇게 좋은 약이 논란에 어디 있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예, 저는 앞으로도 계속 예, 저는 어쨌든지 우리 논란에는 어쨌든지 한 가지를 없애자 뭐 자꾸 밤 잡으면 한 가지라도 되어져서
1: 나오죠. 그렇죠. 예예. 예.
0: 예. 그러길래 저는 예, 이거 계속 복용하고 이번 활동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예.
0: 듣고. 그래서 싸다고 그랬다.
1: 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0: 예, 선생님 동의하고 속여서 감사합니다.
1: 아, 네, 네, 건강하세요.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의 이 제품 자체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백년 장수 제품으로 된 데는 그만한 도리가 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유효기가 48개월까지 됐다는 것은 얼마나 고온 농축에서 멸균 작용을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약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무시기 직전에 딱 뭐 30, 40분 간격을 두고 딱 드시고 주무시게 되면 그렇게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고, 원래는 그 완약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그게 용해해서 흡수되는 이런 한 계단 더 걸어야 되는데 이것은 구복액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본으로서 한 30, 40분 그 좌우게 되면 빨리 흡수가 돼서 수면 장애를 풀어주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불편하던 점들이 자면서 그런 게 다 해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자방 구박약은 여러분들이 아주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게 되면 백년 장수 제품으로 손색이 없이 당신한테도

0: 뭐 장수로서 꼭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이번 우대 활동을 충분하게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3호 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냈죠?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한 콩콩콩 이야기방 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도 재미있고 의미 깊은 동화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0: 첫 번째 이야기는 늘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귀여운 갈색 돼지 비비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마음을 나누고 배려하면 행복이 찾아오는 거인의 정원 이야기예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갈색 돼지 비비.
1: 옛날 옛날 푸른 나무가 우거진 숲속에 귀여운 갈색 돼지가 살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어린 갈색 돼지는 점차 성장했지만 늘 마음이 울적했어요. 몸이 너무 야위고 말랐기 때문이에요.
0: 숲속 다른 돼지 친구들은 모두 포동포동 귀여웠는데 자기만 홀로 야위다 보니 스스로 위축되고 열등감이 들었어요.
1: 어느 날 숲속에 사는 돼지 아주머니가 갈색 돼지를 보고 걱정스레 말을 건넸어요.
2: 어이구, 갈색 돼지야. 넌 정말 너무 말랐구나. 마치 작은 원숭이처럼 말라보여.
0: 갈색 돼지는 놀라면서 속상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2: 제가 정말 원숭이만큼이나 말라보여요?
1: 아주머니는 갈색 돼지가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고 위로해주며 다시 대답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원숭이보다는 훨씬 더 통통해 보이는구나.
0: 이 짧고 따뜻한 위로 한마디에 갈색 돼지는 열등감이 싹 사라지고 기분까지 한결 밝아졌어요. 갈색 돼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2: 세상에, 원숭이가 나보다 더 말랐다니 정말 놀랍구나. 나는 그렇게 야윈 게 아니었어.
1: 갈색 돼지는 자신이 원숭이들보다 통통하다고 생각하며 기분이 한결 좋아졌어요. 그 뒤로 누가 자신을 말랐다고 하면 그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2: 저는 그렇게 야위지 않았어요. 원숭이들보다 훨씬 통통해요.
1: 주변 친구들은 더 이상 갈색 돼지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갈색 돼지는 누구를 만나든 자꾸 습관적으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말부터 먼저 꺼냈어요. 이런 모습을 본 숲속 친구들은 그에게 비비라는 귀여운 별명을 지어줬고 모두 갈색 돼지 비비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갈색 돼지는 이 별명이 정말 마음에 쏙 들었어요.
0: 갈색 돼지 비비는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했어요.
2: 친구들이 나를 비비라고 불러도 괜찮아. 내가 비교하는 건 원숭이보다 더 통통하다는 증거이니까.
1: 세월이 흘러 비비도 어른 돼지로 자라 자신의 꿈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는 먼저 숲속 가장 멋진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무대 위에 당당하게 서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친구들의 따뜻한 박수와 응원을 받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0: 사람이 정말 멋지게 느껴졌어요. 자신감이 차 넘친 비비는 숲속 오케스트라 꾀꼬리 단장님을 찾아가 말했어요.
1: 단장님, 저는 멋진 가수가 되고 싶어요.
0: 꾀꼬리 단장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비비에게 말했어요.
1: 그래요, 좋아요. 그럼 먼저 노래 한 소절 불러보세요.
0: 비비는 힘껏 목소리를 내서 열심히 노래 불렀지만 꾀꼬리 단장님은 살짝 고개를 저으며 조심스럽게 조언해줬어요.
1: 아직 노래 실력이 많이 부족하니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겠어요.
0: 결국 비비는 가수로 뽑히지 못해 크게 실망했어요. 하지만 속상한 마음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얼마 뒤 숲속에서 열린 새들의 음악회에서 까마귀의 독창 무대를 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까마귀의 노래는 정말 듣기 거북했고 관중들도 아쉬워해 결국 까마귀는 무대에서 내려오게 됐어요. 이 모습을 보던 회색 여우가 가볍게 한마디 던졌어요.
1: 비비가 노래를 불러도 저 까마귀보다는 훨씬 더 잘 부를 것 같아요.
0: 사실 이 말은 진심 어린 칭찬은 아니었지만 비비는 그 숨은 뜻을 알지 못했어요. 오직 자신이 까마귀보다 노래를 더 잘 부른다는 사실만 생각하며 기뻐했어요. 그는 꾀꼬리 단장님이 자신의 진정한 재능을 알아주지 못했을 뿐이라고 여기면서 그냥 가수의 꿈을 포기했어요.
1: 며칠 뒤 비비는 길가 바위 위에 붙어있는 동물체육관 선수 모집 공고를 보았어요. 달리기, 높이뛰기 등 여러 종목 선수를 뽑는다는 글을 보고 비비는 멋진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어요. 경기에서 우승해 금메달을 걸고 예쁜 꽃다발을 받는 선수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정말 영광스럽고 멋지게 느껴졌어요.
0: 비비는 먼저 달리기 담당 선생님인 얼룩말을 찾아가 자신을 자랑했어요. 그는 옛날에 늙은 거북이와 달리기 시합을 해 이겼다고 말했어요. 얼룩말 선생님은 웃으며 운동장에서 한 바퀴 달려보라고 했어요. 비비는 힘껏 달렸지만 체력이 부족하고 속도도 많이 느렸어요. 얼룩말 선생님은 비비에게 다른 알맞는 종목을 찾아보라고 따뜻하게 권유했어요.
1: 실망한 비비는 이틀 뒤 높이뛰기 담당 선생님인 회색 상냥을 찾았어요. 그는 비가 크게 내리던 어느 날 자신이 커다란 바위 우를 넘었던 일과 당시 작은 오리가 아무리 애써도 그 바위를 넘지 못했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털어놓았어요.
0: 하지만 직접 높이뛰기를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산양 선생님도 역시 자신에게 어울리는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며 비비의 마음에는 서운한 기분만 점점 쌓여갔어요.
1: 어느 날 비비는 평소처럼 자신보다 부족한 친구를 찾아 비교하며 위로받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주변 친구들은 점차 비비와 어울리기 싫어하고 대화도 피했어요.
0: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꿈도 이루지 못하자 비비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남의 단점만 보며 잠시 만족감을 느끼다 보니 정작 자신의 부족함은 돌아보지 못하고 꿈을 향한 노력도 소홀히 했던 거예요.
1: 비비는 진정 진보하고 싶다면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점을 고치고 꾸준히 노력해서 스스로 발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0: 네, 친구들, 비비는 늘 자신보다 부족한 친구와 비교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남과 비교하며 자기 만족감을 찾다 보니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마음도 잃게 됐어요.
1: 친구들도 꼭 기억하세요. 남과 견주는 것보다 어제의 자신보다 오늘 조금 더 성장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에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0: 시인의 정원.
1: 아주 오랜 옛날 한적한 마을에 넓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어요. 정원 주인은 키가 아주 큰 거인이었는데 오랫동안 외출에 집을 비웠어요. 거인이 떠나 있는 동안 마을 아이들은 방과 후마다 이 정원으로 모여들었어요. 푸른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숨바꼭질하며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0: 계절마다 정원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봄이 오면 복숭아 나무에 예쁜 꽃이 활짝 피어 온 정원에 향긋한 꽃내엄이 퍼졌어요. 가을이 되면 탐스러운 열매가 가지에 주렁주렁 열렸어요. 나뭇가지 위에서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고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껏 웃고 뛰어놀았어요. 이곳은 모든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놀이터였어요.
1: 시간이 흘러 무려 7년 만에 거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원에서 마음껏 뛰노는 아이들을 보자 거인은 몹시 화가 났어요.
2: 누가 너희들더러 여기서 놀라고 했냐? 이 정원은 오직 나만의 공간이야. 앞으로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이곳에 들어와 놀 수 없어.
1: 다음날 거인은 정원 주변에 높은 담장을 둘러쌓고 출입금지 현판까지 걸어놓았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이 정원에서 놀지 못하게 됐어요.
0: 아이들은 담장 밖에 서서 예전에 정원에서 함께 놀았던 즐거운 추억을 나누었어요.
1: 시간이 지나 마을 곳곳에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들판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즐겁게 날아다녔어요. 하지만 거인의 정원만 여전히 차가운 겨울 모습 그대로였어요. 아이들이 찾아오지 않자 새들도 발걸음을 끊고 나무들도 꽃을 피우지 못했어요. 거인은 넓은 집에 홀로 앉아 쓸쓸한 정원을 보며 의문이 들었어요.
2: 다른 곳에는 봄이 찾아왔는데 왜 우리 정원에만 아직 봄이 오지 않는 거지?
1: 어느 조용한 아침 잠들어 있던 거인은 아름다운 새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창밖에는 까치가 활기차게 지저귀고 있었고 오랜만에 듣는 새 울음소리에 거인은 정말 반가웠어요.
0: 이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부드러운 햇살이 창틈 사이로 스며들자 거인은 황급히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어요. 담장 작은 틈을 통해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정원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1: 그리고 아이들이 나뭇가지에 앉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차갑게 얼어붙었던 나무가 순식간에 생기를 되찾고 예쁜 꽃을 활짝 피웠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정원 곳곳에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0: 하지만 정원 안에는 아직 겨울 같은 곳이 남아있었어요. 정원 가장 구석진 곳이었는데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곳에는 작은 아이가 홀로 서 있었는데 키가 작아 나뭇가지에 닿지 못했어요. 꽃 피지 않은 나무 아래에서 외롭게 눈물을 흘렸고 그 나무만 여전히 눈과 서리에 덮여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거인의 차가운 마음이 따뜻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 거인은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이 사라진 곳에는 기쁨도 봄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자신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이들을 막았던 일을 깊이 후회한 거인은 조용히 집 밖으로 걸어나갔어요.
0: 아이들은 거인을 보고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눈물 흘리는 어린아이는 거인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거인은 작은아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안아올려 나무에 앉혀줬어요.
1: 바로 그때 차갑기만 했던 나무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서리와 눈이 사라지고 가지 곳곳에 예쁜 꽃이 활짝 폈어요. 작은 아이는 거인의 목을 꽉 껴안았어요. 다른 아이들도 더 이상 거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거인은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2: 얘들아, 이제 이 넓은 정원은 모두 너희들의 놀이터야. 마음껏 뛰어놀아도 괜찮아.
1: 거인은 커다란 망치를 들고 직접 쌓았던 높은 담장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어요. 담장이 사라지자 정원은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행복의 라곤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PB의 이야기를 통해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돌아보고 고인의 정원 이야기를 통해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배웠어요. 자신의 마음을 곱게 가꾸고 작은 배려와 마음을 나눈다면 어디든 행복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호복순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리천우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꽃과 나를 준비했습니다.

방실, 나도 방실, 햇님 사랑 좋아, 꽃들이 방실. 엄마 아빠 따뜻한 사랑, 하도 좋아, 나도야 방실 방실. 꽃과 나 손잡고 약속 하나 했대요. 방실 방실 웃음 서로 나눠.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리봉 김민혜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경만 작사 작곡의 생명에 대하여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피는 그 이유를.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필 때 그 진통을. 그 여린 잎의 기나긴 밤. 무거운 잇을 품고 해 뜨는 아침 반짝이는 어여쁜 생명아. 이렇게 보며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조금씩 그리 배웁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생명에 대하여.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55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바삐 움직였다. 저마다 이불을 오리오리 찢어서 총칼로 배 틈새에 끼워 넣었다. 마침내 배를 다시 물 위에 띄우게 됐다. 자, 보세요. 이제 더는 물이 안 샌다고요. 장복이 신이 나서 소리치고는 배에 뛰어올라 장조만 부자와 함께 배를 나루토로 저어갔다. 뒤따르던 부대가 이르렀는지 나루토에는 사람들이 100명 가까이 모여 있었다. 청년군과는 배가 닿자마자 달려가서 보고를 했다. 어둠 속에서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오더니 잇따라 상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대장, 다그쳐야 해요. 빨리 강을 건너 나루토를 빼앗아야 합니다. 장복은 그제서야 그 청년 군관이 소대장이라는 걸 알게 됐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는 전사들을 불러 배에 올랐다. 그가 거느린 대원들 말고도 한 개 배가 더 올라탔다. 준비가 다 끝나자 장복과 장씨 부자가 노를 잡았다. 그는 캄캄한 강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물결이 뱃머리를 철썩철썩 후려쳤다. 배가 꺼졌다 떠올랐다 할 때마다 물살이 덮쳐왔다. 전사들은 종이 물에 젖을까봐 품에 꼭 껴안았다. 소대장은 고개를 건뜩 쳐들고 강기슬기에 불빛을 뚫어져라 지켜보았다. 강이 넓어서 한참을 저서야 건너편 기슭에 닿았다. 장복이 슬그머니 손가락으로 우를 가리키었다. 소대장이 보니 기슭을 따라 우로 돌 층계가 보이고 꼭대기에 보초병이 서 있었다. 그가 전사 둘을 불러 귀에 대고 무엇이라고 말을 하자 두 전사가 배에서 뛰어내려 슬그머니 보초병에게 다가갔다. 보초병이 크게 소리를 쳤다. 뭐하는 놈들이야? 전사들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한편이야. 그러고는 와락 덮쳐들더니 보초병을 사로잡았다. 전사들이 우르르 배에서 내리었다. 배장은 대원들도로 포로를 데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그곳을 지키고 있는 연을 없애버리라고 하고는 장복을 앞세우고 리금국 세금을 거두는 기구로 갔다. 얼마 가지 않아서 세관에 일어났다. 장복이 문을 가리키며 나직히 말했다. 여깁니다. 안에 림치성을 가진 작자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돈을 어찌나 긁어내는지 아주 죽일 놈이죠. 소대장이 장복의 귀가에 대고 속삭였다. 우린 말투가 다르니까 대신 좀 불려주십시오.

장복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문을 두드렸다. 림나으리, 문 열어주십시오. 세금 바치러 왔습니다. 날 밝으면 보세. 안에서 잔뜩 잠긴 소리가 짜증스럽게 들려왔다. 장복이 애그라듯 말했다. 림나으리, 우리는 돼지를 치는 사람인데 아래 모래밭까지 돼지를 몰고 왔습니다. 날이 밝으면 교서에 가서 돼지 사료를 사야 합니다. 안에서 또 퉁명스럽게 대꾸하였다. 말하지 않아나. 날 밝으면 보자고. 장복이 소대장에게 눈짓을하고는 크게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림나으리, 우리는 돼지를 곤명에 가져다 팔아야 하니 지금 안 되신다면 다음에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안에서 기침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리었다. 앞현기가 잔뜩 뺀 여인 얼굴에 눈썹이 기다란 늙은이가 옷을 아무렇게나 걸치고 서 있었다. 소대장이 권총을 들이대며 말했다. 우리는 홍군이다. 어서 총을 내놔라. 시골 사람들 앞에서 행색개나며 거들먹거리던 림나으리는 금세 얼굴이 흙빛이 되어 몸을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었다. 빨리 총을 던져라. 그는 방 안에 대고 다급하게 소리를 지었다. 그러자 곧 안에서 총 두 자루를 던지며 보안대원 두 사람이 나왔다. 홍군 전사들은 총을 빼앗아 나루터로 왔다. 포로들의 안내를 받아 오른쪽으로 갔던 소대도 무사히 일을 끝내고 돌아왔다. 적의 주둔지에 갔더니 병사들이 한창 앞편을 태우고 있는 통에 총 한 방 쏘지 않고 수십 명을 사로잡은 것이다. 전사들은 강가에 불을 크게 지피었다. 나루터를 차지했다는 신호였다. 불길은 밤하늘을 홀홀 태울 듯 일렁거리였다. 붉은 빛이 강물에 비껴 출렁거리였다. 불 곁에서 희고 영준한 얼굴의 소대장이 장복을 바라보며 희죽이 웃고 있었다. 한각의 점원과 36명의 배사공들이 위대한 역사적 과업을 완수한다. 이웃고운 날이 밝았다. 산비탈에서 멀리 바라보니 강폭이 600m는 좋게 될 듯하였다. 물 위로 첫빛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더 아득하고 넓어 보이었다. 장봉은 금사강 상류가 바로 이름난 호도협이라고 알려주었다. 3,000m나 되는 깊은 골짜기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결은 마치 야생말이 탈리는 듯 거침이 없었다. 그들은 산비탈을 내려와 어젯밤 배를 댄 곳으로 돌아왔다. 돌 층계 아래에는 큰 배 두 척과 작은 배 한 척 그리고 고기잡이 배 한 척이 정박해 있었다. 게다가 어젯밤에 타고 온 배까지 합치면 배가 다섯 척이나 되었다. 장복이 세 배 한 척을 가리키며 저 배는 김보장이 어제 이쪽 기슭으로 가져온 것이고 다른 세 척은 본디 이곳 나루터에 있던 배라고 하였다. 장형, 배만 있고 배송이 없으면 안 되죠. 형은 이곳 사람들을 잘 아시니 몇 분만 모셔주십시오. 스스럼 없이 형이라고 부르는 소리에 장복은 홍군이 더 가깝게 느껴지었다. 배장, 걱정 마세요. 저쪽 산에는 동굴에 가서 찾아보면 누구든 있을 겁니다. 이 나루터를 운남 쪽에서는 교평 나루터라고 하고 사천 쪽에서는 중무산 나루터라고 했다. 중무산 이쪽은 산세가 험하여 비탈의 집이 얼마 없었다. 대신 강기슭 벼랑에 동굴이 꽤 많았다. 몇몇 동굴들은 굴 안에서 서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어떤 동굴은 3,40명이 들어가도 될 만큼 컸다. 작은 여관과 사전,
녹두묵이며 순두부, 옥수수 밥 따위를 파는 가게들도 굴 속에서 장사를 했는데 전쟁이 터지자 모두 어디론가 도망치고 없었다. 굴 속은 한산했다. 가장 구석진 곳에 이르러서야 싸구려 담배 냄새가 났다. 소대장은 장복도로 앞서 걸으라고 하였다. 얼마 안가 과연 한 늙은이와 젊은이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이 보이었다. 스무살쯤 돼 보이는 젊은이는 누대기 옷이라도 입고 있었지만은 50살 남짓한 늙은이는 여인 몸에 마대 쪼가리를 걸치고 앉아 있었다. 장복이 다가가서 말했다. 다 늙은 호라비신세, 여긴 뭐하러 숨어 있어요? 홍군이 온다잖아. 호라비가 대답했다. 홍군은 부자만 친다던데 아저씨네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휴,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 애를 잡아먹는데. 장복이 웃음을 터뜨리었다. 다 거짓말이에요. 어서 가서 홍군들 배나 멀어줍시다. 하루 품삯을 은전 한 입이나 쳐준다니까. 정말이요? 늙은이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저한테 언제 속은 적 있어요? 장복은 또 젊은이를 보고 말했다. 향씨, 자네도 가자고. 젊은이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말했다. 그러다가 군대로 끌려가면 어쩌나? 군대? 자네 같은 사람은 재벌로 간다고 해도 마다할걸. 가겠나? 안 가겠나? 하루에 은전 한 입이야? 제게 하겠네. 이 동네 엿장수 향시라면 누가 몰라. 놈들 때문에 망해먹었으니 지금부터 돈을 벌려던 참이야. 향시는 담배통을 툭툭 치며 대꾸하였다. 그때 소대장이 웃으면서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 장복이 소대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이 바로 홍군이에요. 보세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늙은 호라비가 개면적게 웃으면서 일어섰다. 인사를 차리려는데 허리춤에 대충 걸친 마대 쪼가리 사이로 앞니 혼이 드러났다. 호라비는 얼굴을 붉히며 얼른 앞을 가리한다. 소대장이 한숨을 쉬면서 사천 나루토로 말했다. 아저씨, 이런 옷을 입고도 우리 홍군이 겁납니까? 호라비도 멋쩍게 웃었다. 장봉은 호라비와 향시를 시켜 뱃사공 몇을 더 찾아서 나루토로 오게 하였다. 소대장이 호라비를 가리키며 한 천사에게 말했다. 이 금국에 가서 옷을 몇 벌 가지다 저분들한테 입혀주십시오. 이제 여성 동지들도 배를 타야 하니까. 얼마 뒤 그 전사가 새 바지와 비단 저고리를 가져왔다. 호라비가 옷을 입고 뱃사공들 사이에서니 제법 당무리 속에 선 두루미 같았다. 호라비는 너무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소대장과 장복이 큰 배에 네 척과 작은 배 한 척을 몰아 남쪽 기슭으로 왔다. 강 기슭에는 벌써 홍군 전사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배를 보자 전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였다. 남쪽 기슭에 뱃사공들을 위해 솥을 걸었다. 뱃사공들이 밥을 먹고 나자 소대장이 웃으며 말을 했다. 좀 기다려주십시오. 우리 주의관 한 분이 여러분을 만나보시겠다고 합니다. 곧 키가 큰 군인이 걸어왔다. 유백승이었다. 그는 부뚜막 곁에 있는 쪽골상에 앉아서 뱃사공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우리 홍군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도 홍군을 도와야죠. 곧장 강을 건너야 하는데 배도 적고 뱃사공도 모자랍니다. 배가 또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없습니까? 아, 로차 나루토에 두 척이 있습니다. 호라비가 맨 먼저 말했다. 거긴 얼마나 멉니까? 멀지 않아요. 몇십 리 되겠지요? 예, 금방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씩 끼어들었다. 지금도 있을까요?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류백승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중얼거리듯 말했다. 도석이라도 좋지요. 그러고는 또 물었다. 배 한

0: 저게 사람이 얼마나 탈 수가 있습니까? 큰 배는 석장하고도 내자가 되니 60명쯤 탈 수가 있을 겁니다. 장복이 말했다. 작은 배는요? 작은 배는 두 장에 8자리 40명이 탈 수가 있지요. 류백승이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꼽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럼 번갈아 배를 몰아야겠군요. 뱃사공을 더 찾을 수가 있습니까? 죄다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호라비가 말했다. 듣기로 홍군은 죄다 시퍼런 얼굴에 빨간 머리라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얼마나 무서웠다고요. 흉악한 몰골이라던데요. 류백승이 자기 얼굴을 가리키며 우스개 소리를 하였다. 보십시오. 제 얼굴이 흉합니까? 한쪽 눈을 못 쓰게 되어서 그렇지 다른 데는 그런 대로 괜찮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와그르르 웃었다. 류백승은 소대장에게 오늘 품값을 나눠주라고 하였다. 뱃사공들은 은전을 받아주이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우리 홍군이 이번엔 사천을 지나가지만은 꼭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들께 밭을 나눠줄 겁니다.
1: 정말입니까?
0: 늙은 호라비가 흥분해서 말했다.
1: 저는 땅이 없어서 죽도록 일을 해야 겨우 밥을 먹고 삽니다. 그마저 하루 밥벌이도 못할 때가 많지요.
0: 맞습니다. 저희 같은 처지야 농사지을 땅만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류백승이 이야기만 들어도 뱃사공들은 속이 시원했다. 배장은 두 개만의 전사를 장복과 장시부자 호라비와 함께 로차나루토로 보냈다. 로차나루토에 이르자 마침 사람들이 배를 태우려고 분주히 땔나무를 나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홍군이 오는 것을 보자 뿔뿔이 도망을 치었다. 그들은 배 두 척을 빼앗고 기뻐 어쩔 줄 몰라며 배 뛰어올라 노을을 저 물길을 따라 내려갔다. 그런데 가다가 숨은 바위를 만났다. 호라비와 장복이 탄 배는 별일로 없이 지나갔지만은 장시 부자가 몰던 배가 그만 탈이 나고 말았다. 아들 장대조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배가 바위 틈에 낀 것이다.
2: 치, 밥통 같은 이라고 눈은 어디에 뒀어?
0: 장조만이 사납게 욕을 퍼부었다. 아들은 그만 멍해하더니 얼굴이 벌게서 대꾸를 못했다.
3: 됐습니다, 아저씨. 그 아이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0: 홍군 전사 두 명이 장조만을 다독여주면서 배에서 내려 바위에 뛰어 올라갔다. 그들이 힘껏 배를 떠밀자 배는 거친 물결 사이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두 홍군 전사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여 덩그러니 바위에 남았다. 전사들은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2: 아, 이봐, 장씨! 일을 왜 그따위로 해?
0: 호라비와 장복이 성이 나서 소리를 지었다. 장조만은 얼른 뱃머리를 돌려 강기슭으로 저어갔다. 다행히 가까이에 농가가 있었다. 장조만은 긴 대나무 가지를 얻어 다시 배를 끌고 우로 올라갔다. 숨은 바위와 가까워지자 그는 준비해간 대나무 가지를 내밀었다. 홍군 전사들은 그걸 잡고서야 겨우 배에 오를 수가 있었다. 그제야 장조만은 마음을 놓았다. 머리칼은 그새 땀에 젖어 후줄근 나였다. 그들은 한낮이 되기도 전에 교평나루토에 이르렀다. 누백승은 한창 강을 건너는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강기슭에는 홍군 전사들이 새까맣게 모여 차례를 기다렸다. 멋대로 돌아다니거나 떠드는 사람 하나 없이 어디나 질서가 있었다. 배 내척은 강을 오가며 전사들을 실어 날랐다.

대장정 5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대련 조선족 문학회 소속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정소금 씨의 소필 죽생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죽생, 정소금. 몇 년 전 앞마당 돌담을 따라 녹죽을 심었었다. 서늘한 가을바람에 파란 대나무 이파리들이 가볍게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멜로디였다. 게다가 녹색의 향기는 싱그럽기만 했다. 그런데 녀석은 처음 모습 그대로 전혀 자라주지 않고 오로지 흔들리기만 할 뿐이 아닌가. 그 옆에서 아주 활짝 웃음을 머금은 장미를 볼 때마다 그의 대조되는 대나무가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었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잦았다. 오전까지만 해도 새댁처럼 말쑥한 날씨였는데 오후에 갑자기 성난 안악내처럼 곡다란 빗줄기로 사정없이 채찍질을 해대기도 했다. 어느 날 무심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나는 그만 깜짝 소스라지게 놀라고 말았다. 글쎄 대나무가 껑충 자라있는 게 아닌가. 이건 무슨 콩고의 음부티족이 갑자기 농구선수 요명으로 변한 건 아닌지 싶을 정도였다. 앞마당 대나무는 그렇게 꼬박 4년 동안 미동도 하지 않다가 5년철을 잡으면서 하루 30cm의 속도로 맹렬하게 자라기 시작했다. 우후죽순 파죽지세라는 말에 걸맞는 폭풍 성장이었다. 알고 보니 녀석은 지난 세월 동안 우로는 자리지 않고 오로지 뿌리만을 더 넓게 더 깊게 키우면서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기초만 다져왔던 것이다. 기특한 녀석이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인간들은 쉽게 포기하고 내실을 다질 대신 눈앞의 성과나 이익에만 골몰하면서 조그만 좌절을 당해도 손을 놓아버리기 쉽상이다. 더구나 요즘같이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일확천금, 일사천리, 한탕주의에만 안주하면서 불안한 현실에 맞닥뜨리면 바로 절망하고 바로 투항을 해버리는 것이다. 우물을 파는 일도 마찬가지다. 이제 한두 산만 도읍하면 바로 물줄기를 만날 수 있음에도 아, 여긴 물이 없구나 낙담을 하고는 다른 것을 찾아 새로운 우물을 파려고 한다. 결국 물을 보지 못한 채 우물자구만 가득 만들어 놓고 끝내 시원한 우물 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때 홀로석이란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말하자면 그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세상에 굳굳이 일어선다는 뜻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질이 멸렬하게도 조리청년하고 반듯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 대나무처럼 내 속을 튼실히 키우는 것이 아니라 깨고 먹고 놀고 자고를 반복하는 무의미한 삶을 산다는 말이 되겠다. 우리는 참으로 대나무한테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우선 뿌리부터 키우는 대나무의 자세를 배워야 하고 속을 텅텅 비우는 그 겸손함을 배워야 하며 얼마쯤 자라고는 한 번씩 매듭을 지우며 살아온 길을 총화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오로지 우로만 자라는 대나무의 성실한 근성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이슬 속 있게 차근차근 어둡고 차갑고 힘든 고난의 땅 속에서도 그 뿌리를 깊게 길게 튼실하게 키우며 때를 기다렸다가 오후 죽순 마냥 솟구쳐야 하는 것이다. 믿어라. 뿌리의 강력한 힘과 너 자신을 닫아라. 새 속의 얄팍한 말과 유혹 따위를 열어라. 태양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을 일개 풀에 지나지 않은 대나무도 그처럼 의젓한 죽생을 멋지게 수놓아가고 있거늘 하물며 우리는 만물의 령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아니던가. 오늘따라 앞마당 돌담을 따라 의연히 서 있는 대나무들이 한결 어른스럽다. 네, 작자는 그래서 몇 년 동안 자람새가 보이지 않다가 어느새 우로 쭉쭉 뻗어올라 자라난 대나무를 보면서 대나무는 그간 땅속에서 뿌리를 든든히 고정하느라 시간을 보냈고 지금은 우로만 자라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간도 일확천금만 노리면서 빨리빨리만 입에 달고 살지 말고 실속 있고 차근차근하게 자신의 실력을 다지면서 성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용래 씨의 소필 마라손 인생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마라손 인생 리용해. 심장이 요란스레 방망이질을 한다. 뜨거운 입김이 코끝을 오르만지며 눈 까며 이마에 와닿는다. 땀방울은 이쁜 사진을 찍으려고 정성 들여 화장을 한 내 얼굴에 밭고랑 같은 자국을 남기며 흘러내린다. 하지만 닦을 겨를조차 없다. 팔도 다리도 쇠덩이를 붙여놓은 듯 무겁기만 하다. 그렇다. 올해 49의 나는 지금 인생 첫 마라손 경기를 치르고 있다. 산의 도시 중경의 경기장을 만여 명 선수들이 서로 뒤질세라 내달리고 있다. 팔을 힘껏 휘두르며 이를 악물고 몸을 최대한 솟구치면서 보폭을 크게 내디디다가 뒤꿈치를 잽싸게 받고 딛는 모습이 마치 아프리카 초원을 질주하는 표범처럼 름름하고 멋지다. 경기장에는 5km 간격으로 응급센터와 음료수 공급센터가 마련되어 있다. 단발머리를 하고 선수들을 향해 생긋생긋 눈웃음을 짓는 20대 여성은 아마도 대학생인 것 같다. 희끗한 머리에 검은테 안경을 쓰고 허리가 약간 구부정한 남성은 퇴직한 직장인으로 보인다. 그는 선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마셔요 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한다. 무보수 노동을

즐겁게 해나가는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이다. 고마운 사람은 그들뿐이 아니다. 나의 첫 경기가 걱정된 마라손 경험자인 내 친구 소리는 본인의 경기 성적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초보자인 나를 동호해 처음부터 함께 달려주었다. 이렇게 기나긴 여정을 함께 해주는 동반자가 있으니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다. 사실 마라손 애호자들에게 한 번의 당첨 기회는 자신의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는 소중한 기회인데 애호라지 나를 위해 초보자의 속도로 천천히 달리며 경기 내내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그녀가 눈물나게 고마웠다. 15km 표식판과 점점 가까워진다. 이제 결승점까지 5km 남짓 남았다. 허벅지와 엉덩이 쪽의 근육통이 점차 심해진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수많은 바늘이 사정없이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 어쩔 수 없이 잠깐 멈춰서서 심호흡을 하며 근육 이완을 반복한다. 이대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하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경기를 위해 한여름의 폭염 속에서 흘린 땀방울이 얼마이며 영하 10여도의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고 어둠을 헤치며 견지해온 날이 얼마이던가. 이제부턴 자신과의 싸움이다.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심박수를 조절해본다.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선수들도 분명 힘든 건 마찬가지일 텐데 힘내세요, 화이팅 하며 아낌없는 응원을 던져주고 간다. 그들 역시 눈물 겹도록 고맙다. 조금만 더 견지하자. 이제 결승점까지 2km밖에 남지 않았다. 저 앞에 경기 촬영을 책임진 촬영팀이 보인다. 망원 카메라가 찰칵찰칵하며 나를 찍는 소리도 들린다. 사진은 무조건 이쁘게 라는 생각에 나는 근육통도 잠깐 잊고 이쁜 포조개를 드러내며 카메라맨을 향해 해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1km만 남았다. 경주로 옆 가로수길에 시민단체 응원팀이 선수들을 향해 끝까지 견지하면 누구나 영웅이다 라고 외치며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 여기까지 견지해온 자신이 새삼 대견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경기가 끝나면 이 도시의 크고 작은 음식점들은 방방곡곡에서 온 선수들과 응원팀들로 북적일 것이다. 저마다 신선호의 시원한 맥주를 한 컷 들이키며 마라손에 관한 이야기로 주말의 밤을 즐길 것이다. 몇 년 전부터 나는 비만과 건강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 취미삼아 달리기를 시작하게 됐다. 어릴 적부터 체육이라 하면 쩔쩔매던 내가 달리기를 선택한 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마음에서였다. 운동을 시작했더니 체중도 줄고 건강과 정신 상태도 나아져서 지금까지 견지하게 됐다. 그때만 해도 내가 마라손에 참가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제 곧 결승점이 보인다. 승리의 메달이 나를 부르고 있다. 2시간 반 남짓 달려온 이 길은 내게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았다. 호기심과 두려움을 안고 시작한 도전 속에서 낯선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 동반과 응원에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 힘찬 발자국. 모질고 힘든 시련 앞에서도 이를 악물고 견제해온 수많은 나날들. 힘들어도 남들 앞에선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던 대견한 나 자신. 그렇게 지난 한 세월을 이겨내며 달려왔더니 저기 다다를 결승점에는 꽃다발과 메달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참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새삼스레 깨닫는 순간이다. 이제는 앞으로 펼쳐질 길 위에서 나만의 속도로 인생의 마라손을 완주할 것이다.

네, 그래서 작자는 비만과 건강 문제로 고민하던 중 취미 삼아 선택한 운동인 마라톤 운동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며 대회까지 참가하게 된 지금에 와서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마라톤 운동이 인생 축소판처럼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도 호기심과 두려움을 안고 시작한 마라톤 운동처럼 시련이 많지만 자신만의 속도로 인생 마라톤을 완주하리라는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노래하며 살리라 리초나. 어느새 내 나이 인생의 중턱을 훌쩍 넘어섰다. 그동안 나는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앞만 보며 내쳐 달려왔다. 늘 자식과 부모를 먼저 챙기느라 정작 내 삶은 뒷전이었다. 그러다 이제야 삶의 주인공인 나 자신을 위해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요즘 나는 수요일 오후가 되면 꼭 찾는 곳이 있다. 바로 햇살 노래교실이다. 내 꿈이 가수여서도 아니고 노래 시합에 도전하려는 것도 아니다. 단지 웃으면서 여생을 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래교실에 가면 멜로디에 흠뻑 취해 온몸에 힘이 솟구쳐오른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면 구름을 걷는 듯 발걸음마저 가볍다. 몇 년 전 나는 생애 가장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왔다. 큰아이가 고중에 입학했을 무렵 자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부터 아이는 심한 사춘기를 겪었다.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아이를 달래보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써보았다.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자녀 교육에 관한 책들을 찾아보고 심리학 강의를 듣게 되면서 아이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며 과한 기대를 걸었던 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됐다. 엄마라는 이유로 아이의 삶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과도하게 집중하다 보니 아이는 점점 더 나를 멀리했고

나 또한 덩달아 지치고 짜증이 났던 것이다. 심리학 강의를 들으며 나는 유쾌한 마음이 육체와 정신 건강에 가장 좋은 비법이며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한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자신을 변화시켜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행복을 심어주는 엄마가 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 후부터 나는 생활의 중심을 나에게로 돌렸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야 한다기에 평소에 무관심했던 운동과 춤을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노래 교실에 발을 들였다. 평소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면 음치라서 감히 마이크를 잡지 못했던 나였던지라 처음에는 그저 노래 몇 곡만 잘 배우면 되겠다 싶어 가볍게 시작한 것이 점점 그 매력에 빠져들었다. 때론 신나는 율동에 맞춰 어깨를 들썩거리고 때론 흘러나오는 선율에 입가가 절로 올라가기도 했다. 그야말로 행복의 도파민이 솟구치는 노래 교실이었다. 노래는 내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소중한 것들을 조용히 꺼내주었다. 둘째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회사에 출근하는 한편 짬짬이 공부도 하면서 꽤 충실한 시간을 보냈었다. 그러다 둘째가 태어나고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워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됐다.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곧 내 인생의 목표라고 믿으며 엄마의 역할에 충실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급변하는 요즘 세상과 동떨어져 있음을 실감했다. 사회에서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까운 일상 속에 숨어있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마음이 괴로울 때면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내 인생이 가장 안타깝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쉽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다들 저마저 말 못할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제는 불행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지친 일상 속에서 삶을 즐기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고 싶다. 노래하며 산다는 것은 삶의 어두운 면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슬퍼도 하루, 기뻐도 하루이니 흘러가는 세월에 노래 한 자락 얹어 내 삶을 조금 더 다채롭게 물들이려 한다.

예, 작자는 그래서 사업과 자녀 교육에 빠져 자신을 잊으면서 살아왔던 지난 시간을 회욕하며 지금부터는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리라는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쾌한 여생을 보내기 위해 택한 노래 교실에 다니는 일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작자의 즐거운 여생을 기원합니다.

이어 리진숙 씨의 수필 다만의 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다만의 길 리진숙. 나는 매번 볶음 요리를 할 때면 대파 대신 다만의 길을 기름에 볶아 향을 내서 요리하기를 즐긴다. 연 황갈색 또는 자홍색 다마네기 껍질을 벗길 때면 눈이 매서워 눈물을 찔끔거린다. 그 눈물과 더불어 어렸을 적 다마네기에 깃든 우리 가족 이야기가 새삼스레 떠오른다. 70년대 초 내가 태어난 것은 화룡이란 현성에서 딱 100리 떨어졌다 해서 백리평이라고 이름 지은 산골 마을이었다. 사면팔방이 산으로 빙 둘러싸이고 장백산 천지 물줄기에서 뻗어져서 몇 천이 흘러흘러 거기까지 흘러내려온 깨끗한 한 줄기의 폭이 꽤 넓은 강줄기가 한 점의 오염도 없이 뽀얗게 물 한 개를 피워올리면서 시원하게 마을 변두리를 감싸고 평화롭게 흘러갔다. 뒤에는 보태산, 앞에는 너메골과 앞산에는 비탈밭, 그 산 밑을 감돌아 흐르는 강, 홍기하가 제일 인상 깊었다. 백리평은 산 좋고 물 맑고 공기도 좋았지만 소리가 빨리 내리는 산간지역인 탓에 수전 농사를 못하고 한전밭에 조, 옥수수, 콩, 기장, 보리, 감자 등 온갖 잡곡들을 심어 식량을 해결했다. 깔깔하고 잇몸에 착착 달라붙는 황금색 초밥이나 금방 허기지는 씹으면 미끌미끌한 보리밥, 딱딱하고 구수한 옥수수밥, 감자를 섞어서 지은 온갖 잡곡밥들은 도울 땐 그나마 괜찮은데 식으면 정말 맛이 없었다. 그런 잡곡 농사만 하는 산골이다 보니 자연히 입살이 귀하고 그러다 보니 설날이나 1년에 봄, 가을 두 번 가는 원족, 생일 등 특별한 행사날이 아니면 입살밥은 구경도 못했다. 그때 다만에게 농사는 자전거도 없고 물류도 발달 안 되고 자급자족으로 한전 농사만 믿고 살아가는 깊은 산골 마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팔남매나 되는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생각해낸 최선의 방법이었다. 또 할머니가 맏아들이었던 우리 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었다. 아버지는 우리 대가족에게 입살밥을 먹이겠다고 해마다 다마네기 농사를 지어서는 벼 농사를 하는 할머니네 동네에 다마네기를 날라다가 입살 한 근, 다마네기 한 근씩 맞바꿔서 입살을 장만했다. 그래서 매년마다 다마네기 농사는 우리 가족의 밥상의 질을 좌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쌀 농사나 다름없었다. 봄샘 추위가 한창일 때면 아버지는 씨종자로 남겼던 다마네기를 정성스레 다듬어서 엉기설기 설피게 짜여진 자루에 담아서 어깨에 걸쳐매고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돌각단 밭으로 나갔다. 당시 8살 좌우였던 나도 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 나섰다. 아버지는 돌각단 밭에 어른이 두 팔 벌리고 대자로 누울 만큼한 크기의 둔덕을 두부모처럼 반듯하게 요람무게 정도 만들어 놓고 둔덕마다 곡괭이로 줄을 쭉쭉 그어서 몇십 개의 작은 고랑을 만들었다.

바람에 여우도 눈물 흘린다고 쌀쌀한 날씨여서 추웠지만 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소나무처럼 토실토실한 맨손으로 담아내기를 하나씩 주어서 이미 파놓은 작은 고랑에 질서정연하게 애기 주먹만한 간격으로 한 줄 또 한 줄씩 배를 해놓고 호미로 조심스레 흙을 덮었다. 아버지는 머릿속에 벌써 가을에 수확해서 바꿔드릴 몇 자루의 흰 잎사를 예산하면서 고리빛 얼굴에 빙그레 만족스러운 미소까지 지으셨다. 나도 노름삼아 아버지 일손을 도와드렸다. 신기하게도 해마다 아버지 담아내기 농사는 풍년이었다. 담아내기는 보기에는 무람 없이 쑥쑥 잘 자랄 것 같아도 꽤 까다로운 야채 일종이었다. 땅이 너무 비옥해도 척박해도 안 됐다. 보통 담아내기는 땅이 질거나 장마가 지면 다 썩어버린단다. 그래서 할머니네 마을에서도 담아내기 농사를 몇 번 시도해봤지만 다 실패로 끝났다. 그 덕에 해마다 우리 아버지의 담아내기는 귀한 존재로 어김없이 잎살로 바꿀 수가 있었다. 담아내기 농사도 담아내기에 대해 잘 알아야만 했다. 요령도 필요하고 관건은 토양과 잘 맞아야 했다. 거기다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는 해마다 30cm 높이가 되는 둔덕을 잘 만들어서 장마저도 물이 고이지 않고 바로 빠져버리는 방법을 연구해냈다. 또 돌각단밭 자체가 담아내기 농사의 관건적 역할을 했다. 아버지는 여름 내내 매일 시간만 나면 정성스레 심은 담아내기를 보물단지 다루듯 잘 보살폈다. 그래서 가을이면 항상 담아내기는 대풍년이었다. 가을이 되면 엄마하고 둘째 언니는 아버지가 풍작으로 거둬들인 담아내기를 교통수단이 없던 할머니네 댁까지 보찜으로 메서 날아가면 할머니가 잎살로 바꿔놓았다. 그리고 간혹가다 우리 동네로 오는 소프트라지 공짜 농경차를 만나 담아내기로 바꿔놓았던 잎살들을 우리 집에 실어 보냈다. 한 번은 엄마와 둘째 언니가 담아내기 보찜을 지고 산길을 걷다가 하마터면 산 밑에 시커멓게 흐르는 골짜기 깊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단다. 산길로 가면 가까울 것 같아 그 무거운 보찜을 지고 별로 익숙하지도 않은 오솔길에 들어섰다. 하마터면 미끄러져 사품치며 흐르는 산기슭 물 속에 물귀신으로 남을 뻔했단다. 그러고도 이를 악물고 80리길을 엄마와 언니는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내는 담아내기를 이고 지고 메고 걸어서 할머니네 댁까지 날아갔단다.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라면 전 먹던 힘까지 보탤 수 있을 정도로 가족에게 온몸을 바쳤다. 먹을 것이 모자라고 입살이 귀하던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나깨나 자식들 굶기지 않고 좀 더 잘 먹이고 좀 더 나은 가족의 식생활을 이어가려고 전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했다.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부모님한테서 받은 자식 사랑은 그대로 우리 자식들한테 대물림해서 전해간다. 담아내기 단순한 야채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한때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큰 삶의 수단이기도 했다. 담아내기와 바꿔먹은 입살밥은 그 당시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 사랑에 대한 사명감, 할머니의 멀리 사는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에 대한 헌신적인 효력 사랑으로 어우러져서 가난하고 배고팠던 그 시절의 보약으로 우리의 뼛속에 피속에 녹았으리라. 그런 혈육의 정, 사랑 덕분에 우리는 입살 구경도 하기 힘든 두메산골 한 자락에서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알미판을 먹을 수 있었고 고난의 연대에 배고픈 고생 없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왔다. 지금도 담아내기만 보면 아버지가 담아내기 농사를 짓던 커쿨진 모습, 엄마가 등짐으로 담아내기를 이고 치고 섰던 모습이 눈앞에 선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진다. 현재는 양념으로 야채로만 쓰이는 평범한 담아내기가 한때는 우리 집의 생계를 책임지는 1등 공신이었었다. 아, 담아내기. 우리 형제들은 요즘같이 희박해지는 인정세태 속에서도 담아내기에 얽힌 우리 가족만의 끈끈한 효력의 정을 영원히 간직하고 이어갈 것이다.

네, 그래서 작자는 겨우 농사를 짓지 못하는 둠의 산골에서 자식들에게 하얀 잎밥을 먹이기 위해 고향에서만 가능했던 다마내기 농사를 지어 다마내기와 잎사를 바꿔먹던 옛 추억을 소환했습니다.

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신 부모님을 그리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행입니다. 2026년 상반기 우리조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증가폭은 전성 2위를 차지해 괄목할 만한 부민 증수 답안지를 내놓았습니다.
3: 연변주 동심기업지원 복지로 발전소호 민영경제발전봉사전문활동이 일전 연길에서 가동됐습니다.
2: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 연선에 도문시 월청진 일생일세 월청만 문화관광 대상이 변경 연선의 특색문화관광 새 지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일내 우리 조에서는 산업으로 향촌진흥에 조력한 것을 견지하면서 부민 대상을 다양하게 배치해 증수 경로를 넓혔습니다. 2026년 상반기 전주 농촌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증가폭은 전성 2위를 차지했는 바 여러 특색 향촌들은 자원 우세에 입각해 치부 새 경로를 모색하면서 괄목할 만한 부민 증수 답안지를 내놓았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입니다. 마을에 들어서면 조선족 민가가 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뜰은 깨끗하며 논에는 벼바다가 넘실대고 소형기차가 그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촌 역사관, 특색 민박, 무형문화재 체험관, 커피숍 등 다원화된 업종이 지속적으로 완성되면서 뜨거운 향촌 관광 열기가 촌민들의 증수 지불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국 향촌 관광 중점촌인 광동촌은 논 풍경 관람 잔도, 휴식 정자, 조공 삭도 관람차 등 관광 시설을 구축해 관광객들이 논의 아름다운 경치를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조선족 전통 가무 공연과 민속 문체 활동 체험을 상시화해 향촌 관광 경력 모식을 풍부했으며 견학 문화 관광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체계화된 견학 과정을 맞춤형으로 마련했습니다. 지금의 광동촌은 생태관광, 민속체험, 견학실천, 휴양건강양생이 일체화된 향촌관광 목적지로 거듭났습니다. 전통산업면에서는 마을의 171헥타르의 논자원을 통합해 규모화, 과학기술화, 브랜드화 재배의 길을 걷고 있으며 맛있다, 해란강 어미 등 유기입살 브랜드를 육성해 입살 가격을 높이고 농민들의 증수를 촉진했습니다. 천진관광객 조혁단입니다. 여름방학에 친구와 함께 이 마을로 여행을 왔는데 매우 짙은 향토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논도 보았는데 공기 중에 벼의 향기가 극했습니다. 이곳의 주먹밥도 매우 맛있었습니다. 입살이 정말 향기롭고 건축물도 민족 특색이 짙으며 관광시설도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소형기차나 허수아비 같은 인증사진 촬영 명소도 많아서 기념사진을 남기기에 아주 좋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 촌민 왕뢰입니다. 저는 광동촌에서 11헥타르의 논을 다루고 있는데 해마다 10만원 안팎의 수입을 올립니다. 지금 광동촌의 관광업도 비교적 발전해 해마다 1,500원 안팎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광동촌의 벼 연구개발 기지에서 잡벼 육종 일도 하고 있어 해마다 일정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광동촌에서 사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단연간의 발전을 거쳐 광동촌의 집채 수입은 2015년에 10만 원에 불과하던 데서 지금은 연간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당위 부서기이고 광동촌 당지부 서기이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김헌입니다. 광동촌에서는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힘써 들어주었습니다. 1차 산업 면에서 우리는 토지 료전, 합작사 경영, 입살 판매 및 보전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향촌 관광 관리 면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조공 삭도 관람차, 계락원, 논 관광을 중점적으로 건설했으며 촌민들이 현지에서 취업하도록 해서 수입을 늘렸습니다. 2025년 광동촌의 집채 경제 수입은 100만 원을 초과했고 촌민 1인당 수입은 2만 4천 원에 이르렀습니다. 마을마다 맞춤형 대책으로 다원화된 부민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조양천진 류신촌에서는

0: 집체 자원을 활성화해 태양광 발전 수익, 온실 임대, 토지 료전, 방조 부축 대상을 통해 집체 경제를 장대시켰습니다. 2025년 류신촌의 집체 경제 수입은 33만 여원이었고 촌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5,000원으로 동기 대비 9% 증가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또 공익성 일자리, 드락경제, 전자상 거래 생방송, 온실 산업 대상 등 증수 조치를 내놓아 대중의 안정적인 증수를 1층 보장했습니다. 연결시 조양천진 류신촌 당지부 서기이고 촌민위원회 주임인 강려평입니다. 우리는 촌민들이 집 앞뒤의 텃밭에 감자, 고추, 콩 등 경제 작물을 심도록 적극 경계하고 남은 부분은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안기에는 촌민들이 촌내 기업에 가서 일하도록 도왔으며 촌민들의 유휴 가옥을 외지 촌민에게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결시 조양천진 류신촌 촌민 손소화입니다. 농사를 짓기 전에 마을에서 종자와 화학비료 같은 것을 집중 구매하는데 한 포대당 2, 3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처럼 14헥타르를 다루면 한 해 4천 여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농안기에는 온실에 가서 일하면서 하루에 150원씩 받는데 한 달 남짓 때라면 5천 여원을 봅니다. 마을에서 배당금도 나누는데 우리 집 네 식구가 1,270여원을 받아 살림에 보탬이 됩니다. 우리 전 농민들의 증수 경로는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증수 구조는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알곡 가격의 안정적인 상승과 온실 경제의 빠른 발전, 향촌 관광 열기 고조 등 긍정적 요인의 견인에 힘입어 올 상반기 전주 농민 경영성 수입은 6,182원으로 총 수입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토지 류전 수입과 유휴 택지 활성화를 통해 재산성 소득 경로를 효과적으로 넓히고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 정돈에 힘입어 장부 외 토지 유상 사용을 실시했으며 해농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정책적 혜택으로 대중의 이전성 수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동기 대비 636원 늘어난 8,831원이었고 증가폭은 7.8%로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주 농업 농촌국 농촌경제경영관리소 소장 한옥입니다. 연초일에 우리는 농업적합산업대상 발전, 집체경제 발전 장대, 신흥경영 주체 견인, 취업 일자리 개척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농민들의 소득을 전방위적 다원적으로 높였습니다. 소득 증가폭이 비교적 높아 농민들의 행복감과 만족도가 뚜렷하게 향상됐습니다.
1: 연변주 동심기업지원법치로 발전수호 민영경제발전봉사전문활동이 일전 연길에서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선전 강연단 설립, 전문 강연, 좌담, 질의응답 등 형식을 통해 민영기업 발전에 정밀 봉사를 제공하고 우리 주 민영경제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연변주 민영경제 동심 선전 강연단 초빙 의식이 있었습니다. 관련 단위와 각 현시 추천을 거쳐 최종적으로 당정 업무 골간, 법률 사무 전문가, 우수 기업가 20명을 선전 강연단 성원으로 초빙하고 초빙장을 발급했습니다. 선전 강연단은 정부와 기업, 법률 사무소, 기업의 우수 자원을 통합하고 동심 선전 강연, 상회 진입, 기업 진입 활동을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흥변부민 정책과 법률 법규 해독, 경제 형세 분석, 기업 관리 경험 공유 등 일련의 선전 강연 봉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회의에서 선전 강연단 성원들은 노동자 권익 보장과 기업 채용 위험 방지, 민영경제촉진법과 민영경제 관련 정책 형세, 현대 기업 관리 경험, 기업 준법 체계 건설과 법치화 경영 등을 둘러싸고 선전 강연과 강의를 해 기업이 발전 기회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에 따른 경영과 위험 방지 통제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하도록 도왔습니다. 연변 중비 생태농업발전위원회사 총경리 조균강입니다. 선전 강연원으로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의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 느낀 점을 더 많은 기업들과 나누고 광범한 민영경제 기업가들이 발전 신심을 견정히 하고 주동적으로 담당 자규하며 사회 책임을 적극 이행하도록 이끌어 지방경제 고품질 발전에 민영기업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좌담 교류 단계

0: 계에서 기업가 대표들은 인력 채용 관리, 준법 경력, 정책 시달 등 문제를 둘러싸고 적극 질문하고 현장에서 자문했습니다. 각 직능 부문과 변호사 대표들은 하나하나 의문에 해답하고 정확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해 사업일꾼들은 통일적으로 등록하고 대장 관리에 포함시켰으며 민영기업 요구사항 배환형 처리 기재에 따라 전 과정을 추적하고 항목별로 시달함으로써 기업 봉사의 마지막 1km를 실질적으로 뚫게 됩니다. 조당위 통전부 2처처장 레민입니다. 조당위 통전부와 주공상업연합회에서는 전문적으로 연변주 민영경제 동심선전 강연단을 조직했습니다. 이는 주로 우리 주 민영경제 발전 실제 입각해 기업 발전의 난점, 운영의 통점, 전환의 막힌 점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상회와 기업이 진입하는 일련의 선전 강연 봉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조치는 우리 주 민영경제 통전사업 경로를 효과적으로 넓혔으며 우리 주 민영기업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고 비공유제 기업의 분진 역량을 결집하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1: 2026년 해외 중국어 매체 길림성 취재팀이 23일 우리 조를 찾아 취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20여 개 해외 중국어 매체의 대표들은 첫 역으로 연변 박물관을 찾아 문화 탐방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당일 오전 해설원의 인솔하에 해외 중국어 매체 대표들은 연변 박물관의 여러 전시청을 참관했습니다. 대표들은 역사 자료와 유물을 통해 연변의 깊은 문화 저력과 여러 민족 인민이 당의 영도 아래 단결 분투해온 빛나는 역정을 깊이 요해했습니다. 보르도갈 신보 사장 마려메입니다. 박물관은 참관하기 전에는 연변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그저 매우 특별한 곳이라는 것만 알았지 그 내포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돌아간 후 제가 가장 보도하고 싶은 것은 이곳의 풍경과 음식이나 오락과 같은 풍부한 요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연변의 독특한 분위기입니다. 이번 활동의 우리 조 일정은 이틀간으로 매체 대표들은 또 화룡시 광동촌, 훈촌 방천 애국주의 교양기지와 훈촌 동부가 다국전자상거래 산업단지를 탐방하며 연변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생생한 실천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연변행은 해외 중국어 매체 국제 전파력에 의탁해 우리 조의 민족 단결, 변강 안정 공고, 개방 발전의 새로운 면모를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연변의 대외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해 좋은 여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0: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 연선의 도문시 월청진 일생일세 월청만 문화관광 대상이 전면 운영에 들어가 변경 연선의 특색 문화관광 새 지표로 떠오르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도문시 월청진 마패촌에 위치한 일생일세 월청만 풍경구 낭만적인 혼인 연애 주제 경관을 도처에서 볼 수 있고 변경의 산수 풍경과 고풍스러운 요소가 어우러져 독특한 변경 정취를 자랑합니다. 수많은 자가용 관광객들이 이곳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연변 문화 관광의 독특한 매력을 몰입감 있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천 관광객 양려 씨입니다. 자가운전으로 왔는데 연선의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고 이곳의 사람들도 아주 친절합니다. 이곳이 참 편안하고 마음에 듭니다. 331 국도 일생일세 월청만 풍경구는 도문시 월청진의 중점 투자유치 변경 문화관광 대상으로 도합 5,380만 원이 투입됐으며 정부와 기업의 협동 건설 모식을 채택했습니다. 풍경구는 혼례식 공방, 사랑의 징표 거래소, 관광객, 집산 중심 등 특색 경영 모식을 구축하고 주제 경관, 문화관광 장소 및 기초시설을 건설했습니다. 331 국도 1314km 지점에 의탁해 일생일세 사랑 주제 IP를 구축한 풍경구는 연선의 문화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의 새로운 인기 명소로 부상하는 바 도문 변경 관광 상품 공급을 일정 풍부히하고 변경 향촌 진흥과 흥변 부민의 강력한 문화관광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331 국도 일생일세 월청만 풍경구 리사장 진소과입니다. 이 풍경구는 부지 면적이 3만여 평방미터이며 발해 문화 여행 촬영과 연변주에서 유일한 와이어 비행 공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펼쳐지는 몰입형 공연이 대략 9개이며 와이어까지 더해져 다른 풍경구들과 차별화됩니다. 331 국도 일생일세 월청만 풍경구는 특색 IP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변경 생태와 민속 자원을 발전 우세로 전환시키면서 도문의 변경 관광 명함을 1층 빛내고 있습니다.

0: 환절기에 비가 많이 내리고 온도, 습도가 야생균류의 대량 생장 번식에 적합하면서 현재 독버섯 중독 다발기에 들어섰습니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야생 독버섯을 잘못 먹어 중독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주질병예방통제중심, 주위생감독소에서는 안전제시를 발표해 야생 독버섯 중독을 경계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전문가의 소개에 따르면 야생 버섯은 종류가 많아 육안으로 독성이 있는 버섯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힘듭니다. 주질병예방통제중심, 주위생감독소, 식품감측과 사업일꾼 전하림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색깔이 화려한 버섯에만 독이 있다. 벌레가 먹은 버섯은 독이 없다. 고온으로 익히면 독성을 제거할 수 있다. 마늘로 독성이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등 관점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대중을 오도해 중독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일부 치명적인 독버섯은 외관이 평범하고 은폐성이 강해 적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심각한 신체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중독된 후에는 특효 해독약도 없습니다.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일부 독버섯 중독에는 잠복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식용한 초기에는 구역질, 구토, 설사 등 가벼운 위장 증상만 나타나고 증상이 잠시 완화되면서 호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소가 계속 장기를 파괴하게 됩니다.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전하림입니다. 모르는 야생 버섯을 캐지 않고 사지 않고 먹지 않은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부주의로 독버섯을 잘못 먹어 중독됐을 경우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하며 절대 지체하면서 관찰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남은 독버섯 견본을 보관하거나 사진을 찍어 남겨 진찰을 받을 때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생명 안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1: 2026년 연변주 종로년 무술운동대회가 23일까지 이틀간 연계시 체육중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연변주체육청회, 연변주사회체육관리중심에서 주최하고 연변주무술협회에서 주관한 것으로 제2회 전국전민건강체육대회 동북구역 계열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전주 각 현시의 무술 애호가들은 중화 전통 무술을 매개로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며 중로년층의 건강하고 진취적인 정신 풍모를 과시했습니다. 전주 각 현시에서 온 선수 258명이 대회에 참가했는데 이틀간의 치열한 경기를 거쳐 금메달 212매, 은메달 113매, 동메달 58매 등 총 410매의 메달이 나왔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내 완제품 기름 가격 조정 주기 배치에 따라 8월 28일 24시에 제17라운드 가격 조정 창구가 열리게 됩니다. 최신 추산 결과에 의하면 휘발유와 디젤유의 예상 인상폭은 한 톤당 400원과 385원입니다. 소매 가격으로 환산하면 92호 휘발유는 1리터당 32전, 95호 휘발유는 1리터당 34전, 0호 디젤류는 1리터당 33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 일정과 경기 제도 배치에 의하면 두 차례 준결승전은 홈장 원정 경기 2차전 대결 모식을 계속 실시하며 경기는 9월에 집중적으로 열립니다. 9월 5일에 연변 대표팀 대 대련 대표팀, 9월 11일에 심양 대표팀 대 장춘 대표팀, 9월 12일에 대련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9월 19일에 장춘 대표팀 대 심양 대표팀 경기가 펼쳐집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나 윤일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이야기거리와 배울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온기, 연변대학교 텔레비전 방송국 로는 행복 동행 봉사 프로그램 로는 행복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빛나는 순간을 함께하며 따뜻한 동행을 약속합니다. 연광 우산, 진정한 품질의 선택.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엄격히 선별해 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호 방송 문외생활 채널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노년행복 프로젝트 연광우선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사태문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께 질 좋고 믿음이 가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생방송실 열선전화는 여러분들을 향해 열려져 있는데요. 생방송실 이용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입니다. 언제든지 전화를 주셔서 저희가 전에 추천을 했던 웅담 명란액 그리고 웅담 관절액 전녹구 웅담분 등등 제품에 관해서 문의를 해도 좋고요. 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에 관해서 문의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 연광우선 매장 담당자 이민철 씨를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네. 연광우선 매장 담당자 이민철입니다. 예, 오늘도 서태문 선생님과 함께 예,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좋은 제품, 품질도 좋고 가성비도 좋은 정직한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0: 지난 시간에 전녹구와 녹심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직접 매장을 찾아서 더 알아보고 구매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예, 또 생방송에 참여하는 것이 쑥스러워서 그냥 방송을 듣고 직접 우리 매장을 찾으신 분들도 있는데 쑥스러워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 생방송을 통해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예.
0: 네. 그리고 또 프로바이오틱스도 예약 판매지만은 반응이 좋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1: 예, 저희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중노년층이 장건강에 맞춰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더 환영을 받는 제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오늘도 예. 생방송에 참여하면은 또 특별 혜택이 따라가게 되죠.
1: 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1원의 원가 128원짜리 웅담 명안액 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2원의 원가 139원짜리 웅담 관절액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방송에 이어서 오늘 생방송에 참여하는 분들의 한 해에 원가가 15원 90전인 치아시드 오트밀, 예, 치아즈 EMIPR, 예. 방송에, 생방송에 참여하시면 6원을 깎아드려서 9원 90전에 드리게 됩니다. 예, 전화 한 통당 6원이 셈이죠. 예.
0: 좋네요. 전화 한 통당 6원의 가치라니까 뭐 큰 돈은 아니지만은 생방송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자그마한 성의로 생각하시고 방송 중에 어떤 문제가 있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실 이용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먼저 오트밀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1: 예, 영광우선에서 추천하고 있는 이 치아시드 오트밀은 이미 많은 분들이 드셔봤을 겁니다. 식사 대용으로도 너무 편하다고 좋다는 그 후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치아시드 오트밀은 통귀리에 치아시드를 알맞게 섞어서 만든 곡물 대체식입니다. 포만감이 있는 치아시드에 통귀리를 섞어가지고 정말 대체식으로는 황금 조합이라 할 수 있는데 누구나 부담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아침 대용으로도 좋고 또 다이어트식으로도 좋고
0: 네.
1: 예, 간단하게 포만감만 주는 식사 대용이 또 아니라 예, 그 영양성분들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베타글루칸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 식물성 오메가3 예, 비타민B군 이밖에도 또 마그네슘, 철분, 또 식물성 단백질 예, 등등 우리 영양소가 풍부해서 예, 영양결핍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0: 그러네요. 영양소가 골고루 많이 들어가네요. 대체적으로.
1: 예.
0: 이 치아시드 오트밀 오늘 생방송에 참여하면 원가보다 6원 더 싸게 뭐 사갈 수 있는 거지 않아요?
1: 그렇죠. 예, 화병을 받고 있는 우리 치아시드 오트밀 원가는 10원 90전인데 생방송에 참여하시면 6원을 깎아드려서 9원 90전에 드리게 됩니다. 예. 네. 전화 한 통당 6원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또 가격이 싸대서 예, 량이 적고 질이 나쁜 제품은 절대 아닙니다. 예. 한 통에 400g짜리 치아시드

0: 은밀입니다. 예. 건강한 한 끼 식사로 드실 수 있는 우리 지아씨드 어트밀 절대 놓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1: 네.
0: 그리고 우리 또 웅담 명안액과 웅담 관절액, 예, 이 두 가지 특별 혜택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영광우선 매장을 찾아, 예, 회원 가입을 하시면 더 많은 혜택과 할인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공장에서 후원하는 무료 사은품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회원이 되면 정말 알찬 혜택이 계속 따라오니까 한번 가입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예.
1: 그렇죠. 저희 방송에 참여하고 또 회원이 되면 알찬 혜택이 따라오는
0: 예,
1: 겁니다.
0: 그렇죠.
1: 보통 아이들 과자도 10원이시면 다 넘죠. 15원, 10원 뭐 이렇게.
0: 그렇죠.
1: 예, 보통. 예. 이건 또 보통 뭐 그런 먹는 과자 아니잖아요. 몸에 좋고 또 다이어트도 좋고 뭐 식사 대용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 그러니까 전하신 분들은 특가도 챙겨갈 수가 있고 회원 혜택까지 누를 수 있는 시간.
0: 맞습니다.
1: 네, 현재 네. 시각이 7시 2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생방송실 이용전화 256-1111번, 256-11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가 일러져 있습니다. 이제 특별 혜택 제품을 소개해 드렸으니까 또 뭐 알차게 준비한 제품도 쭉 소개를 해 주실까요?
0: 예,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께 프로바이오틱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다른 제품을 드시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예, 방송을 듣고 저희 매장을 찾아서, 예, 다른 제품과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오시가 있는지, 예,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1: 네, 그렇죠. 프로바이오틱스는 정말 비타민 제품인 만큼 이제 많이 드시는 제품이지 않습니까? 뭐 또 생활이 나날이 좋아지면서 우리가 먹는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값비싼 영양제를 사서 이것저것 보충하시지만은 드시면서도 이 많은 영양소를 먹으면 과연 어디에서 흡수되는 걸까? 내 몸에 정말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걸까? 뭐 이렇게 뭐 다다서서 의문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0: 예, 맞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든 또 영양제든 그 영양은 모두 우리 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때문에 장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장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유산균입니다.
1: 유산균. 뭐 전에는 배불리 먹는 것만으로 그저 먹는 것에 중심을 예. 했는데 지금은 작은 용량, 뭐 그 여러 가지 유산균이 들어간 이런 제품도 많이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장 건강 정말 소홀히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0: 예, 정말 많은 분들은 장은 그저 우리 배변만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은 우리 몸의 식품 가공 공장이라고 불립니다. 예, 먹은 모든 음식은 여기서 처리되며 또 우리 성실한 파수꾼처럼 몸속으로 들어가는 영양분을 걸러내고 예, 필요한 것은 남기고 예, 필요 없는 것은 노폐물로 예, 밖으로 내보냅니다. 예.
1: 네.
0: 또 우리 기운과 체력, 예, 몸 상태, 심지어 체중과 체형까지도 예, 우리 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 사람의 장은 7 내지 8m 되는데 예, 또 장 내벽을 모두 펼쳐보면 그 면적이 약 200평방미터나 됩니다. 예. 정말 농구장 절반보다도 더 넓은 면적이죠. 예.
1: 그런 상당히 사람의 장이 7, 8m나 되지만 장 내벽을 모두 펼치면 면적 200평방.
0: 예, 200평방.
1: 와,
0: 예.
1: 상당하네요. 그리고 장 건강 정말 이렇게 보면 중요하겠죠?
0: 네, 예, 맞습니다. 우리 장은 소화기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면역기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 면역력이 약 70%가 예, 우리 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 네.
0: 예, 또한 장은 인체에서 가장 큰 세균 저장고이기도 해서 예, 100조 마리가 넘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우리 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장은 매우 복잡한 내분비 기관이기도 해서 소화 관련된 50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1: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값비싼 영양제나 건강식품이 아무리 좋고 영양이 풍부하다 해도 장의 흡수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해도 몸에서 제대로 쓰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이거.
0: 그렇죠. 예, 우리 몸은 주로 우리 몸의 영양은 주로 장에서 흡수됩니다. 예,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우리 영양소가 진짜 몸에 쓰이고 그 장 상태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보건품이 먹어도 예, 효과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1: 맞아요. 이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장 건강도 뭐 이 30대 40대 그때만 못하죠. 60, 70살
0: 예, 그렇죠. 되면. 예, 예.

0: 대화가 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하는데 그러므로 내장이 건강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없을까요? 이거?
1: 예, 우선으로는 우리 그 배변 상태로 우리 장이 건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몸이 건강 정도는 대변이 상태로 관찰할 수 있는데 그 대변이 모양, 색깔, 냄새로 예, 일단 예, 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여러분도 평소에 우리 화장실을 다녀오신 후에 간단히 관찰해 보시면 됩니다. 예. 대변이 잘 굳어져 있는지 그리고 색깔은 정상인지 또 지릿하고 고약한 냄새가 없는지 배변시도 힘들지 않은지 예,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자주 변비나 설사가 예, 번갈아 나타나고 그 대변이 그 냄새가 심하게 고약하다면 대부분 장내 세균이 이미 어지러워진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뭐 70세 되는 분들도 뭐 이 변비라든가 하면 고생하는 것도 꽤 많더라고 보니까 장내 세균이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이 있는 것 아니겠어 우리 몸 속에는요.
1: 예, 사실 우리 장에는 세 가지 균이 있습니다. 예, 유익균 그리고 유해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붙는 중간균.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첫 번째는 유익균. 우리 착한 균이죠. 예. 이에 해당되는 균들을 보면 우리 비파더스균, 락토바실러스균 예, 이런 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유익균입니다. 예. 이 균들은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돕고 또 몸에 필요한 비타민 일부를 합성함에 면역력을 높여주고 또 나쁜 세균이 활개치는 것을 억제합니다. 예.
0: 네.
1: 그래서 우리 장내에서 유익균이 우세하면 장이 편하고 배변도 원활해집니다. 예. 그리고 유해균 그 말 그대로 나쁜 균이죠. 예. 여기에는 우리 또 살모렐라나 부패균 이러한 균들이 포함됩니다. 예.
0: 네.
1: 우리 유해균이 많아지면 예, 독소를 만들어가지고서 배에 가스가 차고 설사나 변비 그리고 대변이 그 악취가 심하고 예. 또 잦은 그 위장 트러블을 일으키고 또 심지어는 우리 몸이 면역력까지 떨어뜨립니다. 예.
0: 그래.
1: 그리고 나머지 예, 중간균 예, 기회주의자이죠. 예. 여기에는 또 장구균 이러한 균들이 포함되는데 이 균들은 고정된 밑장이 없어서 힘센 쪽을 쭉 따라갑니다. 예.
0: 네.
1: 그래서 유익균이 많으면 착하게 잘 지내지만 또 우리 유해균이 득세하면 함께 유해균과 함께 나쁜 짓을 가지고서 우리 장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뭐 장 건강의 비밀은 균형 요제
1: 맞습니다.
0: 봐야
1: 예.
0: 되죠. 유익균이 많아서 유해균을 누르고 또 중간균도 순순히 따르면 장 환경이 뭐 빠른 시간에 안정이 된다고 봐야 되죠.
1: 예, 그렇죠. 근데 우리 또 나이가 들고 예, 또 기름진 식사, 약은 항생제 복용,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등으로 인해서 우리 유익균 계속 줄어들고 유해균은 우리가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0: 네네.
1: 그래 이럴 때면 또 그 균형이 깨져가지고 온갖 그 위장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
0: 네.
1: 이럴 때 우리 또 많은 분들은 그럼 우리 요거트나 좀 먹거나 또 일반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일반 프로바이오틱스는 균주가 달이 난 경우가 많고 예. 그 활성 균수도 적으며 우리 위산과 담즙을 견디지 못해서 먹어도 예. 살아서 장에 도달하는 그 수가 아주 적습니다. 예. 때문에 실제로 장에 정착하기 어렵고 그 효과도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0: 그렇죠. 그 장에 도달했거나 또 장에 도달하다 사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죠.
1: 그렇죠. 예.
0: 그래서 평소에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떻게 골라야 한다고 보는가요, 이걸?
1: 예, 세균 불균형이 원인이라면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를 보충해서 장내 세균을 조절하는 것이 장을 보호하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우리 시중에 팔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아무렇게나 고르시면 안 됩니다. 예, 포장이 예쁘거나 또 가격이 비싸돼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진짜 좋은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는 균주 특허 그리고 그 활성도 예.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중국인이 장에 맞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예.
0: 그렇죠, 그렇죠.
1: 예. 여기 우리 고품질 프로바이오틱스 이메까지

0: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첫째는 균주의 특허가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 오늘 소개할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중국 농업과학원에서 연구 개발한 21개 국가 발명 특허 균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단순히 이 21개 균종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그 균주가 예, 영어상으로 JL로 시작하는 우리 중국 발명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보면 첫째, 우리 위산과 담즙이 강합니다. 네. 위산과 담즙이 강해야만 우리 먹은 다음에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그 살아서 우리 장에 도달하는 그 수가 많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일반 프로바이오틱스는 혹시, 예, 균이가, 예, 조금 약해가지고, 예, 일단 담즙하고 위산이 견디지 못해서 죽는다 할 때면 장에 가는 수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효과도 미미하겠죠.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래, 그리고 또 우리 특허 균주는, 예, 위산과 담즙에 잘 견디고, 또 점착력과 정착력이 뛰어나서, 살아서 당까지 도달해서 장에 또 자리를 잡고 그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특허 균주만이.
0: 그렇죠.
1: 있잖아요.
0: 예. 그리고 또 우리 여러 균속을 과학적으로 배합해야 합니다. 예. 21종이 균주에는 우리 아까 말했던 예, 좋은 유산균들이 비파더스균이라든가 락토바실러스 그리고 구균 바실러스 등 이러한 균종들이 포함되어 있음에 또 각자 역할을 해서 정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또 여기서 보면 어떤 균주는 위염이 불편함을 완화하고 예. 네. 또 어떤 균주는 예, 변비 개선에 좋고 또 어떤 것은 반복적인 설사를 완화하고 또 어떤 것들은 입냄새를 막아주고 면역력을 보호하고 또 소화 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1: 듣고 보니까 중론원 쪽에서 뭐 변비 개선이다, 뭐 반복적인 설사 완화, 입냄새, 면역력 보호, 소화 촉진 이게 다 두루두루 예. 다 존재하지 않아요?
0: 그렇죠. 일반적으로 예, 한두 가지는 다 있다고 보면 되겠죠. 지금 현대인들이 그 식습관 그 구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단일 균주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균주가 함께 예, 작용하면 더 포괄적으로 우리 장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는 분이라면 알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균주가 한두 가지인데
0: 맞습니다.
1: 이렇게 예. 많은 균주가 배합된 건 처음 봅니다.
0: 예.
1: 역시 연광우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연광우산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말 정성을 쏟아서 말씀들을 골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프로바이오틱스에 관해서 더 상세하게 요약하기 전에 먼저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입니다. 가격이 어떤지 이게
0: 예, 원가는 한 통에 299원입니다.
1: 이 제품이요? 가격 좀 나가는데 이거?
0: 그래서 우리 또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한 통을 사면 여기서 다섯 통을 더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통을 사면 여섯 통을 받아갈 수 있는 셈이 되겠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금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현물이 아니고 예약 판매 상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여기서 100원을 더 깎아드리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예. 100원을 또 할인해드린다고.
0: 예.
1: 그러니까 원가가 299원인 프로바이오틱스를 예약해서 예. 100원을 깎아드리면 199원에 6통을 살 수 있다는 말.
0: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1 플러스 1이 아닌 언제는 1 플러스 5가 되는 셈이죠. 예. 예. 199원에 6통. 지금 예약하시면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예.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를 사갈 수가 있습니다. 예.
1: 199원에 6통. 아유, 진짜 결과 솔깃해지고 우리 장 건강을 지키는 프로바이오틱스 6통 199원에 지금 전화로 예약을 해 주셔도 됩니다.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2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네, 현재 시각이 그래요. 7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직접 영광우선에서 엄선, 예, 엄천 그 프로바이오틱스에 관해서 소개를 해 두도록 하죠.
0: 예, 우리 영광우선에서 엄선한 이 프로바이오틱스 그 핵심은 균주의 레원입니다. 예. 이 특허 균주들은 연구진이 우리 중국인이 장을 연구하면서 전통 발효 식품에서 분리해낸 것으로 예, 우리 중국인의 체질에 더 잘 맞다고 예, 보면 됩니다. 예. 또 많은 수입 균주는 우리 외국인 장에서 불리한 것이라서의

0: 중국인의 식습관이나 그 장환경과 차이가 있는데, 예, 국산 특허 균수가 아무래도 우리 몸에 더 잘 맞겠죠. 그러니까.
1: 그렇다고
0: 예. 그리고 이 제품은 특허 공예를 사용해가지고 예, 활성균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 안정적으로, 예, 3조, 예, 3조 마리의 고활성균수를 벗어나여 높은 활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영광무선의 프로바이오틱스는 특히 어떤 분들에게 가장 잘 어울릴까요, 이거?
0: 예, 만성병비로 인해서 또 며칠에 한 번씩 변을 보는 분이라거나, 네네. 우리 차건, 기름, 차거나 또 기름진 음식만 먹어도 설사를 하시는 분, 그리고 또 식후에 배가 더부룩하고 드림이 자주 나오는 분, 대변 냄새가, 예, 심한 분, 예, 일반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도 효과를 느끼지 못하신 분들, 예, 이렇게 여러 균주가 협력해서 장건강을, 예, 조절해주는 제품이 적합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추천하는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단순히 배변만 임시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예, 21가지 균주가 함께 힘을 내어서 우리 장내 세균 균형을 재건하고 장내 미생태 환경을 되살려주고 있습니다. 예. 네.
1: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뭐 만성변비, 차거나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설사를 한다거나 식후에 뭐 팽만감을 느끼고 트림을 많이 하는 분, 그리고 또 대변 냄새가 심한 분들이라면 프로바이오틱스 한 번쯤은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보충을 하다 보게 되면은요, 유익균이 장에서 계속 증식하여 유해균을 서서히 억제하고 장내 부패 환경을 개선해서 소화 배변은 물론 몸 상태도 점차 좋아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전화를 주게 되면 바로 내가 변비 뭐 있는 분들도 괜찮지만 목소리나 무슨 누구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럴 것 같아서
0: 쑥스러워서
1: 예, 잘 안 한 것 같아요, 이거.
0: 예. 그래서 우리 또 사실 장건강을 잘 돌보시려면 우리 프로바이오틱스 보충만으로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1: 네.
0: 예, 여기서 기름지고 짠 음식을 줄이고 또 과다하게 가공된 음식을 피해야매 우리 채소와 잡곡을 많이 먹고 예,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예.
1: 네.
0: 프로바이오틱스와 건강한 식습관을 함께해야만 우리 장건강에 효과가 그 배가 될 수 있겠죠.
1: 그렇습니다. 우리 중국인의 장을 위한 맞춤 프로바이오틱스 어디에서 살 수가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0: 예,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저희 영광우선에서 엄선한 것입니다. 예.
1: 네.
0: 저희 매장을 찾아오시면 살 수 있는데 이번 제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약 판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가격도 더 저렴하게 만나볼 수가 있는데 원가는 한 통에 299원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경제 부담을 줄여주고자 또 저희는 공장과 협상해서 한 통을 사면 다섯 통을 더 드리는 초특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또 우리 예약 판매다 보니까 예, 100원을 더 할인해 드리게 됩니다. 예.
1: 네.
0: 그러니까나 나중에는 199원에 우리 프로바이오틱스 6통을 사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또 199원에 6통이면 량이 적지 않을까 이런 근심하는 분들로 했는데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는 한 통에 20포가 들어있습니다. 예. 20포 그리고 한 포에 3g이고 하루에 두 번씩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통이면 10을 먹을 수 있고 6통이면 2개월 동안이나 드실 수가 있습니다.
1: 2개월 동안.
0: 예, 예.
1: 네, 199원의 프로바이오틱스 6통 2개월 분량입니다. 영광우선에서 충분히 성의를 보이고는 가격인데요. 지금 전화를 주셔서 예약하셔도 좋습니다. 생방송실 이용자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7시 4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생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한 해 원가 15원 90전 치아시트 오트밀을 6원 또 할인해드려서 9원 90전에 지금 여러분께 또 드리고 해서 참여하신 분들 전화 참여하신 분들에게 혜택이 여러모로 많이 가네요. 이거.
0: 예, 또 아직도 방송에 참여하시면 우리 1원의 웅담 명언에 그리고 이원이 웅담 관절약을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정말 많은 참

0: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1: 네. 오늘 생방송 프로에서는요, 오늘 방송 프로바이오틱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장 건강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0: 그렇죠. 예. 장은 우리 영양 흡수의 공장이자 우리 몸의 최대 면역 진지입니다. 예. 만병은 정말 장에서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장의 상태는 우리의 소화, 예, 수면, 면역, 심지어 로화 속도까지 은근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1: 그렇죠.
0: 많은 분들이 또 몸에 작은 이상이 생기면 여기저기 치료법을 찾아보지만 정작 우리 뿌리인 그 장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장 안에는 유익균, 유해균 그리고 중간균들이 계속해서 대립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유익균을 도와서 힘을 키워줘야 되겠죠. 예.
1: 네.
0: 그래서 우리 중국인 장에 특히 예, 맞는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를 합리적으로 보충해가지고 유익균이 병력을 보태고 그 균형을 재견해서 변비나 설사 그리고 우리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이 고민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 장 건강을 지킨데 큰 도움이 되겠죠.
1: 우리 시중에도 뭐 유익균에 이래저렇게 많은 제품이 팔리고 있고 또 많은 제품 들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0: 네.
1: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게.
0: 그렇죠. 딱 네. 중국인 장에 우리 아시안인들의 그 장에 맞게 예, 개발된 우리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예.
1: 이민철 선생님 정말 이 장 건강을 위해서는 오 좋은 부탁드리는데요.
0: 예. 첫째는 우리 대변이라는 이 건강 신호를 정말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예. 평소 우리 배변 상태를 자주 관찰하고 변비나 설사를 사소한 일로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 만성적인 위장 불편함은 또 일상적으로 관리도 해야겠지만 상태가 심하면 반드시 우리 병원을 찾아서 검진을 받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예.
1: 네네.
0: 둘째로는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고를 때 광고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예. 우선 우리 구매할 때 균주 특허가 있는지 그 활성균주가 균수는 얼마인지 그 균주가 우리 중국인 장에 적합한지를 일단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예.
1: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2: 예. 그 한 통 삽시다.
1: 무뚝뚝 얘기하시네.
0: 어느 상품을 그래요?
2: 그 유익균 그
0: 아. 저희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2: 연길이 있어요.
0: 아, 연길했습니까? 그러면 내일 우리 그 매장을 찾아오실 수가 있어요.
2: 매장이 어디입니까?
0: 우리 MBN 텔레비전 방송국 아십니까?
2: 예, 압니다.
0: 예, MBN 스타의 그 그러니까나 우리 MBN 병원 동정문 맞은편에 있는 그 예, MBN 스타의 거기서 우리 북쪽으로 조금 가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1: 소리가 지금 울려서 방송하면 듣고 있다 보니 우리 선생님께서 뉴커병원하고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0: 예, 곡골목 사이 예, 예.
1: 연변이 일중후 서쪽문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거기서 한 50m 쪽으로 가면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유선 댄스 비용을 물던 그곳이 있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2: 잘 모르겠습니다.
0: 아
1: 거기 와서 모르시게 되면은요 전화번호 2680999번 2680999번 예. 이용하시면 되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영광우선에 그 일꾼들이 이제 나가서 마중을 갈 겁니다.
2: 가만히 그 전화번호 듣고
0: 네. 예.
1: 그렇죠. 그 부근에 오셔서 어떤 분들 그 로타리에서 십자가 로타리에서 긴가민가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2680999번
0: 예. 2680999
2: 예?
0: 2680999
2: 268 그러면
0: 0999 99개입니다. 예, 마지막 99개입니다. 예.
1: 이 방송 효미 있어서
0: 그 방송을
1: 예, 꺼버리자. 다이얼은 낮춰. 예.
2: 알았습니다.
1: 268099번
2: 예예 알았습니다.
1: 0999
0: 예, 그래서 우리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에 찾아와서 예, 그 못 찾을 시 여기다 전화하시면 우리 사별꾼들이 마중을 나가게 됩니다. 예.
1: 네, 우대 혜택도 따라가기도 가격도 싸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화번호가 저희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일 시간 한 대로 찾아주시고요. 방송 뜨겠으니까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방송을 듣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방송 6초 후에 회음으로 다시 저희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송 이렇게 듣고 있다가 전화가 256-1111번, 256-1212번 이렇게 방송 생방송으로 연결이 되면은 라디오 방송에

0: 꺼버리시거나 소리를 낮춰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민철 선생님께 계속해서 프로바이오틱스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예. 쭉 얘기를 해 주십시오.
1: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우리 장건강은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를 보충하는 동시에 반드시 우리 식습관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예. 맵고 네.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예.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며 또 새끼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예. 운동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예.
0: 그렇죠.
1: 이래야만 우리 장이 오래도록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장 환경이 좋아져야만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음식이든 또 영양제든 몸에 제대로 흡수가 되고 면역력에도 강화되고 또 위장 트러블도 줄이고 예, 전반적인 정신 상태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0: 네, 그렇습니다. 건강에 있어서 지름길은 없는 것입니다. 장을 돌보는 것은 곧 우리 건강의 뿌리를 돌보는 거라고
1: 맞습니다.
0: 봐야 되죠.
1: 예.
0: 오늘 방송에 여러분께 장 건강을 새롭게 인식하고 프로바이오틱스를 과학적으로 보고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공장을 잘 지켜가야 될 것 아닐까요?
1: 그렇죠. 특히 네. 우리 중국인이 장 건강을 위한 맞춤 우리 프로바이오틱스 저희 영광원에서 우선해서 정말 씨름 넣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 프로바이오틱스에 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매장을 찾는 것도 환영합니다. 저희 영광우산 매장 주소는 옌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국자가청사 1층 길시미디어 예, 건강로 영업청 동쪽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매장 문의 전화는 예, 268-0999번 예, 예, R68-0999입니다. 예. 우리 영광우선은 예, 옌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오프라인 매장으로서 예, 정품을 보장하고 반드시 우리 가성비도 좋고
0: 네.
1: 품질로 좋은 제품만 선별해서 어르신들께 진정으로 우수하고 안전하며 또 합리적인 가격이 건강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영광우선 매장은 또 품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예. 그 혜택도 확실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예.
0: 맞습니다. 영광우선 매장은요. 옌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만든 편의 공간입니다. 매장에는 건강 증진 제품뿐만 아니라 믿고 살 수가 있는 건강식품도 두루 많이 갖춰져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알려드린 모든 혜택도 매장에서 받아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장에 들려서 편히 쉬셨다가 가셔도 좋고요. 시원한 환경 속에서 매장 직원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건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셔도 좋습니다.
1: 네.
0: 다음 이 시간에도 저희는요. 열선 전화를 열고 뭐 열어두고 여러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 참 이 저희들이 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건강 제품 앞에서도 쭉 소개를 해 드린 뭐 그 전화 한 통에 되면 1원 가격, 2원 가격 이 제품도 많잖아요.
1: 네. 네, 그렇죠.
0: 그 영광우선이 저희들이 자랑하실 수 있는 웅담 명안액도 있고 뭐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또 오트밀 뭐 이게 다 우리 몸의 노인들한테 저는 몇 배까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 제품이
1: 네.
0: 지금.
1: 그리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전로코와 록심환 예. 이 전로코와 록심환에서 다시 우리 간단하게 소개하겠는데 네. 우리 전로코는 사슴이 여러 부위를 한 대에 넣어 만든 우리 종합 보양제입니다. 예.
0: 맞아요.
1: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우리 사슴의 힘줄이라든지 사슴 꼬리, 또 사슴 심장, 사슴 피, 예, 사슴 콩팥, 사슴 간, 사슴 뇌, 여기다 또 사슴 고기까지 이렇게 다양한 부위를 함께 배합한 것입니다. 단일한 원료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원료가 들어간 사슴 제품은 정말 우리 시중에서 찾아보기 힘들죠. 예.
0: 네.
1: 특히 우리 남성분들이 원기와 정력을 보충하는 데 탁월합니다.
0: 좋죠. 예. 예. 사슴 버릴 것 하나 없잖아요. 사슴은.
1: 그렇죠. 예. 예로부터 우리 사슴이 여러 부위는 남성이 뭐 예. 신장 기능에 예,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0: 예.
1: 그리고 또 근골을 튼튼하게 하고 또 피로를 풀어주는 데도 좋다고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다 우리 4년 내지 5년 뒤는 인삼과 그리고 또 오디, 구기사, 산약, 대추 이런 예, 우리 약재까지 과학적으로 조합해서 예, 균형을 잡아서 예, 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또 이 전도권은 예공에 그대로 9가지 과정을 거쳐서 오랜 시간 약

0: 4월에 달해서 농축했기 때문에 그 위에 성분이 깊이 우러나고 흡수가 잘 됩니다. 예.
1: 네네.
0: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우리 방부제나 뭐 색소, 향료, 설탕 이러한 첨가물들은 좀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예.
1: 맞아, 그렇죠.
0: 때문에 우리 체질이 약한 분들이나 중장년층에서도 부담이 없이 드실 수 있고 특히 우리 남성분들처럼 평소에 잦은 회식이나 약은 어린해서 예, 몸이 허해졌다 할 때는 이 전어골을 추천합니다. 예.
1: 아, 중년에 저기서 몸이 허해진 분들 꽤 많죠. 신어 증세, 뇌력 예, 저하 그래서
0: 정말 예, 30, 50세 이후부터는 예,
1: 대화가
0: 점점 예, 시작하죠. 예, 대화가.
1: 맞아요,
0: 예.
1: 맞아요. 연면 방송국 그 연면이 나중에 텔레비전 방송 추천해 드리는 가장 믿음직한 제품. 그리고 가장 또 가격이 합당하고 가격이 그래도 어떨까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전력권.
0: 예, 전력권은 하나의 100g입니다. 예. 원가는 우리 138원인데 지금 또 활동을 해서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드리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138원에 두 개를 예, 가져가는 셈이죠. 예. 드넛 예, 먹는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 한 번에 5g씩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드시면 됩니다. 예.
1: 네네.
0: 그래서 여기 하루에 한 번 드시는 분들은 아침 식사 후 예, 예, 30분 지나가지고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되겠고 예. 또 두 번 드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아침 식사 후와 자기 전 한 시간 전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1: 네.
0: 중요한 것은 많이 드시는 것이 아니라 예.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예. 특히 우리 남성분들은 꾸준히 한 두 달쯤 예, 드시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그 낮에 졸음이 줄어드는 것이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도 편안히 잘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1: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전록고에 대한 간단한 설명 대해주신 녹시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0: 예, 녹시만은 우리 또 사슴의 심장에 예. 예, 우리 인삼 그리고 사슴피 예,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가지고 만든 동결 건조 분말이랍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에도 연자육이나 검정말, 예, 백합, 갈근, 이와 같은 귀한 우리 약용 식물들도 함께 배합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 사슴 심장이 그 함량이가 중요한데 5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정말, 예, 정말 보기 드문 것이죠. 예.
1: 정도나요.
0: 예. 그리고 이 재료들을 하나하나 다 보약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고 또 기운을 북돋아주며 예,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이 녹시마는 이 원효들 몇 가지 절차를 거쳐서 예공에 그대로 정성스럽게 다리고 농축했습니다. 정말 좋은 재료로 전통 우리 중약의 심의 기를 보양하고 예, 또 혈액을 활성화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그 원리에 따라서 제조됐습니다. 예.
1: 네.
0: 그리고 예, 그 약재가 말랑말랑한 환재라서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아 이건 내가 넘기기 힘들지 않겠나 하는 이런 근심하는데 전혀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삼키기가 아주 편합니다. 예.
1: 네.
0: 고령이 어르신이라든가 또 우리 40대 50대 중년 분들 예, 불면증이나 꿈이 많아서 예, 잘 자지 못하는 이러한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여러 가지 제품들 모두 영광우선 연면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광우선 매장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우선 오프라인 매장 주소는요. 연면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국자가 청사 1층 길시 미디어 건강로 영업청 동쪽입니다. 매장 문의 전화번호는요. 0433-268-0999번입니다. 268-0999번 영광우선은 연변 타라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공식 오프라인 매장으로서 정품을 보장을 하고 반드시 가성비도 좋고 품질도 좋은 제품만 선별해서 어르신들께 추천을 해드립니다. 가장 또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건강 제품을 제공을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광우선 매장은 또 품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혜택도 확실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2: 복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음을 여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고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미란입니다.

0: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0: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가 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노래들을 가르쳐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염수원 가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자, 지난 시간에는 또 어머니 방아 소리를 다 마무리했고요. 되죠? 마무리가.
1: 잘할 수 있어요.
0: 네. 네.
1: 다 마무리 됐어요.
4: 마무리?
1: 박자는 그래도 맞춰서 응하고 박자는 기본입니다. 그건 맞춰야 돼. 그 다음에 처리는 뭐 처리를 곧 3시간 다 못 배우니까
4: 맞아요.
1: 응하고 박자는 다 맞출 수 있죠. 대답 못하잖아.
0: 아, 안 됐다는 얘기예요.
1: 오늘 한번 해보겠다는 뜻인지.
0: 한번 불러보고 가실까요? 그러면
1: 갑시다. 악보 있죠?
0: 예.

0: 나 노래를 연습 했겠죠. 오늘 새 노래 배워봅시다.
1: 예. 네, 오늘 갖고 오신 노래가
0: 원래 이 노래 아침의 연변인데 네. 거기다 노래 제목을 아름다운 연변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2: 원래 그런 것 같아.
1: 네, 가사 내용을 보면은 가사 내용을 보면 그렇죠. 김영건 선생님 작사하시고 조인길 선생님께서 작곡을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연변을
0: 아름다운
1: 연변은 당신을
0: 환영합니다.
1: 네, 가사를 이렇게 적으시고요.
2: 네,
1: 그 가사 먼저 읽어드릴게요. 근데 이 가사를 렘수 선생님께서 직접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우리 연변전서 자취수 70주년 때 이 곡이 탄생됐습니다. 제가 김영근 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김영근 선생님 가사 쓰시고 조한길 선생님이 북경에서 곡을 해서 반주까지 해서 보냈어요. 네. 가사는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우리 조선 언어로도 넉 줄인데요. 옳죠?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인데 가사 내용이 엄청 풍부한다. 장백에 빛나는 아침으로 오세요. 두만강 역사의 아침으로 오세요. 평강벌 춤추는 황금 물결, 금삼각 눈부신 새 아침.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연변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춤추고 노래하며 당신과 손에 손 잡고 새 아침 열어갑시다. 열었습니다.
1: 네. 자, 가사 말이 간단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 기억하기가 쉽죠? 간단하지만 모든 아름다운 연변에 대한 그 네. 자랑거리가 여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네. 장백산, 부만강, 평강벌,
1: 금삼각.
0: 금삼각. 황금물결에는 우리 배밭에 말아서 우리 연변이 나올 다 나왔습니다. 예? 금삼각이 어딘가 군촌에 도움은 다 나왔어요. 가사가 영 좋습니다. 간편하고 정말 무게 있는 가사입니다. 한번 배워볼까요?
1: 네. 네.
0: 이분들이 키에 맞춰서 C로 하면 되는가?
3: G
0: 진짜? 장백에 빛나는 아침으로 오세요. 따라합시다.
1: 네.
0: 시작.

여기 9점 있잖아요. 우리 어서선생님이 기침 단단 걸렸네. 상대 9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품격인데. 예.

0: 아름다운 시작. 아름다운 우리 연명. 예, 가사 들렸습니다.
1: 아름다운
2: 우리
0: 우리요 저희 이아빠
3: 아름다운 연변이랬죠.
0: 아름다운 우리 연변. 우리
1: 아름다운
0: 우리 여시오. 아름다운 우 연재 연재인데다 우재를 여러 사람한다. 우리 우리 연. 그다음 위에다 연재를 여러 말인데. 아. 우리
3: 연변.
0: 아름다운 이 앞부. 네. 제일 처음에 깬다 두 번째 아웃보.
3: 그러면 적으세요. 네,
0: 아름다운 우리 적었습니까?
3: 예.

0: 이랬는데 시작.
1: 새 아침 열어 갑시다.
0: 두수씩 내려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간단하죠? 자, 뭐 부점만 잘하셔요.
2: 부점이만.
0: 장배 끊고 부점 지키셔요.

0: 재밌어요.
1: 예.
2: 감탄한다. 감탄 노래가 큽니다. 반주가 반짝거리 들어가서 노래가 영 큰. 가사가 간단한 가사들이 좋은 가사입니다.
1: 맞아요.
2: 다시 한번 해. 저리 같이 가봐 깔고 한번.
1: 자,
2: 붙여 보시.

0: 점점 빨리 배우네요.
1: 조금 들었던 펄이 있습니다.
0: 웃었던. 아, 예, 많이 나갔습니다.
1: 예, 조금 들었습니다. 예?
2: 되게, 지금 양산도 장단으로 했어요. 예, 양산도.
0: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보세요. 예, 그다음 마감에 아름다운 연명 거기 하비락 써놓는데 서 요거 반복한다. 아름다운 이절 가세 다시 내려온다. 새 아침 열어 갑시다. 여기까지 반복하셔요. 그리고 이제 선율로 들었던 그 기억 가지고 하는데 악보대로 부르세요. 평강벌 춤추는 황그 이런 맛은 내지 마세요. 그게 막 악보로 대로 불러야 된다. 배울 때네. 평강벌 춤추는 황그 물결 어떤 분은 또 금삼각 막 이렇게 막 어서 발성 멋은 아니라 안 돼요. 그렇게 배우면.

0: 또 어느 분이 평강벌 뭐 마선에서 아 누구나 할 때 아닙니다. 예. 평강벌 춤추는 황금물결 금삼각 또 어느 분이 금삼각 이렇게 하지 말라세요. 금삼각 눈부신 새아지 이렇게 불러야 된대. 딱딱딱딱 음대를 불러야 된대. 자, 평강벌 이번에 어느 분이 무슨 해문
1: 짚어내.
0: 제가 짚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어느 한 분 내 이름 지어도 집어넣고 평강벌 춤추는 황. 황 했었네. 황금 물결, 황금 물 아주 무슨 그래 깨끗하지 못한 거. 꼭 꼬지 그래서 따따따따.

0: 이렇게 불러야 재밌습니다. 자, 응달이 한번 해보죠.
1: 정식 올래?
0: 그래서 응달 하셔.

예, 이 장고를 왜 맨 안에 쳐주겠어? 그리고 장고 흥이 타이를 따말한다. 아름다운 해보지. 우리 장고 소리 들으면서 그 타라 말한다. 잠깐부터 아름다운 우리 연변 떨지 마세요. 아름다운 우리 연변 커블로 이걸 하지 말고 해. 자, 아름다운 시작.

손 잡고 아침에 문을 쫙 여는 것처럼 햇빛이 그래 쫙 새 아침이여러 갑시다 이런 환기가 나오죠. 예? 새 아, 춤추고 다시 한번 시작.

맛에 농염이 들어가면 먹을 수 있는 건데. 장백, 어제는 제가 다 배웠습니다. 어제는 처리를 배우겠습니다. 장백에 빛나는 아침으로 오세요. 아침으로 오세요. 하고 싶으세요? 장백에 빛나는 아침으로 오세요. 이러면 재밌죠? 예. 이런 다음에 어제는 손이 익숙한 다음에 맛을 표현하면 시작.

0: 어느 것도다 병가 평강벌 평강벌
1: 평강벌
0: 평강벌 평강벌 노르게 쓰세요. 평강벌 제 파도 춤추는 이런 환경에 평

0: 일동.
1: 새 아침 열어 갑시다. 허블루. 더블루드라. 네. 한번 같이 해보죠.
2: 장백의

0: 아, 잠깐만 떨지 마세요. 있을까나 하면 소리가 이렇게 흔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하면 소리가 낙이 난다 하면 새 아침 시다.
1: 새 아침 열어 갑시다.
0: 헌금에서 다. 예, 그건 그렇고 자꾸 그 무엇을 따지 말라는데 자꾸 딴데. 경강벌 춤추는 황. 너네 보니 자꾸 황금을 막 이렇게 한대. 황금물결 그 앞에서 황 하면 멋이 없는데 황금물결. 예, 우무 다 이미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다른 모습 아예 다 됐나 봐요. 경강벌 춤추는 황금물결 거지. 금삼 여기도 이제 어느부터 금삼 또 뭐 쓴단다 말해.
1: 금삼강
0: 그렇지. 새 아침 노래 선율 자체가 그대로 지금 맛은 냈단 말인데. 병강벌 이번에 어느 분 나왔네. 이름 찍기 점을 찍겠어. 병강벌 시작.

0: 완전 확 열어버린다는데. 새 아침 시작.
1: 새 아침 열어갑시다.
0: 정말 여는 것처럼 꼭 썼는데.
2: 제 아침 어디 있습니까?
0: 제일 마지막 줄에 이 합창이 들어온다면 또 원래는 근데 이렇게 먼저 선을 배우면 된다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제 아침 열어갑시다.
3: 여기다 이게
0: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줄에.
2: 제 아침 열어갑시다.
0: 이게 리타리 없습니다. 제 아침 열어갑시다. 이랬는데.
3: 좋다.
0: 네. 좋다 하지 마시오. 우리 열 가다가 천스럽습니다. 이 노래. 아. 이 좋은 큰 노래 좋은 노래 깨끗하게 다 끊어야죠. 좋단.
3: 맞아요.
0: 예? 그 작곡가하고 토론해서 좋다를 뺐습니다. 장백에 빛나는 아침으로 오세요. 딱 이런 거 시작.

0: 아름다 있으네. 뭐 이슬도 없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봅시다. 아, 첫줄로 장백에 빛나는 아침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분이 하고 여기 네 분이 두 번째 줄로 그 다음 주고받고 장백에 빛나는 아침으로 오세요. 자분들 두구만강 역사에 주고받고 해라 말한다. 아침으로 오세요. 그 다음 또 평강볼 춤추는 황금물결 금삼각 또 있다 분들 이렇게 재밌게 해보시고 금삼각 보세요. 금삼각이라 삼각 삼각이지. 이분이 보세요. 우리 선생님이 곡 쓴 게 금삼각 눈부 이렇게 딱 썼습니다. 네. 앞에 강인데 금삼각 눈부신 금삼각
1: 금삼각
0: 예. 그런데 힘 주지 마. 금삼각 금삼각 삼각 예. 시작.
1: 금삼각 눈부신 새하늘.
0: 그렇지. 여기다 비행창에다 소리를 하면 금삼각
1: 금삼각.
0: 자, 요래, 저, 요래 세 분이 장백에 갑니다. 시간이 전체 됩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2: 시간 됩니다.
0: 한 번만 해봅시다. 예. 한번할 시간이 됩니까?
2: 돼요.
0: 자, 다 주시오.

0: 얘기해.
1: 안 돼요. 안 돼요.
0: 내가 한 번도 주도 안 되는 이분들 너무 즐거워해가지고. 안 돼. 안 된대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2: 예. 한 번만 하시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죠.
0: 막 막아버려. 안 돼요.
2: 죄송합니다. 시간이 그냥 무한정 연장됐으면 좋겠는데. 예. 너무 기분 좋게 배우신 것 같아요.
0: 제가 다 배웠어요.
2: 네네.
0: 어, 이제 그 본격으로 이제 다시 다음 시간에.
3: 정말 재밌어요.
2: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지금까지 국가 1급 성악가수 이신연변 가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아름다운 연변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4: 네, 수고하셨어요.
2: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엄일연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55번째 시간입니다.

자마자 이불을 오리오리 찢어서 총칼로 배 틈새에 끼워 넣었다. 마침내 배를 다시 물 위에 띄우게 됐다. 자, 보세요. 이제 더는 물이 안 샌다고요. 장복이 신이 나서 소리치고는 배에 뛰어올라 장조만 부자와 함께 배를 나루토로 저어갔다. 뒤따르던 부대가 이르렀는지 나루토에는 사람들이 100명 가까이 모여 있었다. 청년군과는 배가 닿자마자 달래가서 보고를 했다. 어둠 속에서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오더니 잇따라 상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대장, 다그쳐야 해요. 빨리 강을 건너 나루토를 빼앗아야 합니다. 장복은 그제서야 그 청년 군관이 소대장이라는 걸 알게 됐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는 전사들을 불러 배에 올랐다. 그가 거느린 대원들 말고도 한 개패가 더 올라탔다. 준비가 다 끝나자 장복과 장시 부자가 노를 잡았다. 그는 캄캄한 강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물결이 뱃머리를 철썩철썩 후려쳤다. 배가 꺼졌다 떠올랐다 할 때마다 물살이 덮쳐왔다. 전사들은 종이 물에 젖을까봐 품에 꼭 껴안았다. 소대장은 고개를 건뜨 쳐들고 강기슬기에 불빛을 뚫어져라 지켜보았다. 강이 넓어서 한참을 저서야 건너편 기슬기에 닿았다. 장복이 슬그머니 손가락으로 우를 가리키었다. 소대장이 보니 기슬길 따라 우로 돌 층계가 보이고 꼭대기에 보초병이 서 있었다. 그가 전사 둘을 불러 귀에 대고 뭐라고 말을 하자 두 전사가 배에서 뛰어내려 슬그머니 보초병에게 다가갔다. 보초병이 크게 소리를 쳤다. 뭐하는 놈들이야? 전사들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한편이야! 그러고는 와락 덮쳐들더니 보초병을 사로잡았다. 전사들이 우르르 배에서 내리었다. 배장은 대원들도로 포로를 데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그곳을 지키고 있는 연을 없애버리라고 하고는 장복을 앞세우고 리금국, 세금을 거두는 기구로 갔다. 얼마 가지 않아서 세관에 일어났다. 장복이 문을 가리키며 나직히 말했다. 여깁니다. 아니, 님지성을 가진 작자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돈을 어찌나 긁어내는지 아주 죽일 놈이죠. 소대장이 장복의 귀가에 대고 속삭였다. 우린 말투가 다르니까 대신 좀 불려주십시오. 장복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문을 두드렸다. 님나으리, 문 열어주십시오. 세금 바치러 왔습니다. 날 밝으면 보세. 안에서 잔뜩 잠긴 소리가 짜증스럽게 들려왔다. 장복이 애그라듯 말했다. 림나오리, 우리는 돼지를 치는 사람인데 아래 모래밭까지 돼지를 몰고 왔습니다. 날이 밝으면 교서에 가서 돼지 사료를 사야 합니다. 안에서 또 퉁명스럽게 대꾸하였다. 말하지 않아나. 날 밝으면 보자고. 장복이 소대장에게 눈짓을 하고는 크게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림나오리, 우리는 돼지를 곤명에 가져다 팔아야 하니 지금 안 되신다면 다음에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안에서 기침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리었다. 앞현기가 잔뜩 뺀 여인 얼굴에 눈썹이 기다란 늙은이가 옷을 아무렇게나 걸치고 서 있었다. 소대장이 권총을 들이대며 말했다. 우리는 홍군이다. 어서 총을 내놔라. 시골 사람들 앞에서 행색개나며 거들먹거리던 님나으리는 금세 얼굴이 흙빛이 되어 몸을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었다. 빨리 총을 던져라. 그는 방 안에 대고 다급하게 소리를 지었다. 그러자 곧 안에서 총 두 자루를 던지며 보안대원 두 사람이 나왔다. 홍군 전사들은 총을 빼앗아 나루토로 왔다. 포로들의 안내를 받아 오른쪽으로 갔던

0: 소대도 무사히 일을 끝내고 돌아왔다. 적의 주둔지에 갔더니 병사들이 한창 앞편을 태우고 있는 동에 총 한 방 쏘지 않고 수십 명을 사로잡은 것이다. 전사들은 강가에 불을 크게 지피었다. 나루터를 차지했다는 신호였다. 불길은 밤하늘을 홀홀 태울 듯 일렁거리었다. 붉은 빛이 강물에 비껴 출렁거리었다. 불 곁에서 희고 영준한 얼굴의 소대장이 장복을 바라보며 희죽이 웃고 있었다. 한각의 점원과 36명의 배사공들이 위대한 역사적 과업을 완수한다. 2. 이윽고운 날이 밝았다. 산비탈에서 멀리 바라보니 강폭이 600m는 좋게 될 듯하였다. 물 위로 첫빛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더 아득하고 넓어 보이었다. 장복은 금사강 상류가 바로 이름난 호도협이라고 알려주었다. 3000m나 되는 깊은 골짜기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결은 마치 야생말이 달리는 듯 거침이 없었다. 그들은 산비탈을 내려와 어젯밤 배를 댄 곳으로 돌아왔다. 돌층계 아래에는 큰 배 두 척과 작은 배 한 척 그리고 고기잡이 배 한 척이 정박해 있었다. 게다가 어젯밤에 타고 온 배까지 합치면 배가 다섯 척이나 되었다. 장복이 세 배 한 척을 가리키며 저 배는 김보장이 어제 이쪽 기슭으로 가져온 것이고 다른 세 척은 본디 이곳 나루터에 있던 배라고 하였다.
1: 장형, 배만 있고 배송이 없으면 안 되죠. 형은 이곳 사람들을 잘 아시니 몇 분만 모셔주십시오.
0: 스스럼 없이 형이라고 부르는 소리에 장복은 홍군이 더 가깝게 느껴지었다.
2: 배장, 걱정 마세요. 저쪽 산에는 동굴에 가서 찾아보면 누구든 있을 겁니다.
0: 이 나루터를 운남 쪽에서는 교평 나루터라고 하고 사천 쪽에서는 중무산 나루터라고 했다. 중무산 이쪽은 산세가 험하여 비탈의 집이 얼마 없었다. 대신 강기슭 벼랑에 동굴이 꽤 많았다. 몇몇 동굴들은 굴 안에서 서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어떤 동굴은 3,40명이 들어가도 될 만큼 컸다. 작은 여관과 사전, 녹두묵이며 순두부, 옥수수밥 따위를 파는 가게들도 굴 속에서 장사를 했는데 전쟁이 터지자 모두 어디론가 도망치고 없었다. 굴 속은 한산했다. 가장 구석진 곳에 이르러서야 싸구려 담배 냄새가 났다. 소대장은 장복도로 앞서 걸으라고 하였다. 얼마 안가 과연 한 늙은이와 젊은이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이 보이었다. 스무살쯤 돼 보이는 젊은이는 누대기 옷이라도 입고 있었지만은 50살 남짓한 늙은이는 여인 몸에 마대 쪼가리를 걸치고 앉아 있었다. 장복이 다가가서 말했다.
2: 다 늙은 호라비 신세, 여긴 뭐하러 숨어 있어요?
3: 홍군이 온다잖아.
0: 호라비가 대답했다.
1: 홍군은 부자만 친다던데 아저씨네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2: 어휴,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 애를 잡아먹는데.
0: 장복이 웃음을 터뜨렸다.
1: 다 거짓말이에요. 어서 가서 홍군들 배나 멀어줍시다. 하루 품삯을 은전 한 입이나 쳐준다니까.
3: 정말이요?
0: 늙은이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1: 저한테 언제 속은 적 있어요?
0: 장복은 또 젊은이를 보고 말했다.
1: 향씨, 자네도 가자고.
0: 젊은이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말했다.
1: 그러다가 군대로 끌려가면 어쩌나? 군대? 자네 같은 사람은 제발로 간다고 해도 마다할걸. 가겠나? 안 가겠나? 하루에 운전 한 입이야?
3: 제게 하겠네. 이 동네 엿장수 향신함이

0: 누가 몰라. 놈들 때문에 망해먹었으니 지금부터 돈을 벌려던 참이야. 향신은 담배통을 툭툭 치며 대꾸하였다. 그때 소대장이 웃으면서 동굴안으로 들어왔다. 장복이 소대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이 바로 홍군이에요. 보세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늙은 호라비가 개면적게 웃으면서 일어섰다. 인사를 차리려는데 허리춤에 대충 걸친 마대 쪼가리 사이로 앞니 혼이 드러났다. 호라비는 얼굴을 붉히며 얼른 앞을 가리한다. 소대장이 한숨을 쉬면서 사천 나루토로 말했다. 아저씨, 이런 옷을 입고도 우리 홍군이 겁납니까? 호라비도 멋쩍게 웃었다. 장봉은 호라비와 향시를 시켜 뱃사공 몇을 더 찾아서 나루토로 오게 하였다. 소대장이 호라비를 가리키며 한 천사에게 말했다. 이 금국에 가서 옷을 몇 벌 가지다 저분들한테 입혀주십시오. 이제 여성 동지들도 배를 타야 하니까. 얼마 뒤 그 전사가 새 바지와 비단 조그리를 가져왔다. 호라비가 옷을 입고 뱃사공들 사이에서니 제법 당무리 속에 선 두루미 같았다. 호라비는 너무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소대장과 장복이 큰 배 네 척과 작은 배 한 척을 몰아 남쪽 기슭으로 왔다. 강기슭에는 벌써 홍군 전사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배를 보자 전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였다. 남쪽 기슭에 뱃사공들을 위해 솥을 걸었다. 뱃사공들이 밥을 먹고 나자 소대장이 웃으며 말을 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주의관 한 분이 여러분을 만나보시겠다고 합니다. 곧 키가 큰 군인이 걸어왔다. 유백승이었다. 그는 부뚜막 곁에 있는 쪽골상에 앉아서 뱃사공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우리 홍군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도 홍군을 도와야죠. 곧장 강을 건너야 하는데 배도 적고 뱃사공도 모자랍니다. 배가 또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없습니까? 아, 로차 나루토에 두 척이 있습니다. 호우라비가 맨 먼저 말했다. 거긴 얼마나 멉니까? 멀지 않아요. 몇십 리 되겠지요? 예, 금방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씩 끼어들었다. 지금도 있을까요?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류백승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중얼거리듯 말했다. 두 척이라도 좋지요. 그러고는 또 물었다. 배 한 척에 사람이 얼마나 탈 수가 있습니까? 큰 배는 석장하고도 내자가 되니 60명쯤 탈 수가 있을 겁니다. 장복이 말했다. 작은 배는요? 작은 배는 두 장에 8자리 40명이 탈 수가 있지요. 류백승이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꼽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럼 번갈아 배를 몰아야겠군요. 뱃사공을 더 찾을 수가 있습니까? 죄다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호우라비가 말했다. 듣기로 홍군은 죄다 시퍼런 얼굴에 빨간 머리라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얼마나 무서웠다고요. 흉악한 몰골이라던데요. 류백승이 자기 얼굴을 가리키며 우스갯소리를 하였다. 보십시오. 제 얼굴이 흉합니까? 한쪽 눈을 못 쓰게 되어서 그렇지 다른 데는 그런 대로 괜찮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와그르르 웃었다. 류백승은 소대장에게 오늘 품값을 나눠주라고 하였다. 뱃사공들은 은전을 받아주이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우리 홍군이 이번엔 사천을 지나가지만은 꼭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들께 밭을 나눠줄 겁니다.
1: 정말입니까?
0: 늙은 호라비가 흥분해서 말했다.
1: 저는 땅이 없어서 죽도록 일을 해야 겨우 밥을 먹고 삽니다. 그마저 하루 밥벌이도 못할 때가 많지요.
0: 맞습니다. 저희 같은 처지야 농사지을 땅만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백승이 이야기만 들어도 뱃사공들은 속이 시원했다. 배장은 두 개 반의 전사를 장복과 장시부자, 호라비와 함께 로차나루토로 보냈다. 로차나루토에 이르자 마침 사람들이 배를 태우려고 분주히 땔나무를 나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홍군이 오는 것을 보자 뿔뿔이 도망을 지었다. 그들은 배의 두 척을 빼앗고 기포 어쩔 줄 몰라며 배 뒤에 올라 노을을 저 물길을 따라 내려갔다. 그런데 가다가 숨은 바위를 만났다. 호라비와 장복이 탄 배는 별일 없이 지나갔지만은 장시 부자가 몰던 배가 그만 탈이 나고 말았다. 아들 장대조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배가 바위 틈에 낀 것이다. 치, 밥통 같으니라고 눈은 어디 뒀어? 장조만이 사납게 욕을 퍼부었다. 아들은 그만 멍해하더니 얼굴이 벌게서 대꾸를 못했다. 됐습니다, 아저씨. 그 아이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홍군 전사 두 명이 장조만을 다독여주면서 배에서 내려 바위에 뛰어올라갔다. 그들이 힘껏 배를 떠밀자 배는 거친 물결 사이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두 홍군 전사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여 덩그러니 바위에 남았다. 전사들은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어, 이봐, 정씨! 이를 왜 그따위로 해? 호라비와 장복이 성이 나서 소리를 지었다. 장조만은 얼른 뱃머리를 돌려 강기슭으로 저어갔다. 다행히 가까이에 농가가 있었다. 장조만은 긴 대나무 가지를 얻어 다시 배를 끌고 우로 올라갔다. 숨은 바위와 가까워지자 그는 준비해간 대나무 가지를 내밀었다. 홍군 전사들은 그걸 잡고서야 겨우 배에 오를 수가 있었다. 그제야 장조만은 마음을 놓았다. 머리칼은 그새 땀에 젖어 후줄근 나였다. 그들은 한낮이 되기도 전에 교평나루토에 이르렀다. 누백승은 한창 강을 건너는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강기슭에는 홍군 전사들이 새까맣게 모여 차례를 기다렸다. 멋대로 돌아다니거나 떠드는 사람 하나 없이 어디나 질서가 있었다. 배 내척은 강을 오가며 전사들을 실어 날랐다.

장편 소설 대장정 5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팁을 알아보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천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시고 주문하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한 곽을 추가로 더 증성해 드립니다. 네, 이번 우대 활동은 이번 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이번 우대 활동 보면은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이 천원씩 보조금이 나갈 때는 일반 회사에서 못합니다. 제약공장에서 직접적으로 이만한 명액을 내보내야 되죠. 15곽 싸도 15곽을 더 드리고 천원을 빼준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교십도 15곽이나 드리지 않습니까? 7곽 싸도 5곽 드리고 교십은 5곽 드립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없죠. 이래서 어떻게 하나 우리 뭐 옆에 사람이거나 또 부부간에 같이 쓰는 사람들 둘이 합해서 15곽 쌀 때 30곽이 나가기 때문에 나누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약값이 제일 누거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이 건네 보신 환만한 약은 약종이 비싼 약들로 해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쓰기 바쁩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주 쓰기 바쁘죠. 만나기도 바쁘고 가격은 사실 이게 498원이라는 게 홍삼 로경이 들어가고 이만한 가격은 정말로 괜찮죠. 지금 약들이 소개하는 거 보십시오. 다 900 얼마에 1000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가격을 보면은 498원이가 이렇게 중개한 약제 들어간 거 보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천원씩 보조금이 나가고 하고 나면 특히 우리 그 늙음하게 들었으면 기혈 부족을 해서 많은 병이 옵니다. 기와 혈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기와 혈이 부족하다면 서의학적으로는 혈 부족 같은 거는 진단이 나옵니다. 빈혈검사를 한단 말입니다. 피를 뽑아서 빈혈을 검사해보면 남성이라 할 때는 이시홍단발가 120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160까지 밀성 호모레다 구람이죠. 단위는 그래서 단위 것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자들이라 할 때는 110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시생아들은 170부터 이게 정상인데 서약적으로 우리 이런 시홍단발 같은 빈혈검사가 있지만 기라는 데 대한 검사는 없습니다. 기와 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서는 기와 혈을 쌍둥이 형제처럼 붙여서 말합니다. 기가 모자라면 혈이 부족하고 기가 부족하면 혈을 순환 못 시킵니다.

0: 는 회를 밀어주는 힘입니다. 이게 우리 중의학적에서 기와 혈, 정각 소통, 예, 침을 맞는 혈점, 이게 다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기와 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제일 기초적인 물질적 기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를 다 쓴다 할 때는 사람은 사망에 이릅니다. 때문에 우리 이 기라는 거 중시해야 됩니다. 기는 기고 혈은 혈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이 혈이가 긴 게 아닙니다. 혈이 충족하게 해서 기가 충족한 게 아니고 기가 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정각이 소통돼야 기가 잘 돌고 또 기는 기대로 보충하는 약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기와 혈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혈에 대해서는 많이 알죠. 이 피라는 거 알고 피는 혈관에서 흐른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게 저절로 흐릅니까? 저 머리 꼭대기라며 발끝이라며 이게 혈도 물보다 4배나 겁니다. 네. 4배나 겁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근래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나는 전문가 뭐 나홍색 부어져 있으면서 어려움증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0: 네.
2: 그래, 예, 거기다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예. 가슴도 두근거리고 그 가반성이 많습니다. 소변도 자꾸 또 샌다. 그래서 네. 방송 듣고 소리 건뇌보신황제 두 달째 먹고 있는데 효과 엄청 좋습니다.
0: 네.
2: 큰 공장에서 나온 약이 돼서 효과 빠르고 네. 맨들 딱 많은 약이 되다.
0: 네.
2: 벌써 먹어보니까 어려움증이 많이 나가지고 뭔가 어려움증이 한번 날 때면 하이 날마다 전도 두 살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나사는데 저는 두 달째 먹고 있는데 한 번도 전도 두 살 안 맞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그러니까 건망증이 너무 심해서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고 자꾸 까먹고 들은 말 잊어버리고 누구시 부탁하면 자꾸 잊어버린다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리고 뭔가 뭐 물건을 또 싸다 놓고도 과일 같은 거 싸다 보자는 뭐 먹지 못한다. 또 부산이나 또 여러 가지 먹지 못하고 궁예에서 못 먹습니다.
0: 네.
2: 예, 기억력이 많이 돌아오고 건망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그리고 소변도 뭐랄까 크게 걸어도 풀로 나오고 새고 웃어도 나오고 이렇게 가보니 움직여도 나오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소변 새던 게 나아졌습니다.
0: 네, 그럴 겁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2: 예, 그러면서 저 냄새 난단 말 어색해서 이제 모든 데 가서 불편했댔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새지 않을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도 갈 수 있습니다.
0: 네.
2: 심장도 어서 두근거리던 게 가슴이 지금 편안하고 좀 좋습니다. 모든 면으로.
0: 네.
2: 그래서 먹어보니까 약이 확실히 냄새는 맞는 약이니까 내가 계속 먹자고 암에 먹던 바에 또 봐야 되겠어.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0: 네.
2: 그래 오늘
0: 그렇게 하십시오. 요즘엔 또 우대가 좋습니다.
2: 네.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기와 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기혈 부족이 있다는 거 압니다. 사람들이 아프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중의를 배울 때가 많죠. 가서 매고 짚어보면 의사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대단하다고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한 것 같고 어떻게 걸어다녔는가 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고 기와 혈이 부족하다는 걸 심각하게 느낍니다. 이거 매고 짚어보면 알깁니다. 매고 뛰는 거 보면은 예. 이래서 이런 그 기와 혈이 논에 들었으면 누구나 다 부족이 옵니다.
1: 네.
0: 그만큼 심각한가 하는 문제죠.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네.
3: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0: 네.
3: 예, 제 한 가지 물어봅시다.
0: 네.
3: 제가 위축성 위험을 인해 가지고 한 달 먹지도 못하는 고생함이 나나가는 사격자 학과에서 몸이 다 아프시다 해가지고
0: 네.
3: 바람이 꽉 차고 그다음에는 안에 바람이었죠. 그 다음에 저기 네. 얼리밀고 이러면 바람도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얼리밀다 말입니다. 그래서는
0: 네.
3: 밥을 먹자고 안 쓰면 저리 얼리 꽂혀서 밥도 못 먹고 예. 이 사파랑 이렇게 골상이랑 땅에 앉아도 그렇습니다. 이 아랫배에서, 아랫배 아픔이 얼리면서는 슈퍼 네. 편하다 말입니다.

0: 예. 그래서 내 그리고 그다음에 이 저기 내가 이게 바람이 틀려서 저 가슴이 내리면 확 아프네. 예. 그래, 옆구리도 아프고 나간 유방도 아프고 그러면서 내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어 이거 뭐 강경락이 막히면 그렇다고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게 딱히 내 아픈 것과 똑같더라 말입니다.
1: 네.
0: 지금 예, 선생님과 문이 안 닫더래.
1: 네.
0: 이게 위는 엄청 뜨겁습니다. 소화 아이들 네. 위는 밥 못 먹으면 위는 뜨겁고 해변으로 또 이렇게 건조한다. 그렇게 네. 또 그 춤에 추워나고 예.
1: 네.
0: 예, 그러니 막 방광염도 막 터지고 혓바닥이라는 게 다 떼개지고 한 판이 떼개지고 이렇게 뭐니까 신들은 설태 안고 어우
1: 네.
0: 정말 힘들다. 점약 썼는데 해결도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이거 예, 국가에서 예. 또 이 약은 또 옛날부터 황제가 근중 황제가 쓰면서 여지껏 많은 사람들이 쓰면서 내려온 약이기 때문에 어느 한두 사람이 이 처방 갖고는 아이됩니다. 이게 네. 국가에서 승인하는 맹처방으로 된 약이기 때문에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로경이나 홍삼에 아이 들어가고는 환자분 아이됩니다. 환자분은 지금 병이 오장육부에 싹 깊이 뼛속까지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래서 본래는 냉한 사람인데 극도로 냉한 사람인데 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어디에나 염증이 생기면 열이 생깁니다. 예. 우리 손이라면 가시 들거나 염증이 와보시오. 그것이 막 뜨끈뜨끈 열이 나지 않습니까? 이 속이 열에서 열한 것이 아니라 염증으로 해서 열이 또 생겼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겉은 냉하고 속은 열하다. 이럴 때에는 궁이들도 손 아이 된답니다. 그렇게 치료가 잘 아이 된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약 갖고는 예.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건네보신안을 쓰십시오. 그러면 벌써 속이 편안해지고 자꾸 올리버치는 간열이가 심장열 거름 쳤기 때문에 혓바닥이 싹 갈라터진 겁니다. 예. 이거 인간아 약 갖고는 아이 됩니다. 이 약은 음양 평형을 잡아주면서 전체적인 기와혈을 보충하고 오장육부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중약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환자분 이 약은 먼저 두 개 료종, 한 개 료종 갖고는 좀 아이들 뿌리 대한 말입니다. 두 개 료종 써보시오. 믿거나 말거나 써보시오. 아주 좋은 효과 볼 겁니다.
0: 아, 그러니까 건네보시나 뭐 사람 맞으니까.
1: 건네보시나 쓰시오. 이게 25가지 약이 들어가서 환자분이 지금 딱 위만 문제 생긴 게 아닙니다. 간열이 씌어지고 이 간열이 올리 뻗으면서 심장열 것으로 쓰여졌습니다. 인간아 약 갖고는 아이됩니다.
0: 그래서 시급이 막 이렇게 너무 안 넣으면 또 방광이 얼리면 아픈 것 같아요.
1: 내 말은 그랬을까? 오장육부에 다 배들어서 뼛속까지 병들었다고. 예. 그래서 이 약을
0: 어선마도 예. 어선이 막 뜨겁습니다.
1: 염증이 있다니까 그럽니까? 신염, 뭐, 위 내막염, 염증이 몸에 있어서 열한 거지. 환자분 체질이 열해서 열한 게 아닙니다. 염증 상태 있을 때는 열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약을 어쨌든 써보시오. 효과를 잘 본다. 그리고 띠왈이 돼서, 예, 수미완이 되나서, 예, 흡수도 빨리 되고 먹기도 쉽습니다.
0: 아, 그리고 이건, 그리고 이거 쓸 때나 그래서, 저기 뭐니까, 민들레하고,
1: 지유화를,
0: 민들레하고 지유화를 끓여 먹는다고 말았는데, 그리고 이거 먹지 말란가?
1: 먹지 마시오. 그거에 민들레하고 진흉아 다 극도로 찬 약입니다. 예. 맨 찬 약 마셔서는 아이 됩니다. 몸을 덮여주면서 차고 음양 병형이 들어가냐고 골고루 써야 되니 그 두 가지 갖고 썼다간 또 손발이 더 차지면서 예. 싹 혈관이 줄어들어 혈액순환 아이 됩니다.
0: 아 그러면 그냥 건네보시나
1: 예. 부탁하겠습니다. 예. 건네보시나니까 이게 25가지 약이 들어간 게 원인이 있단 말입니다. 예. 음이면은 양기면 양기를 다 보충할 수 있고 평형을 잡아 평형이란 게 중요합니다. 평형 네. 잡아주는 약입니다.
0: 맞습니다.
1: 네, 이 약에 진흉화 들어갔길래 그것 달로 진흉화 쓰지 마시오.
0: 그러다가
1: 예, 이 약이 진흉화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약통을 보면 압니다. 약통에다 똑똑히 썼습니다. 예, 이제 약을 싼 다음에 약통을 보십시오. 진흉화라고 썼습니다.
0: 한 달에 몇 통 먹어야 될까?
1: 그런 상세한 거는 예,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하루에 두 번 잡수시오. 예?
0: 아, 네네.
1: 예, 예. 예.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기혈을 보충한다, 기혈이 부족하다, 진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약을 썼습니다. 나는 하나도 효과 못 봤다고 그대로라고 맥이 똑 떨어지

0: 치고 심장은 심장대로 빨리 뛰고 오지럽고 이 기혈 보충한다냐 좋은 거 다 써봐도 아이 되더라 이런 분들 여기에서 기와 혈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약은 로경입니다.
1: 네.
0: 로경입니다.
1: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네, 네 저도 건강 보시나 쓰고 있습니다.
0: 네.
2: 이전이 쓰니, 이전이 약보다 효과 더 좋습니다. 공사 다
0: 훨씬 좋습니다. 제가 말하자니까 네. 내가 십몇 년을 강의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이 약의 효과를 잘 본다고.
2: 네. 이거 쓰니까 섭외 좀 이전이 좀 시원하게 섭외 좀 시원하게 나가게.
0: 네.
2: 허리 아프니 또 허리 다 아프. 지금 약간 맥이 남네 이거 쓰니까.
0: 그렇죠. 고발, 맥이 나는 약입니다.
2: 고발이 덤벼 이 약은 최고 같습니다. 그래 이거 네. 활동하니까 조금 쓰레산입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홍삼은 주로 기를 보충하는 데 좋습니다. 이게 중약에는 다 따로 있습니다. 기를 보충하는 데 좋고 로경은 혈을 보충하고 로경은 기와 혈을 다 보충하는데 그래도 혈을 보충하는 쪽이 더 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로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도 쓸 수 있는 이야기가 노경입니다. 노경은 사슴뿌리 자라는 걸 새뿌리를 채취한 게 로경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3: 우리 언니 지금에 이 건네보신 하는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언니 중풍이 걸린 다음에 나온 게 그냥 그거 어림도 나고 골도 아프고 그다음에 기억도 없고 그거 진해맥이 없어서 얘 누구면 이름 못 난다. 그래서 네. 얘 채소도 내가 싸다주고 우리 아래가 집에서 한다. 그리고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어디다 둔 거 모른다 말인다. 계속 물어보면 말 자꾸 물어보고 얘 밥맛도 없고 그다음에 혈압도 덜도 아이 되고 이래서 이 애 건네보신 하는 썼는데 이제 한 달 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얘 어른이 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자꾸 이 고래다 얘 두개비 씌워놓은 것처럼 어림증이 나던 게 어른은 많이 없어지고 얘 그다음에 네. 식사도 하고 맥이 난단다. 그래서 얘 어른은 그저께부터 채소를 제대로 잘라 댕긴다.
0: 네, 많이 나왔습니다.
3: 예, 예, 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네. 이야기 어째 이
0: 시간이 됐네. 우리 활동 있습니다. 이용하십시오.
1: 네, 예, 예. 내일 다시 문의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네 그래요.
0: 그렇게 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전력 우기대학방 2호 매개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1: 네.
0: 일단 저희들 연기관 구복액은 우리 그 효능에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쓴 효능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밝혔는가 보면은 일단 간과 콩팥을 자양해 준다. 자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병이 걸린 다음에 그걸 막 소염제라든가 진통제

0: 라든가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본래 갖고 있는 기초상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병이 걸리지 않게끔 보양해 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오래 쓰게 되면은 콩팥을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허한 걸 보충하는 부식, 허하다는 게 우리 몸이 허약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 하면 보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처럼 간과 콩팥을 자양해주면서 몸이 허한 걸 보충해주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간하고 콩팥은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놉니다. 물론 손톱끝 하나, 머리칼 하나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제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하고 콩팥 비장은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선부조라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난가 하면은 위는 뜨겁고 아래는 냉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있으면 콩팥하고 심장이 생리평형이 깨진 걸 말합니다. 심장은 오행학에서 보면은 불에 속합니다. 화입니다. 콩팥은 수에 속합니다. 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극이가 상극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심장하고 콩팥이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 이 심장하고 콩팥이 무죠 사이가 나쁘다 이럴 때는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이게 지방간도 있고 당남들이 앉아야 항상 이게 있었고 그게 소화한다고 해. 그리고 꼬리를 키우면서 밥맛이 없잖아요. 밥을 먹지만 영향이 없습니다 이러더니.
0: 네.
2: 그러다 이 성장관이 있고 이렇게 있고 구매하고 먹고 있는데 조금은 소화 잘 되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이전에 속이 몇쯤 그래도 이 증상 좀 이렇습니다.
0: 네.
2: 네. 밥맛이 당연히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내가 이 약 먹고 병원에 가 검사를 했는데 잠에도 정상수치로 나오고 그렇게 범사변이 영 잦았는데 다이어트 폭이 봤습니다. 범사변으로
0: 범사변 잦던 사람들이 이 약 쓰고 많이 나사졌던 분들 죽지 않습니다.
2: 오, 그래도 이 구하여 쓴다부터 범사변에 아 정말 한 번 내리 또 혹시 두 번 본다 했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참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나지 정신 나고 해. 이 약을 꾸준히 좀 먹자 그런데 효과 좋으니까
0: 이 약은 꾸준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계속 쓰게 되면은 지금보다 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2: 와, 그래도 나는 이번에도 네. 또 배달 받겠습니다.
0: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에?
1: 네, 2797번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신선부절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두한 종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는 차고 족, 발이죠. 발에는 열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1: 네.
0: 두한 종열.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네, 지금 이 우리 이모가 영지 입간 구벅에 쓰고 있는데 병원에가 검사라니까 강경화 복수 10초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거 열심히 듣고 지금 어제는 반면 썼습니다. 반면 쓰니까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맥이 없고 몸이 자꾸 붓기던 게 어제는 많이 내렸다 재니까 그게 좋아 맞습니다. 제가 얼굴 색깔이 항상 누렇던 증상이 지금 많이 벗어졌답니다. 제가 이해했으니까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눈도 그다 부었더니 지금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기고 몸이 그렇게 약하던

0: 이게 지금 밥이 맛이 없어 그렇게 해야 되니 너무 잘 먹어도 되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개고 잠을 잘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도 영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대달 됐다고 그래 전화 드린답니다.
1: 예, 우대활동, 이, 반값으로 내려가는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잠깐.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우리가 덥다 하면은 마릅니다. 마를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요리 몽땅 우여와 찼다 말입니다. 머리. 우이라는 게 어딥니까? 머리라 말입니다. 이래서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우리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덥거나 바깥이 여름이 와서 더울 때면 정신이 안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열이가 몽땅 위로 올라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3: 예,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3: 예, 나는 이깟님 뭐 구별 쓰고 이거 정말 많이 헛다봤습니다. 우리 여진이 시에서 와서 이 손에 시체 검사한데 어제 환단가 본가 야 수치 정상 수치 다 됐습니다. 야
1: 어찌
3: 구별이 대단한 됐습니다. 야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 이야기 안 네. 정말 오늘 이날에 없습니다. 야 내 정말 네. 그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쓰고 효과 없어하다 선생님 강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그랬는데 아 정말 어찌 기쁘지 정말 나도 그렇습니다. 어제 그 환단 또 찾고 집에 오는 길에
1: 네 그렇죠. 건강 네. 좋아졌다는 것 말해서 온 일이 어디 있을까.
3: 그래 이런다 그 선생님 오늘 밤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찌 기쁘지 그래서 아 정말 이야기 정말 효과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선생님.
1: 그렇죠. 용지라는 게 이게 미스 가지 네. 중약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이야기입니다. 간에
3: 예, 예, 그래서 내 그 이야기 아 보는 너무도 좋았어요. 근데 정말 야, 오늘 천하 어째 거기 자리도 어찌나 그게 쓴거예. 그래서 예. 이야기 계속 복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1: 예, 계속 복용하십시오. 예,
3: 예, 예. 아 선생님 정말 예. 이 소약을 아셔서 감사합니다. 난 정말 선생님 나이 두 번째 생명이 은인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우리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물이 물이라며 보면은 찬물하고 더움을 섞어 놓으면은 찬물이 밑에 갑니다. 이래서 손을 엮어서 물이 다 따뜻했네 이러고 보면은 더 깊이 엮으면 밑에는 차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열도 그렇습니다. 열이 있으면 이런 걸 허열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열을 말합니다.
2: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자산성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매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산입니다. 첫 곡은 허복순 작사, 응이라는 작곡의 희망가입니다. 우리 삶의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노래인데요, 장호 리설렌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영덕 작사, 김창근 작곡의 어머니 세월을 만나보겠습니다. 세월 따라 좀살 깊어가시는 어머니 뒷모습, 그 속에 묻은 한평생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차민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동혁 작사 작곡의 알랑 우리 마을입니다. 알랑 가라 계시는 고향인 마을의 이야기. 구리운 동네 뒷손과 내과가 눈앞에 거하는 이 곡을 이명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동행입니다. 인생길 함께 걸어준 소중한 사람들과의 동행을 노래합니다. 류광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방신곡 작사 허순나 작곡의 그 시절이 좋았네입니다. 젊은 시절의 풋풋함, 낯설지만 뜨거웠던 날들, 돌아갈 수 없기에 더 그리운 그때 그 시절로 잠시 시간여행 다녀보시길 바랍니다. 허미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정혜령 작사, 문영도 작곡의 어머니 그립습니다입니다. 어머니의 따스한 음성과 품이 문득 생각난 날에 듣기 좋은 노래인데요. 디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춘선 작사, 류영근 작곡의 잊지 못할 동창들아입니다. 책가방 내던 그날, 함께 뒤놀던 동창들, 세월 지나도 가슴 한 켠에 남아있는 우정의 노래입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단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몽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 참 신기한 단어입니다. 사전을 펼치면 다른 곳으로 떠나는 일이라고 간단히 적혀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행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여행은 때로는 도피이고

우리는 지도를 펼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곳으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바쁜지 아무도 묻지를 않습니다. 그저 낯선 거리의 보행자일 뿐이고 익명의 자유가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만남을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오래전 약속했던 친구를 만나러, 멀리서 살고 있는 가족을 보러, 혹은 아직 만나지 못한 누군가를 기대하면서 떠납니다. 여행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 같죠. 같은 기차 안에서, 같은 숙소의 테라스에서, 또 같은 해변의 모래 위에서 우리는 잠시 스치는 인연임을 알면서도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속내를 털어놓곤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움을 따라서 여행을 떠납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동네, 부모님의 고향, 영화나 소설 속에 나왔던 그 풍경,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어떤 정서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향으로의 여행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이신가요? 저에게 고향은 연변입니다. 두만강의 물결이 요요히 흐르고 장백산의 능선이 사계절 다른 옷을 갈아입는 그 땅. 연길의 거리에는 커피 향이 진하게 풍기고 시장 골목에는 김치와 떡볶이 그리고 정겨운 우리말 인사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고향으로 가는 여행은 다른 여행과는 조금 다릅니다. 설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아련함이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연변으로 들어가는 길, 창밖으로 익숙한 산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낼 때쯤이면 어느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아, 내가 돌아왔구나. 그 한마디가 온몸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고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보통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밥 한 그릇을 비우고 오래된 친구와 길거리에 포장마차에 앉아 맥주 한 잔 기울이고 또 학창시절 때 다니던 운동장을 천천히 걷는 것, 그 모든 것이 여행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일상적이지만 동시에 그 무엇보다도 특별한 시간입니다. 고향은 우리가 세상으로 태어나서 처음 딛는 땅이고 우리가 세상에 지쳐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반겨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의 여행은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돌아가는 여행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어딘가에 비어있던 자리를 다시 채우러 가는 여행 말이죠.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홀로 떠나는 여행이 가장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여행을 떠나면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먹을지, 또 어디로 갈지, 몇 시에 출발할지 모든 결정은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누군가의 취향에 맞춰줄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피로를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때론 외롭지만 동시에 가장 자유로운 상태이기도 합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창밖을 보면서 나는 요즘 뭘 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뭘 원하는지, 이런 질문들이 또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일과 사람들 사이에 묻혀서 듣지 못했던 내면의 목소리가 낯선 도시의 고요함 속에서는 비로소 들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여행을 하면 의외로 더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게스트하우스의 공용 주방에서, 기차 안 옆자리에서, 혼자 앉은 식당 테이블에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더 열린 마음으로 낯선 이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화룡시 서성진에 위치한 진달래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달래촌은 원래 명남촌이라고 불렀으며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화룡시 서성진에 속해 있습니다. 연길 화룡 1급 도로 북쪽에 위치하고 화룡에서 21km 떨어져 있으며 총 면적은 4,369헥타르, 상주 인구는 1,200여 명입니다. 그중 조선족 인구가 96%를 차지하고 현재 거주 세대는 110세대입니다. 이 마을은 2010년에 재건됐으며 3년이 물로 둘러싸이고 뒤로는 산을 등진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촌 안에는 진달래 6만 천여 그루가 심어져 있고 민속 문화에 의거해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진달래 국제 문화 관광 축제를 몇 년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진달래촌은 2019년에 국가 3A급 관광구로 평가를 받았고 같은 해 전국 농촌관광중점촌 1차 명단과 제2차 국가 삼림향촌에 선정됐습니다. 2023년에는 제6차 중국 전통 촌락 명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관광객 접대량은 2020년 23만 5천 명에서 2023년 52만 5천 명으로 늘었고 관광 수입은 1,837만 원에 달했습니다. 진달래촌은 조선족 문화 특색 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속 관광, 전원 관광, 향토 음식, 농가 민박 등의 기능을 갖춘 3A급 관광경으로서 자연 경관 자원이 비교적 풍부합니다. 진달래촌에는 주택 110채가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있으며 주택 구조는 조선족 특색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촌 안에는 농가 민박 88채를 비롯해 웅저장 배추김치 기지, 민속 오락광장, 민속문화 휴식체험센터, 화훼원, 민속풍정원 등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자연경관 구경, 현지 음식 맛보기, 전통 민가 체험, 민족 가무 감상 등의 활동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진달래촌은 주화인 진달래를 특색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화훼원인 2003년에 착공돼서 진달래 6만 천여 그루를 심었고 화룡시에서는 이곳에서 진달래 국제문화관광축제를 개최했는데 문예공연, 미식축제, 상품 전시 판매 등 행사가 펼쳐져 많은 관광객들을 끌었습니다. 진달래촌은 여러 차례 중앙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소개가 됐고 전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내저향촌, 전국 소수민족 특색 촌락, 전국 문명촌 등 국가급 영예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유람객들이 진달래촌에 오셔서 특색 있는 관광의 맛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여행을 어딘가로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행은 자신에게로 가까이 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익숙한 일상에서는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과 또 만나야 할 사람, 지켜야 할 약속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낯선 거리를 걷다 보면 문득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가 선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길 위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솔직해지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여행을 통해 어떤 자신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그 질문을 가만히 가슴속에 품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행은 언제나 우리에게 작은 설렘을 선물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꾸리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두근두근한 마음.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푸른 나무와 넓은 하늘. 낯선 도시의 골목길에서 만나는 따뜻한 카페 향기. 길가에 피어있는 예쁜 꽃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까지. 평소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작은 아름다움들이 여행이라는 이름 아래 새롭게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일상의 스트레스와 걱정을 잠시 잊고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때로는 계획이 빽빽한 여행보다 아무런 계획 없이 떠나는 자유로운 여행이 더 큰 행복을 주기도 하는데요. 정해진 시간표 없이 마음 가는 대로 걷고 보고 싶은 풍경을 오래 바라보고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맛보며 낯선 사람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그런 소소한 경험들이 모여서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여행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을 넓혀주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을 얻고 좁았던 시야가 넓어지며 자신의 한계를 다시 깨닫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봄에는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에서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걷는 여행, 또 여름에는 푸른 바다와 시원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시원하게 씻어내는 여행, 가을에는 단풍이 물든 산길을

걸으면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여행, 또 겨울에는 하얗게 눈 덮인 풍경 속에서 조용하고 평온한 마음을 찾는 여행. 사실 계절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풍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떠나도 여행은 언제나 새로운 설렘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행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줍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느꼈던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해주고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는 눈을 키워주기도 합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적응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더욱 긍정적이고 유연한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지금 당장은 떠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마음만은 언제든 떠날 수가 있습니다. 출퇴근길의 풍경을 여행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동네 골목을 처음 온 것처럼 걷는 것, 그런 작은 시선의 변화가 우리 하루를 여행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내일 아침 창문을 열고 숨을 한번 깊게 쉬어보세요. 그리고 언젠가 떠날 그날의 설렘을 떠올려보는 겁니다. 그 마음 하나면 우리는 이미 여행을 시작한 거나 다름이 없을 겁니다. 오늘 여행가이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안홍천, 진행의 정천룡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김동진 작사, 김룡수 작곡의 가을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최가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노래를 들으시며 가을이 선사하는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사랑의 아름다움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노래한 가요. 최현 작사, 성기화 작곡의 사랑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리광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엄마처럼 따뜻하고 친구처럼 편안한 누나를 노래한 가요. 리금덕 작사 남희성 작곡의 누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민여풍의 가요 백진숙 작사 리하수 작곡의 아리랑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박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또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우르만지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은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추가 지나서 요즘 날씨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 않나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한낮의 햇볕도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더위가 한창일 때는요 몸을 시원하게 하는데 모든 신경을 썼다면은요 이제부터는 서서히 가을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생활의 패턴을 바꿔 나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바로 입추 이후의 날씨에 대비한 여성들의 건강 그리고 또 미용, 식탁, 살림 그리고 마음 챙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부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입추가 지났다고 해서 더위가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늦더위라고 해서 8월 말 9월 초까지 기세를 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실내외 온도차입니다.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고 또 충분한 수면과 이 가벼운 운동으로 컨디션을 관리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리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수분 섭취입니다. 더위가 한풀 꺾였다고 물을 덜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늦더위에도 탈수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미지근한 물을 자주 조금씩 마셔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요, 입추 이후를 수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네, 봄에는요, 싹트고, 여름에는 자라며,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저장한다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 몸도 이에 맞춰서 안으로 에너지를 거둬들이는 시기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 집중을 해서 돌봐야 할 장기는 바로 폐입니다. 가을은요, 폐의 계절이라고 해요. 폐는 촉촉함을 좋아하는 장기인데

날씨가 건조해지게 되면 폐도 함께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후에는요, 윤조, 즉 무만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 백합, 연근, 마, 굴, 흰무 등 수분이 많고 배를 촉촉하게 해주는 하얀색 식재료를 섭취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른바 백색 식품인데요. 가을 환절기에 특히 추천을 해드리는 식재료들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여성분들의 몸 상태는 더욱 세심한 관심이 아주 필요하거든요. 입추 이후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두 가지 류형의 여성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한 가지 류형은 습기가 가중하고 체형이 풍만한 여성이죠. 이분들은요, 이 시기에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또 몸이 무겁다든가 대변이 묻거나 또 설사가 잦아지며 혀에 끈적한 백태가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생리가 늦어진다거나 또 깔끔하지 않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 유형은요, 사춘기와 생육 연령대의 여성들입니다. 사춘기는 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습기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고 생육 연령대는요, 간의 기운을 소독시켜주고 맑게 보충을 하며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먼저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평소에 율무와 복령으로 죽을 수어 드신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습기를 빼주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생육 연령대 분들은요, 장미꽃과 진피로 차를 우려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기운 소통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다음은 생활 습관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 바로 이것이 양기를 안으로 거두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족욕입니다. 잠자기 전에 속잎을 끓인 물로 족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조한 속잎을 끓여 미지근한 물에 희석한 후에 등이 살짝 땀날 때까지 담그는 겁니다. 일주일에 1, 2회만 해도 찬 기운과 습기를 없애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방금 입추 후에 여성분들의 건강을 둘러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피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만큼이나 여성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또 피부죠. 입추가 지나면은요 피부 관리도 환승이 필요합니다. 여름 동안 우리는 피지 조절과 또 자외선 차단에 집중을 했습니다. 뭐 여성분들 특히. 하지만은요 가을로 접어들면서 피부 환경이 확 달라지기도 하죠. 여름에 잘 맞던 강력한 클렌징 제품, 특히 비누, 기를 클렌저는요 이제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이 권장을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아미노산 기를 클렌저로 바꾸는 것. 이 자극이 적으면서도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보습과 장벽 케어입니다. 환절기 피부는요 외부 환경 변화에 가장 취약합니다. 재생 기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나 충분한 보습 제품을 사용을 해서 피부가 계절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직 늦더위가 남아있는 만큼 이 자외선 차단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외선은 계절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네, 위에서 건강과 피부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건강과 피부는 결국 먹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입추 이후에 식탁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 8월의 제철 식재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여성분들은요 제철 농산물은요 며칠 내로 섭취를 해주고 수산물은 구매 후에 즉시 조리를 할 것을 권장을 하며 장기간 보관보다는요 짧은 주기로 필요한 만큼만 이제 구입하는 방식이 영양 소진을 줄이는 길이라는 걸 아시죠? 이 해당 구분에서 소개한 8월의 대표 제철 식재료는 바로 민어, 오이, 무화과입니다. 민어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지방이 적어 부담 없이 보양식으로 즐기기 좋습니다. 특히 민어탕은 입맛이 없을 때도 시원하게 넘어가면서도 속을 든든하게 해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분 보충에 최고랍니다. 무더위에 지친 몸에 시원함을 주면서도 칼로리가 거의 없어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습니다. 무화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좋고 칼륨이 많아 붓기 제거에도 효과적이랍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도 훌륭한 재료가 되죠. 더위에 지친 입맛을 살릴 몇 가지 메뉴를 추천해드립니다. 열무 비빔밥. 네, 여름의 대표 메뉴죠. 열무 김치 200g에 밥 두 공기, 달걀 두 개, 오이 반 개, 김가루, 참기름. 통깨만 있게 되면요,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새콤달콤한 열무 김치의 맛이 입맛을 확 살려주기도 하죠. 이 가지와 애호박 부침. 물 한 방울 없이도 바삭하게 구울 수가 있는 간이 음식이죠. 애호박 한 개, 가지 한 개, 부침가루 다섯 큰술, 감자 전분 두 큰술, 달걀 한 개, 소금 약간, 식용유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 아이들 간식으로도 훌륭하고도 반찬이 모자랄 때도 든든하죠. 기름에 볶는 무. 이 파를 무는요, 겨울 무보다 단맛이 덜하고 매운맛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생채보다 들기름의 볶아도 좋고요. 다시마 육수를 붓고 또 약불에서 익히면 매운맛이 사라지고 고소한 맛이 살아난답니다. 방금 입추 이후에 챙겨 먹게 되면 좋은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죠. 집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살림입니다. 환절기에는 우리 집도 환승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면 자연스럽게 집안 정리에 대한 관심도 가끔 생겨나죠. 하지만 대청소라고 해서 하루의 모든 것을 끝내려 가면 오히려 지치기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주목받는 방법은요, 집안일을 분산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리를 들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떤지요? 월요일에는 아이들 책상이나 놀이 공간 정리하기. 아이들 책상이나 놀이 공간 정리하기. 다음 화요일에는요, 얇은 이불을 걷고 살짝 두꺼운 이불로 교체를 해주기. 네. 다음 수요일에는요, 여름용 슬리퍼를 닦아서 보관하기. 목요일에는요, 선풍기를 청소합니다. 금요일에는 창문이나 방 중망을 청소하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누하다 보게 되면은요, 부담도 덜게 되고 어느새 집안이 환절기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살림의 핵심은 효율인 것이죠. 효율. 네, 최근 화제가 된 살림 팁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먼저 숨기기 기술입니다. 보이는 게 많으면요, 청소할 게 많아집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눈에 띄지 않은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다음은요, 버리기 용기입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버려주거나 기부해보세요. 물건이 줄면 청소할 면적도 줄고 정리할 고민도 줄어듭니다. 그 다음은요, 즉시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사용한 물건은요, 바로 제자리에 돌려놓는 습관인데요. 잠자기 전 5분만 투자해서 화장대와 화장실을 정리해도 집안이 훨씬 깔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모든 살림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나름대로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경계를 소중히 여기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

스스로를 돌보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명한 주부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성분들, 특히 주부님들은요, 가족을 챙기고 살림을 돌보느라고 정작 나를 돌볼 시간이 없는 거죠. 하지만 8월 입추가 지난 지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무시에서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바로 워킹맘 힐링 프로젝트. 나에게 머무는 하루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요, 일과 가정을 병행을 해가며 지친 워킹맘들이 자녀 걱정 없이 자기 개발과 문화,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요, 감성 공예, 퍼스널 뷰티케어 등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없으면 혼자서라도 나만의 힐링 데이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방금 주부님들에게 집안 정리 비결과 나만의 힐링 데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꿈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피어나는 아지랑이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잠들면 찾아오고 깨어나면 사라지는 덧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때로는 낮보다 더 선명한 진실을 품고 있기도 하죠. 꿈의 진짜 의미는 깨어난 후 남는 여운에 있지 않을까요? 꿈은 현실이 주지 못하는 위로이자 낮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기도 하죠.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주향숙의 수필 꿈도 없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심리 강좌를 듣게 됐다. 그날 심리 강좌를 하던 선생님은 우리에게 설문지 한 장씩 나누어 주셨다. 5년을 한 개 단위로 하여 각 연도에 따르는 자신의 꿈을 적어보는 것이었다. 그 한 장의 종이를 놓고 나는 오래도록 피를 둘 수가 없었다. 간간이 생각나는 것이 있기는 했지만 결코 내 꿈이라고 말하기에는 명쾌하지 않았다. 꿈, 꿈, 꿈. 나는 자꾸만 그 말을 붙들고 심각하게 빠져드는 자신을 느꼈다. 이상하게 가슴 깊은 곳으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생소한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다. 꿈, 느닷없이 닥쳐온 그 화두는 평소에 태평함에 억제된 채 잘 감춰져 있던 삶에 대한 어떤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지금까지의 삶을 흔들며 묶고 있는 것이었다. 지겹고 괴로울 정도로. 꿈이 없었다. 이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이 허망한 감정을 부정하고 싶고 인정하기가 힘들지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나에게는 꿈이 없었다. 어릴 적에도 누구나가 한 번씩 가져보는 과학자 같은 위대한 꿈이 없었다. 먼 옛날 10대의 나는 선생님이 배워주는 대로 열심히 배우며 부모가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공부를 했을 뿐 무엇이 되어 어떻게 하겠다는 찬란하고 야무진 꿈은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눈부시게 빛나는 엄마의 꿈이었으며 날마다 신나고 즐겁게 살아가는 소녀였었다. 그리고 누구나가 아주 친밀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꿈을 향해 분투하는 20대에도 나는 요란한 꿈 같은 걸 꾸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언제 유학을 가고 언제 무엇이 되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빈틈없이 알려올 때면 그냥 바보스레 바라보며 그들의 그 지적인 능력을 부러워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부모님을 모시며 직장 다니며 충실하게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 막 다 흘려버린 30대 역시 하루하루 넉넉히 살아냈다. 어쩌면 아이의 꿈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한다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지는 않았을까. 자신의 희생을 내세워 아이에 대한 강요를 정당화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돌이켜보며 다시 게으물어도 자신의 삶을 위해 아이를 이용하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별탈 없는 현실에 만족하며 열심히 살아왔을 뿐이다. 이미 다가온 40대에도 무엇을 이룩하겠다는 꿈은 없다. 어쩌면 30대보다 좀 더 군살이 지고 좀

주름이 깊어지고 좀 더 부스스해진 모습으로 지금처럼 여전히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나에게 다가와준 아름다운 만남과 그리움 같은 것에 무척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을 더 잘 사랑할 것이다. 하다면 나는 갖고 싶은 꿈조차도 없는 것일까? 그 의문에서 벗어나려고 마음을 딴 데로 돌리려고 했었지만 의문들은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와 나를 여지없이 궁지에 몰아넣고 있었다. 하루 세끼 밥상을 차리고 거두며 한 가정의 건강을 책임져가는 것, 남편의 내조를 하고 아이를 정성스레 키우며 현처 양모로 살아가는 것, 령도의 눈치를 살피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도 직장일을 참답게 해나가는 것, 어쩌면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바라는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기에는 자존심이 상해했었고 무시할 수 없는 괴로움이 스멀스멀 기어오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이럴 줄 몰랐다. 혼자 중얼거렸다. 너무 처량하다.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무거워진다. 어쩌면 꿈이라는 것은 내가 여태 살아가면서 어떤 진실을 모르고 싶어 숨겨왔던 것이 아닐까. 태어날 때부터 갖는 행운과 주변의 배경에 의해 꿈이 좌우지된다고 믿는 나는 그 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꿈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위해 변명조차 변변히 할 수 없는 나는 과연 얼마나 초라한 존재일까. 과연 이 세상 속에 살아있다고 말해도 되는 걸까? 이런 나라는 인간의 가치는 과연 존재하는 걸까? 나는 가능한 이런 비참한 생각을 멈추고 싶었다. 절박하게 먼 옛날 엄마는 지금의 내 나이였을 때 내가 아닌 다른 꿈이 있었을까? 엄마의 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엄마에게는 당연히 내가 꿈인 줄로 알았다. 반성하듯 다시 돌이켜보지만 절망이지 엄마에게 무엇이 꿈이었을지 도무지 짐작까지 않는다. 내가 엄마처럼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살지 않는 거, 여름 내내 비지땀을 흘려가며 갓 구워서 가을이면 풍작을 거두는 거, 쌀을 팔아 그 흙묻은 돈으로 내 학비를 마련하는 거, 어쩌면 그 시절 엄마는 꿈이라는 걸 가질 겨를도 없었고 혹 있었어도 아예 펼쳐볼 기회도 없는 건 아닐까. 엄마의 삶이 너무나 슬퍼진다. 어쩌면 다만 내가 엄마의 꿈이었을 뿐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지금 별 볼일 없이 엄마에게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며 살고 있다. 어쩌면 이젠 엄마에게 더는 나라는 꿈조차도 없는 게 아닐까. 먼 예전에 어렸을 때처럼 더는 교과서를 읽거나 글을 쓰는 모습으로나마 엄마에게 희망이나 미래 같은 걸 열어주지도 못한다. 늙은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온다. 내가 늙어가는 건 당연한데 내가 나이를 먹는 건 아깝다. 지금 엄마의 꿈은 내가 나이를 먹지 않은 걸까 하며 허구프게 웃어본다. 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온 것일까? 날마다 아침 5시에 어김없이 일어난다. 그리고 아침을 만들고 아이의 도시락을 챙기고 식구들이 다 먹고 난 그릇을 씻고 부랴부랴 집을 나서 버스를 탄다. 그리고 날마다 시간을 어길세라 직장 대문으로 들어가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며 규칙적인 일들을 고스란히 반복한다. 그리고 저녁이면 채소를 사들고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밥을 지어 먹고 하루 동안 내려앉은 먼지를 닦아내고 하룻빨래를 하고 잠을 잔다. 그럼 나는 이런 일상이 견딜 수 없이 지루하고 권태롭기만 했던가? 주변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간다고만 생각했던 건가? 의미도 없는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아간다고 여겼던가? 아주 꼼꼼히 생각해본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었다. 놀랍지만 아주 분명했다. 불안하게 흔들리는 감정을 어서 수습하고 싶어서 내리는 결론이 결코 아니었다. 자신의 한계도 모르고 어떤 불가능에 열정을 바치다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빠져들까봐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정말로 나는 나의 이 조그맣고 고요한 생활을 즐기는 편이다. 그걸 나는 가슴 깊숙이로부터 절실하게 깨닫는다. 그 깨달음이 나를 사로잡은 순간 나는 지금처럼의 삶에 온전히 나를 맡기고 싶어함을 느낀다.

아까까지의 불안함이나 괴로움이 흔적 없이 사라진다. 그리고 감미롭게 찾아오는 이 평온함. 가끔 답답한 일상에 불평, 불만을 부리거나 돈이며 명예며 권력이며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나는 한 번도 혼란에 빠진 적이 없이 또다시 차분하게 일상으로 녹아들곤 했다. 그러면서 이 세상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처럼 울며 웃으며 뜨겁게 살아왔다. 때로는 열망을 불태우며 무언가에 몰입하기도 했다. 가끔은 누구의 햇살을 즐기며 시를 읊기도 했다. 눈 오는 날에 눈을 달리며 낭만을 즐기기도 했다. 누군가의 아픔에도 내 가슴이 이리도 아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다. 어둠 속에 자신을 맡긴 채 명상에 잠겨보기도 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가슴을 부풀리기도 했다. 그래서 단순하지만 삭막하지 않은 여자로 살아온 것 같다. 이러한 내 삶을 비난할 아무런 사람도 없거니와 그러한 권리도 없을 것이다. 나 역시 내 몫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내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나는 삶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고 그래서 그 책임을 지며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도 지금까지의 생활은 나에게 늘 행복으로 다가왔고 그것은 살아가는 데 힘이 되어 있었다. 꿈이 없다고 자아에 눈뜨지 못하고 자아를 실현하려는 생각조차 없는 바보스러운 밀수만은 없다. 꿈이 없다고 긍정적 락관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것은 아니다. 게다가 사람은 얼마나 쉽게 변하며 꿈이라는 것도 점차 살아가면서 서서히 변화하여 현실적인 것이 되기 얼마나 쉬운가. 알찬 꿈을 꾸며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보기 좋다. 그리고 꿈 없이 살 수 없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도 믿는다. 불가능한 실현 때문에 극도로 되는 좌절과 실패에 시달리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소중하다가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의미를 잃어가며 소속해지지 않는다면 꿈이 두 어깨에 고단하게 짊어진 짐에 불과해지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꿈이 없다. 꿈이 없어도 하루하루를 즐기며 사는 삶도 여전히 충만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 저 푸른 하늘과 부드러운 바람과 향기로운 꽃과 진지한 표정과 사랑스러운 땀방울과 아름다운 시와 그리고 내 곁을 스쳐가는 이름을 알거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따스한 체온과 그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고 싶다. 그리고 감동하며 설레고 싶다. 이 팍팍한 삶에 가슴을 설렐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럴듯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난다. 이런 내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며 더 풍요롭게 살고 싶다. 나는 꿈 없는 행복한 바보로 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꾸는 내게 맞는 꿈일지도.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염견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염견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7월 14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화요일에만 오후 1시 35분부터 3시 55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린이들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책 몇 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맛이라는 책입니다. 장품성이 쓴 이 책은 주황홍색 교통선이라는 은밀하고도 위대한 혁명 역사를 배경으로 창작된 장편 아동소설입니다. 아이의 순수한 시각으로 혁명 세월 속의 열혈과 따뜻한 정을 서서히 펼쳐보입니다. 소녀란란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비밀교통원으로서 위험한 일상을 겪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암호 연결, 은밀한 정보 전달, 비바람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모습, 차양진에서 보낸 세월 속에서 란란은 부모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신념과 지조를 점차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린 시절 길은 스스로 걸어야 한다는 책입니다. 이는 작가 심석계의 자서전적 단편 소설로 내가 나를 한 번 더 보게 하기 위해 한잠 자고 눈 떠보니 아침이다. 웃는 것보다 우는 게 좋다. 길은 스스로 걸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로 부축하게 하지 마. 아들의 반전 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심석계 어린 시절 이야기를 배경으로 섬세한 필치와 애틋한 감정에 대한 서술을 통해 그의 유년 시절 순수하고 재미있는 학교 생활과 친구, 선생님에 대한 깊은 정을 보여줍니다. 전체 작품은 낡고 노른 흑백 색의 기조 속에 약간의 순수하고 밝은 색채를 화면에 가볍게 배치해 놓은 듯 겹겹이 쌓인 기억의 먼지 속에 가려져 있던 맑고 밝은 색채가 스며나옵니다. 정보가 폭발하는 요즘 시대에 청소년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길을 안내해주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동영상과 패스트푸드 문화가 우리 주위를 가득 채울 때 진정으로 마음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성장 이야기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 책은 어린 독자들에게 강인함과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창을 열어줍니다. 다음은 자크 어보의 부름이란 책입니다. 작가 류호가 쓴 사실주의 장편 아동 소설인 자크 어보의 부름은 서장 지역의 생활과 변천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크 어보 설사는 서장 유목민들 마음속의 신성한 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가장 경건한 사람만이 그의 참모습을 볼 수 있으며 무릇 자크 어보 설산의 참모습을 본 사람이나 동물은 그녀의 영원한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루가와 아버지 라오, 어머니 다와, 할머니 양초일 가족은 자크 어보 초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품은 소녀 루가의 가족과 장족 사자개와의 운명이 엮인 이야기를 통해 자크 어보 초원의 자연생태, 유목민 문화와 현대 문명의 충격에서의 갈등과 융합을 선보입니다. 이 소설은 섬세한 필치로 장족 거주지역의 풍토와 인정을 묘사함과 아울러 사람과 동물, 전통과 현대 충돌을 통해 생명의 존엄과 자연을 경외하는 깊은 사고를 전달합니다. 다음은 여기는 아주 좋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작가 소아정정이 창작한 생명력이 충만된 장편 동화입니다. 로정일 가족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살고 있는 제비, 도마뱀, 쥐 등 작은 동물들을 둘러싸고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양 철학적 사고가 담긴 존은 풍경을 생동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작품의 언어는 맑고 담담하며 여유로운 리듬으로 순박한 시골 풍속을 감칠맛나게 들려주면서 인생에 대한 저자의 사색, 누구나 자기에게만 속한 가장 좋은 여기를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합니다. 다음은 엄마의 백납 이불이라는 책입니다. 아동문학작가 당지자가 쓴 이 작품은 호남성 장사의 금정 옛거리에서 4대에 걸친 여성들의 성장 및 변화를 시점으로 교묘하게 백납 이불을 정서적 매개체로 하여 가족의 우정과 고향에 대한 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이 개혁개방 이래 겪은 발전과 변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자녀 교양과 여성 자기 성장이라는 핵심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이 책은 어머니가 인내와 지혜로 특이한 발달을 겪고 있는 딸 록광을 위해 사랑으로 감싸며 엮어가는 동년 이야기를 통해 사랑의 포용과 끈기를 해석하고 새 시대의 소년 아동들에게 진정을 이해하고 차이점을 받아들이며 아름다운 품성을 전승해가는 양질의 독본을 제공해줍니다. 다음은 청동신수라는 책입니다. 왕년생 남자아이 목가수의 여름방학 여행이 할아버지 목중복의 문물복원에 관한 옛날 이야기를 이끌어내며 고학연구일꾼인 아버지 목위평의 업무일상에 녹아듭니다. 디테일이 풍부하고 생활의 토양에서 자라는 자각과 천연을 가지고 삼성퇴 발견 및 발굴의 역사, 문화재 복원의 기술, 절차와 난이도, 그 과학성과 전문성, 관련 발전 역사를 흔적도 없이 서사의 구성과 인물 형상 부각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작가 리산산이 창작한 이 작품은 동년을 핵심으로 하며 왕성한 시대 정신의 핵심과 사실주의 질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오스트리아의 작가 로베르트 제탈러가 쓴 한평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장편 소설은 오스트리아 서부 틸록 산악지역의 휴양지 개발을 주요 배경으로 허구의 인물인 안드레아스 에거의 한평생을 덤덤하지만 세밀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평생은 티롤 지방의 풍경 묘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정취를 간직했던 이 지역은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스키 휴양지로 개발되는 과정을 통해 중대한 변화를 겪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에거의 시점에서 정교하게 묘사되며 이 작품의 핵심을 이룹니다. 어찌 보면 자연인에 가까운 존재인 에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문명화 과정에 연루되면서 자신의 노동가치와 인생의 의의를 제대로 부여받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평생의 핵심을 이루는 주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에거의 곁에는 항상 죽음이 따라다닙니다. 그렇다고 죽음은 불행하거나 느닷없는 형태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으니 바로 아내 마리의 죽음입니다. 에거의 주변 사람들은 죽음을 근본적으로 두려워하지만 그렇다고 애써 피하지는 않은 채 담담하게 맞이합니다. 결국 에거 자신도 그러한 태도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산악지역이라는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고독으로 점철된 남자 에거의 삶에 오묘한 색채를 드리웁니다. 에거의 일생을 살펴보면 우리는 죽음이 산악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설처럼 그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마음을 졸이며 하는 고공작업, 샤워만 해도 독감에 걸려 목숨을 잃는 동료, 에거가 독일 국방군으로 2차 대전에 참전했을 때 러시아 눈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병사들의 시신 등 죽음은 마치 냉정한 여인처럼 호시탐탐 그의 뒤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책 속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 등에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에거는 이렇게 말하고 어깨에 맨 가죽끈을 고쳐매기 위해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잠시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의 소리를 들으며 귀를 기울였다. 고요함은 완벽했다.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심장을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산의 침묵이었다. 제 등에서는 안 된다고요. 에거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발걸음을 다시 옮겼다. 사실 이 책에서 작가는 여러 차례 죽음의 이미지를 대설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 에거는 35살 되던 해 대설 속에서 친구가 중병에 걸려 죽어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다짜고짜 친구를 업고 산나래 마을로 내려가 구조를 요청하기로 합니다. 두터운 눈으로 덮인 3km가 되는 산길을 힘들게 걷고 있습니다. 이때 친구가 갑자기 맑아진 정신 상태를 보여줍니다. 친구는 에거의 등에서 내려 어느새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눈보라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후 친구의 얼어붙은 시신이 발견됐을 때 에거는 이미 70세가 넘었습니다. 삶과 죽음, 느림과 빠름의 상징과 비유는 이 장면에서 무한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친구의 짧고 갑작스러운 죽음 뒤에는 에거의 길고도 여유로운 일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주인공 에거는 참으로 딱한 인물입니다. 어렸을 때 학대를 받고 오른쪽 다리를 저는 장애를 안고 살지만 그래도 그는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에거가 사는 삶을 따라가 보면 인간의 존엄에 대한 사색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행한 에거에게도 사랑은 찾아오고 그는 아내가 죽은 뒤에도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나갑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도 그런 사랑을 믿고 있을까요? 한 남자, 산, 고독, 죽음의 사중주로 이 작품에서는 고독 속에서 존엄과 아름다움을 찾는 내용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이루는 크고 작은 순간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제탈러의 절제된 산문 속에서 예리한 관찰과 통찰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을 지닌 남성의 이야기를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탄력있으며 우아함이 깃든 언어로 풀어내고 있다. 극도로 시적인 작품이다. 무뚝뚝하면서도 예민하다. 사소하고 주변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책이기도 하다. 일단 이 책의 첫 장을 읽게 되면 절대 손에서 놓지 못할 것이다. 이 책은 독일에서 출간되자마자 많은 언론과 문학계 인사들의 주목을 받으며 세계의 독자들에게 소개됐습니다. 출간 후 독일에서만 55만 부가 판매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세계 25개국의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돌다리로 시작해봅니다. 어릴 적 늘 조심해서 건너던 돌다리. 이 가요와 함께 동년으로 추억여행 떠나보시길 바라면서 현성의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웅준 작사, 안국민 작곡의 연변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많은 유람객들로 붐비는 우리 연변, 사랑스러운 고장 우리 연변에 놀러오시어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는 늘 고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고향 사랑을 진솔한 가사와 서정적인 선율로 노래한가요. 주룡 작사 렴승학 작곡의 고향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보내드립니다. 박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예술가곡 김철학 작사 안공민 작곡의 밀림은 푸른 바다 나는 갈매기 보내드립니다. 리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손풍금을 타면서 사랑을 고백하던 그때 그 시절의 애정 이야기를 담은 가요. 김창석 작사, 동희철 작곡의 손풍금 타는 총각 보내드립니다. 김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푸른 들판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가요. 김세형 작사, 윤성령 작곡의 푸른 모야 어서 나가보자 보내드립니다.

정겹고 평화로운 밤거리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추억 이야기를 담은 가요. 리무원 작사 남희성 작곡의 정다운 밤거리 보내드립니다. 김호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관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평소 레이 바르게 행동하나요? 레이는 서로를 따뜻하게 이어주는 고리와도 같습니다. 예의를 갖추면 주변 사람들과 더 즐겁게 지낼 수 있고 배려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자라나는데요. 작은 인사와 배려하는 마음은 모두 서로에게 기쁨을 선사합니다. 친구들,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간직하면서 레이 바른 좋은 습관을 길러보세요. 모두 다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친구들, 가끔 우리 곁에서 반갑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맞이해주는 동물이 있지 않나요? 네, 바로 개인데요. 조그맣고 귀여운 강아지부터 듬직하고 씩씩한 큰 개까지, 개는 우리 사람들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온 동물입니다. 개는 충직함과 령리함, 그리고 뛰어난 감정 감지 능력으로 우리의 집을

지켜주고 때로는 말없이 우리 곁에서 위로를 건네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8월 26일은 국제 개 사랑의 날인데요. 오늘에는 개의 역할과 개를 보호하는 방법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는 많은 웃음을 선사하기도 하죠.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맞아주는 모습이나 장난을 치며 재롱을 부리는 모습만 봐도 우리는 기분이 금방 밝아지고 걱정이 사라진답니다. 과학연구에 따르면 강아지와 함께 놀고 교류하면 사람은 행복감과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더욱 소중한 점은 강아지가 뛰어난 정서파악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감을 느끼거나 외로움과 우울함에 빠졌을 때 강아지는 가장 먼저 알아채고 조용히 다가오는데요. 부드럽게 머리를 기대거나 걱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강아지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주기도 합니다. 동요 한 곡 듣고 자급견의 역할을 배워보겠습니다. 동요 우리 이름을 보내드립니다.

개는 우리 곁에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훈련을 받고 중요한 일을 하는 작업견으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작업견은 사람의 일을 돕기 위해 길러진 개를 말하는데요. 법 집행, 시각장애인 보조, 가축관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구체적인 역할에 따라 군견, 경찰견, 맹인 안내견, 폭발물 탐지견, 구조견 등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군견은 군대에서 복무하는 개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후 추적, 감별, 경계, 순찰, 수색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군견의 주요 품종으로는 독일, 목양견, 곤명견 등이 있는데요. 독일 목양견은 적응력이 뛰어나고 복종성이 높아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군견으로 되고 있습니다. 곤명견은 우리나라에서 육종한 품종으로 고산지대와 극한 기후에 특히 강한 적응력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동요 듣고 기타 종류의 작업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동요, 음악 유희 재미난 다야를 보내드립니다.

맹인 안내견은 엄격한 훈련을 거친 작업견으로 주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품종은 성격이 온순하고 공격성이 없으며 지능이 비교적 높은 레브라도입니다. 맹인 안내견은 장애물 회피, 교통신호인식, 계단 오르내리기, 안내 등 60여 가지의 기본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폭발물 탐지견은 예민한 후각을 이용해 폭발물과 쉽게 연소하고 폭발하는 위험물질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공항,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등 곳에서 짐, 택배 등을 신속하게 검사를 합니다. 또한 올림픽 대형회의, 경축활동 등을 펼치는 장소와 주변 환경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고 경찰과 협력해 범죄 현장에서 폭발물을 수색하고 단서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네, 동료 노아나 동갑이를 보내드립니다.

개는 우리의 충직한 친구이지만 때로는 버림받거나 아프거나 위험에 처한 개들도 있답니다. 개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주인이 없는 개를 만나면 수용소거나 관련 구조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개 보호소에 필요한 물품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개를 보았을 때는 음식을 함부로 나누어 주지 말아야 하는데요. 초콜릿, 포도, 양파 등은 개에게 매우 위험한 음식이랍니다. 개가 잘못 먹으면 병에 걸리거나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데요. 우리는 또 개의 귀나 꼬리를 함부로 잡아당기지 말아야 합니다. 때리는 것은 더욱 안 되죠. 개가 밥을 먹거나 자고 있을 때도 건드리거나 놀리지 말아야 하는데요. 이런 행동들은 개에게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요 비눗방울 동동을 듣겠습니다.

집에서 개를 기르고 있다면 충분한 산책과 놀이 그리고 휴식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개가 아프면 제때 병원에 데려가고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말아야 하죠. 친구들, 우리 모두 꼬마 선전원이 되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개는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소중한 생명이라는 사실 널리 알리고 개를 보호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작은 관심과 실천이 모이면 개들이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답니다. 오늘 우리는 개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았죠. 개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군견, 경찰견, 안내견 등으로 우리의 안전과 생활을 지키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8월 26일 국제 개 사랑의 날을 기억하며 충분한 사랑과 관심으로 개를 보호하고 아껴주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복순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리천우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꽃과 나를 준비했습니다.

방실, 나도 방실, 햇님 사랑 좋아, 꽃들이 방실. 엄마, 아빠 따뜻한 사랑, 하도 좋아, 나도야 방실, 방실. 꽃과 나 손잡고 약속 하나 했대요. 방실, 방실 웃음 서로 나눠가며 곱게, 곱게 크자고. 꽃도 활짝, 나도 활짝, 따사로운 햇살 꽃을 피우고.

대졸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경만 작사 작곡의 생명에 대하여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피는 그 이유를.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필 때 그 진통을. 그 여린 잎의 기나긴 밤. 무거운 잇을 품고 해 뜨는 아침 반짝이는 어여쁜 생명아. 이렇게 보며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조금씩 그리 배웁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생명에 대하여.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

0: 9333번, 291의 9333번입니다. 자,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예, 계속해서 예, 길태둥이 문진부의 숙청량 원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0: 예.
1: 예, 일찍이 장천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35년이라는 중의 서일 임상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0: 예.
1: 예, 현재는 예, 국가급 맹노중의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고요. 예, 중화중의학학회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장악한 기술이 예, 여러 가지인데 예, 혈위 주사료법이라든가 칼침이라든가 예, 경근친구료법, 예, 등맥주사료법, 예, 등약탕제 예, 이러한 기술로서 예, 환자들이 여러 가지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하나는 이 골관절계통 질병 치료에서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이라든가 요추간판 돌출증에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접근통 이러한 질병들을 열어둘 수 있는데 중약 탕제하고 혈위주사료법, 칼침의 진구료법을 말조해 환자의 병세에 따라서 능란하게 사용해가면서 질병들을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동 피부과 질병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습진이라든가 신마진의 대상포진, 소보짐의 청춘여드름 이러한 피부병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갑상선 기능항진, 기능저하에 여러 가지 류형의 갑상선염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또한 말이죠. 심내혈관 질병 치료에서도 말이죠. 조회를 보이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심혈관에 관계되는 질병에 대해서 우리 알아봅시다. 심혈관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해서 질병이 인기될 때는 환자들의 어떤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가 우리 뇌를 해봅시다. 환자분들이 늘상에 가슴에 말이죠.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으로에 짓눌러 놓는 감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슴이 답답해 나고 아파나는데 어떤 분들은 방사성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슴이 아프고 그 아픔이가 왼쪽 어깨라든가 왼쪽 팔이라든가에 방사성 통증이 나타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아래턱에도 말이죠. 방사성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숨이 차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잘합니다. 심혈관 질병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말이죠. 맥이 딱 떨어지고 특히 밤에 보게 되면 진발성의 호흡곤란이거나 말이죠. 병세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심혈관계통의 질병으로 말이죠. 고생할 때 머리가 어지럽다, 무겁다, 아프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또 머리에서 소리가 난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이러한 말이죠.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심혈관 질병으로 인해서 수면장애가 옵니다. 그러면서 주의력이 떨어집니다.

0: 떨어지고 기억력이가 마저 몹시 떨어진 이러한 마저 증세를 보입니다. 우리 심혈관계통을 중국에서 우리 연구를 해보게 되면 대략 말이죠. 3억이라는 이런 분들이 심혈관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관심병이라든가 심교통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 그리고 말이죠. 심율이 고르지 못하게 뛰는 말이죠. 심리수창에 이러한 병증들을 열어줄 수 있고요. 이외에도 말이죠. 심포에 관계되는 심포염에 그리고 심은성 졸사에 신장 저우팅에 심력쇠갈증 이러한 말이죠. 병증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예. 예.
2: 저는 요즘 들어서서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머리가 흐릿하면서 저기 밤에 잠도 안 오고 이래서 수원자의 약 없었습니다. 몇 번.
0: 예.
2: 저기 댄디도 하고 중약도 먹고 했는데. 요즘에 들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머리 흐리터고 난 것도 좀 정신하고 숨이 차던 것도 좀 낫고 그래서 오늘 와서 다시 가서 또 예약하자겠는데 약 좀 더 쓰려고 좋을 때.
0: 예.
2: 예.
0: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예.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어디 좀 요추간만 다 들린디. 거리도 아픔이 다리 둘도 뻗침이 어제 발등도 이제 아프고 색깔이 뼈를 발 색깔이 좀 부위에서 이래서 그 강철수 그 주인공이 특수요법 한 게 거리 아픈 것도 많이 났고 다리 말 덜미 발가락도 그 색깔이 그 부위에 좀 그게 좀 많이 나서 지금 있습니다 지금
0: 예 좋은 일입니다 예,
3: 예 오늘 가서 예약하자고 합니다
0: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3: 알겠습니다.
0: 예, 네. 건강하십시오.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예, 저기 박영덕 선생님을 예약하라고.
0: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4: 예, 저기 뭔가 뭐 불면증으로 지금 고사해서 그래요.
0: 예, 예,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0: 예약이 됐습니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나는 박윤덕 주인께 부탁하려 합니다. 그전에 예. 숨이 차고 오르막 가기는 좀 힘들더니 밤에 또 자자무에 뭐가 다시 정찰 못하고 그러던 것이 그전에 약 먹고서 많이 나았습니다.
0: 예.
5: 그래서 부탁하려 합니다.
0: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예. 연결됐습니다. 예.
5: 안녕히 계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다음 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5: 예.
0: 안녕하세요. 예.
5: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5: 저는 예, 심장이 나빠서
0: 예.
5: 어떨 때는 못을 뛴다 그것도 후닥후닥다 해서 예, 한번 해볼까 1분 동안에 130몇개 뛴다
0: 예 신동구 수가 있다
5: 예. 예,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예, 답답해서 예, 숨이 아예 올라오고
0: 예.
5: 이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예, 어차피 심장 아예 좋겠다 해서 저번에 원장 선생님들 가니까 저기 댄디도 며칠 맞고 초약도 줍니다
0: 예.
5: 그래, 수술, 이 자수가, 영 자수 일어나던 게,
0: 예.
5: 자수가 드물어졌습니다.
0: 예.
5: 그래, 오늘 좀 더 가보자, 그랬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다 연락이 예. 됐습니다. 예.
5: 예.
1: 네, 안녕히
5: 수고하셔.
1: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네, 저는 또.
0: 예, 맞습니다.
6: 예, 나는 저, 원장님 환자인데,
0: 어떤 상황에서 아니, 치료합니까?
6: 이재원이 어떻게 돼서 고려 불시를 하면서 정신 못 차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 그다음 며칠이라서 원장님 그 약을 고로 짐 먹고 약을 먹었는데 이제 한 주일 딱 먹었습니다.
0: 예.
6: 그런데 거의 영 조금 채 낫지도 않은 것 같나고 좀 정신 나긴 나는데
0: 예.
6: 왜 그 원장님 약을 한 번 또 계속 더 써보려고 했나?
0: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0: 예. 건강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그러면 오늘은 심혈관계통질병에서 늘상 볼 수 있는 관심병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1: 네.
0: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말죠. 지질대사가 문란이 옵니다. 화암이라 해보셨겠는지 모르겠지만 당구춘이라든가 간유산 이런 지표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관심병이 인기되는 환자들을 보게 되면 이런 지표가 말이죠. 높아집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7: 예. 박윤덕 교수님 섬이 볼까내기입니다.
0: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7: 아침 일어나면 어림지 나고 목이 뻣뻣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전번에 좀 가서 보긴 봤습니다. 오늘 또 더 가볼까내서 빨리 좀 나사라고
0: 예. 예. 꼭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이분은 오전만은 지납니다.
7: 예,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8: 예, 저는 입에서 냄새가 세게 나고, 변비도 있고 해서, 전번에 박창호 주임한테 가서 청약을 한번 썼습니다.
0: 예.
8: 근데 지금 입에서 냄새가 많이 없어지고 변비도 잘 통하니까 속이 좀 편안합니다.
0: 예.
8: 그래 오늘 가서 약을 더 쓰려고 박창호 주임 약을 부탁드립니다.
0: 예, 연락이 됐습니다. 시간 따네 오시면 됩니다. 예.
8: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계속 설명 주시죠.
0: 그러니까 이 지질대사가 문란이 오게 되면 이런 말이죠. 당구춘이라든가 간유산드라든가 동맥내막이 말이죠. 쌓이게 됩니다. 뚜이지라 하는데 이래 쌓이다가 말이죠. 어느 날인가 말이죠. 혹시 TGN중심에 가서 여러분들 검사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단에 말이죠. 빵콸이 나온다. 이 빵콸이가 말이죠. 형성되면 말이죠. 동맥 주경증 화란 이런 질병이 오게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9: 예, 저는 이제 이 고기라면 먹자면 미스국구에 이래 먹은 다음에도 막 미스국구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0: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병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또 담낭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진맥도 해보고 환자분의 증세를 잘 교대를 하게 되면 도대체 어느 병으로 그런가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9: 그 어느 의사로 배우면 됩니까?
0: 그러면 지금은 연결이 계십니까?
9: 그 혈압이 높은 혈압이 70점 넘고 아래 혈압이 50몇입니다.
0: 혈압이 좀 낮구만요. 저 혈압이
9: 낮습니다. 그리고 골이 뻥합니다.
0: 이 혈압이 낮게 되면 또 이 뇌에 공급하는 공혈 부족이 옵니다. 그러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거나 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이 숙중염 원단을 찾으세요.
9: 숙중염?
0: 숙사란 숙제를 쓰는데 특수한 성입니다. 기억하기 바쁘게 되면 그저 숙원당 찾는다 하면 됩니다.
9: 숙원당이 뿐인가?
0: 한쪽 뿐입니다. 이런 없습니다. 거기에 말이죠. 번역하는 분들이 가득 해요.
9: 예,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예,
0: 안녕하십니까?
10: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10: 그 박창호 수임을 예약해 주십시오.
0: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10: 이전에 그 걸음은 숨이 차고.
0: 예.
10: 어떨 때는 그 심장 뭐가 꾹 누르는 것처럼 아픕니다.
0: 예, 압박감이, 예.

0: 예, 전번에 박창호 주임한테 가서 한번 보였습니다.
1: 예.
0: 그래서 보여갖고 그 첨약을 넣은 게,
1: 예.
0: 예, 이렇게 해도 좀 별로 낯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뭐, 50m도 걷기 바쁘던 게,
1: 심했구만요. 예.
0: 장마다에도 가서 채소도 좀 싸우고, 예, 좀 흉도 덜 차고, 그 다음 잔다는 것도 많이 편안해진 그런 감각이 납니다. 그래서 별로 좀 용한 것 같아서, 좀, 호가가 좋으니까 오늘 좀 첨약을 좀더 써보려고 했습니다.
1: 예. 그냥
0: 박상호
1: 오십시오.
0: 주님은 예약해 주시,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기차인가?
1: 예, 맞습니다.
3: 예, 원장 선생님 예약해 주셔.
1: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3: 전번에 여름 들어서 어지럼증하고 또 머리 아프고, 그래서 저는 기차암도 잘 알고, 예, 그리고 이게 또 이래 높게 봐야 된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저번에 원장 선생님 데서 한번 침도 맞고 약도 한번 썼습니다.
1: 예.
3: 그래서 좀 많이 나아졌는데 한번 좀더 예약을 하던 해서 그랬는데.
1: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길태종이 문진부입니까?
1: 예.
5: 예, 저는 예, 한동안 다리 아프고 다리 저리고 이래가지고 원장 선생님한테서 침도 맞고 중약도 쓰고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5: 걷기도 바빴습니다.
1: 예.
5: 근데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괜찮은데,
1: 예.
5: 한번 중약을 더 써보려고,
1: 예.
5: 예약하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5: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네. 제가 재형인사를 찾습니다.
1: 무슨 상황입니까?
6: 제가 머리가 많이 아팠고 아무래도 머리 아픈 게 그 발부터 어깨가 아프면서 머리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1: 예.
6: 네, 그래서 심할 때는 막 메스껍기까지 했어요.
1: 예.
6: 네, 그래서 재영 의사한테서 발에 침을 맞았는데,
1: 예.
6: 메스꺼운 거나 머리 아픈 게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1: 예.
6: 네, 그래서 재영이 의사한테서 치료 조금 더 받고 싶습니다.
1: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예, 네,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6: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예, 이 빵콸이 형성된 것이 예,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예, 동맥강이가 점차적으로 예, 돌봐집니다.
2: 네.
1: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에, 혈액 에, 유동이 잘 되지 않거든요. 이러게 되면 에,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가 혈액 유동이 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의 최양의 에, 혈이 부족해지고 산소가 마저 결핍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파납니다. 신교통 현상이 있고 이 문제를 우리 말이죠. 대대째 해결해 나가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말이죠. 신지건설한데 신경경색이 온단 말입니다.
2: 네.
1: 에, 그러니까 이 관심병에 대해서 우리 지금 뇌를 하고 있는데 제때 확진하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를 말이죠. 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말이죠. 심교통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러한 말은 병세가 엄중한 이런 말은 질병으로 말이죠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최소의 처형 상태가 오래되기 때문에 심장이 확대되거나 심근이가 말이죠 뺨보에 열거진단 말입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심장 공능이가 점차적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이학상에서는 심력쇠갈증이라 합니다. 이때는 사실 말이죠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이죠. 자기들로도 말이죠. 맥을 짚어보게 되면 내 맥이가 어째서 일이 빨리 뛰는가 또 어떤 분들은 일이 늦게 뛰는가 이거 같아서 하늘로 심리스창이라 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최수의 체양하기 때문에 늘상 머리가 말이죠. 어지럽거나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내 머리는 어째 늘상 뻥에 있다. 이러면서 머리에서 말이죠.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어떤 분에서는 어떤 분들도 귀에서 말이죠. 소리가 나는 이런 감을 느끼게 됩니다. 관건 문제는 이 관심병이 말이죠. 심혈관계통 질병에서 보게 되면 발병률도 높은데 또한 말이죠. 사망률도 상당히 높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생각에는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런 말이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 속에서 이 관심병이 잘 인기될 수 있는가 이걸 우리 알 필요 있습니다. 하나는 연령 단계를 놓고 본다 할 때 중노년 분들 지금 연령 단계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40대 좌우의 사람들도 이 관심병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인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가족사에 부모님들 속에서 이런 질병으로 고생했다 할 경우에는 그 자제분들이 말이죠. 이 질병이 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꼭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로 쌍고정이라 하는데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고혈탕의 당뇨병 환자지요. 이런 분들이 말이죠. 이 관심병이라든가 기타 말이죠.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잘 인기되니까 꼭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상에서의 담배를 말이죠. 반가워하는 분들, 술을 과음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 관심병이나 심혈관계통 질병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체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조의학에 태아민 체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른 말이죠. 체질에 비해서 이 관심병이라든가 심혈관계통 질병이 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방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데 위험인소들을 꼭 절대적으로 공제해 드려야 됩니다. 특히 쌍고정의 고혈압, 고혈지 상태, 고혈탕에 그리고 우리 음식 습관상에서의 특히 포근폭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말죠 음식 습관을 꼭 고쳐야 합니다. 평소에 말죠 채소를 많이 드시고 과일도 말죠 자기 몸에 맞는 과일을 말죠 자주 드시고 절대적으로 너무 작게 드시거나 지방 함량이 높은 말이죠 이러한 음식들을 좀 절제라는 것이 이 관심병이라든가 심혈관계통의 말이죠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꼭 전문가들이 말이죠 지도 아래에서 자기 몸에 알맞는 운동을 말이죠 진행해야 됩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말이죠 적합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뚱뚱한 분들은 꼭 말이죠 체중을 정상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상에서의 담배를 끊으시고 술

0: 드시되 적당히 드시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조약에 맞아 심혈관계통 질병에 대해서 우리 연구를 해봤는데 지금 보게 되면 심리수창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이런 숙청량 원장이라 이런 마자림 상경님이 풍부한 분들을 찾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맥을 짚어보게 되면 말이죠. 빨리 뛰는 분들도 있고 늦게 뛰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빨리 뛰었다 늦게 뛰었다 복잡해야 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0: 안녕하십니까.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2: 예, 내일로 박인덕 주임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0: 예,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2: 네, 어선 박인덕 주임을 여러 번 배웠습니다.
0: 예, 무슨 증상입니까?
2: 경제 허락에 대해서 모질 아플 때마다 가 보이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내일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2: 예, 알고 있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예, 수고하세요.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네. 이 심리수창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증상상에서는 늘상 말죠. 가슴이 압박감을 느끼고 답답하고, 예. 특히, 예, 신지라는데 두근다거린다, 예. 내 가슴이 어째 이게 자꾸만 두근다거리는가 이런 증세를 말죠 보입니다. 그리고 늘상 말죠 머리가 어지럽고 어떨 때는 말죠 앉았다 일어나거나 길을 걸을 때 말죠 옌첸 파흐이라는데 앞이 새까매 난단 말입니다. 이 증상을 말이죠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하늘로 윈죄랍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번져진단 말입니다.
1: 네,
0: 사고 그래요. 날 수도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0: 예, 예.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행입니다. 2026년 상반기 우리조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증가폭은 전성 2위를 차지해 괄목할 만한 부민 중수 답안지를 내놓았습니다.
3: 연변주 동심기업지원 복지로 발전소호 민영경제발전봉사전문활동이 일전 연길에서 가동됐습니다.
2: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 연선에 도문시 월청진 일생일세 월청만 문화관광 대상이 변경 연선의 특색문화관광 새 지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년래 우리 주에서는 산업으로 향촌진흥에 조력한 것을 견지하면서 부민 대상을 다양하게 배치해 증수 경로를 넓혔습니다. 2026년 상반기 전주 농촌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증가폭은 전성 2위를 차지했는 바 여러 특색 향촌들은 자원 우세에 입각해 치부 새 경로를 모색하면서 괄목할 만한 부민 증수 답안지를 내놓았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입니다. 마을에 들어서면 조선족 민가가 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뜰은 깨끗하며 논에는 벼바다가 넘실대고 소형기차가 그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촌 역사관, 특색 민박, 무형문화재 체험관, 커피숍 등 다원화된 업종이 지속적으로 완성되면서 뜨거운 향촌 관광 열기가 촌민들의 증수 지불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국 향촌 관광 중점촌인 광동촌은 논 풍경 관람 잔도, 휴식 정자, 조공 삭도 관람차 등 관광 시설을 구축해 관광객들이 논의 아름다운 경치를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조선족 전통 가무 공연과 민속 문체 활동 체험을 상시화해 향촌 관광 경력 모식을 풍부했으며 견학 문화 관광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체계화된 견학 과정을 맞춤형으로 마련했습니다. 지금의 광동촌은 생태관광, 민속체험, 견학실천, 휴양건강양생이 일체화된 향촌관광 목적지로 거듭났습니다. 전통산업 면에서는 마을의 171헥타르의 논자원을 통합해 규모화, 과학기술화, 브랜드화 재배 길을 걷고 있으며 맛있다, 해란강 어미 등 유기입살 브랜드를 육성해 입살 가격을 높이고 농민들의 증수를 촉진했습니다. 천진관광객 조혁단입니다. 여름방학에 친구와 함께 이 마을로 여행을 왔는데 매우 짙은 향토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논도 보았는데 공기 중에 벼의 향기가 극했습니다. 이곳의 주먹밥도 매우 맛있었습니다. 입살이 정말 향기롭고 건축물도 민족 특색이 짙으며 관광시설도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소형 기차나 허수아비 같은 인증사진 촬영 명소도 많아서 기념사진을 남기기에 아주 좋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 촌민 왕뢰입니다. 저는 광동촌에서 11헥타르의 논을 다루고 있는데 해마다 10만원 안팎의 수입을 올립니다. 지금 광동촌의 관광업도 비교적 발전해 해마다 1,500원 안팎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광동촌의 벼 연구개발기지에서 잡벼 육종 일도 하고 있어 해마다 일정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광동촌에서 사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단연간의 발전을 거쳐 광동촌의 집채 수입은 2015년에 10만원에 불과하던 데서 지금은 연간 1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당위 부석이고 광동촌 당지부 석이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김헌입니다. 광동촌에서는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힘써 들어주었습니다. 1차 산업 면에서 우리는 토지 료전, 합작사 경영, 입살 판매 및 보전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향촌 관광 관리 면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조공 삭도 관람차, 계락원, 논 관광을 중점적으로 건설했으며 촌민들이 현지에서 취업하도록 해서 수입을 늘렸습니다. 2025년 광동촌의 집채 경제 수입은 100만 원을 초과했고 촌민 1인당 수입은 2만 4천 원에 이르렀습니다. 마을마다 맞춤형 대책으로 다원화된 부민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조양천진 류신촌에서는 집채 자원을 활성화해 태양광 발전 수익, 온실 임대, 토지 료전, 방조 부축 대상을 통해 집채 경제를 장대시켰습니다. 2025년 류신촌의 집체경제 수입은 33만 여원이었고 촌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5,000원으로 동기 대비 9% 증가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또 공익성 일자리, 드락경제, 전자상 거래 생방송, 온실 산업 대상 등 증수 조치를 내놓아 대중의 안정적인 증수를 1층 보장했습니다. 연계시 조양천진 류신촌 당지부 서기이고 촌민위원회 주임인 강려평입니다. 우리는 촌민들이 집 앞뒤의 텃밭에 감자, 고추, 콩 등 경제 작물을 심도록 적극 경계하고 남은 부분은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안기에는 촌민들이 촌내 기업에 가서 일하도록 도왔으며 촌민들의 유휴 가옥을 외지 촌민에게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결시 조양천진 류신촌 촌민 손소화입니다. 농사를 짓기 전에 마을에서 종자와 화학비료 같은 것을 집중 구매하는데 한 포대당 2, 3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처럼 14헥타르를 다루면 한 해 4천여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농안기에는 온실에 가서 일하면서 하루에 150원씩 받는데 한 달 남짓 때라면 5천여 원을 봅니다. 마을에서 배당금도

나누는데 우리 집 네 식구가 1,270여원을 받아 살림에 보탬이 됩니다. 우리 전 농민들의 증수 경로는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증수 구조는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알곡 가격의 안정적인 상승과 온실

0: 이 밖에 토지 류전 수입과 유휴 택지 활성화를 통해 재산성 소득 경로를 효과적으로 넓히고 농촌 집채, 자금, 자산, 자원 정돈에 힘입어 장부외 토지 유상 사용을 실시했으며 해농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정책적 혜택으로 대중의 이전성 수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동기 대비 636원 늘어난 8,831원이었고 증가폭은 7.8%로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조 농금 농촌국 농촌경제경영관리소 소장 한옥입니다. 연초일에 우리는 농업적합산업대상 발전, 집체경제 발전 장대, 신흥경영 주체 견인, 취업 일자리 개척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농민들의 소득을 전방위적 다원적으로 높였습니다. 소득 증가폭이 비교적 높아 농민들의 행복감과 만족도가 뚜렷하게 향상됐습니다.
1: 연변주 동심기업지원 법치로 발전수호 민영경제발전봉사전문활동이 일전 연길에서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조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선전 강연단 설립, 전문 강연, 좌담, 질의응답 등 형식을 통해 민영기업 발전에 정밀 봉사를 제공하고 우리 주 민영경제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연변주 민영경제 동심 선전 강연단 초빙 의식이 있었습니다. 관련 단위와 각 현시 추천을 거쳐 최종적으로 당정 업무 골간, 법률 사무 전문가, 우수 기업가 20명을 선전 강연단 성원으로 초빙하고 초빙장을 발급했습니다. 선전 강연단은 정부와 기업, 법률 사무소, 기업의 우수 자원을 통합하고 동심 선전 강연, 상회 진입, 기업 진입 활동을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흥변부민 정책과 법률 법규 해독, 경제 형세 분석, 기업 관리 경험 공유 등 일련의 선전 강연 봉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회의에서 선전 강연단 성원들은 노동자 권익 보장과 기업 채용 위험 방지, 민영경제촉진법과 민영경제 관련 정책 형세, 현대 기업 관리 경험, 기업 준법 체계 건설과 법치화 경영 등을 둘러싸고 선전 강연과 강의를 해 기업이 발전 기회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에 따른 경영과 위험 방지 통제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하도록 도왔습니다. 연변 중비 생태농업발전위원회사 총경리 조균강입니다. 선전 강연원으로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의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 느낀 점을 더 많은 기업들과 나누고 광범한 민영경제 기업가들이 발전 신심을 견정히 하고 주동적으로 담당 자규하며 사회 책임을 적극 이행하도록 이끌어 지방경제 고품질 발전에 민영기업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좌담 교류 단계에서 기업가 대표들은 인력 채용 관리, 준법 경력, 정책 시달 등 문제를 둘러싸고 적극 질문하고 현장에서 자문했습니다. 각 직능 부문과 변호사 대표들은 하나하나 의문에 해답하고 정확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해 사업일꾼들은 통일적으로 등록하고 대장 관리에 포함시켰으며 민영기업 요구사항 배환형 처리 기재에 따라 전 과정을 추적하고 항목별로 시달함으로써 기업 봉사의 마지막 1km를 실질적으로 뚫게 됩니다. 주당위 통전부 2처 처장 레민입니다. 주당위 통전부와 주공상업연합회에서는 전문적으로 연변주 민영경제 동심선전 강연단을 조직했습니다. 이는 주로 우리 주 민영경제 발전 실제에 입각해 기업 발전의 난점, 운영의 통점, 전환의 막힌 점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상회와 기업이 진입하는 일련의 선전 강연 봉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조치는 우리 주 민영경제 통전사업 경로를 효과적으로 넓혔으며 우리 주 민영기업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고 비공유제 기업 의 분진 역량을 결집하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0: 2026년 해외 중국어 매체 길림성 취재팀이 23일 우리 조를 찾아 취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20여 개 해외 중국어 매체의 대표들은 첫 역으로 연변 박물관을 찾아 문화 탐방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당일 오전 해설원의 인솔하에 해외 중국어 매체 대표들은 연변 박물관의 여러 전시청을 참관했습니다. 대표들은 역사 자료와 유물을 통해 연변의 깊은 문화 저력과 여러 민족 인민이 당의 영도 아래 단결 분투해온 빛나는 역정을 깊이 요해했습니다. 보르도갈 신보 사장 마려메입니다. 박물관을 참관하기 전에는 연변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그저 매우 특별한 곳이라는 것만 알았지 그 내포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돌아간 후 제가 가장

0: 보도하고 싶은 것은 이곳의 풍경과 음식이나 오락과 같은 풍부한 요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연변의 독특한 분위기입니다. 이번 활동의 우리조 일정은 이틀간으로 매체 대표들은 또 화룡시 광동촌, 훈촌 방천 애국주의 교양기지와 훈촌 동부가 다국전자상거래 산업단지를 탐방하며 연변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생생한 실천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연변행은 해외 중국어 매체의 국제 전파력에 의탁해 우리조의 민족 단결, 변강 안정 공고, 개방 발전의 새로운 면모를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연변의 대외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해 좋은 여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1: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 연선의 도문시 월청진 일생 일세 월청만 문화관광 대상이 전면 운영에 들어가 변경 연선의 특색 문화관광 새 지표로 떠오르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도문시 월청진 마패촌에 위치한 일생 일세 월청만 풍경구 낭만적인 혼인 연애 주제 경관을 도처에서 볼 수 있고 변경의 산수 풍경과 고풍스러운 요소가 어우러져 독특한 변경 정취를 자랑합니다. 수많은 자가용 관광객들이 이곳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연변 문화 관광의 독특한 매력을 몰입감 있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천 관광객 양려 씨입니다. 자가운전으로 왔는데 연선의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고 이곳의 사람들도 아주 친절합니다. 이곳이 참 편안하고 마음에 듭니다. 331 국도 일생 일세 월청만 풍경구는 도문시 월청진의 중점 투자 유치 변경 문화 관광 대상으로 도합 5,380만 원이 투입됐으며 정부와 기업의 협동 건설 모식을 채택했습니다. 풍경구는 혼례식 공방, 사랑의 징표 거래소, 관광객, 집산 중심 등 특색 경영 모식을 구축하고 주제 경관, 문화 관광 장소 및 기초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331 국도 1314km 지점에 의탁해 일생일세 사랑 주제 IP를 구축한 풍경구는 연선의 문화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의 새로운 인기 명소로 부상하는 바 도문 변경 관광 상품 공급을 일정 풍부히 하고 변경 향촌 진흥과 흥변 부민의 강력한 문화관광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331 국도 일생일세 월청만 풍경구 리사장 진소과입니다. 이 풍경구는 부지 면적이 3만여 평방미터이며 발해 문화 여행 촬영과 연변주에서 유일한 와이어 비행 공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펼쳐지는 몰입형 공연이 대략 9개이며 와이어까지 더해져 다른 풍경구들과 차별화됩니다. 331 국도 일생일세 월청만 풍경구는 특색 IP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변경 생태와 민속 자원을 발전 우세로 전환시키면서 도문의 변경 관광 명함을 1층 빛내고 있습니다.
0: 환절기에 비가 많이 내리고 온도, 습도가 야생균류의 대량 생장 번식에 적합하면서 현재 독버섯 중독 다발기에 들어섰습니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야생 독버섯을 잘못 먹어 중독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조질병예방통제중심, 조위생감독소에서는 안전제시를 발표해 야생 독버섯 중독을 경계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전문가의 소개에 따르면 야생 버섯은 종류가 많아 육안으로 독성이 있는 버섯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힘듭니다. 조질병예방통제중심, 조위생감독소, 식품감측과 사업일꾼, 전하림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색깔이 화려한 버섯에만 독이 있다. 벌레가 먹은 버섯은 독이 없다. 고온으로 익히면 독성을 제거할 수 있다. 마늘로 독성이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등 관점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대중을 오도해 중독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일부 치명적인 독버섯은 외관이 평범하고 은폐성이 강해 적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심각한 신체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중독된 후에는 특효 해독약도 없습니다.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일부 독버섯 중독에는 잠복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식용한 초기에는 구역질, 구토, 설사 등 가벼운 위장 증상만 나타나고 증상이 잠시 완화되면서 호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소가 계속 장기를 파괴하게 됩니다.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전하림입니다. 모르는 야생 버섯을 캐지 않고 사지 않고 먹지 않은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부주의로 독버섯을 잘못 먹어 중독됐을 경우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하며 절대 지체하면서 관찰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남은 독버섯 경본을 보관하고

0: 사진을 찍어 남겨 진찰을 받을 때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생명 안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1: 2026년 연변주 종로년 무술운동대회가 23일까지 이틀간 연계시 체육중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연변주체육청회, 연변주사회체육관리중심에서 주최하고 연변주무술협회에서 주관한 것으로 제2회 전국전민건강체육대회 동북구역 계류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전주 각 현시의 무술 애호가들은 중화전통무술을 매개로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며 종로년층의 건강하고 진취적인 정신풍모를 과시했습니다. 전주 각 현시에서 온 선수 258명이 대회에 참가했는데 이틀간의 치열한 경기를 거쳐 금메달 212매, 은메달 113매, 동메달 58매 등 총 410매의 메달이 나왔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내 완제품 기름 가격 조정 주기 배치에 따라 8월 28일 24시에 제17라운드 가격 조정 창구가 열리게 됩니다. 최신 추산 결과에 의하면 휘발유와 디젤유의 예상 인상폭은 한 톤당 400원과 385원입니다. 소매 가격으로 환산하면 92호 휘발유는 1리터당 32전, 95호 휘발유는 1리터당 34전, 0호 디젤유는 1리터당 33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 일정과 경기 제도 배치에 의하면 두 차례 준결승전은 홈장 원정 경기 2차전 대결 모식을 계속 실시하며 경기는 9월에 집중적으로 열립니다. 9월 5일에 연변 대표팀 대 대련 대표팀, 9월 11일에 심양 대표팀 대 장춘 대표팀, 9월 12일에 대련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9월 19일에 장춘 대표팀 대 심양 대표팀 경기가 펼쳐집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나 윤일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주기상 부분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점차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섭씨 물겠고 밤에는 1, 2급의 섭씨 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17도겠습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 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봤습니다.

국 중에 각광을 받는 음식의 하나로 옥수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옥수수는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효과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옥수수의 건강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옥수수 조리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고 흔한 방법은 옥수수를 삶아 먹는 것입니다. 옥수수 껍질을 제거하고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면 되는데요. 매력적인 향기 풍겨나오기 시작하면 젓가락으로 옥수수를 꽂아 즐겁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영양학 전문가들은요, 옥수수를 드실 때 흰색 옥수수 배아를 놓치지 말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배아에는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옥수수 속 작은 보물이라 불립니다. 옥수수를 꾸준히 섭취하면요, 다음과 같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선 혈당 안정에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옥수수를 한 끼 식사에 포함하면은요, 포만감을 높여주고 위장 운동을 촉진해서 변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여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끼 식사에서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은요, 포만감을 높여주고 위장 운동을 촉진해주며 변비를 예방하고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옥수수는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이죠. 충분한 칼륨을 섭취하면 체액균형을 유지하고 세포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흰쌀, 찐빵, 꽃빵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 식품과 비교를 했을 때 찐 옥수수는요, 칼로리가 비교적 낮습니다. 주식 일부를 옥수수로 대체를 하면 총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가 있어서 체중 감량과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옥수수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요, 비타민 A의 중요한 공급원으로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면서 시력을 보호하고 안구 건조증을 예방을 하며 야맹증 등 눈 질환 발생 위험을 낮춰줍니다. 또한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청색광으로 인한 눈 손상과 망막 손상을 막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망막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옥수수의 건강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노년기는 인체 기능이 퇴화되고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특수시기입니다.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려면요 질병에 대한 예방지식을 잘 알아둬야 할 뿐만 아니라 영양 섭취도 잘하고 체질에 알맞은 운동도 잘해야 합니다. 자고로부터 양생학에서는요 운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봤습니다. 국내외 대량적인 자료가 증명하다시피 100세상 노인들의 대다수가 어린 시절부터 육체적 활동을 해왔으며 또 노년에 이르러서도 힘에 알맞은 활동을 견지했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운동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노인들에게 적합한 운동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런 운동은 건강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또 운동 시에는요 어떤 점들에 주의를 해야 하는지 오늘 연변대학 체육학원 체육교육부 원주임이셨고 체육박사이신 김창근 선생님을 모시고 노년기에 안전하고도 과학적으로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생명은 운동에 달렸다는 말이 있듯이요. 운동은 건강을 유지해주고 노쇠를 지연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요. 노인들은요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 장수에도 많은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구체적으로 운동은 노인들의 건강에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 주는지 운동학적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 네, 우리 운동학적 측면으로 우리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인간의 생리적 기능을 어떻게 보면 우리 체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의 생리적 기능인 우리 체력도 환경이라든지 내능이라든지 생활 습관의 영향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의 영향에 따라가지고 증진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2: 네.
3: 특히 우리 노님들은 나이가 들음에 따라가지고 우리 노화에 의한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체력도 함께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적절한 신체 활동과 자신의 몸에 알맞는 규칙적 운동을 하게 되면은 체력이 감소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체력을 증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말씀드린다면은 자신의 몸에 알맞는 규칙적 운동이 우리 효과를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우리 운동은 호흡기와 소환기 기능을 증진시켜가지고 우리 심폐지구력을 향상시켜줍니다. 특히 우리 노인들에게 있어서 지속적이면서도 자신의 몸에 알맞는 적절한 운동은 인체의 동력기관인 심장의 기능

0: 물론 호흡기인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1: 네.
0: 다른 하나 우리 규칙 운동은 러닝들이 신경계의 발달과 근지구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신경계는 러닝들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러닝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경계는 신체로 하여금 안정성이나 항상성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며 신체 내부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규칙적인 운동은 러닝들에게 근지구력 향상을 높여주고 피로를 덜 느끼게 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 네.
0: 특히 우리 러닝기에 적당한 운동은 신체나 정신상의 노화를 늦출 뿐만 아니라 러닝기의 우리 대표적인 정신장애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치매를 예방하는 데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몸에 알맞는 적절한 운동은 러닝들이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각종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면서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운동을 규칙적으로 계속하게 되면은 몸속에 우리 코티솔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가지고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자신의 몸에 알맞는 규칙적인 운동은 러닝들이 만에 고심하는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 그리고 정상적인 관절 가동 범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여 관절이나 인대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닝들이 노화 방지는 물론 면역력 제고나 정상적인 생활 유지나 건강을 위해서라면 규칙적으로 자신의 몸에 알맞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러닝들은요, 이 자신의 신체 상황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걷기와 같은 운동이 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걷기 운동 외에도 어떤 운동이 러닝들한테 적합한지 전문가의 건의를 듣고 싶네요.
0: 네, 우리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 러닝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우리 노화 과정에 의한 러닝들의 신체적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마다 신체 상황이나 운동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운동 목표에 따라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말하자면 자신의 몸에 알맞은 운동을 꾸준히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 네.
0: 일반적으로 우리 러닝들이 운동 목표는 우리 지구력 향상이라든지 신체 가동 범위와 유연성 개선 그리고 근력을 향상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심장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큰 근육군이 동원되어 되는 운동과 반복적이면서도 동적인 운동이나 혹은 지구성이 강한 우리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지구성 능력이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걷기라든지 뭐 상당히 좋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등산, 계단 오르기, 또 수영, 태극권,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운동 종목들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유연성 증진과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어깨나 고관절 부위 회전 운동과 같은 큰 근육군이 사용되는 운동이 적절하겠고요. 여기는 우리 맨손 체조라든지 태극권이라든지 수영 종목과 같은 운동 종목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나 그중에서도 효과가 제일 좋은 운동 종목은 남성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자전거 타기가 제일 운동 뭔가 뭐 저 효과가 좋다고 볼 수, 네. 나와 있고요. 여성은 등산 운동으로 이런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 러닝들은 보게 되면 등산이라든지 걷기라든지 테니스, 체조, 근력 운동, 수영 수로 건강 척도 점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반영된 반면 우리 남성 러닝들한테는 우리 자전거가 제일 최고인데 그 다음으로는 우리 수영이라든지 등산, 골프, 탁구, 걷기, 달리기, 테니스 그 외에도 우리 근력 운동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전거 타기나 등산 운동이 러닝님들한테 효과적이라고 해서 그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러닝님들의 관절 때문에 등산 운동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운동학적 측면에서 볼 때 걸으면서 실시하는 가벼운 팔다리 운동은 관절의 가동 범위나 유연성을 개선시켜주고 근력과 근질량을 증가시키기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또 골연화증 예방이나 치료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걷기 운동이나 계단 오류와 같은 운동을 러닝들에게 많이 권장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러닝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100세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은 여생을 건강 장수하려면 자신 몸에 알맞은 적절한 운동과 근지구력이나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량이 느리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량이 수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우리 나이가 40대를 넘어서게 되면은 매년 한 대략 한 1% 정도의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렇게 볼 때면 우리 100세가 되면 한 40%밖에 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이 또

0: 근육을 키우는 것이 하나의 장수 비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근육을 키우는 것이. 그래, 위에서 소개한 운동 종목들은 우리 몸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하나하나 상세히 또 설명을 해 주실까요?
0: 네, 우리 로님들이 많이 즐기는 우리 등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을 오가면서 등산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하체 근육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 조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우리 대자연과 접촉해가지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육체 단련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정화 효과도 우리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등산을 하게 되면 뭐 머리가 맑아진다든지 뭐 기분이 상쾌해진다든지 뭐 이런 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 원인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고혈압이나 협심증이 있는 노인들은 등산 시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심장에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몸에 불편한 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을 줄이려면 일반적으로 한 30분 정도의 산행을 진행한 후에 중간중간에 한 10분 정도씩 휴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등산 중에 목이 마르다고 해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기능을 떨어질 수 있으므로 땀이 많이 나는 체질로 한다면 등산에 앞서 적당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겠고 가급적이면은 운동 중에는 물을 적게 마시고 운동 직후에 일정한 양의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자전거 타기는 무릎이나 발목에 실리는 종육 부하가 비교적 적어가지고 체중이 많이 나가고 관절이 좋지 않은 러닝부들한테 적합하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 운동은 척추에도 아주 좋은데요. 이는 우리 페달을 밟으면서 척추가 이상적으로 위로 굽어져가지고 골반을 들리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적당한 운동은요, 건강 장수에 도움을 주지만은, 과한 운동은 오히려 해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 뭐 이런저런 소식을 또 접하지 않아요? 뭐 중청년들도 좋고, 노년층에서도 갑자기 운동을 경연을 하다 보니까, 뭐, 운동, 그저 헬스장에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밖에서 뭐, 이런저런 체력 활동 하다 보면, 뭐,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우도 간혹씩 보지 않습니까?
0: 예, 맞습니다.
1: 과한 운동해서. 그래서 러닝들은 어떤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을까 싶은데요.
0: 우리 러닝들 운동도 그렇고 우리 운동에 있어서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신이 몸에 알맞는 운동이가 제일 최고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네. 이걸 찾는 게가 참 쉽지 않거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뭐 조언을 받는다든지 이런 도움을 받는 게 그거든요. 운동하자 측면에서 본다면 러닝들이 건강장수 운동 프로그램을 설정할 때에는 노화 과정에 의한 러닝들이 신체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러닝들은 젊은 사람들과 달리 우리 노화 현상을 인해 가지고 많은 신체적인 약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래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골질량, 골밀도가 감소해가지고 청년이나 중년에 비해가지고 골절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 높은 운동이나 장시간의 운동은 노인님들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결합 조직이 밀도가 높고 인대와 근이 탄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관절의 가동 부위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 때문에 하루에 여러 가지 운동 종목보다는 한두 가지 간단한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 근질량 감소되고 신경계 기능이 퇴화해가지고 자극에 대한 반사와 반응이 시간이 좀 느리게 됩니다. 노인님들은. 이 같은 노인성을 인해가지고 또 이런 약점 때문에 노인들이 젊었을 때 유연성과 탄력성을 감소되고 조직이 허약해지며 조그만 사건에도 상해 같은 우리 이런 위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움직임의 일정 하지 않다든지 운동 강도가 지나치게 너무 갑작스럽거나 또 불규칙적인 이런 운동은 러닝들에게 운동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러닝들은 안전함에서도 비교적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한다면 낮은 강도의 저충격적인 운동이나 큰 근육군이 동원된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루에 한 가지 정도의 운동이나 신체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비교적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적절한 운동, 뭐 노인들의 운동 시간대라든가 또 시간 길이 그리고 강도 등 면에서도 참 주의해야 할 점들이 꽤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 몸에 좋은지 알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우리 운동하자 처음에서 볼 때 러닝들이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반드시 개인이 체력 수준을 체크한 후 운동 종목이라든지 운동 강도라든지 운동 빈도 그리고 운동 시간, 운동 기간 이런 또 운동 단계를 이렇게 우리 뭔가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운동 강도를 말씀드린다면은 운동의 강도는 대상자의 하루 칼로리 섭취량의 한 10% 정도에 해당하는 열량을 소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대

0: 운동 능력이 한 50% 정도의 뭔가 뭐 강도를 활용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로인들은 최대 운동 능력을 측정하거나 이런 것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안정시 심박도수와 연령으로 우리 최대 심박수를 산출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우리 목표 심박도를 우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인들이 목표 심박도수는 최대 심박도수의 한 60%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되는데 우리 운동할 때 우리 심박도수를 말씀드린다면은 보통 한 1분에서 130에서 140 정도의 심박동수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운동 시간이나 우리 운동 빈도를 말씀드린다면 운동 시간과 빈도는 운동이 강도에 따라 조정되는데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우리 운동할 때 러닝들이 중등 강도 예를 들어서 60% 정도의 우리 운동 강도를 우리 실시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 일주일에 최소 3회로 하되 더 낮은 강도를 실시할 때는 하루에 1회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은 목표 심박동수의 수준에 따라가지고 최소한 한 30분 정도 많게는 50분 정도로 일주일에 3회 정도로 수행하는 것이 우리 적절한 운동 빈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적절한 준비 운동과 정비 운동을 실시해야 됩니다.
1: 그렇죠.
0: 본 운동 전에 관절과 근육을 서서히 풀어주는 준비 운동을 하되 소요 시간은 대략 한 15분 정도로 구성하고 운동의 유형은 가벼운 걷기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가벼운 체조 형태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때 사용하는 근육은 본 운동에서 주로 사용하는 근육군과 관절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고 강도는 지치지 않고 심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로 우리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운동은 우리 신체를 안전하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운동으로서 보통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우리 낮은 강도의 운동을 적합한데 일반적으로 준비 운동은 준비 운동이 역순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겠고요. 운동의 강도와 속도를 서서히 낮추어 가지고 심박동수가 분당 우리 정기 운동 가운데서 그저 100회 정도 또 그 이하로 낮추는 것이 우리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우리 본 운동에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린다면은 본 운동에서 우리 접촉성 운동, 경쟁적 신체 활동, 심하게 신체를 뒤트는 운동, 돌발적인 출발이나 정지, 우리 갑작스러운 방향을 전환하는 이런 운동은 신체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배제하는 것이 좋겠고요. 가능하면은 운동 강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본 운동을 실시하는 동안에 일반적으로 일정한 휴식 시간이나 낮은 강도의 동작을 중간중간에 삽입함으로써 피곤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더울 때는 우리 탈수나 탈진, 일살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야외에서의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추울 때는 우리 고혈압이나 협심증, 뇌졸중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길이, 강도 등면에서 주의해야 해 주시고요. 노년기에 또한 보게 되면요.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 어떻게 운동 조절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런들이 만성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그래가지고 런들이 가운데서 우리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분들 운동을 시작할 때는 우선적으로 전문 이사회 상담을 거쳐가지고 또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력 수준을 정확히 평가한 후에 운동 형태나 운동량을 결정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운동으로 볼 때 우리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운동 형태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무리하거나 국부적인 부위 운동보다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없이 즐겁게 향할 수 있고 전신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유산성 운동 형태가 제일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런 우리 운동 종목들을 우리 말씀드릴 수 있다면 우리 맨손 체조라든지 우리 가벼운 걷기라든지 가벼운 달리기라든지 또 등산 오르막이 높지 않은 이런 가벼운 등산이라든지 또 수영 그리고 계단 오르기라든지 태극권, 여가와 같은 이런 운동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 당뇨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운동 강도는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스로 우리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리 운동 강도를 말씀드린다면 인지할 수 있는 정도는 일반적으로 이마에 땀이 약간 흐를 정도라든지 등에 우리 땀이 약간 배릴 정도라든지 약간 숨이 찰 정도 이런 수준에서 행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 근력 운동을 겸해가지고서 하면서 인슐린 민감도가 증가로 인해가지고 당대에서도 잘 되고 기초대사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당수치를 내려준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인님들도 근력운동 또 특히는 우리 당뇨병 환자들도 우리 근력운동을 계속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에 따른 현상들은 어느 정도 개인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운동강도를 설정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220에서 본인 나이를 들어주게 되면 최대 내 심박수를 구할 수

0: 있는데 최대 심박수이 우리 얼마 정도를 하게 되면 되느냐면은 한 40% 정도 우리 당뇨병 환자들에는 또 우리 다른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구나. 보통 보게 되면은 우리 운동 시 우리 심박도수를 말씀드리게 되면 아까는 일반인들은 130에서 140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120 정도라도 뭐 상당히 뭐 운동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만성질환에 따른 우리 지속 가능한 운동 형태를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간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가벼운 산책이나 맨손 체조이 적당하겠고요. 우리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우리 운동 전 체중과 혈압을 측정한 후에 산책이나 가벼운 달리기와 같은 심폐지구를 향상시키는 운동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에는 우리 빨리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등산이라 좀 힘이 약간 들어가는 이런 느낄 정도의 우리 운동 종목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만성 질환 경우는 좀 운동 강도도 스스로 잘 조절해야 되지요. 자기 신체 소질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한 이 나이가 들다 보게 되면은요 노인들이 심혈관 질환으로 앓고 있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운동 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렸으면 좋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통해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심장이 건강하지 한지 아닌지 사실 운동으로도 우리 일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우리 심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운동 중에 종종 명백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심장질을 갖고 있는 놈들은 운동 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장 건강과 운동은 불과 피면이 우리 인연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장은 생명의 엔진으로 불리며 그 건강 여부는 우리 삶의 질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운동은 심장 기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천연약으로서 둘 사이에 관계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우리 나타나 있습니다. 심장의 우리 범프작용은 인간의 생명유지의 근원이 됩니다. 심장은 우리 지속적인 수축과 이완을 통해 가지고 산소와 풍부한 혈을 전신의 각 부위로 전달하여 생명의 정상적 작동을 유지하게끔 하는데요. 건강한 심장은 이 임무를 능률적으로 완수하며 몸 구석구석이 충분한 영양분과 산소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우리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운동환자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적당하고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이 작업 능률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빨리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 등산이라든지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근의 수축력을 향상시키고 심장이 뛸 때마다 더 많은 혈액을 수송할 뿐만 아니라 운동은 관상동맥의 확장을 촉진하고 심장근육의 혈액 공급을 증가시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운동 중 여러 가지 시료를 보내는데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있을 때 나타나는 우리 전형적 증상을 보게 되면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숨이 막혀 지나치게 헐떡헐떡거리는 이런 증상들이거든요. 운동할 때 호흡이 곤란하며 가벼운 움직임에도 숨이 차게 되고 이는 심장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기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심장기관이 전화되어 폐의 혈액순환이 차단되어 호흡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 무거운 물건을 누른 것처럼 이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운동으로 인해 흉통이나 가슴 답답함은 심장 문제의 흔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심근 허혈로 인해 발생하는 운동 중 심근이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고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통증이나 압박감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체는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피로 회복을 아주 느리게 됩니다. 운동 후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회복 시간이 현장이 길어진 현상은 심장 기능이 저하되는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심장은 신체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어가지고 근육에 저산소증이 나타나 생기는 피로감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심장 박동수가 이상이 생기면서 리듬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운동 중 심박동수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려져 운동 강도에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심장 전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징후라고 볼 수 있는데 운동 중 자주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나 또 부정맥과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우리 운동을 잠시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지 부종이나 혈액 정체와 같은 우리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운동 후 우리 하체라든지 특히 발목에 부종이 발생하는데 이는 심장 기능 저하로 인한 혈액순환 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우리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질을 갖고 있는 원인들인 운동 종목 선택에서 뿐만 아니라 운동 강도 면에서 중등부하 이하로 운동을 해가며 계절이나 날씨 변화에 따라가지고 운동 시간과 시간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하며 건강에 유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0: 때는 우리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그리고 노인들 보면은 운동 시 수분 보충에 있어서도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0: 네, 우리 연구대상에 의하게 되면은 겉보기에는 우리 건강해 보이는 우리 노인이 무더운 우리 여름철에 물을 잘못 마셔 가지고 뇌출혈로 사망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우리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 따라 혈관이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탄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에 온 후 갑자기 찬물을 마시게 되면은 혈관이 반사적으로 갑자기 수축하게 되는데 이때 혈압은 콜로로스를 탄 것처럼 심하게 변화되면서 생기는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혈압 변화는 노인이 연약한 혈관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흔드는 것으로서 우리 베개에다 다시 한번 우리 강하게 차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또한 우리 일부 노인들은 여름철에 온도가 비교적 높은 지나치게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도 좋지 않다고 보는데 하지만 이것도 우리 여름철에 잘못된 습관을 봅니다. 우리 여름철에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은 식도와 위점막을 우리 불에 굽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자극을 주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하여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이런 병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여름철에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은 원래 약한 심장에 다른 심장에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과 같아서 뇌출혈 위험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운동하자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은 노인들이 물을 마실 때는 균형 잡힌 수분 섭취 습관을 길러줘야 될 뿐만 아니라 매번 적게 여러 번 마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또한 냉수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한 15도 이상. 온도 그리고 우리 온수라고 한다면은 40도 이하의 온수 뭐 이런 정도의 우리 뭔가 물을 마시는 것이 우리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할 때 맹목적으로 하기보다는요 요령을 장악하고 해야 스스로 뭐 자기 몸에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운동 전에는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네. 어느 계절이든 우리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계절에 따른 우리 날씨 변화에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쾌적한 운동 복장을 선택해가지고 착용한 후에 운동 준비 운동과 같은 우리 사전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준비 운동은 우리 계절의 변화와 날씨 변화에 따라가지고 달리할 수 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여름철은 다른 계절보다 비해가지고 아침에도 그렇고 낮과 저녁에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탓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근육이나 관절이 상대적으로 빨리 풀리기 때문에 준비 운동 내용과 준비 운동 시간이 다른 계절보다 좀 적게 소요됩니다. 여름철 운동에서 진행하는 우리 준비 운동은 대략 한 5분 정도로 하되 주약의 근육과 인대 그리고 관절을 서서히 풀어주는 것이 좋겠고요. 신체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신체 활동을 위주로 하여 여러 가지 스트레칭으로 물론 우리 발목이나 무릎, 허리, 어깨, 목 이와 같은 신체의 주요 관절이나 발다리, 허리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혈압이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그 외에도 우리 관절에 관련된 질환이나 우리 성인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운동을 하기 전에 전문의사와의 상담을 거쳐가지고 그리고 우리 스포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에 자신의 몸에 알맞은 운동 종목이나 운동 강도, 운동 빈도 그리고 운동 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여름철에는 우리 땀 흡수가 잘 되는 쾌적한 운동 복장을 차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운동 전이나 운동 과정 그리고 운동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가지고 운동 시에 많은 땀 배출을 생기는 우리 탈수 현상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1: 네. 그리고 또 보면은 노인분들이 운동을 마치고 난 뒤에도 이 정리 운동, 마무리 운동이 참으로 중요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운동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느 계절이든 물론 하고 운동 전 준비 운동을 해야 하지만 본 운동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우리 마무리 운동도 해야 됩니다.
1: 그렇죠.
0: 예, 왜냐하면 우리 정기 운동을 해야만이 우리 몸이 운동 중에 변화된 혈액순환이나 심장박동수나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안정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정기운동도 우리 계절이나 날씨 변화에 따라가지고 소요되는 시간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름철으로 한다면 정기운동은 본 운동 과정에 생긴 열이나 피로물질을 안전하게 배출하거나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운동으로서 다른 계절에 비해 소요되는 시간이 다소 짧겠고요. 대략 한 5분 정도로 시간을 하게 되면 또 적겠고요. 운동화제 측면을 본다면 일반적으로 정리운동은 준비운동이 역순으로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준비운동을 신체 부위에 따라 가지고 위로부터 아래로 했다면 정리운동은 아래로부터 위로 하는 이런 신체 리듬을 회복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운동은 일반적으로 우리 가벼운 체조라든지 그리고 부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겠고요. 정리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은 운동의 강도와 속도를 서서히 늦춰가지고 우리 심장 박동수가 우리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게 심장박동수인데 심장박동수가 한 바퀴 정도 또 그 또는 그 이하로 다시 말하면 우리 안정시 우리 심박동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좋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이게 우리 정리운동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그리고 또 뭐 비가 온다든가 실병을 앓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실내운동을 또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실까요?
0: 네, 우리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환경 조건이나 경제 조건이 뭐 허락되면은 우리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우리 탁구나 배드민턴, 테니스와 같은 우리 실내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조건이 허락되지 않아도 우리 가정집과 같은 우리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운동화주로 말씀드린다면 실내에서 하는 간단한 운동으로도 노인들이 건강을 충분히 챙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운동 한 가지 방법을 보게 되면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집에서 한다고 할 때 우리 책상이나 책상 모서리를 잡고 우리 할 수 있는 우리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일의 우리 다리 운동도 있는데 이 같은 우리 운동 보게 되면은 우리 하체 근력을 단련시키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게 우리 이런 운동 보게 되면은 우리 종아리와 우리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걸음걸이가 온전하지 못해서 좀 비틀거리는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이렇게 걷는 분들은 두 손을 허리를 잡고 두 발로 곧게 선 자세를 해가지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이런 운동을 반복하는 기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틀거림에 걷는 분들이 우리 이런 뭔가 걸음 자세를 우리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였고요. 네. 그 외에도 우리 무릎이 좀 뻐긋하거나 우리 아프다든지 또 무릎을 좀 안 좋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무릎을 우리 선자리에서 뭐냐 하면은 허리에 우리 손을 잡고 선자리에서 뭐냐 무릎을 폈다 굽혔다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 무릎 통증이 완화되거든요. 이런 것이 있겠고요. 또 계단을 오를 때 힘들다고 한다면은 또 계단을 오를 때 물론 다 힘들죠. 그러니까나 이럴 때 좀 오르기 때는 오르기 전에 다리를 옆으로 들었다. 옆으로 이래서 벌렸다 뭔가 가뒀다 벌렸다 가뒀다 이런 운동을 몇 번 한 후에 또 올라가게 되면은 좀 덜 힘듭니다. 네. 이런 효과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면은 뭐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운동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노인님들이 뭐 앉았다가 또 일어날 때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뭘 잡아야 또 뭐 일어나가는 일이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좋기는 뭘 어떤 운동을 하게 되면 하면 좋으냐면은 뭐 벽을 짓고 뭐 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뭐냐면은 꼬타퇴 다리를 높이는 네. 운동이지 않습니까? 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뭔가 뭐 저 힘이 드는 걸 좀 뭔가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허리가 불편하면서 또 뭔가 뭐 저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또 허리가 뭐 지부도하다든지 허리가 불편하고 이런 분들은 뭐 양팔을 뭐 허리에 대고 뭐냐면은 허우 뒤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좀 뭔가 뭐 저 허리 통증이 좀 완화되고 그렇거든요.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이런 실내 운동을 자주 하는데 간단한 운동에도 하고 우리 효과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강력 추천하는 바인데 네. 저도 이런 운동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드린 정도들은 한 번에 한 20회 정도로 반복해서 해주는 게 좋겠고요. 하루에 시간 나는 대로 우리 아침 식사 전이나 점심 식사 후나 또 저녁 식사 후에 하루에 한 세 번 정도씩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은 효과가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요. 노인들은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히 견지하는 것이 건강 장수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신체 기능이 점점 퇴화되고 있는 만큼 운동 시에는 조심해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노인들은 운동 시 어떤 점에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노인들 운동을 뭐 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뭐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하는 게 좋게 있는데, 본 운동에서는 보통 우리 접촉성 운동이라든지 경쟁적인 신체 활동이나 심하게 신체를 뒤트는 운동이라든지 돌발적인 술반이나 정지, 갑작스러운 방향을 전환하는 운동은 신체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배제하는 게 좋겠고요. 가능하면은 운동 강도가 일정하게 유지하다면서 하는 운동을 계속 견지하는 게 좋습니다. 네. 본 운동을 실시하는 동안에 일반적으로 일정한 휴식 시간이나 낮은 강도의 운동을 중간중간에 우리 삽입함으로써 우리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탈수나 탈진, 일사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가급적이면 야외에서 운동을 피하는 게 좋겠고요. 또 추울 때는 고혈압이나 혈전 열증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예, 노년기 운동 요령에 대해서 전문가의 얘기 잘 듣고 갑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변대학 체육학원 체육교연부 원 주임이셨고 체육박사이신 김창권 선생님을 모시고 노년기에 적합한 운동과 이러한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운동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노인들은요, 이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히 견지하게 되면은요,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에도 아주 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인체 여러 기능이 퇴화되고 있는 시기에 처해 있는 만큼, 우리 노인님들은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꼭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운동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유쾌한 하루 늘 즐겁고 웃는 시간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건강팁을 알아보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환각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더 드립니다.